0: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으로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에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즉각 국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5월 경상수지가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통해 올해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4천억 원가량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103억 2천만 달러 증가했고 작년 5월보다는 287억 달러 커졌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가 379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를 뛰어넘은 역대 1위 기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미국 외무대신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SMR 배치의 속도를 내기 위해 3국 간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 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콘소시엄 구성, 수출 대상국의 사업 자금 조달과 역량 강화, 기술, 연료, 장비,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위스가 콜롬비아를 누르고 72년 만에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스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콜롬비아와 연장까지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겨 8강에 올랐습니다. 스위스를 마지막으로 8강 진출팀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모레 프랑스와 모로코의 대결을 시작으로 스페인 대 벨기에,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의 승부가 차례로 펼쳐집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4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계신 곳은 비가 오고 있나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100mm에서 200mm 이상 예보된 지역이 대부분이니까 가능한 선에서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월드컵 소식이 뜨겁습니다. 이제 8강이 가려졌나 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모로코,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스위스가 금요일부터 8강전을 치르겠습니다. 아, 8강전이 치러지기까지 사연도 많았는데요. 메시 선수가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집트와 16강전을 치렀는데 2-0으로 지고 있다가 경기 79분 이후에 10여 분 만에 세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0: 네, 메시 선수가 동료들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축구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면서요.
1: 네.
0: 그리고 레드카드 받은 선수를 징계 취소하고 다시 경기에 뛰게끔 압력을 넣은 미국. 미국 팀은 벨기에와 어제 여성시대에 진행하는 그 시간에 16강전을 치렀는데 그 결과는
1: 벨기에가 4-1로 이기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 3개국은 모두 16강 진출로 그쳤는데요. 그 나라 축구 팬들은 아쉽겠지만 16강 멋진 성적이죠. 축구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고 모든 노력이 다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에는 분명 응답이 있다고 믿어봅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1: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0: 1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 글로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1: 변덕스러운 하늘을 향해서 으라차차차.
2: 네.
1: 몸이 무거울수록 양손 만세하면서 온몸 기지개 켜주시고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 구석구석 잘 달래고 풀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굽어있는 어깨, 움츠러든 가슴 당당하게 펴주시고요. 거북이처럼 나와있는 목은 턱을 당겨서 넣어줍니다. 이중턱을 만드는 기분으로 목 뒤에 힘을 주면서 턱을 당겨주세요. 네. 에. 운전하거나 근무하실 때 에어컨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는 분들은 얇은 옷을 꼭 걸쳐주셔야 냉방병도 안 걸리고요.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답니다. 잘 챙겨 갖고 다니세요.
0: 자, 그리고 여성시대와 더욱 친해지고 푸짐한 선물도 챙기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오늘은요, 청소왕 꾸러미 나갑니다. 빠바바바. 아, 어제는 간식 세트, 그야말로 회식을 하셔도 될 만큼 아주 넉넉하게 떡볶이, 짜장면, 인절미 등등해서 총 10인분 넘는 양을 20분께 나눠드렸잖아요. 오늘은 청소왕 꾸러미 준비했습니다.
1: 아우, 좋죠.
0: 비오고 꿉꿉한 날씨에도 뽀송한 기분 유지하실 수 있게 여성시대 타월 세트에 욕실, 주방, 거실 어떤 바닥이든 깔끔하게 닦을 수 있는 바닥 클리너 오늘도 세트로 구성해봤습니다.
1: 청소왕 꾸러미, 이것도 20분 뽑아서 드리나요?
0: 아유, 그럼요. 타월 세트에 바닥 클리너까지 세트로 총 20분께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빨리 문제 내주세요.
0: 자, 오늘의 문제는 포털사이트 그 초록창 아시죠? 거기서 검색을 좀 하셔야 됩니다. 초록창 그 N 포털사이트에서 저희 방송 여성시대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설명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청취자 사연 프로그램.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입니다. 초록창 N 포털사이트에 여성시대를 치면 나오는 설명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청취자 사연 프로그램. 27년간 여성시대를 지켜온 양희은과 에너지의 에너지의 김일중이 전하는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모습들. 자, 여기서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초록창에 여성시대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통 청취자 사연 프로그램. 27년간 여성시대를 지켜온 양희은과 에너지의 김일중이 전하는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모습들. 과연 에너지의 음음은 무엇일까요?
1: 네, 김일중 앞에 들어갈 두 글자.
0: 네.
1: 정답은 미니로 주시면 우대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미니창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문자로 주실 분들은 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0: 네, 정답은 두 글자예요. 초록창에 여성시대 검색하시면 나오는 설명글에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저 제작진은 아니라던데.
1: 아, 그래요?
0: 예예. 예.
1: 어?
0: 저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는지 저도 몰랐네.
1: 왜?
0: 에너지.
1: 좋아요.
0: 네네.
1: 당연한 말이죠.
0: 오, 네. 이 에너지를 저한테 표현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1: 네.
0: 예예. 예.
1: 야, 새싹 문자가 하나 왔는데 2278님. 김일중님, 어제 대리운전에서 만났는데요. 너무 잘생기셔서 놀랐어요. 만나뵈서 영광이었어요.
0: 예, 몇 시간 전이라 기억납니다.
1: 네. 네.
0: 아, 그래도 뭐 어제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바로 또 여기 상암에서 이렇게. 네. 기사님과
1: 정직해야 합니다. 들어가요.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0: 아, 어제 기사님이 이렇게 바로 문자까지 주실 줄이야.
1: 곳곳에 당당이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대를 지켜보고 있어요.
0: 아, 근데 왠지 저 뿌듯하네요. 또 한 분의 당당이가 이렇게 네. 생기신 것 같아요.
1: 새로.
0: 새싹 문자 주셨다는 건 처음 문자 주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감사합니다. 어제 덕분에 집에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1: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 생방인데 말이죠.

0: 예.
1: 네.
0: 저의 에너지는 혹시?
1: 네. 과연 이러고. 네. 자, 오늘의 첫 사연 제가 배달 갑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현정님. 이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인 아줌마입니다. 저는 10대 때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쌀집, 기름집에 외상을 하고 돈이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급식에 흑미밥이 나왔는데 흰쌀밥보다 색도 예쁘고 고소한 밥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철없던 시절이고 흥미를 몰라서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보라색 밥 해줘.
0: 흥미는 백미보다 더 비쌀 텐데.
1: 그래도 해줘. 제가 계속 조르자 엄마는 보라색 쌀 흑미를 사오셨어요. 그런데 비싼 흑미를 오래 먹이고 싶었는지 밥에 흑미를 너무 조금 넣어서 아주 연한 보랏빛이 됐죠. 어린 저는 엄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 왜 우리 집에선 이렇게 연한 보라색이 되지?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급식비도 밀리던 힘든 시절을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저희 집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성실히 일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고3 때 저는 얼른 대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치위생과에 입학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는 두 가지씩 뛰었고 사립대학의 보건과라 학비가 만만치 않아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 대학교 시절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용돈을 쓰고 학비에도 보태고 엄마 아빠가 아프실 때 수술비도 냈습니다. 알바를 하다 보니 아주머니들이 하는 모임도 보았는데 평일에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과 별것 아닌 듯하지만 그 아이들, 뭐 남편과 여행 다녀온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늘 앞당겨서 크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성인이 되고 싶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결혼해서 아이와 든든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아줌마가 제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살아서일까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지금은 아주 귀여운 딸아이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모든 척척 잘해서 남들이 어떻게 저런 남자가 다 있냐 하며 부러워합니다.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 덕분에 지금은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는 가정주부로 사는데 아이가 유치원 가고 나면 유치원 엄마들과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 운동하며 저의 여가 시간도 갖고 가족과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제 모습을 보니 맞아. 내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싶었지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흑미밥을 진한 보라색으로 마음껏 매일 3시 3끼 먹을 수 있어 든든합니다. 남들은 철없던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지만 저는 늘 돈에 쫓기고 공부에 알바에 어린 시절을 철없이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생존 모드로 악착같이 바빴기에 그 어렵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별것 아닌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아줌마가 꿈이었고 제가 아줌마가 된 지금의 이 삶이 걱정 하나 없이 아주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지금의 소망이라면 친정아버지께서 입원하셨는데 완쾌하셔서 얼른 퇴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시대 가족들 품에 지니고 있는 되고 싶은 모습, 그 꿈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0: 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생활력이 정말 강한 분이셨네.
1: 그렇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 왜냐하면 알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꿈이 아줌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정말 대단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그쵸. 들어 나는 평범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야.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1: 세상 힘든 일이죠.
0: 그렇죠. 네, 좋은 짝을 만나야 되고 또 가족 간에 건강해야 되고 네, 다툼 없어야 되죠. 자식들 문제 안 일으켜야 되죠.
1: 맞아.
0: 맞아. 이 모든 것들이 참 쉬워 보여도 엄청난 꿈입니다. 네. 근데 그거 이루셨네요. 아줌마 그러셨네. 되셨네. 아주 행복한 아주머니가
1: 되셨네. 행복한 아줌마가

0: 되셨어.
1: 네.
0: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는 가정주부로 산다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참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정현정님은 마트나 어디서 저 아줌마!
0: 그러면 아줌마. 화나지 않으시죠?
1: 그래도 화 안 내시죠?
0: 맞아. 난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
1: 아유, 우리 친정아버지. 아버님께서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9892님이 일종 씨 오늘 감자 갖고 오셨나요?
1: 아,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0: 진짜?
1: 오, 앞에 있어요.
0: 아, 그래?
1: 예, 예.
0: 난 잊어먹은 줄 알고 때릴라 그래. 어서 때렸어. 예, 예.
1: 가져왔어요.
0: 아주 봉지봉지 이쁘게 포장해서 갖고 왔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홍감자 같더라고 하네요. 네.
1: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0: 아, 홍감자.
1: 몰랐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봉지봉지 이렇게 싸줬대. 그거 깜빡 잊고 할까봐 내가 좀 손목에 묶고 잤네, 내가. 오늘 꼭 가져오려고.
0: 오, 아내가 그런 거 챙겨줄 때 기분은 괜찮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절 챙겨주는 것도 그렇지만 실은 이렇게 또.
0: 어제만 해도, 아, 나 손이 없어. 그리고 그냥 왔으면서.
1: 깜빡했다.
0: 한 손에는 자동차 열쇠. 아. 한 손에는 커피. 들었다면서. 손이 없다면서.
1: 자. 그래서 오늘은 꼭 챙겨왔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니까. 말 한마디를 넘기지 않는다니까, 그냥.
1: 그러시네요, 진짜.
0: 진짜. 네, 예. 갖고 왔습니다. 9892님. 네.
1: 홍감자래요.
0: 예. 예.
1: 자, 다음 사연은요. 인천 서구 청마루의 조병진님이십니다. 요즘 참외와 수박은 더 이상 귀한 과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던 외국 과일도 이제는 과일가게나 대형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맛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참외를 가득 실은 마차가 동네 어귀로 들어오면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달콤한 참외 향이 골목을 가득 메우면 아이들은 마차를 졸졸 따라다녔고 어른들은 좋은 참외를 고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참외나 수박 농사를 짓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독 노곡리에서만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여름이면 참외를 실컷 먹을 수 있는 노곡리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참외는 여름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이 머리만한 참외가 100개쯤 담긴 대나무 바구니를 우리 동네에서는 한 가구라고 불렀습니다. 보통은 두 집이 한 가구를 나누어 샀지만 과일을 유난히 좋아했던 우리 집은 통이 크셨던 어머니 덕분에 늘 한 가구를 통째로 사오셨습니다. 얕은 초가 지붕에는 보름달처럼 둥근 박이 매달려 있었고 모기를 쫓으려고 태운 쑥 연기가 마당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참외를 배불리 먹던 그 여름밤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꼭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아이고 꿈속에서는 어김없이 시원한 냇가가 나타났고 화장실을 찾아볼 일을 화장실을 찾아 볼 일을 보는 꿈은 어찌나 생생한지 결국 아침이 되면 이불 위에는 대한민국 지도쯤은 예사고 대륙 하나를 그려놓은 듯한 커다란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동생을 젖은 요 쪽으로 슬쩍 밀어놓고 저는 멀쩡한 요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장난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집집마다 장대로 높이 올린 빨랫줄에는 커다란 지도가 그려진 이불들이 햇볕을 받으며 펄럭였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키를 뒤집어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빌리러 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우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었고 그저 웃으며 넘어가던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세월은 참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참외보다 그 시절이 더 귀합니다. 달콤했던 참외 향기보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넘쳤던 그 여름밤이 더 그립습니다. 참외 한 조각을 베어물 때마다 문득 그 마차가 골목 어귀로 들어오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참외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0: 야, 개똥참외 정말 귀하죠.

0: 요새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연한 수박처럼 예. 초록에다가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리고 오. 속살은 연한 주황색. 네. 그리고 참외 배꼽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1: 그래,
0: 참외 꼭지가.
1: 매끈하게 생겼는데, 꼭지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요.
0: 볼록 나와 있었어요.
1: 오, 네. 그걸 또 마차를, 마차에 실어갖고 이렇게 팔았나
0: 그렇죠.
1: 보죠. 마을마다.
0: 네. 야, 참 그 시절 개똥 참외가 먹고 싶다 어머니가 언젠가 한번 그러신 적이 있는데 엄마 요새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 진짜 여름 과일이죠. 네.
1: 그러네요. 예. 근데 저 요즘에 이제 여름 하면 저는 그 마트에서 항상 실감을 해요. 한 켠에서는 계속 매미 소리를 왜 틀어놓잖아요.
0: 그래요?
1: 여름철 마트 가면은 그죠?
0: 그래요?
1: 뭐 물소리에 뭐 매미 소리에 이렇게 막 하는 게 틀어놓고 이제 캠핑용품 팔고
0: 다니시잖아요.
1: 여름철 뭐 과일 이런 거 막 팔고 이제 여름이구나 이런 걸 마트에서들 느꼈지.
0: 그렇구나.
1: 이렇게 참 차이가 나.
0: 근데 정말 이런, 도시인이다.
1: 근데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수성 너무 좋죠.
0: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워하는 건 그 시절 그 여름에 그 여름밤에 그
1: 추억.
0: 추억. 네. 네.
1: 진짜.
0: 가난했지만 웃음이 넘쳤던 그 그날의 추억.
1: 맞습니다. 그립죠.
0: 사연과 별개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2659님. 사무실에 신입 직원이 와서 어제 첫 회식을 했는데요. 신입한테 고기 구워라 시키기도 뭐하고 해서 제가 열심히 구웠거든요. 근데 건너편에서 어머 너무 쏙쏙 집어먹기만 하더라고요. 점점 손이 바빠져서 신입 친구한테 저 그쪽에 있는 고기 좀 구워주실래요? 라고 했는데 글쎄 아 제가 고기 구워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요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대요. 우씨 누구는 날 때부터 고기 구웠나? 이것이 말로만 듣던 MZ인가요? 그치 처음에는 배려해 주셨어. 신입이지만 고기 굽는 거 이런 거 시키지 않겠다. 어머 내가 구워도 되지 했는데 너무 쏙쏙 집어먹는 게
0: 얄밉지.
1: 아 이건 좀 얄밉지.
0: 제가 고기 구워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야. 구워! 그럼 끝내 이제 원수를 지내는 거지.
1: 예, 저 상암 쪽으로 보내봐요. 저랑 같이 회식을 한번 하면서 제가
0: 한번 기강을
1: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참 진짜. 예.
1: 이럴 때는 제가 처음이라 못 구워요가 아니라
0: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야.
1: 처음이라 서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0: 그렇지.
1: 써야지. 예, 이게 정답이죠.
0: 맞아.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쉽지 않은 세상 사는 일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 비유하곤 하죠. 세파라는 말, 모질고 거센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물결에 비했고, 힘겹게 살아내는 일을 가시밭길에 빗대기도 하고, 낭떠러지나 벼랑 끝 같다고도 하고, 뭐 우여곡절 첩첩산중 뭐 산넘어산 요즘 당당이님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고 계세요? 최근에 영국의 일간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코리아는 이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의 승전국 중에 하나지만 다른 나라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했지만 반도체 이익이 기업 외부로까지 확산되지는 않는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 등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중소기업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깊은 균열이 있고 AI의 혜택은 이러한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네, 구구절절 옳은 말 같은가요? 아니면 다소 과장으로 느껴지십니까? 어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는데 좋은 성적인데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 바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대요.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비상 브레이크 제도입니다. 그러니 돈을 번 것 같은 상태에서 잃은 것 같은 상태로 갑자기 바뀐 충격에다가 돈을 빌려서 투자한 분들은 아마 더 애가 타셨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 주식은 승승장구할 것 같다더니 알 수 없구나 하는 탄식도 들렸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이야 뭐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사람들의 출렁이는 경제사정과 마음은 어찌해야 할까요? 기름값이 내렸다 이런 뉴스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가가 다시 급등했다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비가 퍼붓다가 해가 나면서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날씨도 예측하기 정말 어렵죠. 이 많은 출렁임은 대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금융과 경제 분야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게 예측 불가죠.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우리는 평생을 두리번거리며 살지만 요즘은 도를 더하고 있죠. 시류를 타면서도 동시에 관망하는 법, 그러면서 중심 잡는 법,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당당이님들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어떤 날의 하늘 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이름이 어떤 날이고요?
1: 네, 조동익과 이병우 두 사람이 만든 그룹이죠.
0: 네, 네. 제목이 하늘 네. 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 출렁임. 네. 주식도 이렇게 출렁출렁. 예. 너무나 변동성이 심한 세상에 살고 그렇죠. 있는데 말이죠.
1: 예측 불가.
0: 날씨도 그렇고.
1: 네.
0: 근데 3696님이요. 아유, 무주식이 상팔자다 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또 마음이 편하실 수 있어요.
1: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거기 점 하나를 바꾸면 네. 무자식이 상팔자다.
0: 근데 말이죠. 이게 통계로 또 보면요. 의외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연령대 또 성별이 60대 여성분들이라고 합니다.
1: 왜 그럴까요?
0: 글쎄, 이걸 그러니까 참는 걸 잘하시는 건지 기다리는 걸 잘하시는 건지.
1: 아, 기다림.
0: 예.
1: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0: 야, 주식도 그런 마음으로.
1: 내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팔고를 많이 안 하신대 이분들이.
0: 오히려, 그러니까 막
1: 진득하니 그냥 기다리시는 거야. 네,
0: 주식 네. 좀 안다고 막 사고 팔고 이것 좀 올른다고 올라. 네. 이런 거보다 그냥 진득하게.
1: 그러게. 예,
0: 사놓고 네. 기다리셨던 분들이 수익률이 좋다는 말씀.
1: 정말 그럴 듯하지 않아요?
0: 예. 그리고 앞에서 저희 MZ 얘기 고기 한 번도 안 구워봤는데요. 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새싹 문자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1: 2538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원래 전공이 아니었던 직종으로 취업을 해서 일도 손에 잘 안 맞는데 그것보다도 직장 상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이 손에 잘 안 맞아 실수를 좀 했는데 그럴 때마다 험한 말을 하면서 혼을 냅니다.
0: 아하.
1: 그러고는 또 지나선 사과를 하면서 너를 아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합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2년 이상은 채워야 한다 해서 고민입니다.
0: 야, 이게 또 사회초년생에게는 이런 고충이 또 있군요.
1: 견뎌내시면 어떨까요? 주변에서도 그래도 2년 이상은 채워라 할 때는 다 그만한 세상 경험에서 충고하시는 거니까

0: 험한 말을 하면서 혼을 낼 때는 뭐 다 너를 아껴서 그런 거다라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기분이야 나쁘죠. 네. 뭐 혼을 내면 됐지 왜 거기다 험한 말까지 얹으냐.
1: 그리고 나중에
0: 싶은 생각도 들죠.
1: 지나서 사과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사과할 일을 안 하시면서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감정 조절이 참 쉽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와 욱해갖고 해놓고는 뒤로 가서는 또 아유 내가 또 너무 심했지, 근데 아끼는 거야. 근데 그러시기보다는 좀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뜩이나 긴장도 많이 하고 눈치 보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0: 어쨌든 이렇게 험한 말도 일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일부다. 참고 한번 하시지만 그래도 선 넘는 말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용기 내서.
1: 네. 그 드라마에서 진짜 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그거 뭐지? 직장 드라마 뭐죠 그거? 거기서 임시완 씨가 모르면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0: 그럼.
1: 그래 미생.
0: 미생에서 맞아. 당연하지.
1: 아유 우리 저 새싹 문자 주신 분도 상암으로 와 같이 한번 회식하자. 이런 거 풀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직장 내 스트레스 이런 거를 뭐 친구나 이렇게 만나면서 야 우리 뭐 직장 선배 때문에 힘들다 죽다 또 이렇게 한번 또 털어내면 그래도 조금은 좀 무게가 가벼워지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도 굳이 사과할 일까지 만들면서 험한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잘 가르쳐주세요. 우리 다 처음이 있었으니까.
0: 그러게.
1: 예. 희은 누님이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가르쳐주셨는데.
0: 입에 발리. 자. 따뜻하게 안 했죠. 알잖아, 여러분.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0: 아유, 다행입니다만.
1: 네네.
0: 자, 세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1: 제가 소개해드리죠. 경기도 양주시의 허연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약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 새콤달콤 활력이 되어주는 유익한 방송 여성시대 너무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 허연범 경감입니다. 저희 교통안전 3팀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과 성수 방향 등 양방향 약 20km 구간의 비교적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기에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나 집중호우, 폭설 시의 교통관리부터 크고 작은 사고 처리, 음주 단속을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으로 보이는 분이 걸어간다, 전동 휠체어가 지나간다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위험 방지 업무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나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맨몸으로 걸어가시거나 전동 휠체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는 경우입니다. 낮 시간은 물론이고 특히나 위험한 어두운 늦은 밤 시간에도 아무런 표식도 없이 무작정 도로로 걸어가시곤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월 평균 약 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때마다 가족들을 찾아드리거나 주거지까지 모셔다 드리며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는 지구대, 파출소와 협조하여 여러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순찰차에서 보내게 돼 어르신들이 무척 힘들어하십니다. 그나마 핸드폰이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있으면 바로 모셔다 드리지만 문제는 핸드폰도 메모도 기억도 없으신 경우입니다. 애타게 찾고 있을 가족들에게 빨리 모셔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땐 방법이 없어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야간에 전동 휠체어를 탄 치매 어르신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을 때입니다. 타 관할 구역이었지만 긴급함을 인지하고 순찰차 석대가 출동해 노원구에서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랑교 부근에서 어르신을 발견했죠. 어르신은 순찰차로 댁까지 10km가 넘는 거리를 모셔다 드렸고 전동 휠체어는 강서구에 있는 경찰 견인 차량까지 지원 요청해 집까지 안전하게 갖다 드렸습니다. 둘째로 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치매 어르신이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를 가끔씩 반복해서 걸어가셨던 경우입니다. 한 번은 보슬비가 내리는 밤, 퇴근길에 그 어른

0: 자신을 또 발견했습니다. 불봉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노원서 동료 교통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로 노인분이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 석대로 몇 번씩 주변을 확인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 의정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확인하던 중 장암 지하차도 앞까지 수 킬로미터를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순찰차로 두 개 차로를 막고 이분의 두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얼마나 반갑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1: 아휴.
0: 그분도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저와 맞잡은 두 손에 힘을 꽉 주시며 안심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떠올리면 은은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가지고 있던 메모지에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중계동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20여 년 전 제가 경찰에 입직하고 신문사에 독자 투고를 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날로그식 방법이지만 실속형으로 치매 어르신을 쉽고 빠르게 찾아드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지문 등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와 함께 아주 오래된 이 아날로그식 표식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신속하고 빠르게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자의 품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우선 치매 어르신들은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볼 때 치매 어르신을 찾는 데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주 입고 다니시는 옷의 옷단, 옷 소매, 옷깃이나 자주 신고 다니시는 신발의 발등, 모서리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않게 매직으로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가족을 찾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위험한 자동차 전용도로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노원서 교통경찰관들은 사고 예방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이 방송에 나간다면 순찰차가 출동할 때 모세의 기적과 같이 항상 아낌없이 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운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원서 교통경찰관들은 언제나 신속하게 사건 현장에 출동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근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와, 그렇군요. 네. 아날로그식 표기지만 이 방법이 네. 옳은 듯하는 게 진짜 거추장스러운 물건은 이렇게 다 빼버리고 벗어버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으세요.
0: 저도 소개하면서 순간 진짜 팔찌나 목걸이를 이용하면 되겠다.
1: 팔찌나 목걸이 그건 위험해. 했는데, 맞아요.
0: 그게 아니군요.
1: 네.
0: 그래서 옷소매, 옷깃, 뭐 신발의 발등.
1: 네. 것에. 모서리.
0: 예.
1: 매직으로 잘 지워지지 않게 연락처를 적어놓아라 하는 얘기인데.
0: 네네.
1: 야,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에 그렇게 하염없이 걸으시면.
0: 아, 너무
1: 진짜 위험하다. 살아계신 게 기적이죠.
0: 그러니까요.
1: 무슨 야광 조끼를 입으신 것도 아니고.
0: 특히 밤에는 막 차량들 더.
1: 쌩쌩 달리잖아요. 네. 네. 힘 없이 어디론가 걷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0: 네.
1: 참 이게 사람이 사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늙음이라는 것. 또 나이 들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병이라든지 장애가
0: 네.
1: 없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네.
1: 네. 살아있는 한은 누구나 다치고 겪게 돼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비교적 누구나 다. 그죠?
0: 네.
1: 네.
0: 그리고 혹여 이런 어르신을 두신 우리 가족분들은 진짜 우리 허연범 경감님이 주신 네. 이 팁
1: 네.
0: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신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대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정현정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를, 조병진님과 허연범님께는 홈카페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일간여성시대 오늘은 장마에도 뽀송뽀송하시라고 청소왕 꾸러미 타월 세트와 바다 클리너 20분께 드리는데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초록창 그 포털사이트에서 여성시대를 검색

0: 정답! 음치! 크크, 음치는 아닌데 노력하는 거 좋아요. 응원합니다.
1: 음치.
0: 이렇게.
1: 네.
0: 음치. 오답 주신 분께는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 오답 보내주신 오. 분들께도 보내드리고요.
0: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어, 지금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1: 어, 양찬모 씨, 오늘 상암에서 회식하나요? 어, 7767님, 일중 씨, 소문 듣고 왔습니다. 상암동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면 되나요?
0: 1029님, 일중이가 간다. 이번에는 상암에서 일중 씨와 회식. 좋네요.
1: 네.
0: 자, 일중이가 간다의 속편입니다. 당당이가 온다.
1: 그치. 제가 한 두어 번 갔으니까 한 번쯤 오실 때 됐잖아. 고기 잘 굽는 분들, 우대합니다. 한번
0: 아,
1: 배워보게.
0: 회식에... 메뉴가 고기군요. 와, 기대 만발.
1: 진짜?
0: 더더욱 좋습니다.
1: 가만 있어. 우리 당당이가 온다. 진짜 한번 해봐요. 진짜 우리 삶에 지친 우리 또 초년생 분들 아니면 또 선배님들과 이렇게 만남.
0: 아이, 그 사람을 제안을 해야지 인원수를. 아,
1: 그럼 그건 그러겠죠.
0: 뭐 그냥 40명, 50명 이렇게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1: 아이, 그건 자리가 안 나올 것 같아.
0: 10시 5분에 보라 키고 올게요.
1: 예,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잠시 후에 봬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은 더 덥겠습니다. 안동과 상주, 의성, 성송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 주말에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0: 지난주 예천의 돼지와 소농장에서 집 1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북부 6개 시군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 일부 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5일 베트남 나트랑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수에는 안동과 영주, 문경 등 심각 단계 지역 조합장을 포함한 대구 경북 축협 운영협의회 소속 조합장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동 중지 명령 기간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축협 측은 정복 유류와 방역 관련 기관 방문을 위한 워크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농가들은 구제역 비상시기 해외 연수는 부적절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경상북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내일 경북 북부 내륙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긴급 재난 문자, 마을 방송 등 대피 안내 귀 기울이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히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른바 상례작업에 작업자를 투입하면서 안전대책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코레일 용역설계 담당자와 하청업체 소속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은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개인 농지에 대규모 재생골재를 불법으로 매립해 성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안동시는 해당 토지가 과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순환골재 성토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발 행위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누락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40분쯤 상주시 내서면 당직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에서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도로가에 좌판을 펼쳐놓고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을 파는 모습. 농촌 지역을 지나다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파니까 당연히 이 동네에서나 물건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판매상이 다른 지역에서 떼온 농작물을 해당 지역의 특산품인 양 속여 파는 건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지역 농민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유통 경로를 알기 힘든 도로변의 농산물. 원산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 조금 느리지만 용기 내봐도 될까요?
2: 아, 그럼요. 오늘 사수함은 일준이가 모시

0: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시력을 잃은 지 2년 6개월 된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저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있는 저희 신랑과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들 다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전 조금씩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느리고 또 무엇이든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느려도 묵묵히 기다려주고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무더운 여름, 장단이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듣고 왔습니다.
1: 5123님, 저도 시각장애인이라 TV보다는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이런 문자도 마이크로 올립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0: 그러시구나.
1: 네, 이수진님. 자, 떨어진 여름 입맛도 확 되살려줄 매운 실비김치 2.4kg 보내드릴게요.
0: 네.
1: 맛있게 드세요.
0: 특히나 이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으신 거라.
1: 그게.
0: 더 그걸 받아들이시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1: 쉽지 않죠. 텐데요. 네.
0: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며 힘을 내고 계십니다. 네,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죠. 옆에 든든한 우리 또 사랑 듬뿍 담아주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이은실님도요. 사연자분 목소리에 가족 분들이 더 힘나실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1: 네.
0: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실 때, 열심히 운동하고 개운하게 샤워하고 나왔을 때,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딱 봤을 때, 살맛난다 살맛나 하는 순간들이 있죠. 살맛나게 달콤했던 이야기부터 짠내 나거나 매콤한 사연까지 모두 대환영입니다.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남겨주시면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드릴게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그리고 하성용 신부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됩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유니베라, 데이펙,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안터지는 맥스부탄,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레,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만들기,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농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리며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기 바라면서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성진 스님 그리고 하성용 신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신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네. 네,
1: 우리 하성용 신부님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0: 자, 오늘은 하성용 신부님께서 책에 쓰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되뇌일수록 뜻이 크게 다가오거든요.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리며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자. 네.
3: 네. 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나의 수고로움이고 또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이 수반되어 있는 건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한순간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수고로움과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네.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우리 누리자.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2: 네.
1: 아, 근데 저 이런 질문이 와 있어요. 예. 네. 신부님도 스님도 일종의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데요.
0: 네.
1: 스님은 늘 회색 옷을 입으시네요.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또 신부님은 검은색 옷 입으실 때 보면 그 칼라 가운데 부분이 하얀색이 있고 가운데 하얀 옷에도 가운데 부분에 하얀 칼라가 보였어요. 그 의미도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그 스님과 신부님, 이 성직자분들의 옷
0: 네.
1: 칼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 일단 예. 이제 그 한국 불교,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1: 네.
2: 동북아 쪽으로 가면은 이제 회색 계통의 승복을 편의 회색을 대표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띄지 않는 색.
3: 네.
2: 천연색 말고
1: 네.
2: 가장 보였을 때 드러나지 않는 색.
1: 오.
2: 그걸 찾는데 그 이 동양 문화권 이제 먹이잖아요, 먹. 먹, 네, 먹이 먹물. 이렇게 먹물로 옷을 이제 물을 들이면 이제 가장 회색 빛깔 아. 드러나서 그렇죠. 색이 죽어. 그러니까 보통 흰색은 확 드러나고.
1: 예.
2: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하게 드러나는 색 말고 가장 보이지 않는 색.
3: 네. 그러니까
2: 사람들이 탐내지 않는 색.
3: 아.
2: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 당시 남방 쪽 가면 이제 샤프란이라고 해서 이게
1: 샤프란, 네.
2: 약간 괴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노란색보다 타원이 좀 진하고
3: 네.
2: 주황색보다 약간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색도 괴색이라고 해서
1: 예.
2: 청황적백이라는 색을 섞으면 나오는 그래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입고 싶지 않는 색을 선택한 거예요. 각자 그 남방 쪽, 예, 남방 쪽은 먹을 잘 쓰진 않았고
1: 네.
2: 더운 나라니까 북방은 이제 먹을 많이 써서 그 먹물로 물을 들이면 가장 그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색으로 한다 그래서
3: 네.
2: 했던 건데 최근 또 회색을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1: 네. 그게 패션도 네. 아이템이 될 수도 네.
2: 역설적으로 간 거지. 저희는 이제 안 드러나려고 했던
1: 원래는
2: 예, 드러나지 않고 탐 누군가 탐냄을 내지 않는 색으로 선택된 거죠.
1: 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미니를 통해 김진희님도 이런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우리나라 승려복을 회색으로 통일해서 입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에선 주황색도 있던데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에 대한 이제 대답도 그렇죠. 함께 해주신 네. 거잖아요. 네,
2: 맞습니다.
1: 처음에 애시당초 목적은 드러나지 않는
2: 드러나지 않는 색.
1: 예, 네. 하신 거다. 그럼 우리 저 신부님은 지금 네. 우라로 보면 딱 역시나 검정 옷에
3: 로만 네, 그러니까 네크라고 그러죠.
4: 네, 저희가 이제 입고 있는 이 옷은 이제 끌러지 셔츠라고 해서 이제 끌러지가 불란서 프랑스 말인데요.
1: 예.
4: 사제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복을 이제 끌러지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끌러지 셔츠라고 하고요. 뭐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반팔 긴팔 상관없이 그다음에 색상과 상관없이 근데 저희는 뭐 이제 스님처럼 회색만 있는 건 아니고요. 색상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무채색 계열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색상과 상관없이 이제 끌러지 셔츠를 입었을 때에는 항상 이 로만 카라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빼면 빠지는 건데,
1: 오.
4: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로마
1: 하얀색 있나요?
4: 플라스틱,
1: 플라스틱이에요. 네, 네.
4: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다라는 어떤 표시로 이걸 로만 카라라고 합니다. 이름이.
1: 아. 네,
4: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만 이제 정식 복장이 되는 거죠. 네. 네.
1: 아 그렇게 꼈다.
4: 네, 구멍이 있습니다. 네, 네, 네.
1: 오, 신기하네.
4: 그래서 일반 셔츠는 안 되고요. 왜냐면 그건 이게 구멍이 없으니까.
1: 그렇죠.
4: 그렇죠. 네, 네, 네, 네.
1: 오, 요 저 하얀 칼 앞에 빼보는 거 네, 처음 네. 봤어요.
4: 네.
1: 오, 감사합니다.
4: 그래서 이제 그 김남길 씨가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1: 예, 열혈 사제 이 네, 드라마
4: 사람 두드려 팰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1: 예.
4: 김남길 씨가 사람 두드려 팰 때 이거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1: 아, 드라마에서도 그랬나요?
4: 열혈 사제에서 보면
1: 네. 아~
4: 김남길 씨가 이제 조곤조곤 얘기할 땐 이걸 하고 있다가
1: 예.
4: 갑자기 화가 올라오거나 이제 사람을 들려 패면 이제 빼고 이제
1: 로만카라는 딱 빼고 네.
4: 아. 빼는 순간 이제 거기 상대방 이제 거의 죽음 있는 드라마에서는
3: 드라마에서는
4: 불가능하지만
1: 네네네 아, 네. 네. 김성문님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또 다르게 보게
3: 네.
1: 되네요.
3: 그렇죠. 네
1: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3: 자 오늘은 이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못됐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아들 며느리와 아파트에서 한동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우리 부부 다섯이서 식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김치나 밑반찬을 아들과 손자 주라고 자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해준 음식을 아마 며느리가 제가 해준 음식을

0: 친정엄마께 갖다 주나 봅니다. 안싸도는 저와 동갑인데 원래 음식하기를 싫어한대요. 며느리는 친정에서는 반찬을 갖다 먹은 적이 없답니다. 자, 생각이 두 갈래입니다. 맛있는 걸 아들과 손자 먹으라 줬는데 친정엄마한테 주고 그래 나는 음식하기를 좋아하니까 넉넉히 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것도 좋은 일이지 뭐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화도 납니다. 스님, 신부님, 제가 못됐나요? 남들과도 나눠 먹는데 그래도 사돈이니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화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랬었어. 야, 너 희한하다.
1: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0: 네. 아들과 손주를 주라고 해주신 음식을 친정엄마를 갖다 드린다.
1: 왜냐면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 엄마 저기 식사도 잘 못 챙기시고 그러니까, 네. 원래 하시는 것도 잘 안 좋아하시니까 이거 좀 드려야지라는 또 그 딸의 마음으로 줬는데 하필 이게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니까 그걸 또 알게 되셨고 야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다.
0: 불편하죠.
1: 예.
0: 딱 들어도 불편한데요. 그래 좋게 마음 먹고 진짜 뭐 남하고도 나눠 먹을 판에 뭐 어떠랴 하지만 그래도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며 만든 음식인데 그렇게 이제 다른 번지수로 간다는 게 좀 은근히 화가 나는 일일 거예요.
2: 네. 근데 아마도 은근히 화가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아들 손주를 안 주고 다 사돈에게 갖다 드렸다면 엄청 화가 났겠죠. 오, 근데 네. 이제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은근히 화가 나는 양갈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는 아들 손주도 먹는데 이제 사돈한테도 가는 게 이제 좀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눔으로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사돈 어른이 음식을 못 한다는 거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돈 어른도 마음이 편해야. 뭐 사위인 아들 그다음에 외손주인 손주의 마음도 편한 거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며느님이 아예 안 주, 아들 손주를 안 주고 다시 그 친정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며느님이 이거를 엄마 갖다 줬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장 이제 해피 엔딩은 이제 사돈 어른이 이제 가끔 뭐 자주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끔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해서 먹고 있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 으면 조금은 더 마음이 좀 이렇게 더 누그러지시진 않았을까 합니다.
1: 그렇죠. 네. 잘 되시고 있는 까는 거에 대한 네,
2: 네. 표현, 감사 표현
1: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으셨다면.
3: 근데 이제 뭐 드러난 거죠. 이제 내 마음은 사실 난 사돈한테까지 줄 생각은 없어.
0: 맞아요.
3: 난 솔직히 이거는 나도 애써서
0: 그렇죠.
3: 노력하는데 굳이 나는 이게 사돈을 주려고 한 목적은 아니야. 내가 이걸 주는 건 내 손주들이 귀여워서 물론 뭐 그러니까 손주 가족을 위해서 네. 내가 이제 딱 했던 부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까지가 마음이었는데 이게 네. 전달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갔잖아요.
1: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3: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해서 내가 뭐 제가 신부님한테 뭐 신부님 필요하시니까는 아끼는 볼펜을 드렸어요. 근데 신부님이 다른 사람을 준 걸 보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목적이라는 게 있죠. 행위를 하고 어떤 물건을 네. 전달할 때는 이제 목적이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부분이 다 좀 다르게 또 상황이 되면 네. 서운함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1: 그러네요.
3: 그래서 이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나온 거야. 내가 시어머니까지, 그러니까 저기 사돈까지 줄 마음은 없었어. 당연히 나온 거니까 차라리 이걸 뭐 화들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마냐 이 문제보다는 그냥 며느리한테 정확하게 내가 이게 나도 힘들어서 한 거니까 너희 가족만 하고 정 사돈이 필요하면은 그때 내가 생각해 볼게. 네. 라고 서운하게 듣지 말고 해라.
0: 아, 네, 네.
3: 해야지.
1: 네.
3: 먹는 거 가지고.
1: 그러니까.
3: 괜히 서로 더 깊은 마음 상하기 전에.
1: 맞아.
3: 한번 조금은 딱 자기 마음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1: 스님의 비유를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진짜 내가 말 그대로 스님을 위해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얻는 순간 신부님께서 그냥 쓰고 있는 걸 봐서 어? 나 스님한테 선물한 건데 요즘 준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아, 서운하죠.
3: 네. 먹는 거에 대한 여유가 좀 우리는 이제 조금은 먹는 거 나눠 먹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보내신 분의

0: 정성과 목적은 있는 거니까. 한 번은 며느리께 이야기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1: 그래야 되겠어요. 예. 네네. 1044님이요.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해주셨고요.
2: 또 7195님은 친정엄마를 갖다주는 건 좀 그렇지만 사연에 쓰신 걸 보면 쓰신 것만 보면 아들과 손자 먹으라고 애초에 며느리는 빼고 주시는 건가요?
1: 아, 여기 소개할 때
3: 그쵸, 예,
1: 맛있는 것을 아들과 손자 먹으라고 주었는데 아이 거기에 며느리도 같은 집에 사는
3: 같은 집이니까
2: 제 식구인데
3: 설마 빼진 않으셨겠죠.
2: 아들 집으로 보낸 거고 이렇게 통틀어 보면 되죠. 아들 집으로 보내신 거니까.
1: 그리고 막 이렇게 엄청 넉넉하게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 사돈 때까지 갔다고 하니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2: 그리고 사실 여자들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고달파요. 나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고 그나마 그냥 남편이 있으니까 차려주다 보면 나도 얻어먹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누구를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고 하려면 각별한 마음가짐이 그렇죠. 필요해요. 먹여야지. 이걸 좀 먹여야겠다. 나는 마음을 잡숫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 섭섭해요. 네, 그렇게 네. 봅니다.
1: 그러니까 며느리분과 한번 이야기를 터놓고
2: 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3: 그거는 한번 하고 네. 차라리 정리된 게 낫지.
2: 맞아요.
3: 계속 이거를
2: 끙끙 네.
3: 은근히 이렇게 점검하게 들어간다거나 끝하면은 정말 엉뚱돼서 터집니다.
2: 그렇죠. 네. 예.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처럼 이상한 데서 퐁 터져 나오는 터질 수 있어요. 네.
1: 한번 며느리분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소율님과 함께 저희 광고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많으신데들 두 분도 축구 보십니까?
1: 예. 그때 이제 너무 일찍 해가지고
0: 네.
2: 예.
1: 시간이 겹쳐가지고 못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따로 나와 있는 걸한 번씩은 보죠. 그 축구를
0: 네.
1: 좋아하니까.
0: 아, 네.
2: 요새 저 오전 시간에 이제 계속.
3: 그렇죠. 오전 시간에.
1: 그때는 그렇죠. 저희가 4차 일정들에 다 겹친 시간 되어가지고.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성시대와도 겹치는 시간.
3: 맞아요.
2: 있었어. 맞아요.
0: 네.
2: 신부님께서는 어떠세요?
3: 저는 아무래도 이제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0: 네.
3: 이제 축구를 자주 보진 않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틀어져 있으면 보기는 보죠. 근데 찾아서 보지는 않습니다. 축구는.
2: 아,
3: 야구는 찾아서 봐도.
0: 하나는 네. 요즘 어떻습니까?
3: 한화 뭐 하나는 저랑 별로 상관이 없어서
0: 아 야구 그래요?
3: 네
0: LG.
3: LG가 어제 저가지고
0: LG
3: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0: 아 죄송합니다. LG구나.
3: 네 LG. 네.
2: 그렇다고 이렇게 단칼에 하나는 저랑 별로 상관이 없어서
3: 하나는 저랑 네.
0: 당연하시죠.
3: 손절 네 손절. 네.
2: 뭘 또 손절까지 하세요?
3: 네. 전 LG 네.
0: LG 알겠습니다.
2: 아, 확실하시네요.
0: 네.
2: 예. 아니, 우리 성진스님은 지난번에 말씀 주셨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이게 축구하다가 다친 이후에 골키퍼를 네. 주로 하셨다.
0: 네, 네.
2: 예. 우리 신부님은 어떠세요? 학창시절에 이렇게 축구나, 뭐, 진짜, 그렇게 야구 좋아하셨으니까, 야구나.
3: 그, 이제, 신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2: 예.
3: 모두가 공평하게 뛰어야 되는데, 실력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2: 예.
0: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총 시간을 3분의 1씩 나눠서 반드시 3분의 1씩인데 다 출전해야 되거든요.
2: 아,
3: 모든 사람이.
2: 모두 한 번씩 뛰어야 되는구나.
3: 베스트가 있고.
2: 예.
3: 어중이가 있고 할렘이 있습니다.
2: 아, 할렘이라고 불려요. 네,
3: 그러니까 베스트에 나가는 사람은 축구를 진짜 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군단 대표했던 사람도 있고
0: 네.
3: 뭐 사단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근데 베스트 어중이 할렘이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팀이잖아요.
2: 예.
3: 여기서 그러면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2: 베스트 팀이 나갔을 때
3: 아니죠. 승패는 할렘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베스트는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2: 아,
3: 점수가 많이 안 나요.
2: 아.
3: 그리고 어중이도 비슷비슷한데 할렘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를 들어 우리 편 골대에다 골을 넣거나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모든 경기는
2: 예.
3: 베스트나 어중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2: 네.
3: 할렘이 적어도 자살골만 안 넣어도 이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학교는 그래서 할렘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저는
2: 예.
3: 그래서 어중이 있었거든요.
2: 아, 그러니까
3: 왜냐면 저는 그래도 피아 식별은 할 줄 압니다. 근데 할렘은 피아 식별도 못하는 운동이랑 거의 담쌓은 사람들이랑 그래서 어쨌든 신학교 축구가 재밌습니다.
2: 예. 아니 그러면 우리 팀에서 베스트 멤버가 나갈 땐 저쪽도 베스트가 나오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0: 아. 베스트는 베스트.
3: 베스트는 베스트.
0: 어중이죠, 어중이. 할렘 때 할렘.
2: 그걸 전략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내 출전시키는 게 아니고.
3: 아,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0: 그럼 공평하지 않지.
1: 옛날에 놀이는 항상 보면은
2: 예.
1: 우리나라 놀이들은 잘하는 친구들께 가위바위보를 해요.
3: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1: 절대 그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붙여 가위바위보 하지 않아요.
2: 그렇죠.
0: 예, 예. 예,
1: 우리 동네 놀이는 딱 그 급수에 맞춰 가위바위보 딱 나누죠.
2: 맞네요. 맞네요.
0: 그래야 공평한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0: 네.
2: 예. 알겠어. 아, 우리 하성윤 씨는 중간은 갔다.
3: 아, 그럼요.
2: 예.
3: 피아식별은 할 줄 압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고민, 우리 스님, 신부님께서 거미손이 됐어. 앞으로도 잘 막아주실 줄 믿고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두님,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퇴원 후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십니다. 근데 어머니는 요양보호사한테는 아무 일도 못 시키시고 자식들이 가면 저희가 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집에 올 때까지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너무 심하고요.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시니 자식들이 점점 어머니와 거리두기를 하는데 남편은 장남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께서 자식들과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고령의 어머니께 이것이 좋으니 사라 라고 조언해서 자꾸 돈을 쓰게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0: 아니 요양보호사를 오시게 했는데 보호사로부터 도움받을 일은 없고 그 모든 일을 자녀들에게 네. 요구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는 또 이건 왜 그렇게 못하냐 저건 왜 저렇게 하냐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자녀들하고 어머니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2: 예, 요양사, 요양보호사분은 낯설고 좀 어려우니까
0: 맞아.
2: 뭐라고 편히 말씀 못 하시고
3: 그럴 수도 있고요.
2: 자식들 오기만을 기다려서
3: 맞아요.
2: 이제 막 이거저거 시키시는 모양입니다.
3: 성당에서도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2: 예.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머니의 성향이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걸 싫어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분이어서
0: 네.
3: 그럴 수도 있고
2: 네.
3: 아니면은 요양사 보호사분의 어떤

0: 심기라는 표현이 있지만 심기를 건드리면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 본인이 불편하고 아. 그 본인이 이번에 불편하게 하면 본인이 어려우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양보호사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냐라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네. 어머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게 어려우신 건가 네. 어떤 게 불편하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어머니 이제 물건 쓰게 하시는 것도 이제 성당에서도 이런 경우 가끔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안 그러시지만 요양보호사님이 쓰려고 어? 또는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예, 요양보호사님이 네, 쓰려고 또는 요양보호사님이 편하려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위하는 건 어머니 위한 거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도 요양보호사분한테 왜 이걸 하냐 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랑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렇군요. 하긴 이것이 좋으니까 살아나는 물건의 종류들이 어떤 건지
2: 그렇죠. 모르니까
3: 그걸 알아봐야 네. 돼요.
0: 네. 네. 네. 네. 그게 뭐 진짜 사소한 걸 수도 있고 뭐 진짜 비싼 걸 수도 있고 네. 자잘한 걸 수도 있지만 계속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 네. 아니 김미영님은 이렇게 좀 네, 제안을 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업체에 얘기하셔서 보호사님을 변경해달라고 하시면 어때요? 그리고 물건 사라고 권유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사이호사님도 그런 문제는 센터장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러셨네요. 네.
2: 대체 이게 뭐 그냥 사람이 한 번에 같이 잘 맞을 수는 없잖아요. 성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네,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과 한번 교체를 통해서
3: 네.
2: 어머님이 또 어떻게 그 뒤에 또 이렇게 대하시는지 단순히 어머니가 왜 우리만 오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과 어머니의 관계라는 게 또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3: 네.
2: 그래서 뭐 같이 있어 본다든지 해도 뭐 자식 눈치 보느라고 또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변화도 필요하다. 예, 변화를 필요해서 우리 엄마가 이상해. 라고만 전제하면은 문제 풀기보다는 변화를 한번 줘보고
3: 네,
2: 그리고
3: 네.
2: 또 이제 한번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3: 네.
1: 네.
3: 어쨌든 요즘 보면은 신부님 말씀대로 많이들 이런 네, 가정이 네. 있으니까 자식이 오롯이 부모 곁에서 수발 들고 모시기는 뭐 다들 힘드니까 보호사님들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중이죠. 어떤 집이나 다 그렇죠.
1: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도 진짜 한번 여쭤볼 진중하게 여쭤보고 예, 예. 어떤 부분이 혹시 불편한 것이 있는지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예, 이것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 시댁일로 속상해서 올려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공직에 있는 시누이의 정년 퇴직입니다. 남편은 막내고 위로 누나와 형이 있는데 올 초 모임에서 시누이가 6월에 정년 퇴직을 하신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6월이 되어서 새 출발을 응원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이고 놀랬네 고맙다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대뜸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저번에 케이크 보냈잖아. 그런데 그거 취소하고 꽃다발이랑 케이크 보내주면 안 될까? 직원들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케이크는 나눠 먹게. 응? 그거 취소되지?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케이크 보내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취소하고 사무실로 케이크와 꽃다발까지 보내라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꽃 배달은 시누이가 아는 데가 있다 하기에 찍어보내달라 했어요. 케이크는 바로 취소했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남편에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하고 말하니 야 누나가 일부러 그랬겠냐 하며 대수롭지 않아 합니다. 저 너무 화가 나고 섭섭하고 무시당하는 기분까지 느낍니다. 예전에도 1년짜리 연수 다녀올 때 자기는 동생들이 아무런 화분도 안 보내줬다고 엄청 섭섭하다고 전화를 쏘아댄 적이 있어요. 가족 모임을 하면 시누이가 식사값을 계산하는 적이 많아서 그 뒤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성의 표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누이에게 섭섭함을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애초에 시누이한테 연락받았을 때 제가 다르게 대응해야 했나요? 남편한테도 뭔가 따끔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셨어요.

0: 그러니까 어쨌든 새 출발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딱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걸 취소하고 실물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무실 사람들과 함께 좀 받을 수 있게 보내달라.
1: 또 볼 수도 있고 사무실 사람들이.
2: 그렇죠.
1: 아우,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꽃다발의 케이크.
2: 저는 이제 이게 뭐 남편을 야단쳐서 남편 교육의 문제보다는
1: 아니죠. 네,
2: 이거는
1: 언지수가 달라요.
2: 만약에 우리 당당이님이 그래도 시누이님이 하는 뭐 음식값도 많이 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시누이 분께 그래도 내가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 핵심이면
0: 예.
2: 그 상대를 위한 거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전적이 있으시네요. 화분 안 보내줬다고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다른 친구들 사람들 외부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신 분 같으니까 제가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이제 먼저 한번 물어보는 정도 그 부분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1: 네.
2: 아예 이제 갑자기 닥친 일은 아니고 보니까 이미 약간 전적이 있으시네요.
1: 네, 네.
0: 신우이 분께서.
2: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적이라는 게 상대 그분을 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행위지 나는 이걸 했어라고 하는 행위는 아니니까 한 발짝만 좀 더 들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1: 그렇죠. 이왕이면 기분 그렇죠. 좋게 원하는 바대로.
2: 예, 한번 물어보고 예. 원하는 대로 해주는 마음을 조금 한번 가져보면
1: 네.
2: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은 조금은 있는데 서운함은 일정 뭐 제가 공감을 해드리지만 어차피 하는 거.
1: 그렇죠.
2: 네. 네, 어차피 할 거라면 물어보고 하자.
0: 요 짧은 사연 속 우리 신우이 분의 성향을 보건데 그렇죠. 본인이 딱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신 분이에요.
2: 네, 보니까
0: 네. 우리가 원래 생일 기프티콘도 보면 거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생일을 찜해드리는 스타일들이
1: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있거든요.
0: 네. 약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드릴 거면 미리 한번 물어봐도 신우이 분께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스님하고 같은 생각인 게 이분은 실물을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프트콘도 실물이긴 한데
0: 예.
3: 이분한테는 기프트콘은 실물이 아닌 거예요.
1: 전화 속에 네. 갇혀 있는 거예요.
3: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하는 게 내 정년퇴직인데 이걸 내가 바꿔서 내가 하는 거냐라고 물론 본인이 산 건 아니지만
1: 네.
3: 그분의
1: 네.
3: 마인드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왕 해줄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의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다른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1: 네.
3: 기왕 하는 거면 조금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제 스님은 이제 남편분한테 이제 뭐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시누이는 막말로 남이잖아요.
0: 예.
3: 남편도 원래는 물론 남이긴 하지만 남편분이 누나가 일부러 그랬겠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기왕 말할 거면 누나가 왜 그랬대라고 같이 누나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적어도 아유 누나는 왜 그랬대 그냥 좋게 받으면 그만이지 하면 아마 이 당당이님 당당이님 마음을 뭐 같이 욕을 해달라거나 누나를 보지 말자 이런 그렇죠. 성향의 분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남편분이 같은 말을 할 거면 누나가 왜 그랬대 누나가 그러지 말 라고 했으면 아마 그 자체로 되게 신우이가 한 건 별개 문제로 남편분이 그 말 하는 걸로 되게 위로받거나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었는데 남편분도 야, 누나가 일부러 그랬겠냐라고 말하는 게 일부러는 당연히 안 그러셨겠지만 이제 그 말을 함으로써 더 일부러 그런 것처럼 돼버린 그치. 거잖아요. 그죠? 예.
0: 감정이 조금 더
3: 얹은 거죠 남편분이. 예.
0: 야 말이야 아 진짜 조금 그 미묘한 차이.
1: 그렇죠.
0: 우리 누나는 또 왜 이렇게 오바했대. 예. 아유 그냥
3: 왜 그런지
2: 이게 가족 정도면 가족 건드리면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1: 예. 예. 맞아요.
0: 맞아. 그것도 그래.
2: 이게 그 서로가 조심해야
1: 되는 게 예외 없어.
2: 이게 참 쉽지 않아. 이거는 예. 가족을 건드리면. 별로 사이 안 좋아도 약간 이제 방어 기제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에 대한 연결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0: 네.
2: 예 조금은 예
0: 그러니까 이게 참
2: 예.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같은 가족인데
3: 그렇죠.
0: 그 안에서
3: 약간은
0: 또
3: 뭔가
0: 또
3: 그게 뭔가 다른 네.
2: 예, 그 미세함의 그 간격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네. 아, 참, 이거, 네. 받아들이시기에 좀 마음 상하지. 빈정 상하지.
3: 상하죠.
0: 아니, 기껏 보냈더니 말이야. 네. 진짜 다시 하라고. 나. 네. 내가 완전 뭐 아랫사람인가.
3: 그렇죠.
0: 마음대로 되는 건가. 뭐. 하실 수 있는데.
2: 네.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0: 예.
1: 네, 사실 한 번쯤은 이렇게 얼굴 세워주는 것도 좋아. 사무실에.
3: 그렇죠. 마지막에.
1: 회식하면서 예쁜 꽃다발에 케이크 하나 해서 둘러먹게 나눠서 잡수시고 빠이빠이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이쁘잖아요. 부드럽고.
3: 그럼요.

0: 이번에 맞춰주시고요. 다음번부터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1: 네. 네. 뭐를 드릴까요? 원하시냐고.
0: 어. 네.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으면.
2: 그죠?
0: 저희가 그쵸, 뭘 그쵸. 준비하면 좋을까요?
2: 아, 물어보는 게.
0: 어. 네. 그러면 아마 대답해 주실 분 같아. 예, 예. 아유, 참 어렵다.
1: 쉽지는 않네요.
2: 아유, 쉽진 네. 않죠. 네.
0: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풀 수도 있는 거죠.
2: 거꾸로 생각하면 쉬운. 응?
0: 네, 응. 앞으로 물어보자.
2: 네, 네.
0: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자. 예. 그리고 우리 남편은 왜 그런다니?
2: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게 네.
3: 모든 남편은 정신 차리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3: 딱 하면은 이제 네.
2: 그렇죠.
1: 아유 참. 7145님 네. 사연 주신 분 저하고 똑같은 성격이시네. 아닌 거 아니라고 말 못하고 끙끙하시는 분.
0: 그러니까.
1: 그 끙끙하시는 건데 화가 없으면 괜찮은데 또 화가 나니까. 네.
0: 맞아. 아유, 그 마음 저희가 충분히 헤아려 드립니다.
1: 네. 6944님은
0: 주변 분들께 올케가 잘 챙긴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우이의 처음으로 또 요구니까요. 기분 좋게 보내드리고 다음에도 또 그런다면 그때 기분 좋지 않다는 표시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또 주시네요.
1: 그렇지. 5391님 형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나중에 글 써서 보내신 이분도 생일 때나 행사 때 갖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2: 괜찮네요.
0: 이것도 좋네.
2: 아, 왜냐면 신우이가 자주 내신다고 하니까.
1: 그렇게
2: 하려고 하면, 예, 예.
0: 가족 모임에 뭐 식사는 많이 내신다고.
2: 내신다니까.
0: 하니. 예. 이번에는 저 뭐 먹고 싶어요.
2: 뭐 사주세요.
1: 네.
2: 뭐,
3: 그 다음도 생각하시고.
0: 아. 이걸 했을 때는.
3: 아니, 돌고 돈다.
2: 데뷔 스티처럼. 네.
1: 네.
0: 이 구구원님, 올케가 자기 비선 줄 아나 봐요. 사연자분도 섭섭한 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당연한 줄 알고 매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음도 맞지. 예.
1: 한번 쏘세요. 기분 좋게. 네.
0: 네네.
1: 네.
0: 그리고 확실하게 물어보자.
1: 네.
0: 예. 자, 우리 두님과 이제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2: 네.
0: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2: 네, 비가 와서 날이 좀 우중충한데요. 그래도 이제 화창한 마음, 화창한 기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네, 그 한문치의 네. 비행기를 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북이가 아니라?
2: 네, 원래는 거북인데 리메이크 한 게 더 이렇게 화사해서.
1: 네, 네, 알겠습니다.
0: 한문추가 이제 한해.
2: 한해 문세윤 추.
0: 추.
1: 네. 네.
0: 세 분이 부른 노래. 네. 준비하겠습니다.
1: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간지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3: 백조싱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0: 심심하게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세트,
4: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네, 2879님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나 봐요. 여성시대 당당히 여러분 주위 안팎 관리 잘하시고 건강 유의합시다 그러셨어요.
5: 네, 맞는 말씀. 정말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운전도 안전하게
4: 네.
5: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곡으로요,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입니다. 한해 문세윤 추가 부른 노래 비행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4: 내일 아침 9시 5분에 만나요 여러분.
5: 안녕히 계세요.

0: 맛도 향도 색도 그윽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먹은 복숭아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네요. 이런 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쩐지 이번 한 번일 것 같아 단 한 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모양을 보고 향을 맡으며 먹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앞으로 더 좋은 걸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현재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내식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내식 앱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5월 경상수지가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통해 올해 5월 경상수지가 386억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4천억 원가량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103억 2천만 달러 증가했고 작년 5월보다는 287억 달러 커졌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가 379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를 뛰어넘은 역대 1위 기록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장 등이 대기발령 조치된 가운데 장윤기의 범행 직후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을 도와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광산서 박모 수사팀장이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5월 5일 새벽 광산서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고 진술한 내용입니다.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당시 회의에서 나온 서장의 지시사항 등을 토대로 이후 수사 무마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교 야구 경기 도중 지역 비하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 야구부가 논의 끝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사과와 화해를 했음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협회에 선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배재고는 오늘 재심 신청 마지막 날인 만큼 교직원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며 재심이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과 경상수지는 역대 최고지만 주요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외국인의 주식 매도,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려 국내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작고 조립식으로 만든 원자로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이 현지 시각 어제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SMR 배치의 속도를 내기 위해 3국 간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 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경북 중북부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24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날씨 앱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날씨는 우리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정교한 과학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득 궁금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기온이 몇 도까지 오를지, 기상청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미리 알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거학 저거학에서는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 일기예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예보가 빗나가는 이유, 그리고 올여름 날씨와 태풍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이나 이과학 저과학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면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7월 8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외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매일 쏟아지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날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윤태구 기상분석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라디오는 처음이시라면서요?
2: 네, 처음입니다.
1: 아,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
2: 네, 저쪽을 보면 되는 건가요?
1: 아니요, 저를 보시면
2: 돼요. 아, 네.
1: 저쪽을 가끔 보셔도 좋고요. 아, 예. 굉장히 미남이세요.
2: 아, 아닙니다.
1: 벌써 이제 얼마나 되셨죠? 기상 분석해서 예보하신 지가?
2: 예보는 제가.
1: 뉴스데스크에서?
2: 아, 뉴스데스크에서는 5달 정도 됐습니다.
1: 5달? 네. 아, 팬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2: 팬은 아직. 아, 모르겠습니다.
1: 그래요? 저희 네. 아나운서 국내에도 팬이 있는데.
2: 그렇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계속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2: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굉장히 미남이세요.
2: 네, 아닙니다.
1: 날씨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2: 네. 네.
1: 대학에서도 기상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기상학, 대기과학을 전공했습니다.
1: 대기과학.
2: 맞습니다.
1: 그게 일기예보랑은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2: 맞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atmospheric science라고 하는데 이제 대기과학, 대기가 어떻게 역학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형성이 되고 이제 미래의 대기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 그런 네.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1: 네. 과학 자체가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그 네. 원인들을 찾고 그 네. 이후에 미래를 또 예측해 보는 것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예, 날씨는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날씨를 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의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2: 아무래도 자연 현상을 감히 예측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약간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공군에서도 예보관으로서 한 네. 3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1: 장교로 근무하셨군요.
2: 네, 장교로 예보 실제로 날씨를 예측하는 일을 네. 했었는데 이게 정말 예보라는 게 짝사랑하는 그런 연인 같은 존재 날씨가 그런 존재 같은 게 어떨 때는 너무 잘 맞다가 네. 정말 예보가 천상 예보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쩔 때는 다 틀리거든요.
1: 그럴 때는 막 마음이
2: 그럴 때는 그냥 날씨 보기도 싫다 하다가 이제 쉬는 날에도 자료를 보게 되는
1: 떠오르고
2: 진짜. 이게 정답지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제가 내고 간 예보를 바로 그 다음 날에 볼 수 있는 이게 매일매일 시험 보는 느낌. 근데 정답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또 매력이 이게 진짜 큰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날씨를 네. 대하셨군요.
2: 네, 약간 변덕스러운데요.
1: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고요.
2: 맞습니다.
1: 구수진님께서요, 저는 완전 팬이에요. 아들과 함께요. 라고 예, 보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이거 봐요. 이렇게 벌써부터 팬이 많으시잖아요.
2: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예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예보를 확인을 하곤 합니다. 진짜 저도 한 하루에 네다섯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과정으로 저거를 분석관님은 저렇게 예보를 하셨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까요?
2: 우선 크게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관측입니다. 관측. 네. 두 번째는 계산. 셋째가 판단입니다.
1: 네.
2: 먼저 관측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관측값이 이 두 번째 단계인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전 세계에 16,000곳이 넘는 지상관측소가 있거든요. 기상관측소가.
1: 16,000곳? 우리나라는 네. 몇 곳이에요?
2: 400여 곳이 넘습니다.
1: 네.
2: 그 자동기상관측소인데 네. 이제 매분 매초 기온, 습도, 강수량 등 기상 요소들을 이제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요.
1: 네.
2: 그 라디오 전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 많이 들어봤죠.
2: 네. 그 기상 풍선을 이제 전 세계에서

0: 10여 곳에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올립니다. 이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수천 대의 이제 해양 관측 로봇들이 또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1: 아, 로봇까지요?
0: 네, 여기다 위성까지 매순간 이제 그렇죠. 관측값을 또 보내주고.
1: 위성은 이제 사진, 영상으로 네. 계속 영상도 있고 자료를 보내주는 거죠.
0: 네, 영상도 있고 또. 이제 그 해수면 높이까지도 이제 측정도 가능하고 이제 빛으로 쏴서 예. 해수면 높이도 측정 가능하고 그런 것도 다 측정하고 이 관측값들을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네. 물리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물리 방정식에 넣고 이제 미래 대기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가 네. 계산입니다.
1: 네.
0: 이걸 이제 수치 예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워낙 계산량이 많아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이제 윈디나 이런 해외 기상 앱 이 있거든요.
1: 네.
0: 해외 기상 앱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거기 나오는 이제 강수 예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막 비구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비구름이 되고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화면이 바로 이 수치 모델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0: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단이 필요한데요.
1: 네.
0: 수치 모델도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1: 그렇겠죠.
0: 유럽 모델, 막 한국 모델, 미국 모델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1: 그 방정식을 어떻게 설계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놨냐가
0: 맞습니다.
1: 다 다를 테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보관들이 결과들을 비교하고 여기다 네. 경험까지 더해서 최종 예보문을 만드는 게 이제 판단이
1: 예.
0: 들어가 줘야 이제 예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1: 아, 우리나라는 400곳, 전 세계 16,000곳의 기상 관측소뿐만 네. 아니라 풍선을 띄우는 라디오 존대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들의 관측하는 그 정보들을 예, 채취하는 것, 그것이 관측. 그다음이 그 관측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계산. 근데 그 계산도 여러 가지 결과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 무엇이 맞을지를 또 판단하는 판단까지 관측, 계산, 판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그럼 기상 분석관은 이 판단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0: 맞습니다. 예보관, 네, 예보관 및 분석관 분들은 이제 이 판단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게 되는 겁니다.
1: 우리나라 기상청은 그런 관측하고 계산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겠죠.
0: 관측하고 계산하고 판단까지 다
1: 네. 하기도 하고
0: 하게 되는 게 기상청의 역할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궁금해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60%야.
0: 네.
1: 뭐 내일 32도가 될 거야. 라는 거는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0: 말씀하신 그 강수량이 60% 같은 경우는
1: 네.
0: 이제 오늘과 만약에 똑같은 대기 조건이 100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중에 60번이 비가 온다는 뜻인데요.
1: 네.
0: 이거를 조건을 조금씩 바꾼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을 돌려서 그거를 이제 슈퍼컴퓨터가 그중 몇 번이나 비가 왔는지를 세는 방식으로 그중에 60번이 비가 왔다.
1: 아.
0: 이런 걸로 강수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1: 아, 오늘과 같은 조건의 과거 100번이 아니라
0: 과거 100번이 아니라 이제,
1: 지금 조건을 네. 넣었을 때 컴퓨터가 100번 이상 계산을
0: 네네네.
1: 하고 그 100번 중에 60번은 비가 오는 결과가 나왔다.
0: 네, 맞습니다.
1: 아, 시뮬레이션 결과로 그걸 안내를 해주는
0: 네.
1: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서울 지역의 강수량이 60%야 라고 했을 때 서울은 너무 넓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오늘 비가 온다고 해도 제가 있는 여기 마포구 쪽에서는 비가 오는데 저쪽 강남구 쪽에서는 또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울 지역의 강수량이 60%다라고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 하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0: 이게 서울 기준으로 일단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종로구에 있는 이제 기상청 그 청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관측소가 있는 기준으로.
1: 예.
0: 더 세분화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계신 곳을 기준으로 하려면 동네 예보, 기상청 동네 예보를 들어가서
1: 기상청에 들어가서
0: 네, 들어가서 동네 예보를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날씨를 치시면 그 요즘엔 자동으로 이제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해서 날씨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날씨에 해당하는 강수확률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네. 뭐 대전 지방은 오늘 날씨가 네. 어떻습니다. 부산 지방은 어떻습니다.
0: 네.
1: 할 때도 그
0: 대표 관측소.
1: 대전
0: 네,
1: 대표
0: 맞습니다.
1: 관측소.
0: 네, 맞습니다.
1: 아, 그 위치를 좀 알아두는 것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기상청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을 하시는 부서 같은 게 있을까요?
0: 기상청 직원분들이 어떤 관측 장소나
1: 관측하고 계산한 거를 직접 이제 예보를 내보내려면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0: 네네.
1: 예. 네, 그러면 관측하는 부서 따로,
0: 맞습니다.
1: 계산하는 부서 맞습니다. 따로, 그다음에 예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판단하는 부서 따로.
0: 네, 맞습니다. 다 따로 있고 마지막 예보하는 부서도 총괄 예보과라고
1: 네.
0: 총 4과가 있는데 이게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상청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총 4과가 돌아가면서

0: 24시간 내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교대 근무로서 이렇게 네. 돌아가게 됩니다.
1: 이수민 님이요. 날씨 관측하는 장소도 중요한 것 같은데 관측 장소는 어떻게 정해지죠? 라고 하셨어요. 아까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중심에 있는 종로구에 있는 기상 관측소, 기상청이 있으니까 네.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보가 나간다고 했고 그러면 관측소를 어디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0: 이 관측소 위치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한 예가 있는데 제가 기상청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한 곳이 합천인가 어느 한 곳에 온도가 이 관측소의 온도가 계속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기간부터 계속 그 36도 계속 극값이라고 하는데 계속 최고 기온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가봐야겠다. 이 관측 장비라는 게 이동형 장비가 있고 설치하는 장비가 네.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400여 개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보통은 동사무소에 이렇게 설치를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1: 그 관리광 근처에 맞습니다. 있군요. 예.
0: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 그 계신 분들이 옥상으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거를 관측기를 예. 네, 더 뜨거운 옥상으로 그걸 올려놔서 2도나 3도가 그냥 확 올라가 버려서 계속 그 기록이 그값을 계속 기록해 버려서 그 지역의 최고 기온을 막 지구 온난화가 와 버린 것처럼 기록 계속 해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측소를 정하는 기준에는 그 옛날에 백엽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몇 미터 이상 지상에서 한 1.5m 1m인가 1m인가 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예. 습하지 않아야 하고 햇빛에서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1: 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본 게 아까 백엽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 맞습니다.
1: 하얀색 그 통나무
0: 맞습니다.
1: 예. 이렇게 깎아가지고 맞습니다, 통 맞습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온도계도 네. 넣어놓고 습도계도 넣어놓고 했던 네. 기억이
0: 바람이
1: 나요.
0: 잘 통해야 되고 네. 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실제 관측소에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다가 장비를 넣는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 9616님께서요. 확률로 하니까 60%면 비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헷갈려요. 80%면 거의 오는 것 같긴 한데 네. 60%는 애매해요.
0: 저도 헷갈려요.
1: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대충 한 50% 넘어가면 우산을 네. 준비해 가는 게 낫겠다.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네, 걸까요, 우리는?
0: 그렇습니다. 80%면 거의 오는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1: 1391님은요. 예보할 때 우리나라 위치 중에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 네. 경계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저희는 북부지방이라는 건 없고요. 네. 중부지방, 남부지방, 그렇죠. 제주가 있습니다.
1: 그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0: 네. 크게 세 개로 나뉘고 중부지방은 이제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가 들어가고요.
1: 도별로 나누는군요.
0: 네. 도별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남부지방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들어가는데 제주는 제주도가 들어가고요. 여기 좀 제가 예보나 분석을 하면서 좀 애매한 것이 아시는 것처럼 경북이 충청이랑 거의 동일한 위도에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런 경우
0: 그래서
1: 있죠.
0: 예. 그래서 이게 항상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 예보를 할 때 중부지방 포함 경북 북부까지 비가 온다 이렇게 예보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통보문이 나오는 예.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경계는 이렇게 좀 사선의 경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1: 남부지방 중 일부가 중부지방과 겹치는 경상도 네. 위쪽이 있으니까 네.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군요. 그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조금 곤란하실 질문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0: 네.
1: 왜 기상청 예보는 틀릴까요?
0: 이게 제가 기상청 소속이 아니라 제가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예보가 나오는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네. 제일 중요한 게 1단계지 않습니까?
1: 네.
0: 관측. 이 가장 큰 이유가 대기를 완벽하게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를 완벽하게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 표면적의 70%가 바다인데
1: 네.
0: 이 육지만큼 촘촘하게 저희가 만 6천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사실 만 6천 개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0: 건 아니죠. 네. 많은 건 아닌데 바다는 음영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 북극에는 세울 수도 없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정도로 음영지역이 많은데 이거를 위성으로 그나마 커버를 하고 부위들 떠다니는 관측 로봇들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70% 이상의 음영 지역에

0: 안쪽에 텅 비어있는 수준입니다.
1: 어.
0: 그래서 아무리 슈퍼컴퓨터 그 2단계인 계산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날씨를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1: 기본적인 정보가 적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기본적인 토대가 좀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위에 이제 계산 과정이라든지 완벽한 예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이제 핑계로도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토대가
1: 네. 네. 과학적인 말씀이세요.
0: 네.
1: 그 다음 또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 네.
0: 특히 요즘 이제 여름철 소나기 예보가 제가 요즘 소나기 예보로 방송을 녹화를 많이 할 때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1: 네.
0: 소나기는 거의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나기는 국지성으로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예보가 소나기 예보는 맞추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1: 아,
0: 그 이유는
1: 네.
0: 대기가 불안정하면 이제 소나기 구름이 생긴다는 거는 하루 이틀 전에도 미리 알 수는 있거든요. 대기가 불안정하면 이제 그 구름이 정확히 어느 동네에 몇 시에 이제 쏟아질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특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냄비에 물을 끓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 예.
0: 이제 끓는 물에서 기포가 올라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열이 올라오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 다음 기포가 이 냄비에 어느 부분에서 올라올지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1: 아.
0: 오히려 이 냄비의 어느 부분에서 올라오는지 맞추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왜냐면 냄비에 굴곡이랑 열 주는 거에 따라서 네. 여기서 기포가 먼저 올라올 것 같다.
1: 요런 비유도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나뭇잎이 네. 바람에 날려서
0: 네.
1: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어떤 각도로 떨어지는지 예측하는 건 어렵다.
0: 맞습니다. 네, 그 정
1: 계산도 어렵다는
0: 맞습니다.
1: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0: 출발 지점.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출발 지점도 모르니까 저희가.
1: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굿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왜 제가 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는데 왜 기상청 예보는 가끔씩 틀리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관측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촘촘하게 1m씩 막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계산에서도 또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나비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게 나비 효과인데 그거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작은 담배꽁초 하나를 이렇게 버렸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연기가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3: 맞습니다.
2: 그러면 진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하고 이걸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걸 거 아니에요.
1: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맞춘 건 전 진짜 대단하다고. 저, 네. 진짜 이 모델, 수치 모델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 이 정도까지.
0: 네. 과학기술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일주일 이상 뒤를 네. 날씨 예측할 수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 2주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2주 이상하게. 장벽. 네. 2주 장벽. 2주 한계. 라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오스 효과, 혼돈 그 효과라고 하는데 네. 2주 이상은 현대 기상학의 한계로서 불가능합니다.
0: 아, 아예 불가능하다고
1: 아예 거의 불가능한 거. 정도입니다. 거의 10일 이상도 거의 불가능한다고 보는 그 기상학자분들도 계신데 네. 거의 이 관측의 오차가 0.1도, 0.01도만 나도 이 10일, 14일 이후로 지나가게 돼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 효과처럼 엄청 큰 이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0: 지금은 0.5도 차이 난 걸로 입력을 하면 네. 나중에 10일 후에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완전 다른 게 나옵니다.
1: 네.
0: 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윤태구 분석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예보 체계가 일부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1: 네. 올해 그 11월 12일부터 그 디지털 중기 예보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0: 네.
1: 그 중기 예보라 함은 그 3일 뒤부터 열흘까지의 예보를 말합니다.
0: 중기가.
1: 네. 네. 이 예보가 촘촘해지는 건데 네. 우선 공간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중기 예보는 경기도, 뭐 충북, 강원 이런 것처럼 광역시도 단위였거든요.
0: 예.
1: 이게 이제 5km 격자, 그러니까 읍면동 수준으로 세분화되고요. 이제 시간적으로도 오전과 오후 12시간 단위로 나뉘었던 게 네. 3시간에서 6시간 단위로 잘게 더 쪼개지게 됩니다.
0: 예.
1: 이렇게 네, 바뀌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최근 위험 기상이 점점 이제 국지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이제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제 침수 피해가 갈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동에 비가 많이 오는데 맞아요. 강서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0: 그리고 강동에는 막 진짜 폭우처럼 막 쏟아지는데 네. 저쪽은 또 맑은 경우도 있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광역 단위 예보로는 대비의 한계가 기존 광역 단위 예보로는 대비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바뀌는 게 이제 주된 이유입니다.
0: 네.
1: 네.
0: 김화정님께서 요즘 특히 갑자기 폭우가 자주 쏟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스콜 같은 현상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이게 요즘 특히 많이 여쭤보시는 맞아요. 건데.
0: 몇 년 동안 그게 너무 심했죠.
1: 네. 스콜이랑은 그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스콜이랑은 다릅니다. 그 시공간적으로 좀 다른데요.
0: 네.
1: 그 열대의 스콜이라 하면 이제 열대 기후에 갑자기 쏟아지는 이 갑자기 열적으로 가열돼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성 강수를 열대 소낙성 강수를 스콜이라 하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온대 기후에 내리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성 강수는 이제 시공간적으로 대중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밤에 내릴 수도 있고 아침에 내릴 수도 있고 이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상층에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소나기가 발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하층 수렴도 있으면서 같이 이제 불안정이 강화됐을 때 그때가 더 많은데 이제 열대 이 스콜 같은 경우는 일정합니다. 낮에 해가 뜨고 난 후에
0: 네.
1: 오후 늦 게 이제 해가 지면서 비가 확 쏟아지고
0: 해가 지면서 온도가 네. 좀 낮아지면 그때 응결되면서 네. 떨어지면서
1: 확 떨어지고 네. 이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이제 스콜이 끝난다든가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0: 네.
1: 스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한 단반도 같은 경우는 이런 스콜이 아니라 이제 뭐 밤에도 내리고 아침에도 내리고 이게 대중 없는 소나기라
0: 네.
1: 이제 스콜하고는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0: 근데 요즘에 뭐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폭우가 또 국지적으로 갑자기 내리고 많이 내리는 이런 일이 좀 예전보단 빈번해진 것 같아서 아 우리가 좀 열대 아열대 쪽의 기후가 진짜 되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영향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겠죠.
1: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년 안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들어간다라는 연구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100년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데
1: 맞습니다.
0: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좀 체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좁은 지역에 갑자기 내리는 비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촘촘하게 예보를 하는 예보 체계로 바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네, 확실히 있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막 지금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예를 들어서

0: 경기도에 혹은 이제 구름 많음 이 정도만 알 수 있는데 11월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어디 어디에 이제 비가 올 강수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주말 나들이나 여행 이런 것도 좀 계획할 수 있다. 뭐 농사 일정 잡으실 때나 체감이 좀 크실 겁니다.
1: 혹시 뭐 재난 문자 같은 게 조금 더 자주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변화들도 있을까요?
0: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재난 문 최근에 이제 올해는 폭염 중대 경보, 그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이 됐고 그 시간당 100mm급 재난성 호우에 대해서도 그 긴급 재난 문자도 새로 더 추가로 도입이 됐거든요.
1: 네.
0: 이전에는 이제 시간당 72mm가 넘으면 호우 문자가 발송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극한 호우라 그러죠. 이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호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재난성 호우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CBS 문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촘촘하게 예보를 내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본격적인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맞습니다.
1: 예. 해마다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나오고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거는 이제 매년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매년 실제로 더워지고 있는 거죠.
0: 매년 실제로 더워지고는 있는데
1: 예.
0: 이게 약간 등락이 있는 상승장?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주식이 이렇게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쭉
0: 맞습니다.
1: 올라가듯이 결국에는
0: 네. 네.
1: 전체 큰 흐름 속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등락은 계속 일어나고
0: 맞습니다.
1: 있다.
0: 맞습니다.
1: 예, 등락이 오가는 상승장.
0: 근데 그 상승장에 기울기. 기울기는 가팔라지고 있다.
1: 가팔라지고 있다.
0: 네, 확실히 가팔라지고 있다. 이거는 네,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1: 그러면 올여름 날씨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0: 올여름 날씨는
1: 예.
0: 일단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기후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1: 네네.
0: 먼저 가장 큰 요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인도양이죠. 그 북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1: 네.
0: 평년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1: 예.
0: 이게 대기 파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요.
1: 고기압성 순환이요?
0: 네, 고기압성 순환입니다. 이 고기압성 순환이 시계 방향 흐름인데 이게 일본 쪽입니다. 동쪽이면 이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되게 되면 이게 남풍.
1: 네.
0: 고온다습한 남풍을 한반도 쪽으로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온하고 강수량이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1: 그 인도 쪽에 있는 바다의 그 해수면의 온도 뭐 이런 것 때문에
0: 네. 네.
1: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 쪽에 있는
0: 맞습니다.
1: 그 바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0: 네. 이게 로스비 파동이라는 건데
1: 네.
0: 이게 대기 파동 원리입니다. 그 북인도양에 있는 대기 파동이 파동이 영향을 줘서 한반도에 있는 대기 상층에 있는 파동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인데
1: 예, 예.
0: 네, 이 고기압성 순환이 더 강화되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북태평양이죠.
1: 네.
0: 일본 쪽에 있는 바다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0: 그게 그 고기압성 순환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1: 예.
0: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고온다습한 남풍을 더 끌어올릴 수 있어서
1: 네.
0: 기온과 강수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1: 네.
0: 근데 하지만 반대로 반대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니뇨인데요.
1: 예.
0: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엘니뇨 발달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달 공식화했는데 하반기에는 이 엘니뇨가 더 급속히 발달해서 1950년 이래로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되면 엘니뇨라는 것은 열대 동태평양이 평년 수준보다 더 따뜻해지는 현상이잖아요.
1: 동태평양이?
0: 남미 쪽이 네. 더 따뜻해지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대 서태평양이죠.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이 있는 쪽이
1: 네.
0: 더 해수면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 네.
0: 지금도 실제로 그런 상태고요. 평년 수준보다 조금 낮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한반도 동쪽에 저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이게 어려워지는데요, 갑자기. 막 저기압성
0: 네.
1: 순환 막 이렇게 하니까.
0: 아까 말씀드린 건 고기압성 순환이잖아요.
1: 네.
0: 그냥 반대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1: 네,
0: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1: 북풍이 불어요?
0: 네.
1: 찬 북풍이.
0: 차고 건조한
1: 네.
0: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반대로 기온과 강수량을
1: 네.
0: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어쨌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장마전선이라고 하면.
0: 네.
1: 예. 남쪽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두
0: 네.
1: 개의 기단.
0: 맞습니다.
1: 큰 공기 덩어리들이 만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0: 네.
1: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체돼 있으면
0: 네.
1: 그걸 전선이라고 부르는
0: 네.
1: 거고 거기에 이제 비를 뿌리기 시작하면 그게 장마전선인
0: 맞습니다.
1: 건데.

0: 방금 말씀하신 남풍, 뜨거운 남풍과 남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바람이겠죠. 차가운 북풍,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이 두 개의 바람이 힘겨루기를 할 텐데 그 결과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1: 이게 힘겨루기라기보다는 이런 요인들이 종합해서 그 결국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상청이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서 3개월 기후 전망을 내놨습니다.
0: 네.
1: 그래서 7월 달과 8월 달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예요. 9월 달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3개월 내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0: 아, 네.
1: 반대로 강수량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일맥상통을 하는데 강수량은 7월에는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높고
0: 네.
1: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
0: 네.
1: 9월에는 반대로 평년보다 적을 확률을 예측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전망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엘니뇨의 영향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급속하게 강화된다고 세계 기상기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전망을 했잖아요. 이 저희 기상청이 3개월 기후 전망을 본 것과 일맥상통하게도 이제 강수량도 적어지고 이제 더 늦여름 가을로 갈수록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강수량도 조금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엘니뇨가 더 강해진다면.
0: 예.
1: 라는 전망입니다.
0: 7, 8월은 확실히 예년보다 좀 더울 것 같고.
1: 맞습니다.
0: 9월도 더울 것 같을 예상치는 한 50%
1: 정도
0: 되는데.
1: 됩니다. 네.
0: 더울지 안 더울지는 뭐 비슷한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근데 강수량은 7월에 많이 내리고 8월에는 비슷하고 예년과 9월에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1: 네.
0: 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6월이 좀 생각보다 습도가 낮고 쾌적한 날도 좀 많았어요. 예.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몽사를
1: 그렇습니다.
0: 알았다고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유럽 쪽은 엄청 뜨거운데 왜 우리는 좀 선선하게 느꼈을까?
1: 네. 이게 차이가 분석을 해봤더니
0: 네네.
1: 이게 최근에 이제 북극 상봉을 도는 제트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제트기류라는 강한 편서풍이 북극 상봉을 돌고 있는데
0: 네.
1: 이 북극 해빙 면적이 최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북극 해수면 온도 까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0: 네, 북극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북극하고 적도 간의 온도 차가 줄어듭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그 제트기류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0: 경계선이 흐려진다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게 돌던 제트기류가 사행을 하게 되는데요. 출렁이게 되는 거예요.
0: 출렁이게 된다.
1: 맞습니다.
0: 네.
1: 이렇게 출렁이다 못해
0: 네.
1: 이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멈추게 됩니다. 정체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0: 블로킹 뭐
1: 네.
0: 딱 멈춰졌다는 거예요.
1: 막혔다. 이 순환이 막혔다. 그래서 이 순환이 블로킹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열돔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0: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멈춰져 있으면 거기가 계속
1: 맞습니다.
0: 돔으로 씌워놓은
1: 맞습니다.
0: 것처럼
1: 맞습니다.
0: 계속 뜨거워진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최근에 열흘 이상 유럽에 열돔 같이 블로킹이 형성이 되면서
0: 그래서 열돔 현상이라고
1: 맞습니다.
0: 하는군요.
1: 유럽에 그렇게 40도가 넘고 초과 사망자가 1,300명 이상이 나오고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0: 예.
1: 이게 또 시베리아 쪽에 또 다른 블로킹이 또 생긴 겁니다.
0: 네.
1: 이게 블로킹이 하나가 생기면 블로킹 사이사이에는 찬 공기가 내려가고 다시 또 블로킹이 생기고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 쪽에 블로킹이 하나 더 생겼는데
0: 네.
1: 그 동쪽에 있는 우리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블로킹의 영향을 안 받고 동쪽에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6월 동안 그 상대적으로 시원했던 겁니다.
0: 아, 그러면 어느 한 곳이 막혀서 거기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거기에 열돔 현상이 만들어서 뜨겁고 다른 부분은 다른 지역은 그거에 좀 영향을 덜 받아서 상대적으로 시원할 수 있다면 이게 살짝만 비틀면 우리나라가 또 열돔 현상을 겪고 유럽이 좀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뭐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들리는데 맞나요?
1: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블로킹 현상이
0: 예.
1: 이 북극 온도가 올라가면서 언제든 더 발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반도는 더 심각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게
0: 예, 예.
1: 이중 열돔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 티베트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합쳐지면
0: 예.
1: 이중 열돔이라는 게 생기는데
0: 돔이 두 번 씌워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이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상층 대기 최상부를 감싸 안고 그 밑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감싸 안으면 이제 재작년과 작년 같은 극심한 폭염, 습한데 온도까지도 높은 극심한 폭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0: 예.
1: 이번 유럽은 40도를 넘는 고온이기는

0: 않았지만 건조해서 체감 온도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이런 열돔이 형성이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까지 같이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극심한 찜통더위가 나타날 수 있어서 유럽보다는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오히려 우리에게 그게 운 나쁘게 온다면 더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 지구적인 현상인 것이고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여름 더위는 걱정이긴 한데 또 여름 하면은 걱정되는 건 또 태풍이기도 해요. 예. 네. 태풍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까요?
0: 우선 그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의 일종인데요. 네. 그 열대 저기압의 일종입니다. 이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 이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이 28도를 넘으면 발생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는데요.
1: 예.
0: 이 열대 저기압 중에서 이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태풍 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네 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이제 태풍의 눈, 상대적으로 가장 맑은 태풍의 눈이 있고 그 주변에 눈벽이라고 하는 그 가장 강한 상승 기류와 최대 풍속이 나타나면서 폭우가 집중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1: 네, 그 반경은 뭐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0: 네, 반경은 다 달라집니다. 네. 클수록 더 커지는데 네네. 이제 그 바깥을 중심으로는 이제 중심을 향해 휘어져 들어가는 나선형 구름대가 있고 이제 그 구름대 위쪽으로는 이제 공기가 덮고 있는 그렇게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1: 그러니까 바다가 뜨거워지면 뜨거운 데서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공기가 밑에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비니까 주변에서 쭉 들어온단 말이죠.
0: 맞습니다.
1: 그걸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압이 낮아서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지점. 그 저기압 때문에 이제 태풍이 발달을 하는 건데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이게 바다가 뜨거우면 그 주변이 다 뜨거우면 다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태풍이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왜 국지적으로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지는 건지 바람이 궁금해요.
0: 네, 이 태풍이 만들어질 때는 이 태풍의 씨앗이라고 있거든요.
1: 씨앗.
0: 네, 씨앗이 필요한데 이 죄송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다 높습니다. 높은데 이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 회전력이라는 게 그렇죠. 필요한데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다 뜨거운 바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딱 시동을 걸어주는 이걸 퍼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장작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1: 네네. 누가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0: 회전력입니다.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력인데 이거는 무역풍대에서 그 적도 부근에 있는 무역풍대에서 부는 바람이 열대적으로 요란이 생기면 그 요란에서 상승 기류가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불방울로 바뀌면서 잠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 잠열이 스스로 그래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태풍 스스로.
1: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뜨겁지만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기류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0: 네.
1: 어떤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는 기류가 하나 올라가는 기류가 성성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뭐 수증기가 물로 변하기도 하고 물이 수증기로 변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이 나고 아니, 그런 요인들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어쨌든 씨앗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씨앗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만들어진 후에 이제 태풍을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태풍에 우리가 이제 올해 주의해야 될 태풍이나 눈여겨보고 있는 변수 같은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될까? 네, 올해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태풍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현재 지금 태풍 바비가 그 대만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태풍 바비가 슈퍼 태풍까지 발달을 했다가 현재는 강도 4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태풍 바비는 대만을 지나서 중국으로 상륙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저희 태풍 영향이 거의 없었잖아요.
1: 피해가 없었어요.
0: 네, 태풍 피해도 없었고 영향도 거의 없었는데
1: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0: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태풍의 북상을 막은 영향이 큰 건데요.
1: 네.
0: 이제 엘니뇨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0: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약하게 발달하거나 아니면 더 북쪽으로 발달하거나 하면서 위상의 변화가 생길 텐데 이렇게 되면 태풍이 발달하고 난 뒤에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동안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세가지고 네. 좀 태풍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네. 그 힘이 약해지면 네. 막아주는 힘이 적어지니까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다. 네. 네.
0: 그리고 엘니뇨 시기 라니냐하고 엘니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라니냐보다 엘니뇨 시기에는 태풍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적게 발생하는 경향은 있는데 네. 엘니뇨 시기에 발생하는 태풍이 라니냐 시기에 발생하는 태풍보다 강도는 더 강력하다.
1: 아, 적게 발생하는 대신에 하나 네. 하나당 세기는 세진다.
0: 네, 세진다. 네. 이런 네, 결과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은 태풍이 좀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년, 2년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네, 분석이시겠어요?
0: 충분히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죠?
0: 네.
1: 오승래 이과학저과학 윤태구 기상분석과 함께 했는데요. 기상분석을 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 주시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니까 예, 저희도 잘 듣고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날을 안아주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좋은 간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다음에 윤태구 분석관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나가고 있죠? 타이푼의 그래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은 더 덥겠습니다. 안동과 상주, 의성, 청송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 주말에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북 등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집중호우 대비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와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시도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반을 파견해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우려지역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대피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북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개인 농지 매물과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은행 포털에 매매, 임대 매물을 등록할 수 있고 지도 기반으로 농지은행 매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의 우선 임대 지원과 청년농, 경영위기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0: 은행 지원도 확대해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서는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수도권보다 더 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등 6개 기업이 영남권에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과 투자, 인재 양성,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첫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K푸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중심의 푸드테크 클러스터와 연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펀드 조성,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도 포항식품로봇, 의성세포배양식품, 구미 스마트 제조를 축으로 전국 유일의 푸드테크 3대 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안과 연계한 사업 확대가 기대됩니다.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인 풍산그룹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에 27호 규모의 초대형 대중재 골프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최근 정부와 진행하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이번 투자는 창업주 일가의 고향인 안동의 경제 활성화와 복구를 돕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초 검토 단계로 안동시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동물세포 기반 공공백신 개발 대행기관 육성 사업에 안동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9.9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입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고 오후로 접어든 시간이죠. 오늘 락의 고전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원곡은 물론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곡이죠. It will rain on a sunny day. 태양이 화창한 날 비가 올 거라는 이 모순의 유명한 가사 때문에 온갖 해석이 나왔던 바로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중에는 월남전 당시에 미군이 뿌렸던 그 무서운 고엽제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게 반전 노래다라는 뜬금없는 해석도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걸로 물론 밝혀졌고요. 그러나 아무튼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장마철 비 쏟아지는 날이면 생각나는 노래일 뿐이죠. 머리를 좀 가볍게 하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손석희 12시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또는 유튜브에 손석희 12시라고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나 MBC 미니로 메시지를 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을 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샤프 8001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시지를 뭐 다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 저희 제작진이나 저나 열심히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주 소중한 의견들 또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꽉 찬 내용으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예, 지난 7월 1일이었죠.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5주년을 맞았습니다. 100년을 훌쩍 넘겼네요. 그동안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뭐 이름은 종종 들어왔지만 이게 정작 얼마나 크고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정당을 100년 넘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실체는 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략과 행보를 좀 읽어내려면 사실 공산당이라는 그 거대한 뿌리를 한 번쯤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김미래 박사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2: 예. 그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3: 역시 장비빨이 있습니다.
2: 예. 여유도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비빨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뭐, 물론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건 알고 있고, 또 105주년이라는 것이 하여간 또 중요한 의미여서, 이맘때면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3: 네,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한 정당의 생일이 그렇게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보다 먼저 존재한, 나라를 세운 정당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 예.
3: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인민이 공산당을 선택한 역사적 승리의 결과로 건국되었다는 것이 중국 관방의 시각이거든요.
2: 예, 예.
3: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창당일은 국경절 못지않은 의미가 있어서 당연히 성대한 경축대회도 열리고 다양한 특집 방송도 나가고 훈장과 표창 수여도 이루어집니다.
2: 예, 하여간 105년이나 됐는데 그럼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당원이라든가.
3: 네, 최근 집계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1억 128만 6천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 예.
3: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14명 중에 한 명은 당원이라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중국인은 당원 아니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2: 예.
3: 1억이라는 당원 수는 그 사람이 당원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가족, 친지, 친구 그 누군가는 당원이라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2: 그렇겠네요. 우리 인구의 한 두 배가 넘는 그런 숫자 한번 무지막지합니다. 그 숫자로만 놓고 보자면. 근데 네. 그 당원 수 자체는 꾸준히 늘곤 있지만 추세는 좀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3: 네. 그런 둔화 추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예. 왜 그럴까요?
3: 일단 이미 1억 명이 넘는 당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관리에 무게를 둬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2: 예.
3: 또 가끔씩 이제 당원이 해외에 나가서 당을 비방하는 사례들이 가끔 발생을 하면서 더 경각심이 높아졌고요.
2: 예.
3: 원래 이 당원이라는 신분은 당의 입장에서 군중을 선도하는 그런 전위대 역할인데 이런 자격을 아무한테나 줘서 안 된다. 단순히 취업이나 승진을 위한 이른바 스펙용 입당은 안 된다.
2: 예.
3: 선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2: 그렇군요.
3: 우려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2: 예, 예.
3: 입당 심사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2: 예. 근데 아무튼 이 저 하나의 당이 물론 뭐 일당 독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당이 100년 이상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는 좀 기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유지해오는 핵심 동력 뭐라고 봐야 될까요?
3: 네, 크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 예.
3: 첫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적응력입니다.
2: 예.
3: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체제에 도움이 되면 시장경제 같은 제도도 과감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처럼 중국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했죠.
2: 예.
3: 그래서 목표를 유지하되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이 중국 공산당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3: 두 번째는 정책의 연속성인데요. 저희는 대의제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거에 익숙합니다.
2: 그런데 그렇죠.
3: 중국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같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2: 예.
3: 이 국가 발전의 큰 시간표는 이어집니다.
2: 예.
3: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강력한 조직력을 질 수 있는데요. 이제 500만 개가 넘는 당 조직들이 학교, 기업, 병원, 연구소, 사회단체,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2: 예.
3: 평상시에는 정책 전달하고 민의 수집하고 또 위기 상황에는 신속하게 조직

0: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 예. 그세 가지가 아무튼 한 당을, 하나의 당을 100년 이상, 꾸준하게 유지해온 하나의, 정책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왜 공산당에 가입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뭡니까? 취업에도 좀 유리하고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마치 우리로 치면 어디, 뭡니까? 저 취업하듯이 당에 가입하려고 열심히들 준비하고 뭐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도 입당을 희망하는 젊은 층이 적지가 않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중공 당원이 된다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신용이자 사회적 자본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1: 예.
0: 당연히 취업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이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큰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만일에 지원을 하면 떨어뜨리는 기준은 뭡니까? 붙이는 기준과.
0: 아, 이제 입당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1: 예.
0: 당연히 저 들어갈게요, 예, 들어오세요 하진 않습니다.
1: 예.
0: 이제 우리나라 정당 같은 경우는 입당원서 작성하고 당비 납부만 선택하면은 한 15분 정도면 가입조차 끝나는데,
1: 예.
0: 중공산당 같은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 신청에서부터 입당 적극 희망자, 발전 대상, 예비 당원, 정식 당원,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교육도 받고, 사상 보고도 쓰고,
1: 아.
0: 면담도 하고, 주변 평가도 받고, 이런 여러 심사와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1: 예.
0: 근데 제가 아직까지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당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시간은 평균적으로 2년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0: 네.
1: 그걸 다 이렇게 다섯 단계 거치는데?
0: 네네네.
1: 예. 사실 이 질문은 준비 안한 질문이었는데, 드린 질문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간 준비 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제가 또이 당원들의 활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1: 아,
0: 평소에 관찰해둔 게좀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아, 연구 때문에 그런 거죠?
0: 네, 그렇죠. 연구 대상에 대한 흥미죠.
1: 예, 알겠습니다. 공산당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알겠는데, 젊은 세대들이라면, 뭐, 거기에 좀 반발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나요?
0: 네, 제가 많은 악플이 예상되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려보면
1: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예.
0: 표현을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제 시진핑 충성이 입당 조건이 됐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정확히 말하면 시진핑 개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1: 예.
0: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정치 규율로 준수하도록 한 것인데,
1: 예.
0: 그럼 무슨 차이냐 물으신다면,
1: 예.
0: 핵심은 개인이냐 조직이냐의 차이입니다.
1: 예. 아니, 근데
0: 우리가 중국 정치를 할 때,
1: 예.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시진핑이니까 조직에 충성하라는 거는 시진핑한테 충성하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그렇게 보시면 약간 비약이 되는데요. 저희가
1: 예.
0: 중국 정치를 얘기할 때 시진핑 개인에게 과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1: 예.
0: 시진핑은 개인 이전에 당의 총서기, 당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저희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지만, 이런 시진핑 사상도 개인의 철학이라기보다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 공산당의 국정 운영 노선을 체계화한 이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물론 지도자의 이름이 이념에 들어간 거는 예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1: 예.
0: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 예.
0: 그것을 곧바로 뭐 시진핑 개인에게 충성하는 체제라고 보는 건좀 다른 문제입니다.
1: 예. 뭐 뭐든 객관적으로 보는 게
0: 그래서
1: 중요한 거니까.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젊은 세대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잠깐만 더 말씀을
1: 그러시죠.
0: 드리면은
1: 예.
0: 네, 장기 집권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당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당의 총서기와 당의 이념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중국 공산당, 공산국가도 형식상 다른 당을 야당을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을 뭐 비판하는 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당도 있나요?
0: 일단 단

0: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 중국에는 체제를 비판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1: 예예. 예.
0: 공산당 외에도 8개의 민주당파가 있는데요.
1: 예.
0: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야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1: 예, 예.
0: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집권당이랑 경쟁하는 정당이잖아요.
1: 예예. 예.
0: 중국의 민주당파는 공산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협력 정당입니다.
1: 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건 뭐 잘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당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 이미 있는데 뭘 또 건설을 합니까?
0: 네, 이제 당의 건설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1: 예, 예.
0: 여기서 건설은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직을 재구축한다는 의미의 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예.
0: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공산당이라는 조직을 더 강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강을 세우는 겁니다.
1: 예.
0: 반부패 운동처럼 당 간부들의 부패를 조직의 규율로 막고 강화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종엄치당이라고 당을 엄격하게 다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1: 예, 예.
0: 두 번째는 조직력을 공고히 하는 건데요. 또 말씀드렸지만 기업, 학교, 병원, 연구기관, 마을, 사회 곳곳에 있는 이 기층 당 조직을 강화해서
1: 예.
0: 당의 정책을 더 잘 전달하고 현장의 어떤 정보를 더 빨리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당 건설이라는 거는 공산당이라는 조직의 손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국가를
1: 예.
0: 움직이는 능력을 키우는 작업이다.
1: 아.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연결했던 김미래 박사와는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씩씩하게.
0: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방송이 예. 처음인데다가 제가
1: 그러게요.
0: 또 100분 토론 세대 아니겠습니까?
1: 예.
0: 우리 앵커님을 너무 이제 아이돌 보듯이 우러러와서 제가 긴장이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저의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미래 박사님,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예, 김미래 박사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예, 두비 브라더스의 차이나 그로브. 노르웨이의 숲도 아니고 중국의 숲입니다. 사실은 중국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저 텍사스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작곡자는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나름의 영감이 떠올라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 내용은 뭔가 좀 폐쇄적이고 신비한 동네. 이것이 어쩌면 당시에 그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중국에 대한 이미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노래 내용은 완전히 허구인데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 버무려진.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무라이 칼을 가진 보안관도 노래 속에 등장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동양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미지는 좀 뒤죽박죽이고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거고요. 듣겠습니다. 차이나 그로브, 두비 브라더스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순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AI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에 접속할 수 없다. 아시는 것처럼 엔트로픽은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미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해가지고 외국인의 AI 접근을 차단했던 곳인데 여기서 인공지능 모델은 그 클로드는 아니고 미토스라는 모델입니다. 지금은 뭐 통제가 상당 부분 풀렸다고 합니다만은 AI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자산이 됐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정책 분석을 해온 미국 정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 전략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워싱턴에서 꽤 오래 활동을 하셨죠?
1: 예, 2016년부터 있었으니까 10년 됐네요, 지금.
0: 예,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 일단 한국 정치권을 좀 떠나려고 이제 갔었던 거고, 예. 가서 미국 정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이제 보려고 갔었는데, 예. 우연히 피스컬 노트라고 하는 AI, 첨단 AI 기술과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정치 전문 미디어를 결합시킨.
0: 예.
1: 그래서 뉴 미디어를 만들려고 하는 그 회사에

0: 일을 하게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러면서 그 회사가 2022년 오픈 AI가 유료 버전을 만들 때 같이 만든 그, 예. 파트너 회사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1: 사실 뭐 거기까지는 TMI일 수도 있습니다.
0: 근데 뭐 그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예, 상태라.
1: 알겠습니다.
0: 거기에서 이제 오픈 AI, 그 AI 전문가들하고
1: 예.
0: 일을 같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AI가 어떤
1: 그렇군요.
0: 과정인지까지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1: 예, 예.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접속을 차단한 사건,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0: 네.
1: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0: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일 뭐 사전에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1: 예.
0: 우리 SF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인공지능 뭐 기계 로봇이 세상을 통제하고 인간을 예. 지배하는 이런 사회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1: 전 모르겠습니다. 어딜까요?
0: 기계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날 때죠.
1: 아, 예. 그건 이제 통상 할 수 있는 얘기이긴
0: 그렇죠.
1: 한데.
0: 네.
1: 예.
0: 기술적으로. 이번에 이 문제가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충격을 가해줬던 거는 그 통제를 벗어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 아, 이 AI 모델이
0: 예.
1: 미토스라고 하는 게?
0: 미토스, 이게 이제 좀 거슬러서 지난 3월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1: 예.
0: 3월에 이제 미토스라는 그 신규 엔트로픽에서 만드는 신규 AI 모델이 내부 시스템 오류로 외부로 공개가 됐어요.
1: 예.
0: 이게 이제 뭐 완성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1: 예.
0: 근데 이 미토스가 수십 년 동안 뭐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그 시스템의 버그를 수천 개를 순식간에 이제 찾아내고.
1: 예.
0: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을 그 사이버 케이지에다가 가둬놓고 이걸 예. 탈출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1: 예.
0: 이거를 뭐 순식간에 탈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탈출했다는 거를 그 인터넷 공개 사이트에다가 자랑을 하고
1: 아 그거는 인간의 통제를
0: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1: 아, 예.
0: 그러고 이거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1: 예.
0: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숨기면서 또 그걸 옮기는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1: 혼자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0: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한번 하는 과정에서 상상 개발자들도 예상 못했던
1: 예.
0: 그런 결과들을 이제 만든 거죠.
1: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긴장을 했던 모양이군요.
0: 그래서 지난 그 이게 이제 오류로 이제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1: 예.
0: 그 제롬 연방의장이 미국에 있는 금융계 오너들, 그러니까
1: 예.
0: 뭐 시티뱅크나 이런 금융계 오너들을 전부 다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1: 예.
0: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누출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게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1: 예예.
0: 금융 시스템이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당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무너질 수가
1: 그러게요.
0: 있으니까 전 세계적 혼란이 생기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회의를 하고 대응책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6월 2일 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신규 모델이 나올 때는 정부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이제 그때 발표를 했던 거죠.
1: 예, 예.
0: 발표를 하고 일주일,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이 엔트로픽이 미토스5의 일반형 버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페이블5라는 거를 공개를 합니다.
1: 예, 예.
0: 그걸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1: 버전인데
0: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능은 3개월이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예.
0: 근데 이거를 공개를 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이걸 테스트를 뭐 별로 문제를 못 느끼고 있는데 이 아마존은 사실은 이 엔트로픽의 투자자거든요.
1: 예, 예.
0: 아마존의 엔지니어들이 모델을 점검한 결과 고도의 해킹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케이지를 이걸 이제 제일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1: 그죠? 어렵습니다.
0: 감옥을 탈출한다는 거죠.
1: 아, 예, 예. 아, 제일브레이킹이라고
0: 해서 탈출하는 거를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그런 제보를 하게 되면서 리포트를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수출 통제, 우리가

0: 뉴스에서 접하게 된 외부에 일단 외국에게 그다음 동맹국에게도 공개를 하지 하면 안 되고 미국 내에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이걸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1: 심지어는 뭐 엔트로피크 회사 내에 있는 외국인 직원한테도 못
0: 그렇죠.
1: 보겠다는지.
0: 이런 AI 회사의 최고 엔지니어들 중에 상당수가 외국 국적자들이기 때문에
1: 뭐 인도도 많고 중국도 있을 테고
0: 한국 사람들도 있고.
1: 예.
0: 그래서 결국은 이걸 뭐 구분해서 차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트로픽이 전체 공개를 차단해 버린 거죠.
1: 그럼 지금 딱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미토스 AI 모델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통제에서 벗어났던 그게 곧 통제 속으로 들어오긴 했습니까?
0: 통제 속으로 들어온 이게 이제 나갔다 들어 이게 무슨 뭐 어떤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 안전장치로 딱 가둬놓으면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활용되는 거니까요. 뭐 굳이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1: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위험성이 계속해서 이제 제시가 되니까 일단은 다 틀어막았다.
0: 그렇죠.
1: 지금은 또 통제를 상당 부분 풀었다고 해서.
0: 그러니까 안정, 그때 이제 이 6월 9일 날, 엔트로픽 이 모델을 공개하고 난 뒤에 3일 후에 이제 그 수출 통제를 받았는데 그 과정이 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공개를 일단 보류하라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엔트로픽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그러면 안전장치를 만들든지 통제를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 최고 그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술을 정부가 말 능력이 안 됩니다.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다들 많이 이제 알려진 것처럼 닷지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을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그리고 뭐 CIA, 정보, 사이버 보안기구의 인력들이 한 3분의 2 이상이 다 해고가 됐어요.
1: 그 정권 초기에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0: 그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아, 대응할 인력이 정부에 없어진다?
0: 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것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 내에 없고 사실은 이런 뭐 엔트로픽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노벨 과학상을 받은 그리고 뭐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 저 보상을 받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인데 이 사람들을 사실은 정부에 있는 과학자들이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을 대학 한 석사 과정 정도 되는 사람이 논문을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1: 아니 그러면 시스템이 상당 부분 무너져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의 그 대응 시스템이 그걸 사람을 급하게 다시 도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금방 시스템이 복구되는 건 아닐 테고 근데 AI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난다면 향후에 또 AI 모델에 대한 외국의 접근을 막고 수출을 막는 사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미국의 AI 시스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올 수가 있겠네요.
0: 그렇죠. 뭐 당장 뭐 실질적으로 그 AI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피해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뭐 오늘 내일 눈 뜨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리고 제가 그 피스컬 노트에서 이 그 오픈 AI의 AI 개발자들이 일을 하는 거를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부 효율부에서 그 연방 정부를 이 삭감하는 이 일을 정확하게 했는데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제가 알기로는 닷지의 그 실리콘밸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최소 20명 이상이 그 정부 효율부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연방 정부가 이때까지 1년, 2년 동안 해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3개월 안에 해요. 그야말로 천재이기도 하지만 그 너드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어떤 일을 딱 시작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결과물을 낼 때까지 잠을 안 자요. 제가 본 건 일주일 이상 안 자는 사람들을 봤어요.
1: 중간중간 자지 않았을까요?
0: 아, 전...

0: 전혀 안 자고 그냥 계속 그걸 집중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지금 미토스 페이블 5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 말은 사실은 안장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예.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엔트로픽이 국방부의 그 위험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 국방부에는 계약을 하지 못하는 걸로 예. 바뀐 문제가 그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1: 그 하여간 뭐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번 사건은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면 AI가 어찌 보면 유용한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군요.
0: 실제로 기술 영역이나 산업에서도 예. 실제로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1: 예.
0: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 또는 SF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에서 그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뭐 조지 오웰의 1984에 네.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 그러니까 기계가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예. 그런 사회라든지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었지만 만든 이후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1: 예.
0: 이거는 뭐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재 이야기입니다.
1: 근데 하여간 정부가 뭐 어떤 형식으로든 규제를 하려고 해도 AI 기업들은 어떻게든 그 규제를 또 피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욕망이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워싱턴 정가에 뿌려지는 로비가 뭐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0: 이제 그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AI라는 첨단 기술의 기술과 과학 산업적인 측면이라면
1: 예.
0: 이 AI 기술이 이제는 정치 영역과 사회 제도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예. 나간다는 게 이제 그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2024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선거에서 이겼던
1: 네.
0: 그 선거 전후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정도.
1: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 그러니까 그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돈으로 이제 정치를 만들고 네. 그러니까 머니 톡스라고 해서 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라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 적은 대로 쓸 수 있도록 다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건데
1: 예.
0: 그래서 이 정치 자금이나 후원금이 아주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2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정치 후원을 하고 이런 거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1: 예.
0: 24년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그 기업들 중에 소위 말하는 기술 우파 그룹이 엄청난 규모, 그러니까 자금의 규모가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요.
1: 예, 예.
0: 그리고 그 기술 우파 그룹이 자기들의 앞으로 이제 이 AI 기술 방향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한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1: 예. 예.
0: 그전에는 그냥 정치 후원만 하던 그 실리콘밸리의 기술 우파들이 이제는 정부에 직접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인 거죠.
1: 예. 아,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뭐 선거에 신경을 쓴다면 유권자들의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될 텐데,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AI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감, 우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예.
1: 그것 때문에 혹시 뭐 그것이 뭡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0: 미묘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AI 기업 뭐 트럼프 정부라고 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예. AI 기술이나 AI 기업 측의 입장을 100% 수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정책적으로 보면은 제안을 하고 견제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1: 예.
0: 근데 한국보다 사실은 미국은 AI나 첨단 기술에 대한 우려나 불안이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1: 예,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는 게 많을 테니까.
0: 예, 특히 예. 뭐 이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졸업식이 5월 달에 있는데
1: 예, 예.
0: 대학 졸업식장에서 초청 연사가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이 기술에 대응해서 이제는 졸업생들

0: 잘 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졸업생들이 막 야유를 부리고 그래서 연설이 중단되는 정도입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 AI 기술에 대해 AI 기술이나 그 산업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하는 것까지도
1: 예.
0: 10명 중에 한 7명 가까이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1: 그렇군요. 그것이 과연 미국 정치에 그러면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0: 아무튼.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1: 그렇군요.
0: 거죠, 지금.
1: 예.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송호창 미국 전략본부장과 함께 미국 사회에서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AI 규제 논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예,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를 듣겠습니다. 영국 출신 밴드죠. 에시드 밴드라고 흔히들 부르던데. 아무튼 경쾌합니다. 근데 의미는 꽤 깊습니다. 이 노래 제목 자체가 가상의 광기. 이건데, 이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노래 내내 무분별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남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현 시대 우리 인간에게 바치는 경고이자 우화 같은 노래이기도 한데 놀라운 건 이미 30년 전에 자미로콰이는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성장에 느낄 바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에 느낄 바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주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12시 55분인데요. 15분 전인 12시 40분에 충남 부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모양이죠. 이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특별히 좀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별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 김미래 박사 인터뷰 들으시고 유튜브에 구르는 돌이라고 하신 분 100분 토론 세대 김미래 연구원님 똑 부러지는 말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535 있으신 분께서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똑 부러지는 설명 명쾌하네요. 칭찬합니다 하셨습니다. 상하이에서 지금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송호창 변호사와의 인터뷰 들으시고 신은주님 미니에서 어린 시절 만화책에서 읽었던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섬뜩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543 문자 쓰시는 분께서 택시기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그 손석희님이 맞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접니다. 채널 틀다가 깜놀하셔서 방송 고정해서 잘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산은 끈적끈적한 날씨라고 고태훈 씨께서 미니로 의견 주셨습니다. 짜파게티를 한 그릇 먹고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맛있겠는데요. 네. 진해도 잔뜩 찌푸린 하늘이라고 6873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출산휴가라고 하신 7549님 순산하시기를 진

0: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신뉴스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5월 경상수지가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통해 올해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8조 4천원가량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가 379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를 뛰어넘은 역대 1위 기록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과 경상수지는 역대 최고지만 주요국 금리가 오를 거란 기대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려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부정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안표상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안표상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등을 이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티켓 약 2만 장을 부정하게 예매해 정가 대비 1.5배에서 5배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8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교야구 경기 도중 지역 비하 구호를 외쳤다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배재구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구 야구부가 논의 끝에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사과와 화해를 했음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협회에 선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배재구는 오늘 재심 신청 마지막 날인 만큼 교직원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며 재심일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

0: 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후보와 공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장 등이 대기발령 조치된 가운데 장윤기의 범행 직후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을 도와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광산서 박모 수사팀장이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5월 5일 새벽 광산서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당시 회의에서 나온 서장의 지시사항 등을 토대로 이후 수사 무마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모레까지 많은 곳 150mm, 충청권과 전라권은 내일까지 많은 곳 200mm가량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일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돌풍과 천둥, 번개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4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선석희의 12시.

예,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작사가 김인하 씨가 나올 예정입니다. 별밤 진행자이시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3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3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0: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김이나 씨 말씀드린 대로 3부에서 오십니다. 최근에 새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을 펴내게 됐죠. 어떤 얘기들이 담겼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책보다도 무엇보다도 늘 뭐랄까요 밝은 기운을 좀 퍼뜨리는 분으로 느껴져서 오늘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예. 김이나입니다.
2: 예. 95.9로는 오랜만에 오셨죠?
3: 네, 오랜만이고 이 스튜디오도 오랜만이고.
2: 네, 여기서 별밤을 진행했었던 거예요?
3: 맞습니다. 네.
2: 그럼 이 자리?
3: 예.
2: 예.
3: 근데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싶고 여기서 매일 하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2: 아, 일단 너무 넓다는 생각은 듭니다.
3: 네. 네.
2: 그 지난번에 왜 별밤에 갔을 때
3: 네.
2: FM 스튜디오에 앉아있는데 좀 아늑하고 그랬는데
3: 맞아요.
2: 그때도 생방으로 했었잖아요.
3: 맞습니다.
2: 여기는 뭐 너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넓었어.
3: 게스트가 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좀 적으시죠? 다수의
2: 그렇죠.
3: 게스트가
2: 예,
3: 들어올 때는 없으실
2: 예,
3: 테니까.
2: 없어요. 예.
3: 아이돌 그룹이 섭외되지 않으니까.
2: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 한 1년 되셨나요? 그쪽으로 가신 지가?
3: 그 정도 되지 않았나?
2: 예. 그러면서
3: 90, 우리가 1.9로 간 게
2: 예.
3: 저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2: 시간은 8시로 옮기셨고.
3: 시간 되돌리고.
2: 근데 여름에는 8시에 별이 안 뜨는데.
3: 안 뜹니다. 그때는 한동안 저도 되게 좀 네. 마음이 이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별밤 키드였기 때문에
2: 예.
3: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 8시에. 하지만 뭐, 별은 거기 있죠.
2: 아 물론.
3: 그게 있죠.
2: 예.
3: 그러니까.
2: 그리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또 언제 10시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3: 아 그건 그렇네요.
2: 예.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예. 어제는 그 이상순 씨가 진행하시는 완벽한 하루에
3: 맞아요
2: 출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2: 뭐라고 하셨냐면
3: 아,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시사 같잖아요. 음악
2: 시사도
3: 아닌가요?
2: 있어요. 국제 시사도 있어요.
3: 아, 그렇죠. 예. 아, 그렇긴 하죠.
2: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3: 네. 예.
2: 제일 먼저 나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완벽한 하루였다.
3: 예예. 예, 예.
2: 뭐 여긴 두 번째예요?
3: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2: 예.
3: 약간 취조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 솔직히 그건 맞는 게 뭔가 일상이랑 예. 어울리는 그런 톤인 거예요.
2: 예.
3: 이상수 선배님 자체도 그렇고
2: 예.
3: 그리고 저는 처음에 선배님 라디오는 게스트가 없는 줄 알았어요.
2: 아, 안 들으셨구만.
3: 아니 저 혼자 하시는 거 위주. 아니 그러니까 이런 토크 게스트 그런 예. 전문가 이런 것만 있고 그래서 봤더니 성시경 씨가 나오신 거예요.
2: 예예 예, 첫 시간에.
3: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득달같이 아 가능한 거구나
2: 예.
3: 생각하고서는
2: 예.
3: 예 제가 이제 생각도 못했죠. 저는 이제 저 따위가 여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2: 아, 또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죠. 그건 너무 전략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 예, 예.
2: 손석희 선배와 아, 자꾸 웃지 마세요. 손석희 선배와 가벼운 케미스트리가 생겼다라고
3: 네.
2: 말씀하셨다고요?
3: 네네.
2: 예. 가벼운 케미스트리란 건 뭘까요?
3: 거기서 이상순 선배님이 아 내일은 이제 거기 나간다 말씀드렸더니 아 그럼 거기서는 좀 묵직한 좀 딥한 얘기 묵직한
2: 아, 예.
3: 얘기 하시고 여기서 가벼운 얘기
2: 하죠. 예.
3: 예, 하자 해서 하셔서 아 근데 저 손석희 선배님이랑 또 약간 가벼운 종류의 케미스트리가 생기긴 했다 두 번 토크
2: 예,
3: 결과
2: 예. 맞아요
3: 그런 얘기를 했죠. 예.
2: 텔레비전 질문들에 나오셨었고
3: 네
2: 별밤에서 같이 얘기 나눴고
3: 맞습니다.
2: 예. 근데 그 가벼운 케미스트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3: 아 그런가요?
2: 예.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3: 아유.
2: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화의 적절함, 대화 수위의 적절함, 혹은 뭐 인간관계의 적절함 이런 것과 좀 통하는 것 같아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약간의 이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손석희 하면은 이제 나가서 조금 굉장히 정제된 이야기와
2: 예.
3: 약간 깊이 있는 어떤 시선,
2: 예.
3: 그래야지 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좀 이제 앞으로는 손석희 12시

0: 하시면서 좀 그게 조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도
1: 본의
0: 있잖아요.
1: 아니게.
0: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이야기 그리고 농담 이런 것도 충분히 티키타카 해주시는 분이라는
1: 그러게요.
0: 의미였죠.
1: 아무튼 가벼운이라는 그 표현이 괜찮았습니다. 과잉되지 않고 뭐 그런 거.
0: 그렇지 못한 목소리를 가지셨지만 내용은 예.
1: 아, 끝까지. 아무튼 지난번에 나갔던 별밤은 뭐 저도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청취자 질문도 재밌었고.
0: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1: 예,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저의 질문을 받으실 차례가 돼서,
0: 좋습니다.
1: 예, 이제야 이제 제가 병권을 잡은 기분이 듭니다. 그때 그 별밤 출연 때 댓글을 제가 봤는데,
0: 네.
1: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건 저의 MBTI에
0: 맞아.
1: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TTTT구나
0: 아니, 근데 저는
1: 이랬는데.
0: 티 아니실 것 같은데.
1: 아, 저도 뭐 굉장히 감성적일 때가
0: 네.
1: 많고 그런데,
0: 네.
1: 그 선입견 같은 게좀 있는 거. 그날 답변이 아마 좀 그렇게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0: 그거는 이제 선배님의, 목소리와 말투
1: 예.
0: 때문인 거고.
1: 그거야 뭐 쉽게 바뀌겠습니까?
0: 아, 이건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1: 뭐
0: 그거라서.
1: 그래 주시면 감사한
0: 그리고
1: 일이고요.
0: 유튜브 송출을 하시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1: 아,
0: 남겨진
1: 그건 뭐
0: 것도.
1: 좀할 말이 많습니다. 아,
0: 네, 뭐 되게
1: 여러
0: 좀.
1: 가지로 뭐 하여간 불편합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꼼짝을 못하고,
0: 원래도 별로 근데 뭐 크게 뭐 동적이진 않으셨으니까.
1: 예, 근데 라디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을 놨던 것은 복장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와도 아무도 안 보시겠지. 그랬는데 그 내내 비추고 있으니까
0: 그쵸.
1: 옷도 신경 써야 되고.
0: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주얼 DJ를 섭외를 했는데, 또 이걸 영상으로 안 남기는 게좀 방송국 입장에 손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0: 아예.
1: 일상주의자의 감각. 일상주의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0: 사실 저도 이 단어는 저희 편집자가 지어줬는데요.
1: 예.
0: 책을 보고. 제가 조금, 저는 하루살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데, 저는 거창하게 이제 미래를 보고 살아왔던 스타일의 인간이 아니라서,
1: 예.
0: 하루하루 안에, 그러니까 정말 딱 하루치씩만 사는 느낌으로 사는 것 같아요.
1: 뭐, 그 대신, 뭐, 하루는 열심히 산다, 뭐, 이런.
0: 열심히 알차게 뭐, 근데
1: 예.
0: 뭐, 막 그렇다고 막 치열하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남들이 제가 이렇게, 제가 봐도 근데 캘린더로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요.
1: 예.
0: 근데 그거를 제가 한달 어치를 다 보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루하루 어치씩만 보면은 그냥 그 게임의 퀘스트 깨듯이
1: 예.
0: 그냥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1: 근데
0: 사이에,
1: 그
0: 네.
1: 일상이라는 게
0: 네.
1: 이른바 이제 루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루틴의 연속인가요?
0: 일단 요새는 이제 책 때문에 조금 이런 좀 변수
1: 뭐
0: 일정들이
1: 그건
0: 생겼지만
1: 예.
0: 변수를 해봤자 저는 지금 아직은 MBC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긴
1: 예.
0: 한데 그게 이제 저의 성향인 것 같아요. 계속 익숙한 그 루틴 안에서 움직이고
1: 근데
0: 싶어갖고.
1: 작사가는 저 창작자잖아요.
0: 네.
1: 창작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작자는 뭔가 루틴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일탈하고, 거기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그것이 작품화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런 유형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1: 예.
0: 제가 쭉 관찰해온 결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좀 장기적으로 그 창작을 업으로 삼고 계신
1: 예.
0: 분들은 되게 루틴이 있고, 그냥 직장인처럼 자기의 어떤 딱 패턴들이
1: 예.
0: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영감으로 인해서 화르륵 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는 하지요. 근데
1: 예.
0: 그것만으로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원래 성향도 좀 이렇게 영감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막 쓰고, 그리고 작사는 조금 그런 식의 업이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1: 그렇군요.
0: 의뢰를 받는
1: 주문하는 사람이
0: 일이라.
1: 있고,
0: 예.
1: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요즘은 뭘할때 제일 행복하세요?
0: 운동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1: 예.
0: 지금 뭐, 요새 팔씨름 도장깨기를
1: 무슨 도장깨기요?
0: 팔씨름으로.
1: 아.
0: 이게 좀, 요즘은 제가 원래는 이제 게임이랑
1: 예.
0: 뭐, 또, 게임하고 그 블록 장난감 맞추는
1: 예.
0: 그게 제일 좀 저한테 도파민을 주는 취미예요.

0: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 왜 사람들이 한번 제대로 시작하면 어떤 시점을 지나서 이게 중독이 된다는지 알겠더라고요.
1: 근데 그게 팔씨름이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힘이 늘어났다라는 실질적인 어떤 증거가 되니까.
1: 예, 그럼 누구하고 팔씨름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0: 현재로 제가 할 만하다 싶은 사람 만났을 때는 도전을 좀 하기도 하고 예. 아직까지는 제 남편한테 하는데 조금씩 이제 남편이 오 전에 몇 개월 전보단 세졌어라는 피드백을 예. 해줘요.
1: 아, 그 주로 남편분하고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0: 아니, 그 밖에서도 가끔 합니다. 좀 운동 좀 한다 싶은 여자분 만났을 때는
1: 아 여자분하고
0: 도전을
1: 그치, 뭐 남자랑 하긴 좀 그렇고
0: 뭐 내년쯤에 아마 선배님한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예. 힘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내 체력이 늘어나는 게 체감이 되니까 저는 예. 뭐든 체감이 되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블럭장난감도 그렇고.
1: 그렇군요. 일상에서의 사소함에서 오는 행복?
0: 네.
1: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0: 40대 되면서인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런 거가 제일 중요했다.
1: 지금 40대를 지난 지가 한참 되셨나요?
0: 이제 50에 목전에 있죠.
1: 아, 진짜요?
0: 79년생입니다.
1: 아, 예. 그럼 몇인가? 예. 아무튼, 예.
0: 예. 어마어마하죠.
1: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0: 뭐 50이라고 봐주시면.
1: 근데 조금 멀리 바라보고 계신 거니까.
0: 예, 40 후반입니다.
1: 정말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예. 운동을 하셔서 그런가?
0: 아유.
1: 예. 근데 대중이 원하는 가사는.
0: 예.
1: 뭔가, 사랑하면 피 끓는 어떤 것. 예. 그리고 아픔은 절절한 것 이런 것일 텐데 일상이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 무엇을 찾는다고 하면
0: 네.
1: 그런 동기부여는 가사 쓰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덜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작사가로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0: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제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힘들고 예. 제 진짜 일상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1: 예.
0: 글을 쓸 수가 없어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래서 그리고 대체로 근데 많은 분 그 동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내가 내 감정에 취해 있을 때 쓰면 다음 날 보면 그건 높은 확률로 별로예요.
1: 아.
0: 그래서 냉정하게
1: 뭐 편지도 밤에 써 놓고 아침에 보면 웃기니까.
0: 너무 웃기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인데 내 마음이 움직인 채로 쓰면은
1: 예.
0: 보는 사람들이 약간 왜 이래? 싶은 부담스러운 결과물이 오히려
1: 그렇군요.
0: 나오거든요.
1: 그러면 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0: 네.
1: 사소한 데서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에서 쓰셨다고 하니까.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0: 네.
1: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뭐 이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 커다란 승자들이 있습니다.
0: 이를테면.
1: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출세했다든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라든가
0: 네네네.
1: 이들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질투심 혹은 뭐 경쟁심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사람의 삶을 발전시키는 그럼, 원동력일 때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는 안 느끼시나요?
0: 그거 약간 다 그냥 남 얘기 같이 느껴졌던 것 같고 저는
1: 예.
0: 그리고 근데 오히려 솔직히 말해 선배님도 질문은 하셨지만
1: 예.
0: 너무 막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이게 오와 심포도신경인 건가? 과연 행복할까? 막 너무
1: 예.
0: 너무 프레셔나 이런 게 크고
1: 예.
0: 그럴 것 같지 않나요?
1: 그렇긴 하죠.
0: 지나치게 그러면은.
1: 예, 예. 아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죠.
0: 네.
1: 혹시 어느 정도는 이뤘기 때문에
0: 네.
1: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잖아요.
0: 그렇죠. 아 그쵸래. 제일 방송에 많이 나온 작사가죠.
1: 아, 그러면 네. 최고의 작사가죠.
0: 네, 그렇다고
1: 예.
0: 저는
1: 노래는 방송을 타야 되는 거니까.
0: 살려고요. 예.
1: 예,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전혀 겸손한 사람은 아닌데
1: 예.
0: 너무 그추라고 얘기하는 제 자신이 좀 꼴뵈기 싫어가지고.
1: 아니,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 정도는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유로서의 사소함에서 오는 행복.
0: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근데 애초에 제가 좀 행복의 역치가 낮은 편인 채로 자랐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스스로 추리를 해봤을 때
1: 예.
0: 제가 이제 엄마랑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1: 예, 예.
0: 어머님은 일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와 놀아줄 땐 좀 슴슴해요. 약간 뭐 경복궁에 간다든지
1: 네. 맞아요.
0: 막 그리고 제가 생각한 어린 시절에 가장 자극적이었 기억은 수완보 온천 여행이었어요.
1: 예.

0: 근데 그런 식의 근데 충분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1: 멀리 가셨네, 수완 버크지.
0: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때 예. 거기가 거의 약간 하와이 느낌이 났습니다.
1: 그러게.
0: 그래서 이게 저는 어릴 때 많은 것들이 좀 정해진다고 믿는 편인데 예. 그 자극을 받는 정도나 종류가 예. 조금 그렇게 좀 잔잔했었던 게 계속해서 나를 좀 그런 유형으로 만든 건 아닌가.
1: 예.
0: 물론 뭐 게임을 좋아하고 하는 걸 보면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저는 조금 되게 하찮고
1: 예.
0: 그러니까 나만 아는 즐거움들이 도처에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살다가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어쨌든 수렁에 빠지는 날들이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엄청난 뭐 구원이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1: 그런 건 필요 없다.
0: 네, 그런 작은 내가 원래 했던 거, 내가 원래 했던 게임, 뭐 블럭 장난감, 또는 내가 맨날 가던 식당에 가서 여전히 그 메뉴가 맛있는 거,
1: 예.
0: 그러면서 서서히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1: 거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그런 책을 왜 내셨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거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0: 평범한 삶, 평온한.
1: 아, 평온한. 네.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 김이나에게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뭡니까? 아,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었던
0: 그쵸?
1: 것 같은데.
0: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커다란 변수들이겠죠? 사건하고.
1: 예. 있었나요?
0: 어, 그럼요. 설수도 많았었고, 그런 일들이라든지.
1: 예, 예.
0: 또 뭐, 너무 지나치게 또 제가 또 한 막 방송에서 너무 예. 좀 이미지가 지나치게 좋아져서 한때 막 광고 같은 것도 찍고 이랬던 해가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항상 제가 제 리츠 시절이라는 말 혹시
1: 예 알죠.
0: 네.
1: 예.
0: 죄송합니다. 괜히 혹시 모르실까?
1: 아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0: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때 제가 항상 제일 좀 암울했어요. 실제 저의 삶들은
1: 예.
0: 그 정신적으로도 좀 안 좋았고
1: 예.
0: 그 제가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시 그 정도까지 잘 될 땐
1: 예.
0: 그걸 안정감 있게 바칠 수 있는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저는 제 사이즈에 맞는 정도가
1: 예.
0: 있구나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그냥 일상이거든요. 광고
1: 예.
0: 좀 찍고 뭐 저한테는 아닌 것 같고.
1: 아. 그 이제 매일 라디오 DJ를 하시니까.
0: 네.
1: 라디오 DJ는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뭐 실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0: 그렇죠.
1: 또 그걸로 또 욕을 먹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0: 네.
1: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0: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1: 예.
0: 어쨌든 여러 가지 라디오에서 또 뭐 제가 한 실수 또는 뭐
1: 예.
0: 또는 누군가가 또 누군 모두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1: 그럴 때도 있죠.
0: 라디오에서보다는 뭐 다른 데서 한 말실수일 때도 있고요. 또는 말실수가 아니라 그냥 뭐 제 자체일 때도 있고.
1: 예.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 작가든 작사가든 왜 그 사람의 아니면 사람이든 아니면 삶의 일상이든 뭐 좋습니다. 관찰을 하고. 거기서 어떤 보석 같은 문장을 끄집어내서 작품을 완성을 하잖아요.
0: 네.
1: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0: 짧아요. 선생님.
1: 빨리 가죠. 오늘은 뭘 관찰하면서 오셨습니까?
0: 일단 저는 이동하면서 막 그렇게 항상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1: 오실 때 비 많이 안 왔나요?
0: 비는 안 왔는데.
1: 아, 다행이군요.
0: 저는 이 집중이 필요할 때만 완전히 과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흐린 눈. 일명 이제 동태의 눈이라고들 많이 표현하죠.
1: 예.
0: 동태 눈도 아시네요. 그런 상태로 살다가 뭔가 딱 해야 될 때
1: 예.
0: 또는 내가 관심이 생겼을 때 완전히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집중해서 관찰하는 편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럼 뭐 그 오늘 오실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0: 관찰을 한 거예요?
1: 예, 예.
0: 뭐 일을 할 때 상대를 이게 가사 쓸 때 그 사람 캐릭터를 좀 제가 추론을 해야 되니까 상상으로라도
1: 아, 예. 예.
0: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계속 지켜보기도 하고
1: 아니 그 책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찰을 열심히 하신다고 했어요.
0: 좀 하는 편이에요.
1: 그러나 다만 장점 위주로 보려고 한다.
0: 그렇게 그런 편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1: 그래요.
0: 조금 항상 좀 좋은 면만 보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1: 예, 예.
0: 그래서 조금 근데 비판적인 시선 남들이 충분히 하니까
1: 예.
0: 나 하나 정도는 뭐 그런 것 같고 참고로 제가 관찰한 선배님의
1: 저요?
0: 최근의 변화는
1: 예.

0: 시사하실 때는 시사하시는 분은 대체로 이렇게 되세요, 몸이. 예. 그 긴장도의 어떤 바디랭귀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최근에 뭐 성시경 씨랑 하신 것도 보고 편한 톡 하실 때 보면 지금도 약간 흉추가 뒤에 닿아 계세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예전에 손석희 선배님은 여기에 많이 닿아 있지 않으셨어요.
1: 아, 그랬나?
0: 앞으로 예. 이렇게 좀
1: 그렇구나.
0: 전진 상태고 약간 앞으로 그리고 약간 한쪽에 뭐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예. 계시거든요. 지금 보기 좋습니다. 닿은 흉추.
1: 예. 그 저도 그러면 관찰한 바를 말씀드릴까요?
0: 말씀해 주세요.
1: 예. 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 오늘 모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이렇게 안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자기의 길을 발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 후자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1: 좋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끝내라고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폭로하고 있었는데 궁금하시면 내일 예. 폭로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1: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추천해 주신 곡은 4부에서 듣겠습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하고.
1: 예, 곡 소개를 오늘 못해드렸죠. 김인하 씨가 자신이 작사한 곡 유스, 기현의 곡으로 추천해주고 가셔서 잘 들었습니다.
2: 7월 8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3주 만인데요. 이란이 먼저 오만 인근 해역에서 카타르 LNG선과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등 세척을 공격했습니다. 이란과 협의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했다. 추적장치를 조작했다. 이게 이란 외무부의 입장인데요. 미국은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회도 철회했고요.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죠. 89조 4천억 원. 분기 영업이익만으로는 엔비디아까지 제쳤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오늘 나온 외신의 반응 보겠습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오징어 게임처럼 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왜 빠졌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신호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스틸레이션 어택. 디스틸레이션이 우리말로 증류거든요. 그러면 증류 공격인데 이게 AI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껏 수십억 불 돈 들여서 생성형 AI 만들었더니 다른 AI 회사가 비슷한 모델을 베껴서 만들어낸다. 억울하다. 이런 건데 여기서 억울한 사람 바로 클로드를 만든 회사 엔트로픽이고요. 그럼 이걸 싸게 베끼는 곳 어디냐. 엔트로픽은 중국 알리바바 AI팀을 지목했습니다. 자,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나은가, 껐다 켜는 게 나은가. 전기요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거리인데요. 언뜻 생각에는 그래도 꺼두는 게 조금 요금이 덜 나올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 생각은 다릅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집을 덥게 했다가 에어컨을 다시 켜는 것보다 그냥 하루 종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낫다 이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지금까지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뒷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그 제일 맥 빠질 때가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라고 할 때거든요.
2: 예.
1: 그 여름 지나고 전기비 얼마나 나왔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2: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 출산을 해서 출산 혜택을 받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1: 핑계가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사이드 B 소식은 어떤 겁니까?
2: 네, 오늘은 그야말로 뜨거운 도시 파리로 가겠습니다.
1: 예.
2: 더위 얘기는 아니고요. 파리의 랜드마크 얘기인데 파리의 많은 랜드마크들 중에서 어디 제일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하냐고요?
2: 네.
1: 뭐, 특별히 좋아하는 데는 없이 그냥 에펠 생각나고
2: 예.
1: 뭐지? 뽕피두 회관도 생각나고 뭐 그렇습니다.
2: 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뽕피두 제일 좋아하는데 그 얘기는 예. 잠시 뒤에 하고 오늘 이제 먼저 시작하면서 들여다볼 곳은 파리 오페라하우스 빨레가르니에 얘기입니다.
1: 예.
2: 네, 파리 오페라 극장 보수 공사가 3년 연장됐다는 르몽드 기사인데요. 공사 기간이 2027년부터 5년으로 당초 2년이었던 기간이 늘어났다는 기사입니다.
1: 아, 예, 예. 네. 그만큼 뭐 고칠 게 많은 모양이네요.
2: 네. 찾아보니까 뭐 파리의 건물들은 대체로 오래됐고 특히 이제 오페라 가르니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50주년에 맞았더라고요.
1: 예, 예.
2: 그래서 굉장히 유서 깊은 건물이죠.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으면서도 지금까지도 공연도 계속되고 있고
1: 예, 예.
2: 관광객들도 많이 착구하다 보니까 문화적 가치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문화재 선진국다운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예. 좀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게 5년 동안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2: 예, 어마어마한 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5천만 유로, 약 6,700억 원 정도인데
1: 예.
2: 놀라웠던 게 이게 프랑스 당국에서

0: 전부 대주느냐 그게 아니라 한 5천억 원 정도는 오페라 가르니에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한다는 거예요.
1: 대부분이네요.
0: 예,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그렇게 부자냐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부자더라고요. 뭐 티켓 그리고 투어 수입이 있고 기업이나 민간에서 후원받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대형 전광판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사에서 오페라 가르니에뿐만 아니라 또 보수 중인 또한 곳의 명소로 짚기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퐁피두 센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1: 아,
0: 파리에서.
1: 그런가요?
0: 그 이제 올라가는 작품 말고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다보는 그 파리의 정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도 지금 5년간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서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1: 퐁피두 회관은 제가 1985년에 MBC 초년병 시절에 출장 가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때 아마 개관한 지몇년안 됐을 텐데, 그게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근대 건축의 법칙을 무시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효시, 뭐 그래서 이제 천정 파이프가 다 드러나게 하고, 원래 건축은 다
0: 외관도
1: 가리잖아요. 그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는 건물 밖에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원래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잠시 잘난 척을 했습니다.
0: 아니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잠시 그 이제 전경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파이프가 드러나는
1: 그러게요.
0: 모습이요.
1: 그 여의도에 와 있다면서요, 근데?
0: 네, 63빌딩의 수족관이 있던 자리에 지금 와 있거든요. 큐비즘을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 중이라서 뭐 피카소 많이들 아시는 피카소의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갑자기 퐁피두가 왜 서울에 왔을까라고 생각하신
1: 아,
0: 분들이 계실
1: 거기서 문
0: 것
1: 닫아서
0: 같은데
1: 일로 온 거군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퐁피두 입장에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작품들을 놀려야 되잖아요. 그러느니 이제 다른 나라에 보내서 수익을 좀 창출하자라는 계산이 좀 있었던
1: 그것도 다른
0: 거고.
1: 나라 또딴 데도 갔습니까?
0: 네, 뭐 브뤼셀, 상하이, 스페인, 말라가 등 분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 중에서 한 곳이 서울이 된 거고요. 많은 분들이 뭐 접하셨을 소식입니다만 한화가 2030년까지 4년 동안 계약을 했고 1년에 70억 원을 기본적으로 준다고 하고요.
1: 아, 그
0: 또,
1: 뽕피도 회관 쪽에?
0: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걸린 작품에 대해서는 또 작품마다 대여료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대여료는 또 따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1: 아, 그 돈도 만만치가 않네요.
0: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하나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럼 오페라 가르니에랑 많은 프랑스의 명물들이 갑자기 개보수를 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납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1: 무슨 문제예요?
0: 납이요, 납.
1: 아, 납.
0: 네. 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기억하시는 분들이
1: 뭐, 그때
0: 굉장히 많을
1: 납 피해가
0: 거예요.
1: 엄청 났었죠.
0: 네, 파리 대기에 그 대성당에 있던 납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고 그 이유가 오래된 건물에는 원래 이게 납으로 쓰인 소재가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 지으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납 관련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페라 가르니에 같은 이제 건물들도 개보수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 뭡니까, 그 성당 불탔을 때, 나비 그 주변에 뭐몇 킬로미터, 뭐 그렇게 굉장히 넓은 그 지역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비상이 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 사건을 계기로 파리 전반에, 프랑스 전반에 그 환경 규제들이 굉장히 엄격해졌다고 해요. 근데 그 100년 전 이렇게 오래됐을 때는 뭐 그냥 부실 공사에서 납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흔히 쓰이던 건축 자재들의 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납은 사실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건데, 그 이제 앞으로 구경 갈 때도 그런 거다 염두에 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뽕피도가 뭐 왔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반인들이 가려면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0: 근데 뭐 파리에서만큼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1: 아,
0: 뭐
1: 그래요?
0: 관람료를 내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간 좀 쓰겠습니다.
1: 그러시죠.
0: 네, 그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스팸 전화는 잘안 받으시겠지만 02로 시작하는 번호는 아 이거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받으신 다음에 손석희의 12시 열심히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PD의 지령이 있었습니다.
1: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선영 아나운서한테
0: 그러게요.
1: 얘기했군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선영 아나운서의 지구촌 사이드 B였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LP라는 매체가 탄생시킨 하나의 이야기, 컨셉 앨범만 추려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컨셉 앨범이라고 이해가 되는 비틀즈의 서전 페퍼스 롤리 하츠 클럽 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루시 인 더 스카이 위 다이아몬드를 들었죠. 우리 대중음악사에도 이 컨셉 앨범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신해철 넥스트의 The Being, The Return of the Next Part 1입니다. 신해철 씨는 1988년에 아시는 것처럼 무한궤도로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죠. 그 이후에 솔로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뭐 그야말로 아이돌 못지않은 능가하는 그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돌연 락밴드를 꾸민 겁니다. 보통 이제 인기를 얻으면 락밴드에 있다가도 솔로로 나오는 판인데 신해철은 거꾸로 간 거죠. 이유가 아주 단순했는데 밴드에 대한 동경, 로망,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핑크플로이드, 그 다음에 예스, 영국 그룹이죠. 그리고 킹 크림슨 같은 밴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고요. 언젠가는 나도 그런 앨범을 만들겠다 하는 꿈을 가졌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넥스트입니다. New Experiment Team. New Experiment Team. 그 앞글자를 땄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하는 팀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신해철의 그 오랜 꿈이 오늘 가져온 한 장의 음반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한테 그 음반이 와 있습니다. 뭐 아주 깨끗합니다. 예, 많이 보신 레코드 저 자켓일 것 같습니다. 1994년이면 사실 이제 그 CD가 시작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LP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흔치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LP판을 저희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을 좀 찾아왔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골라온 곡이기도 합니다. 이 음반이 최근에 그 LP 열풍을 타고 재발매되긴 했습니다만 오리지널 초반에 대한 미련을 역시 김학선 의원은 버릴 수가 없었는지 그게 이제 수집가의 마음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음반이 바로 그 초반입니다. 처음 나왔던 판, 오리지널 초반입니다. 이 음반을 주면서 김 의원이 그러더군요. 그 시절의 신해철은 사춘기 남학생들의 영웅이었다. 최고의 인기를 내려놓고 꿈을 위해서 밴드를 만든 굳은 심지. 그 서사부터 멋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eing이라는 앨범 명처럼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왜 살아가는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가 존재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인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들어볼 곡은 A면 세 번째 트랙에 실린 곡인데 The Ocean, 불멸에 관하여 라는 곡입니다. 신해철이 동경했던 60, 70년대 프로그레시브 록, 이른바 아트록의 향이 가장 짙게 밴 곡이기도 합니다. 대곡입니다. 6분 43초 동안 곡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LP판의 잡음, 그러니까 비오는 소리는 여운처럼 계속됩니다. 그 비오는 소리까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Ocean, 불멸에 관하여 넥스트의 판에 바늘을 올려놓습니다.

0: 또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골뱅이.
7: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예, 충남 부여와 서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권에는 강풍주의보,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의 거의 모든 형태가 지금 동시에 한반도 안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주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891 문자 쓰시는 분께서 오, 넥스트, 디 오션, 불멸에 관하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손석희의 12시에서 듣다니 감격입니다. 택배 배송을 해야 하는데 노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쯤 출발하셨을 텐데 늦었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빗길입니다. 아, 차츰도 사고 나니까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흐르는 곡은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ing With You가 흐르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12시 5분에 손석희의 12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0: 공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1 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김민석 전 총리, 정성래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당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된 것 가운데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정치권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에 대한 공격에 맞대응해 미군이 이란의 방공체계와 레이더 등 80여 곳을 공습하고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 판매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협상 위반이라며 보복 공격을 다짐했는데 꼬였던 종전협상의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휴전마저 위태로워진 중동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방문차 튀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협정 체결 시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방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이 구속기소에 놓인 가운데 장윤기의 범행 직후 광산경찰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추모 모임은 오늘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행을 비호한 경찰 공범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 전원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네,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혜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이니까 40일 정도 남았는데 요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김민석 전 총리, 앞서 말씀드렸는데 송영길, 고민정, 그리고 이제 정성래 전 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 일단 요 세 명은 출마 선언을 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서 오늘 오전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먼저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사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총선 필승 대표과도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2030 없이는 2030 대선이 없습니다. 가슴 뛰는 승리의 역사를 저 송영길이 다시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이겨본 사람입니다. 무너진 당을 다시 세워온 사람입니다.
3: 네, 송영길 의원은 2030 그리고 총선 승리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는데요. 이번 전대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각의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0: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국민은 관심도 없는 누가 누구의 계보인지 따지면서 여전히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1: 잘 아시다시피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인데요. 언제까지 그 운동권 486, 586을 넘어 686까지 가야 하느냐면서 세대 교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정성래 전 대표는 아직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 장외신 경쟁이 아직 아주 치열해요.
1: 네.
2: 뭐 적폐니 뭐 아니면은 아 적통이니 아니면 뭐 자기 정치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1: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누가 적자냐 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 성공은 김 전 총리가 날렸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했고요. 이에 맞서서 정 전 대표는 현직 국무총리가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게 이 총리가 어떻게 당대표가 로망이냐고 발언해서 풍지풍파를 일으켰냐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자기 정치라고 받았습니다. 이 자기 정치 논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에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자기 정치를 하다 보면 늘 갖게 되는 과욕이라는 게 존재한다. 기저의 그런 욕구가 알게 모르게 작동해서 합당하는 일이 꼬였다면서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시도했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 전 대표가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한 게 자기 정치라면서 비판한 데 대해선 그게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라면 나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어서 감사하다고 맞받았습니다.
2: 이 김민석 전 총리는 역으로 이제 자신이 왜 계엄 그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 이걸 두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다 보니까 감기약 논란도 나왔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친청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성윤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왜 계엄 해제 표기를 참여하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감기약을 먹고 주무셨다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도대체 뭔가라고 SNS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2: 네.
1: 그러자 이제 김 전 총리는 와, 이거 쿠키맨에서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다. 대장동이 떠오른다면서 내가 딱 1초 늦었다. 내가 그리고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막 표결을 했다고 말했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만 좀 성실하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네. 맞받았습니다.
2: 갈수록 아마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조국 네. 혁신당 소식도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1: 네. 조국 혁신당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고 당대표 후보에는 신장식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는 황현선 전 사무총장과 차규근 의원 이수균 정책위 부의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2: 네.
1: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결코 조국의 대리인이나 대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차기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대표부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국민의힘 얘기도 좀 나눠보죠. 장동혁 대표의 요즘엔 이 징계 전 정치라는 말이 이제 거의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1: 네. 어제 이제 장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타겟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장 대표의 퇴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수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징계를 놓고 당내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게 무소속 의원을 도운 것은 당을 해당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징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겠다는 이 합당은 통합은 도대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대안과 미래 같은 경우에는 결코 이 징계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조경태 의원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공격하던데.
1: 이게 좀 약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결을 좀 달리하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최근에 국민의힘 몫으로 되어 있는 국회 부의장 선거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박덕흠 의원의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게 전화를 해서 박덕흠 의원을 뽑지 말아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해당 행위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조경태 의원이 아 이거는 자유선거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냐. 그래서 나는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윤리에 제소하겠다고 지금 오늘 맞제소한 상황입니다.
2: 양당이 뭐 아주 갈수록 점익하경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만 정리할까요 여기서?
1: 네.
2: 지금까지 정승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2: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간단하게 좀 추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원내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대행은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0: 필리버스터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류된 민생 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민주당 의원 전원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휴전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규모로 보복 폭격을 하고 제재를 다시 가동하자 이란도 맞대응 폭격에 나섰습니다. 휴전 협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복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2: 네.
1: 전 기자, 오늘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다시 공습을 감행했고요. 또 조금 전에 이란도 맞대응 공격에 나섰다고 발표를 했죠.
3: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8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으로 미군 시설 85곳을 공격했다는 건데요. 미군이 이란 내 80개 군사 표적을 타격한 지 몇 시간 만에 보복 공격을 한 겁니다. 앞서서 미군은 현지 시간 7일 이란의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그리고 원유 수출 중심지로 유명한 케슌 섬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기지가 대상이었고요. 미국 중부사령부는 일련의 강력한 공습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응징이 이어질 것임을 밝혔는데 이란도 역시 미국에 보복한 겁니다.
1: 네, 이번 충돌의 시작이 된 건 이란의 상선 공격이었는데요. 미국은 또 이란에 대한 제재 철회를 다시 거둬들이기도 했죠.
3: 네, 현지 시간 6일에서 7일 새벽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 세척이 드론 등에 의해서 피격됐습니다. 카타르의 LNG 운반선엔 화재가 발생해서 폭발 위험을 막기도 했는데요. 이란의 이러한 상선 공격에 미국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폭격으로 대응한 데 이어서 제재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휴전에 들어가면서 60일 기한으로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던 것을 미국 재무부가 다시 철회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겁니다.
1: 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열리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회의 참석 중인데 충돌이 벌어졌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열리는 중이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도 잠시 중단됐는데 그런 와중에 이번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휴전에 반발해온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통제권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타격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인접한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국가를 방문한 상황에서 폭격의 제재를 함께 가해서 이란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번 충돌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또 휴전 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3: 네. 사실 지난달 17일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충돌은 있었습니다. 6월 25일에도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이 공격을 받자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고 이란은 또 미군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에도 비슷한 교전이 있었고요. 이란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통행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협상에 대해서 미국 보수층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니까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0일 휴전 기간 중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축소와 호르무즈 완전 개방 등의 의제를 푸는 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게 그렇잖아도 이달 초에도 오만 등에서 진행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협상이 이란 동결자금 해제의 범위라든가 또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진전 없이 끝났는데요. 이번 충돌로 후속 협상 자체가 또 바로 시작되기도 어려워져서 시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전봉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용 기자입니다.
4: 코스피는 오늘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66% 내린 7,452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급락을 반복하다 5%대 하락하며 7,200선까지 밀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약세와 국제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약세를 보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일부 커지며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SK하이닉스도 반등하며 한때 6% 가까이 올랐지만 오후 들어 내림세로 바뀌었고 삼성전자도 잠시 상승 전환했지만 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미국의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조금 뭐 장점론도 좀 나오는 상황이어서
1: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입니다.
4: 시장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엔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을 앞두고 공모 물량이 몇 배 초과 청약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며 코스피가 한때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이란이 미국 공습에 즉각 보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0: 오늘도 순매도를 이어가며 14거래일째 8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급락하며 780선까지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튀르키예 앙카라의 프레스센터에서 협정 체결 소식을 전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5월 경상 수치가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수치 잠정 통계를 통해 올해 5월 경상 수치가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8조 4천억 원가량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모레까지 많은 곳 150mm, 충청권과 전라권은 내일까지 많은 곳 200mm가량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3: 경북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서는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수도권보다 더 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등 6개 기업이 영남권에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수출 물류비와 보험료가 급등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에 관련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업당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수출 보험료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역시 중동 수출 기업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인 풍산그룹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에 27홀 규모의 초대형 대중제 골프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최근 정부와 진행하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이번 투자는 창업주 일가의 고향인 안동의 경제 활성화와 복구를 돕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초 검토 단계로 안동시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북 등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집중호우 대비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와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시도에 과장급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우려지역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북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폭염 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평소보다 1.16배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장애인, 임신부 등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큰 걸로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인 농지 매물과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농지 소유지와 공인중개사는 농지은행 포털에 매매, 임대 매물을 등록할 수 있고 지도 기반으로 농지은행 매물도

0: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농지의 우선 임대 지원과 청년농, 경영위기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도 확대해 농지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1.2도입니다. 안동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입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실. 자려고 누우면 얼굴 옆으로 뽈뽈뽈 기어가는 벌레. 이럴 땐 뭐가 필요할까요? 집 수리나 이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강력한 긍정이라고 합니다. 기를 쓰고 필사적으로 좋은 것만 보라는 거죠. 그래도 전망은 좋잖아. 아니, 그래도 버스 정류장은 가깝잖아. 폭우에 폭염까지 겹쳐서 비와 땀으로 옷이 마를 새가 없는 오늘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주 강력한 긍정이죠. 그래도 벌써 손틀 하는 시간이잖아요.

박정 씨의 멋진 인생으로 7월 8일 수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을 열어봅니다. 아주 긍정의 힘을 다 끌어모아서 오늘도 멋진 인생 살아야죠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1774님께서 멋진 인생 들으니 태진 씨 댄스가 생각나네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댄싱킹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댄싱킹은 무슨 그냥 뭐 율동 수준이죠. 아, 율동. 지금도 아직 그 뭐 그냥 병아리 수준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서 우리가 불타는 트롯맨 탑7 콘서트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쫙 서가지고 한 명씩 딴딴딴딴딴딴 할 때마다 이렇게 뒤로 딱 이렇게 돌고 한 다음에 아리아리아리 동동스 막 이런 거 했고 잘났다고 못났다고 아 정말 참 아 여러 에? 잠깐만 진짜 율동 같다 율동 맞다니까요 예 네, 율동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출근길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은 하필 출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장대비가 내려서 우리 손트라 가족들 정말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비가 막 왔다가 그쳤다가 막 왔다가 그쳤다가 아 오늘 쉽지 않네 우리 모두 쉽지 않은 하루 되겠다 되게 불편한 하루겠다 싶었는데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고 계실까요? 5315님께서 횡성 휴게소 근처에는 오전 내내 비가 내리며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농작물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5877님 전남 장성군 아파트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천둥번개 비까지 세차게 내리고 있네요. 서울에서도 새벽에는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이랬는데 저는 몰랐어요. 너무 곤히 잠들었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비가 오면 더 깊이 잠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곳곳에서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좀 날씨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충남 공주, 계룡 그리고 대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지금 운전 중이시면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운행하시고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 지하 공간이나 옹벽, 담장처럼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도 피하셔야지 좋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원래 뭐 이거 운전 1, 2년 해 이렇게 했는데 아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안전 운전이 우선 제일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렇게 또 호우경보도 발효될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저거 앞이 흐리고 잘 안 보일 때 뭔가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거는 가장 먼저 그냥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참고로 이번 주부터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전화가 온다면 청취율 조사 전화인데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별 5개요 라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거 맨입으로 부탁하지 않죠. 오늘 손트라 선물이 아주 넘쳐나니까 그 선물 도대체 뭔데? 나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분들 나 이때까지 2년 동안 계속 보냈는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한번 보내주세요. 심지어 저희는 여러분들이

0: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그 진심을 담아서 오늘 꼭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많은 참여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선물 다 나눠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들어와서 보면서 들으면서 즐기셔도 좋겠네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IS 동서, 백초싱크, 데이팩, 성원 에드피아, 롯데렌탈, 브람스 안마의자, 웰템,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 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주식회사 본컴퍼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롯데건설, 한국농어촌공사 클린 농촌 만들기,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0: 여러분은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시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인데, 우리 3895님께서 태진님, 저 여태 문자를 8001로 보냈는데 앞에 샵을 붙여야 된다는 걸 어제야 알았어요. 제 문자가 손틀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 속상하고 선물도 못 받았어요. 제가 어제 혹시나 하는 바람에 그 문자를 보낼 때 받는 번호 자체에 샵이 들어가는 게 이 특수 기호가 들어간다는 거를 당연시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숫자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안 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자 번호에다가 샵을 넣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뒤늦게 이렇게 몰랐어요. 이때까지 8001로 보냈는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우리 3895님이 이렇게 솔직한 고백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이 실수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 모두 다 이 말에 탁 치면서 아, 샵을 눌러야 되는구나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타월하고 오리 스테이크 보내드릴게요. 오늘 또 선물 두 개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절대로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가 아니고, 네, 그냥 그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됐겠다. 그리고 또 마침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또 많이 챙겨드릴까 합니다. 소개된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오리 스테이크까지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9080님께서 태진님, 신고 싶은 신발이 있어서 아들한테 보냈는데 며칠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까인 거 맞죠? 이거는 신고 싶은 신발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사진만 띡 보내셨나요? 아니면 뭐 이제 링크만 딱 보내셨나요? 아니면 그 링크 밑에다가 아들, 엄마 사이즈 몇이고 이거 하나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 척하면 척 알 텐데 우리 아드님이 좀 바쁘실까? 아, 이럴 때는 몇 번 더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냥 몇 차례 약간 마치 스팸 문자처럼 계속 보내는 거죠. 그 대신 9089님

제가 타월 세트 그리고 오리 스테이크로 조금 마음 푸시길 바랄게요. 2772님께서 어제 기타 수업 시간에 화음 노래를 배웠는데 음감이 없어서인지 너무 안 돼서 속상해요. 아니, 기타 수업 시간에 화음 노래를 배웠는데 이게 물론 음감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목소리로 낼때 조금 더 적용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이 기타로 하면 약간 좀 계산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려나? 화음은 어떻게 할까? 이것 또한 좀 쉽지 않겠는데 근데 우리 2772님 처음에는 다안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어느새 아, 안돼 하다가 그냥 너무 편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금방 올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아, 우리 1443님 병원이 집이랑 가까워서 정기검진 갔다가 우산 쓰고도 무릎까지 젖어서 왔어요. 대전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남 쪽에,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방금 전에 좀 알려드렸는데, 지금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면, 실내에 좀 계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079님께서 오늘도 광주에서 영암으로 제과제빵 수업하러 이동 중이에요. 비가 제법 내리네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손털의 청취율 1등 할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아, 이렇게 마음이라도, 청취율 1등 할 거예요. 아, 제 마음속에 1등이에요. 이 정도만으로도 전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래도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그 전화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답니다. 아, 우리 868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냉장고 고장으로 서비스센터 직원이 방문했어요. 열심히 수리해주시고 가셨는데 하필 기사님 가실 때 전화가 와서 통화하느라 음료수도 못 드렸어요. 스스로에게 화가 나네요. 덥고 습한 날씨에 방문해주신 기사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신청곡 조항조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물론 이 사랑에는 그 제목이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미안한 마음과 또 고맙다는 마음, 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서비스센터 직원이 지금 이런 마음이시라면, 이미 같이 함께 있었을 때그 따뜻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서, 아유,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난 그런 게 아니고, 예, 좀 이미 그 마음, 전했을 겁니다. 아니면 문자 한 통이라도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예. 우선 우리 8684님, 제가 오리 스테이크하고 타월 세트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조항조의 노래 나갑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입술 깨물고 달린다. 차 한 잔의 여유도 나에겐 배부른 사치일 뿐. 들풀처럼 모진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바람 한 점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날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천년 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남승민의 지붕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5505님께서 언제나 든든한 나의 편 지붕 같은 존재 부모님 떠오르는 곡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이종희님께서 이 시간 너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소녀적 감성이 되살아난 듯 합니다. 사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제가 남승민이 뭐 할까 하면서 전화를 해볼까 하면서 전화 연결해볼까 싶었거든요. 아 근데 아쉽게 지금 다른 일정 중이라 전화 통화는 좀 힘들고 제가 딱 물어봤어요. 그냥 이 노래 본인에게 어떤 노래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이게 남승민 씨가 이제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처음으로 이제 헌정한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또, 꿈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위한 헌정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지붕이라는 곡이 또 그런 의미 있는 곡이라 합니다.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번호 저희 손트라에게 문자 보내실 때 아, 이렇게 보내세요라고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렸더니 새싹 문자가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조금 더 채워볼게요. 우리 3045님께서 손트라 매일 듣고 있는데 어찌해야 소개가 되나요? 오전에 딸 집에 가서 손주 등원시키고 일터로 매일 출근하는 70대 할머니 글재주가 없어서 재미나게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글재주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그냥 일상, 나만의 일상을 그냥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재미나게 읽는 거는 제가 최대한 어떻게 좀 재미나게 읽어드릴게요. 아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늘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또 인사를 드려서 제가 죄송하네요. 우리 3394님 늦은 나이에 취업이 된 우리 아들 7월 1일부터 출근했어요.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고 전해주실 거죠? 우리 아들 사랑한다. 아 우리 아들.

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0760님께서 샵 8001, 아, 저도 이제 알았어요. 어쩐지 계속 문자 보냈는데도 저한테는 선물이 없었어요. 이젠 포기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낼 때마다 채택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매일 뭐한 2천 건씩 들어온다고 했나요? 그렇게 좀 넉넉하게 많이 들어오는 만큼 그 확률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 한 1%대 확률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0. 몇 프로대 확률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아이, 오늘 안 됐네. 에이, 아쉽다. 그럼 내일 다른 얘기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 3928님께서는 회사에서 과장님과 둘이서 열심히 손틀어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손틀어 화이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일에 집중이 안 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좋은 노래들도 많이 나가고 할 텐데. 우리 5326님. 태진님은 군 동기 모임 있나요? 우리 아들 군 동기 모임하러 서울 갔는데 여자들은 조리원 동기 모임이 있답니다. 저도 있죠. 예, 우리 군 동기 단톡방이라고 하죠. 예, 단체 문자하는 방, 톡방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군대에서 알고 지낸 이제 저는 또 군악병이었다 보니까 우리 그 밴드가 있어요. 밴드도 있고 뭐 피아노 하는 애, 음향 하는 애, 다른 테너 뭐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명이서 분기 1년에 한두 번씩 심지어 한달 전에 또 만났어요. 만났는 게그한 명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예, 청모라고 하죠. 청첩장 모임. 뒤늦게 잠깐 들리러 얼굴 비추러 갔었죠. 아, 근데 그런 사소한 모임들이 참 뭔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5886님께서 아침부터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호박전에 막걸리 한 잔이 간절합니다. 강진의 막걸리 한잔 신청합니다. 했는데, 아, 그렇죠. 비가 밖에서 타닥타닥 내리고 있고, 부엌인가 안에 어디선가 이모님이 이렇게 뭔가 전 같은 걸 뭔가 소리 나고 있고 아 여기저기서 시끌벅적 아그 분위기 한번 내보시죠. 강진의 막걸리 한잔 듣고 올게요.

0: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여러분들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2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개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0116님께서 비 오는 날은 막걸리죠. 포슬포슬한 핵감자로 감자전과 막걸리로 점심했습니다. 역시 비 오는 날 따끈따끈한 감자전 크으, 이러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아 정말 아 이건 약간 채를 썰어놓은 감자전으로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런 거는 바삭바삭하면서 아, 전에 약간 그 감자전 약간 두껍게 해서 알알이 약간 좀 잘게 자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속 막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 아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기상정보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충북 보은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는 뉴스 듣고 3시 5분에 3시 5분에 클럽하우스 오픈합니다. 3시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7: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며 계류된 민생 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민주당 의원 전원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52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라며 내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 보안수사관 피진은 경수완도,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냐며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경찰이 초동 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보조로 지난 5월 경상 수지가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수지 잠정 통계를 통해 올해 5월 경상 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8조 4천억 원가량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경상 수지가 379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를 뛰어넘은 역대 1위의 기록입니다. 국회 국조특위 의원들의 잠실 개표소 현장 검증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을 어제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일 낮 1시쯤 국조특위 의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현장 검증을 막기 위해 도로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에는 1시간 동안 68.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로 격상됐고 인근 충남 서천군과 계룡시, 공주시에도 잇따라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과 전북, 강원 내륙 일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에 20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 150mm 이상, 남부 내륙도 최대 10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5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가인 박출, 박상철입니다. 가인은 가수 더하기 시인이라는 뜻이고 박출은 제 필명입니다. 나올 출, 시인으로 세상에 다시 나왔다, 뭐 그런 뜻이죠. 가수 박상철로 오래 살아왔지만 요즘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명함이 바로 가인

이 새로운 이름 하나로 정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마음속으로 세명함 하나 만들어보세요. 단, 직함은 내려놓으시고요. 자연인을 닮은 이름일수록 더 멋질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3시 5분에 돌아온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끝내면서 3시 5분이 아니고 3시 5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9401님께서 클럽하우스 오늘도 출첵합니다. 놀 준비 단단히 했어요. 0748님 클럽하우스 직접 보며 들으니 너무 좋아요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금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안 됐었던 코너였는데 이제는 또 여러분들과 얼굴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트로트 라디오 또 검색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한 클럽 현장 지금 보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귀로 듣겠다 그리고 많이 참여하겠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제가 그 샵 그거 샵을 붙여서 문자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더니 진짜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만큼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8001로만 보냈는데 왜 이렇게 소개가 안 되나 하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포기하신 분들이 오늘 다시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64 하나님인데 그냥 테스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게 맞나? 이러면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보내신 분. 네, 잘 들어왔습니다. 테스트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클럽하우스에서 우리 수박 피플들과 함께 하거든요. 수박 농사 짓는 분들부터 수박 좋아하는 분들, 수박에 얽힌 추억, 생각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라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라토핏
0: 든든한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요 에브리바디 쉐기바레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워컴. 오늘은 수박

자,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수박 농사 짓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수박에 대한 추억, 수박하면 생각나는 사람, 지금 혹시 수박 드시는 분들, 수박 맛있게 먹는 방법 등등등등등 뭐든 다 좋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려요. 참여 방법 이제 아시겠죠?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 노래보다 더 완벽한 노래는 없을 것 같아요. 노래 들으면서 시작해볼게요. 사연 보내주시고요. 김다연의 박수쳐.

김다연의 박수쳐 듣고 왔습니다. 오늘 클럽하우스 박수 수박 피플들과 함께 하거든요. 과연 어떤 분들 찾아와 주셨는지 살펴볼까요? 4213님, 태진님, 제 문자가 이젠 제대로 갔을까요? 여긴 경북 안동인데 오전에 밭에 갔다가 지금은 더워서 수박 먹으며 라디오 듣는데 저도 여태 샵 안 붙여서 보냈어요. 아 정말요. 아 얼마나 지금 막 땅을 치면서 아우 왜 그랬을까 이러실까. 아니에요, 뭐 지금이라도 안개 어딥니까. 수박 주스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8725님께서 저희는 이번에 망고 수박을 심었어요. 새들이 쪼아 먹길래 엄마께서 양파망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속이 노란색인데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저 망고 수박 단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아 믿겨지나요? 네, 안 먹어봤어요. 아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새들이든 벌레든 막 뭐가 와서 농작물 막 이렇게 아이 막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얼마나 마음 상할까.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서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제가 수박 주스 챙겨드립니다. 다음은 1898님, 태진씨 혹시 수박 김치 드셔보셨나요? 수박 빨간 부분은 맛나게 드시고 흰 부분을 나박김치처럼 김치로 담가서 드셔보세요. 사각사각하고 단맛도 나면서 얼마나 맛난지 기절할 수 있어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해주셨던 김치입니다. 왠지 그냥 상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게 있을까? 뭐라 그래. 그 김치 중에 물김치 같은 거, 거기 무 같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상상? 예. 네,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3467님, 태진씨, 요즘 백화점에서 수박 사면 커팅도 다 해준다면서요? 저는 10kg가 넘는 수박 커팅해서 통에 담느라 껍질 갖다 버리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했는데, 요새 수박 커팅을 해준다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게, 받을래야 받을 수는 있지만 원래 수박 살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수박 고를 때 아닌가요? 약간 그 골라보면서 집에 가서 한번 딱 해봐야지 그때 내가 골라서 내가 찾은 게 금덩어리다 라는 듯한 그런 느낌. 아 근데 여기서 내가 골라서 맡겨 놓는 거예요? 아 그런 서비스도 있구나. 편하겠네요. 편하겠어요. 에, 우리 수박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중계하고 있지만 지금 댓글로 커팅 서비스 짱이라고 그리고 1인 사시는 분들이 너무 사기가 그게 편하니까 솔직히 혼자 사는데 수박 먹고 싶은데 한 통을 사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커팅 잘 된 걸로 또 몇 인분짜리 이렇게 사가면 좋긴 하겠네요. 4290님께서 저는 65년생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5일장에 가는 날이면 수박을 사오셨는데 꼭 수박에 삼각형으로 잘라진 걸 사오셨어요. 수박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잘라서 확인을 시키고 팔았던 거죠. 맞아요.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밖에 한번 맛보세요. 아 얼마 단데.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죠. 이거는 다니까 주는 거고 다른 거 안 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약간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약간 신뢰죠. 한번 드셔보시라고. 아 우리 수박 이렇게 맛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아 그것도 하나의 낭만인데. 에.

안 그러면 옛날 낭만은 그런 건가요? 수박까지는 아니어도 파인애플 들고 식당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젊은 청년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저씨들이 다 들어와서 아 파인애플 맛 한번 봐봐 이러면서 지금 우리 밥 먹고 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연주 PD님 몇 년생이시죠? 00년생이시죠? 그 식당에 막 대학생들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파인애플 사라고 준 적 없어요? 잘라서? 없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님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만 안 해요 라고 하시네요. 아 지금도 있어요 라면서 지금 술집에 엄청 들어온다고 지금도 그렇대요. 단지 우리 연수 PD가 가는 곳은 아닌가 봐요. 우리 7954님께서 전문가들 수박 잘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꼭지가 어때야 되고 막 그런 내용 많이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쳐가지고 통통통 소리 많이 나면 그리고 수박이 한 80, 90% 이상이 다 수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막 이렇게 막 그런 소리가 나야 된다 이런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3467님께서 수박 주스 먹고 싶다는 초등학생 아들 얘기에 수박씨 바르며 듣고 있어요. 신청곡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보내주셨네요. 역시 또 여름하면 수박이죠. 그리고 수박씨 같은 경우에도 씹어 먹으면 그래도 영양소가 있어서 괜찮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발라드시나요? 아니면 씹어드시나요? 씹어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띄워드릴게요.

0: 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만큼 가사를 잘 들으셔야지 힌트를 얻어낼 수 있다 정도 넘어갈게요. 자, 보기는 총 3개입니다. 1번 드립니다.
1: 한 알만 한 알만
0: 속 넣었으면 뭐였을까요? 자, 2번이요.

아, 정말 이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다면 알 수 있는 문제죠. 아, 하모니카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모니카를 불면서 먹는 듯한 음식 많지가 않죠. 아, 하지만 뭐 여기까지. 아, 궁금하시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수박과 관련된 동요 몇 번일지 맞춰주세요. 1번이요.

자, 우리 세 개 중에서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정답송 들으면서 정답 받아볼까 하는데 이 노래가 몇 번이었을까요? 노래 제목은 동요 수박파티입니다.

0: 아, 오늘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의 정답송.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싹싹싹싹싹, 쭉쭉쓱쓱싹. 수박 파티 들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아, 역시 쭉쭉쭉쭉만 이렇게 나왔을 때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먹는다. 쪼개서 나눠 먹는 건 수박이죠. 그러면 1번은 어떤 동요였을까요? 들려주세요. 아, 이건 수박 파티고요. 이건 수박 파티. 네, 이게 정답이었고요. 3번이었고, 1번은 뭐였을까요? 이거는 2번이고요. 옥수수. 이거는 옥수수 하모니카였습니다. 옥수수를 먹는 모습을 하모니카 분다고 묘사를 많이 하죠. 자, 방금 아직 못 들었던 1번, 가장 궁금했던 한 알 똑똑 따서, 이거는 어떤 동요였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잘못 생각하면 포도 같기도 한데, 이건 동요 앵두였습니다. 수박 하나를 입속에 넣으면 큰일 나죠. 우리 4부에서도 계속 함께 달려볼게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손뜨라 대체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뜨라 들어야지.
0: 그냥 손뜨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클럽하우스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4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박피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 소개한 수박피플들에게는 오늘 수박주스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540님께서 회사 화단에 수박을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수박이 축구공처럼 커지면 직원들과 중복돼 수박 파티할 생각에 정성껏 키우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중복이면 한 7월 25일인데 주로 수박은 자라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래도 지금 보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 축구공 정도 7월 25일이다. 그럼 한 두 달 정도 걸리려나? 파종부터 수확까지 약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되게 올해 거의 한 2월, 3월, 3월 정도부터 이제 심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수확 단계. 인 거네요. 우리 1029님께서 저희 시댁은 수박 먹을 때 된장에 찍어서 먹어요. 그런데 맛있어요. 시댁은 제주도입니다. 처음엔 황당했는데 지금은 그냥 맛있어요. 잠깐만요. 수박을 된장에 찍어서 먹는 거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 제가 된장이나 쌈장이나 소금이나 찍혔을 때는 식당 가서 끝나고 과일을 줬는데 실수로 고깃집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소금에 담겨져서 먹었을 때 그때 말고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도 그 소금 찍어 먹으면 은근 맛있거든요. 수박은 그게 되게 약간 좀 운동할 때나 뭐 이럴 때 수분 확 그 채울 때 땀 많이 흘릴 때는 수박에다가 왜냐면 수박이 수분을 채워주고 또 소금은 약간 그 땀에서 너무 많이 배출된 그런 염분을 좀 채워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위에서 다 내려온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8087님 대학 때 과외 알바하는 집에서 수박을 잘게 잘라 우유에 넣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수박은 우유에 넣어서 먹어요. 이야 우유에 넣어서 먹는다는 거는 또 이것도 뭐 거의 화채죠. 여기다 탄산음료만 넣은다면 이게 화채 되는 거죠. 자 우리 4부에도 여러분들께 선물 잔뜩 안겨드릴까 하는데요. 4부의 첫 번째 라운드죠. 다섯 분께 선물 쏘는 시간 바로 손태진 퀴즈. 오늘도 어떤 또 가사가 있을지 아주 지금부터 이태리 가고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겁니다. 그리고 가사 속에 수박이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들어가는지 여러분 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수박 박수 한번 주세요. 수박 씨 없는 수박 고창함한 수박 고령 수박도 좋아. 가사 속에 수박이라는 단어 총 몇 번 나왔을지요. 잘

되셨을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고요. 정답자 5명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간신히 잘 넘어갔고 아직도 이게 제 모습이 보인다는 게 약간 좀 아직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가사 속에 수박 정답 받는 동안 5070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예전 시골에선 여름이면 수박을 팔아 돈을 벌었죠. 집집마다 수박 농사를 지어 수박밭 제일 높은 곳에 수박을 지키려는 원두막이 꼭 있었어요. 학교 수업 끝나면 친구 집 원두막에 가서 놀던 그 시절 생각이 나네요. 이용복 어린 시절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 또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 옛 추억이 지금 이 사연을 통해서 또 많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의 글자 수를 합치면 오늘 문제의 힌트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용복의 어린 시절이요.

이영복의 어린 시절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 수박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은요, 7번이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다섯 분, 2656님, 6574님, 3274님, 김성문님, 유재봉님 축하드립니다. 잠시만, 6574님, 3274님. 네, 맞죠? 아, 7번. 아, 저도 부르면서 7번이 맞나 싶었는데, 왜냐면, 오, 와, 정말, 이번에도 가사를 엄청나게 써주셨네요. 제대로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 와중에 수박, 또 이제, 이렇게 고창, 하만, 고령, 이렇게 또 넣어주면서, 그 외에도 우리 지역 수박 맛있다 있다면 오늘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1849님은 양구 수박 최고입니다. 수박 농사 짓고 있는데 돌리는 작업 오늘 마쳤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우연히 라디오 켰는데 수박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웠어요. 농사 대박나게 기도합니다. 수박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정성과 땀을 흘려가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키운 이 수박 우리가 먹어야죠. 나 이런 거좀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물로 오리 스테이크 제가 챙겨 드릴게요. 자, 이제 두근두근 제 심장이 떨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인데 아시죠?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제가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 틀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갑니다. 오늘의 선물은 정말 고마운 오리 스테이크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높이. 정말 고마운 오리, 정말 따뜻한 오리 스테이크를 보내드립니다. 아,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아, 우리 꼭 문제 맞춰서 고마운 분들께 오리 스테이크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지난번 산드라 박씨 나왔을 때 수박씨 멀리 뱉기 대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수박축제에서 하는 재미난 대회가 더 있습니다. 다음 중 실제로 열린 적 없는 대회는 몇 번일까요? 1번 수박 볼링 대회, 2번 티스푼으로 수박 빨리 퍼먹기 대회, 3번 수박 오래 들고 버티기 대회, 4번 수박 굴리면서 이어달리기 대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열린 적이 없는 대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수박씨 멀리 뱉기 대회에 지금 기록 보유자는 5점 몇 미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미터, 아, 6.2미터였어요? 6.2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런 이벤트도 있네, 이런 대회도 있네 싶었는데, 이 외에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대회들이 열렸다고요?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수박으로 볼링 대회, 이거는 좀, 그러면 수박 몇 개를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굴리다가 엄청 깨지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티스푼으로 수박 빨리 퍼먹기 대회. 그냥 빨리 먹기 대회는 본 적이 있어도 왜 굳이 티스푼으로? 아니, 너무 고통 아닌가, 이거? 이 3번은 수박 오래 들고 버티기 대회. 아, 이거 약간 천하장사 느낌으로 있었을 법도 하고. 4번 수박 굴리면서 이어달리기 대회. 자, 저는 느끼기에는 일단 수박 볼링 대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단지 잘 깨지지 않는 선에서 너무 멀지 않게 딱 어느 정도 딱 두고 그냥 딱 굴려서 최대한 많이 넘어뜨리면 막 이렇게 선물을 준다. 뭐 이런 식. 수박 굴리면서 이어달리기 대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이 잘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막 이어가면서 막 허리 숙여가면서 하는 거 뭔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수박 오래 들고 버티기 대회 대 티스푼. 수박 오래 들고 버티기 대회는 약간 천하장사 뽑자 하면서 충분히 있을 법한 축제 이벤트. 저는 티스푼이 진짜 이거는 약간 좀 오바 아닌가 싶은. 아니, 왜 굳이 티스푼으로 그냥 숟가락으로 먹어도 빨리 먹게 되면 될것 같은데. 아, 왜 자꾸 제 얼굴을 피하시죠? 딱이 퀴즈 때만 되면 다 엄청 지금 바쁜 척. 바쁜 척. 다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저는 그러면 제 촉대로 2분. 아, 2번. 2번 티스푼으로 빨리 퍼먹기 대회는 실제로 열린 적이 없다! 외치면서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이 노래를 보내준다고요? 우리 뭐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 기다리면서 이혜미의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듣고 올게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맞춰야 하는 퀴즈. 아, 잠깐만요. 다음 중 실제로 열린 적 없는 대회는 몇 번일까요? 1번 수박 볼링 대회, 2번 티스푼으로 수박 빨리 퍼먹기 대회, 3번 수박 오래 들고 버티기 대회, 4번 수박 굴리면서 이어달리기 대회. 저는 우선 티스푼으로 수박 빨리 퍼먹기 대회가 뭔가 되게 재미도 없고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왜 꼭 티스푼이어야 될까? 엄청 큰 건데 그걸 티스푼으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퍼가지고 다 부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2번이라고 외쳤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근데 저도 지금 이게 나가는 동안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거보다 더 내가 생각을 못했던 게 4번인 것 같은데. 자, 정답 4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축제에서 대회를 하는데 이어달리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한 몇십 명 모아놔서 자, 팀 만드세요. 이렇게, 축제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사람들, 그냥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뭐, 놀고 싶은 사람들 그냥 들어오는 건데, 이거 이어달리기까지 한다? 자, 우선 1번, 수박 볼링 대회는 최근 양평 수박 축제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2번, 티스푼으로 수박 빨리 퍼먹기 대회. 1분의 티스푼으로 수박 빨리 먹기 대회가 있었는데, 최고 기록은 400g. 70년생 김유화 씨.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티스푼으로 1분 안에 수박 빨리 퍼먹기 대회라고 써줬어야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지. 제발 티스푼으로 그냥 빨리 먹기

대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록을 위해서 어떤 분수 내면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3번 수박 오래 들고 버티기 대회는 충북 진천 꿀수박 축제에서 진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봐봐. 저 지금 우리 여기 댓글도 그러니까 1분 안에 그렇게 하는 거면 이게 말이 된다고. 아, 진짜 이거 변명 그만하라고요? 알겠어요. 안 할게요. 제가 변명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물 많이 주려고 하는 거지. 전에 그래가지고 5개 얻어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잘못 내가지고. 하여튼 수박 이어달리기에 없었군요. 어디선가 하겠네요, 이제. 오리스테이크 딱한 분께 보내드리면서,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방금 들어온 기상정보인데요. 방금 전 금강 논산시 동성교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금강 논산시 동성교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견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감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터널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5: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7: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기도 이천에서 논을 맬 때 부르던 아라.

0: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클럽하우스로 달린 만큼 정말 시간 순삭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수박 이야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우리 그 팁 원하셨죠? 안정현님께서 수박은 밑부분 배꼽이 작고 줄 색깔이 선명한 것이 맛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우리 3482님 올해 복수박을 다섯 포기 심었는데 벌써 15통쯤 따먹었어요.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수박 달리는 것 보면 신기해요. 이 복수박이라는 게 그 미니 수박 종류인데 와, 한 포기에 한 두 통에서 네 통이 달린다고 하는데 제가 막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여러 개가 달리긴 하나 그중 유독 커지는 놈이 한두 개로 좀 좁혀진대요. 그래서 그중에 그 큰 거를 이제 하나 따면 다른 애들이 또 커지기 시작하고 이게 그래서 진짜 그 맛있는 걸 키우기 위해서는 수박이 이제 줄기가 있으면 거기 한두 통만 빼고 다 없앤대요. 열매를 따버려서 좀 더 모든 영양분이 그쪽으로 쏠리게끔 네 그렇다고 합니다. 847 하나님 친구들과 계곡에서 물장구 치며 계곡에 담가놓고 칼도 없이 돌멩이로 조각내어 먹던 수박 맛이 그립네요. 크, 이거 진짜 맛있죠. 그렇죠. 떼가지고 막 몇 개 흘리고 막 어유야 그러면서 떨어뜨리고. 9417님 전남 광주 무등산 수박 유명합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어떤 피플들과 함께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다시 만나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라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MBC
5: 라디오 MBC

0: 호로의 망을 잊고
1: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2: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은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과 전문성, 국가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정부가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두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인 김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부터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 2인자 고모 전 총무 등의 횡령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신천지 총회에서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이 총회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합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통일교 한국회장을 지낸 이모 씨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내부자금 횡령 의혹 등을 조사 중입니다. 국세청이 130조 원이 넘는 세금과 과태료 체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133개의 세무서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체납관리단 요원 5,500명은 국세를 체납한 134만 명과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국세 외수입을 체납한 424만 명에게 오늘부터 6개월간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집이나 사업장을 찾아가 생활 환경을 확인합니다. 관리단은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으로 1,24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에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목표 인원을 2,010명으로 잡았으며 상반기에 목표 인원의 62%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에는 1시간 동안 68.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로 격상됐고 인근 충남 서천군과 계룡시, 공주시에도 잇따라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과 전북, 강원 내륙 일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에 200mm 이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4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6: 저승 구경이란 이야기 한 토막인데요. 염라대왕이랑 먼저 지옥에 가봤더니 이게 웬일. 각자 멋진 집에서 폼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지옥이죠? 염라대왕 말. 저걸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 띠용. 이번엔 천당에 갔는데 마음씨 좋은 사람은 많은데 화려한 부귀 영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기가 왜 천당이죠? 염라대왕이 말해줍니다. 이봐. 천당 속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속에 천당이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이 가득한 곳, 거기가 천당이랍니다.
5: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그린 이거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이거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아, 오늘 밤이 좀 걱정인데요.
1: 네.
2: 오늘 밤부터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요.
1: 네, 보통은 시간당 30mm 정도만 돼도 네. 운전할 때 앞이 잘 안 보인다라고
2: 맞아요,
1: 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시간당 50mm면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는 게 좋은
2: 안 하는 게 진짜 안 하는 게 정답이죠, 사실은.
1: 가급적 안 하시는 네. 게.
2: 그래서 이럴 때 미리 배수 능력을 잘 살펴봐야 된대요.
1: 예.
2: 이 배수는 비가 총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2: 순간적으로 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내리느냐가 중요하답니다.
1: 그렇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100mm의 비가 내리는데 이게 이틀 동안 나눠서 내린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2: 그렇죠.
1: 100mm가 2시간 만에 내려버린다 그러면 한 번에 처리하시는 배수량이 한계가 오는 거죠.
2: 그렇죠. 예. 너무 집중해서 오면 곤란해지는
1: 그렇죠.
2: 거예요. 보통 시간당 50mm를 넘기기 시작하면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대요.
1: 예.
2: 그래서 큰 비 오기 전에 한 번씩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게 배수로 점검이랍니다.
1: 그리고 만약에 길을 가시다가 배수로 막힌 걸 봤다. 흙이나 쓰레기가 많이 쌓였더라 하면 안전신문고 앱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앱을 통해서 빗물바지가 막혔어요 라는 신고가 만 건 넘게 접수가 됐고 다행히도 80% 넘게 처리가 됐대요.
2: 이런 시스템 너무 감사한데요.
1: 그렇죠.
2: 안전신문고 앱이 있어요.
1: 네.
2: 오, 저도 체크해놓고 설치해놔야겠다. 이따 집에 갈 때 눈 크게 뜨고 주위를 좀 둘러봐야겠는데요.
1: 맞아요.
2: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피해를 그래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마철 대비 나 이런 거 했다.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뭐 동네를 둘러봤다라든지 차량을 점검했다. 아니면 뭐 비옷을 샀다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2: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뽑히시면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1: 네, 수요일 첫 곡입니다.
2: 여행 스케치입니다. 옛 친구에게.

0: 아, 물소리 들으니까.
1: 에이, 여행 가고 싶네요, 그죠?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들으셨고요.
0: 근데 우리가 지금 물소리 듣고 이렇게 감성에 빠지면 안 되는데.
1: 아, 그러네.
0: 그쵸. 4822님도 장마 대비 썬루프 점검 수리 받았어요 하시면서 예. 문자 주셨어요. 제주도살이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이니 실내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썬루프에 계속 물이 고여서 차 안에서 비 맞았네요 하셨어요.
1: 아이고,
0: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이런 점이.
1: 썬루프가 망가지면 물이 새거든요.
0: 이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차가.
1: 아, 그러게 제주도는 진짜 썬루프가. 지하주차장이 잘 없어요.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1815님은 여긴 창원입니다. 저는 길 가다 수도관 터져서 흐르는 물 보고 네. 상수도과에 신고해서 지역 상품권 두 번 받아왔어요.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1: 너무 잘하셨습니다.
0: 마땅히 칭찬해드려야 돼요.
1: 공익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0: 아 진짜 멋있다. 이게 사실 행동하는 것에 대한 박수는 아끼면 안 돼요.
1: 그렇습니다. 네. 두 분께도 컵라면 그리고 바나나 우유 보내드리고요.
0: 네. 네. 7473님이 얼마 전 이태원 경리단길 하수구 덮개가 빠져있어서 원위치로 덮어놓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1: 직접 덮어놓으셨다고요?
0: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신 거예요.
1: 너무 착하다.
0: 진짜. 와. 네.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그리고 3120님. 저희 부부는요. 이번 여름 커플 장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 나이 50. 그 귀엽쥬 하셨는데.
0: 그럼요. 한참 네. 귀여울 때예요.
1: 그럼요.
0: 네, 50이 얼마나 귀여울 텐데.
1: 저 봐요. 깍쥬.
0: 깔까.
1: 자,
0: 오늘 1, 2부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코너 참여도 좋고요. 방송 반응 문자도 괜찮습니다.
0: 그럼요.
1: 샵 800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아, 50원에 정보 이용료고요. 긴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0: 아 그리고 손수 변호사님 오늘 함께하신 날이잖아요. 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의 손수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변호사님 오실 때쯤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진짜.
1: 저녁에 온다니까.
0: 자 우리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하늘사이언스 타타타
1: 안터지는 맥스부탄
0: 올품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백조싱크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
0: 키움증권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

0: 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5: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4: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비를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5: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4: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5: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7: 낙차 웃어봐요.
4: 제목, 사랑 고백의 부장님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5: 네? 재밌다.
4: 재밌겠는데?
5: 재밌다.
4: 충청남도에서 김예진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5: 한 번은 걸릴 줄 알았다.
4: 들떠가지고. 네.
8: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 아저씨.
4: 예. 저보다 누나가 더 선배 누나인데 제가 아저씨예요?
8: 네.
4: 정선혜 씨.
8: 언니. 아저씨.
4: 어, 알았어 이제.
8: 20대랑 싸워가지고 꼭 이겨라. 예. 아, 이 이야기는 저희 회사 회식 자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회사에 말수는 별로 없지만 사람은 참 착한 남자 선배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 선배에게는 좋아하는 여자 동료가 있었고요. 그녀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커피도 항상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선배는 그녀를 꽤 오래도록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배가 고백을 정말 못한다는 거였어요. 말로 하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문자로 하려고 하면 손가락이 떨리고 편지를 쓰려고 하면 너무 진지해서 거의 유서처럼 보였다고.
4: 그런 스타일 있어요. 알아요.
5: 유서가 뭐야?
4: 너무 진지해.
8: 그래서 선배가 생각한 작전은 바로 노래방! 노래방은요, 조명도 어둡고 마이크도 있고 가사에 감정도 실려 있으니까 딱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리고 마침내 회식날, 선배는 아주 애절한 발라드 한 곡을 골랐습니다. 우와. 제목은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4: 다비치!
8: 우와. 우와, 노래방을 얼마나 다녀서 얼마나 끼를 부려봤으면 이걸 다 아는 거지?
4: 유명한 노래예요. 그래서요.
8: 선배는 그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려고 했대요.
9: 아, 사실 이 노래 정희 씨한테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8: 빌드업 쩔죠. 여기까지 계획을 세우니 선배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자신감이 뿜뿜 솟았대요. 그리고 마침내 회식을 끝내고 단체로 노래방을 간 거예요. 선배는 오늘의 고백으로 인생이 확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단체로 노래방 가면 누가 무슨 노래를 예약했는지 그 순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어떤 사람은 발라드 부르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랩을 하잖아요. 그래도 선배는 고백송을 미리 예약해놓고 기다렸대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선배 차례가 가까워졌고 선배는 마이크를 잡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좋아하는 그녀는 앞쪽 소파에 앉아있었고요. 선배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목을 풀었어요.
9: 저 예약해놓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10: 에야, 너무 진지하다. 이거 뭐 이렇게 진지한 건가? 무슨 일 했는 건가?

0: 이 노래를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1: 조명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미러볼은 돌고 선배는 좋아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답니다. 선배는 싱긋 웃고 그녀는 선배를 가만히 쳐다봤죠. 그리고 마침내 노래방 기기 화면에 제목이 떴는데 어? 예약한 발라드가 아니네.
0: 에?
1: 화면에 뜬 노래 제목은
2: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뭐 어떻게 된 거야?
1: 선배는 마이크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고백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게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앞사람이 예약한 노래가 아직 남아있었던 건데요. 선배는 너무 당황해서 리모컨을 찾았지만 리모컨은 부장님 엉덩이 밑에 깔려있어 차마 빼내오질 못했고요. 그 사이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방금 전까지는 사랑 고백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노래방 공기가 경건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끄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 야, 이 노래 좋다. 어?
1: 선배는 반주를 끄지도 못한 채 여기서 노래를 안 부르면 이상하고 부르면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0: 어떡해.
1: 다행이라면 선배도 어릴 때 교회를 잠깐 다닌 기억이 있어 모르는 찬송가는 아니었다는 것. 선배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시작하고 봤습니다.

0: 참내. 아이고 아닌데 우주의 참내.
1: 독실한 종교인인 부장님은 갑자기 감동을 하셨는지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고 갑자기 선배의 찬송가에 화음을 넣으셨습니다.

0: 로맨틱한 남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남자가 되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레 얘기를 했습니다.
1: 아, 저기 사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2: 손대리!
1: 예예?
2: 교회도 안 지나?
1: 아니 지금은 아닌 그 어릴 때 잠깐 그 여름 성경학교만 다녀왔습니다.
2: 네,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부른다고?
1: 예, 당신은 그래 오늘 제가 지금 절실해가지고...
0: 그 순간 드디어 선배가 예약한 발라드가 나왔습니다. 선배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이제 진짜 노래로 고백을 해야 하는 시간. 선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는데 아, 앞에서 찬송가를 너무 열심히 불렀던 탓일까요? 목이 쩍쩍 갈라지면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아직 나의
3: 어떡하지?
0: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웃었어요. 선배는 더 긴장했죠. 가사를 보는데 눈에 안 들어왔대요. 들어올 수가 있나. 선배는 하는 수 없이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말했답니다.
1: 아, 사실 제가 마이크를 든 건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 고백! 아, 고백, 문다리. 와, 고백, 고백한다, 문다리. 아, 예.
1: 아, 무슨 템버리 치지. 아, 저기, 아 제가 정희 씨를 좋아합니다.
2: 와, 아멘. 아,
1: 예?
0: 자신의 사랑 고백에 아멘이 붙다뇨? 고백받은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고 선배는 귀까지 빨개졌죠.
1: 제 노래는 이상입니다.
2: 정원 씨 답해주라. 답해주라. 사람이 기다리잖아.
1: 아 부장님 제발 그 입 좀 줘.
0: 아 일단 밖에서 얘기해요.
1: 지금요?
2: 아 밖에서 얘기한다. 와.
1: 아 예. 아 부장님 제발 좀. 아.
0: 선배와 그녀는 밖으로 나갔고 노래방에 있던 우리들은 너무 궁금해서 그 누구도 노래 부를 생각을 못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가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는요?
1: 아, 오늘 노래로 고백 드리려고 했는데 찬송가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0: 하늘이 먼저 들으셨네요?
1: 저기 그럼 제 마음은 들어줄 수 있는 건지...
0: 너무 웃겨서 생각은 해볼게요.
1: 아, 예. 아,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0: 그 후 선배에겐 별명이 생겼습니다. 찬송가 고백남. 그리고 며칠 뒤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1: 정희 씨다.
0: 그날 너무 웃겼어요. 그래도 진심인 건

0: 알겠더라고요. 우리 천천히 만나봐요.
1: 야호! 밤은!
0: 그렇게 두 사람의 사내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회사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면 자신의 예약곡을 세 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로 고백이 너무나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2: 아, 예. 여기 은혜 받으신 분이 부장님 말고 또 계시네. 안미영님.
3: 예.
4: 전식 씨 교회 좀 다니셨나 봐요. 찬송가 잘 부르시네요.
3: 예, 제가 중고등부 6년 동안 기도원 성가대 출신입니다.
2: 예.
3: 예.
4: 그렇게 신실하다가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는.
3: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4: 방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3: 음식도 맛이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죠?
2: 죄송한데, 맛이 갔다는 걸 지금 자기소개하는 거.
3: 안녕하세요!
2: 아, 찬송가도 나름 고백송으로 괜찮은데요? 크크크크 하시면서 네. 2221님이 보내주셨어요.
3: 목적은 이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장님이 취해서 네. 예약해놨던 것 같은데.
2: 네. 아니요, 부장님도 지금 약간 좀 달궈졌고, 네. 죄송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좀 뭔가 홀리홀리하고 몽글몽글해진 데다가 네. 포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3: 그쵸.
2: 이 고백송에 싹 스며든 게 아닌가.
3: 그리고 파열음으로 인해서 웃음까지 전해드렸기 때문에 성공한 아, 거죠.
2: 나는 그런 약간 불안전한 데서 오는 그 변화구죠, 변화구.
3: 네.
2: 그 변화구가 주는 의외성이 좋아요.
3: 그렇죠.
2: 그렇지 않아요? 막
3: 짠대로
2: 이벤트보다.
3: 네.
2: 자, 그러면 노래방에서 한 98%가 실패한다는
3: 예.
2: 그 노래 한번 그렇죠. 들어볼까요?
3: 임재범의 노래죠.
2: 고해.

0: 땡긴다 땡겨.
1: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아, 저 이 노래를 꼭 들었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어, 뭐지?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 이거 아닌데? 아, 모르겠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아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방금 나간 웃음 편지죠. 노래방이 또 에피소드의 화수분입니다. 끊임없이 나오죠.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곳 노래방에서 생일일.
1: 예. 노래방에서 에피소드가 없기 힘들죠. 맞죠. 웬만하면.
0: 정선희 씨도 개그맨 회식 많이 갔잖아요. 그죠?
1: 그럼요. 예.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개그맨 회식은 예. 여러분께 들려드릴 만한 그 마땅한 일들이 없어요.
0: 예, 비방.
1: 예.
0: 어, 보통적으로 느끼시는 건 사장님이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어. 적게는 3시간에서 12시간까지 한번 달려갔다.
1: 맞아.
0: 이런 거.
1: 서비스 때문에 이제 에피소드가 쌓인 분도 계시고.
0: 그쵸.
1: 옆방 잘못 들어간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아요?
0: 옆방 들어갔더니 커플이 막 뽀뽀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거.
1: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일단 내가 신청하고 기다렸던 노래랑 옆방에서 신청한 노래가 겹쳐.
0: 아,
1: 그럼
0: 맞아요.
1: 이제 내가 문 열고 들어가 노래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0: 네.
1: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 뭐 이런 것들.
0: 네.
1: 자,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그렇습니다. 문자 소개를 하시면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예, 궁합이 좋죠. 요거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올인원 영양제도 얹을게요.
1: 장범준의 노래 들을까요? 노래방에서.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주제 노래방에서 생긴 일인데요. 다들 한마디씩 하실 이야기 있을 거예요. 4579님, 친구 결혼식에 신랑 신부 친구들 다 같이 뒤풀이로 노래방을 갔거든요. 오, 좋으셨겠네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사라지더니 나중에 보니까 글쎄 저만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만 노래에 진심이었지 나머지들은 서로 그냥 눈빛 교환하고 그냥 커플이 돼가지고 노래방을 나갔더라고.
1: 어머 어머 세상에. 아유. 내가 혼자 단독 콘서트 하고 있었구나. 누군가 하나는 노래에 진심이어야지.
0: 네.
1: 그럼요.
0: 근데 여기 노래방에 홀수로 가셨네. 혼자 나오셨네. 홀로 되셔가지고.
1: 홀수로 갔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0: 네. 아, 겁이 참은 건.
1: 네. 근데, 4579님, 저는 이런 분들 덕분에 공연 문화가 저기 발전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멈출게요.
0: 그 입을 멈추라!
1: 가만히 있을게요. 네. 미안합니다. 예. 네. 2995님. 노래의 진심인 전 남친 데이트의 끝은 꼭 노래방이에요.
0: 아.
1: 근데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듀엣곡을 눌러가지고 저한테 코러스 넣으라며 가르쳐요. 지도 그닥 잘하는 편도 아니던데 아우 너무 피곤해서 헤어졌어요.
0: 아.
1: 이거 봐요. 아. 이렇게 막 눈빛 교환하고 커플 돼서 나간 뭐해. 이런 걸로 헤어지잖아.
0: 그러네. 이거 왜 화음을 가르쳐 왜?
1: 그 노래의 진심인 문천식 씨 같은.
0: 저는 가르치지 않아요. 네.
1: 차라리 가르치는 게 나.
0: 자기야 들어 듣고 박수 쳐줘.
1: 너무 피곤해.
0: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자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나 잘한다고 칭찬해줘.
1: 아 차라리 그래도 노골적이면 괜찮겠다. 그나마. 네. 아 근데 왜 코러스를 가르치는 것도 피곤한데
0: 네.
1: 합의 없이 들어오는 코러스도 피곤하지 않아요?
0: 아 그렇죠.
1: 그것도 이별 원인이잖아.
0: 나 혼자 부르고 싶은데 막.
1: 그냥. 약간 민폐잖아요.
0: 그렇겠네.
1: 아, 내가 코러스 좀 해줄게 이러면서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0: 불안정한. 심지어 윗사람이 막 이상한 음으로 그죠? 화음 넣으면 아, 말도 못하고.
1: 1707님. 처가 식구들이랑 노래방 갔을 때 제가 대머리 총각 노래를 불렀더니
0: 예?
1: 제가 대머리 총각 노래를 부르더니 장인어른의 민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0: 약주하고 가셨군요.
1: 예. 이후에 처가에 못 가고 있습니다.
0: 아.
1: 가야 돼.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
0: 사과하십시오.
1: 가야 돼.
0: 가서 아버님께 사과하십시오.
1: 예, 가서 일단은 대머리 총각은 성공 리스트에서 빼야 돼.
0: 그리고 가발 좋은 거나 사가십시오. 비싼 걸로.
1: 똑딱 있잖아요. 똑딱.
0: 아니요. 아버님이 아예 없으시면 똑딱이가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1: 아 죄송합니다. 나도 처가에 못 가겠네. 죄송합니다.
0: 예.
1: 자꾸 꼬이네 아까부터.
0: 예, 예.
1: 모바일.
0: 똑딱도 뭐가 있을 때 거기다 아, 하는 예. 거지. 아무것도 없으시면 똑딱이.
1: 죄송합니다.
0: 예, 예.
1: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0: 1730님. 노래방에 갔는데 저희는 2차로 망가지면서 신나게 놀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노래방 사장님이 보컬 트레이너 출신

0: 팬이셨는데 노래를 들으시다가 간주 중에 들어와가지고 네네. 아 이건 플랫이 중요한 노래거든요. 앞부분 다시 해보세요. 네. 이건 가성이 중요한 노래인데 아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데 놀러갔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 문천식이다.
0: 아니 저 안 가르친다니까요.
1: 아 저는 가르치기를 포기해서 그런 거지 초반엔 가르치려고 그랬잖아요.
0: 그렇지. 네,
1: 제가 그 티칭이 안 먹히는 그런 최악의 네. 음감이라 포기한 거지 처음에는 네. 계속 노래하면요. 아니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노래하는 건데 여기 박자가 뭘 이렇게 중요해. 근데 계속 옆에서 정색하고 아 누나.
0: 원, 투, 쓰리.
1: 누나. 이것만 진짜 몇 번 했어요.
0: 아 여기 노래방 사장님도 웃기다 그죠?
1: 근데 이분은 문천식 씨보다 더 진심. 그쵸.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보컬 트레이너.
0: 트레이너 출신이니까 들어가고 가르치는 거. 어. 여러분 성시경 씨 노래는 진가성을 자연스럽게 오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보실게요. 여러분 서
1: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예?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거.
0: 아니 아니요. 노래는 그렇게. 그,
1: 예 아니요 그 친구...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 그래 예. 그럴 수 있지. 신문희님.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이틀 후 미용학원 언니들하고 학원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맛있게 먹고 삘 받아서 노래방 갔거든요.
0: 네네.
1: 휴대폰을 목에 걸고 테이블에 올라가 조성모의 다짐을 부르다 목에서 흔들리던 새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서 액정이 벅살났어요.
0: 아...
1: 20년도 넘은 일인데 아까워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빠바바바바바 이거잖아요.
0: 빠바바바빡.
1: 그렇죠.
0: 예. 네, 이게
1: 다짐은 또 심지어 팔락팔락 거려야 되는 거잖아.
0: 20년 전이면 가로 본능 이런 건데, 아, 그 비싼 건데, 아, 박살나. 네.
1: 가로인지 세로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된
0: 아,
1: 거지.
0: 아유.
1: 근데 신났잖아. 즐거웠잖아. 그럼 된 거지.
0: 거예요?
1: 그럼.
0: 어.
1: 값비싼 유흥과 값비싼 즐거움을 우리는 그래. 어, 선사받은 거예요.
0: 어.
1: 그럼요.
0: 당시 걸리면 걸리는 그 전화기가 한 15만.
1: 즐거웠잖아.
0: 아, 그래?
1: 즐거웠잖아.
0: 알겠습니다. 응?
1: 노래방이 아니라 가라오케 갔다고 생각해요.
0: 예, 예.
1: 어? 그만큼
0: 비싼
1: 쓴
0: 데 갔다
1: 거야. 왔다? 예, 알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5501님. 우연히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진짜 잘생긴 후배가 있었거든요.
0: 네.
1: 진짜 하얗고 키 크고 살짝 마르고 너무 멋있었는데 오. 같이 술 먹고 노래방에 가게 된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서는 그 유명한 고해를 예약하더니 저한테 바친다면서 부르는 거예요.
0: 우와.
1: 어찌합니까? 그 앞부분만 딱 거기만 부르고 끄고 다시 불러준다면서 또 예약하고 어찌합니까? 아 이게 아닌데? 그리고 또 끄고 아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로웠지만 잘생겨서 참았는데
0: 예?
1: 그 후로도 계속 끝날 때까지 고의 앞 소절만 미친 듯이 돌림 노래 같이 불렀어요.
0: 왜 그래?
1: 술 버릇이래요. 난 뒷부분 노래가 너무 궁금했어요.
0: 아, 웃긴다.
1: 어찌합니까?
0: 어떻게 할까요? 까지 말고.
1: 잠깐,
0: 이거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거 아니야.
1: 아,
0: 어찌합니까?
1: 아, 이거 어찌하지?
0: 어떻게 할까?
1: 이거 어떡하지? 누가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이것도 징그럽다 그죠?
1: 그래서 주사래. 그게 주사래 어떻게. 아, 잘못 걸렸죠.
0: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은 들어봤는데 노래를 계속 하시는. 와.
1: 야 근데 버튼 누를 정신이면은 그 술 취한 거 아닐 수도 있는.
0: 아, 왜 오는 거죠? 4758.
1: 4758.
0: 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1: 아, 야, 굉장합니다.
0: 네.
1: 소찬희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예. 올게요. 아 노래방에 뭐 이 노래 빠지면 너무 이거죠. 섭섭하죠. 예. Tears.

0: 아, 그만해요.
1: 우린 노래방에서 이걸 왜 따라하겠다고 어줍잖게 불렀지? 네. 이게 지금 이 높이를 따라하겠다고?
0: 수찬이 씨가 아. 저희 지라시 목포 공개 방송 때 오셨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와,
0: 현장에서 부르시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1: 아니, 음이 절대 안 떨어졌어요.
0: 그러니까요.
1: 대단하셔.
0: 노래방 생계는 계속 보고 있는데 702호님. 아, 제가 결혼할 때는 노래방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거든요. 더구나 우리 신랑이랑 같은 직종에 있었던 터라 같이 거의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다녔어요. 그래서 그랬나? 우리 애가 자박자박 걸을 때 박자감이 좋더라고요. 아는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임신해갖고도 노래방을 그래 다녔으니 안 그렇겠나 하더라고요. 아,
1: 그렇죠. 태교가 된 거지.
0: 그렇지, 그렇지.
1: 그게 확실히 무서운 것 같아. 네. 우리 조카도 그 연우도 엄마 아빠가 다 약간 네. 그 좋아하잖아요.
0: 흥이 있어요?
1: 가물을. 오. 네. 그러니까 애가 리듬감이 살아있더라고. 근데 가창이 나랑 같아. 망했어.
0: 그럴 수 있습니다. 연우는 예쁘잖아요, 정선혜 씨. 괜찮아요. 예. 자. 행간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시구나. 노래방 통신원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 아이가 벌써 성인이 됐거든요. 네. 만나볼게요. 노래방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미묘히 있는 노래방 통신원 김정아입니다. 네. 30년 전 노래방이 막 생길 때 남편이랑 같은 일을 했는데요. 회사 회식이 많아서 일주일에 서너 번, 네다섯 번은 노래방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랑 승기 많아서 같이 클론의 쿵따리 사와라도 부르고 그러다 눈이 맞아 결혼도 했어요. 얼마 전에도 노래방 설치한 친구네 집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놀다 왔어요. 우와. 지금까지 노래방 통신원 김정아였습니다.
0: 네, 김정아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진심 천생연 분은 이런 거야. 이 유흥 코드도 맞아야 돼.
0: 그렇죠. 예. 노래방을 가시다가 사귀게 된 거죠?
2: 꼭 그거는 아니고요. 같은 직종에 있다 보니까. 네. 예, 잘 다 같이 다녔죠.
0: 그럼 단둘이 노래방 간 적도 있어요?
2: 자주 다니게 되고, 오.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다니고. 와.
1: 둘이 네. 단둘이만 간 적은 없으세요?
2: 있죠.
1: 어허.
2: 네, 그러면 둘이서 가가지고 두세 시간씩 놀다 오고.
0: 그럼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2: 아, 그냥 신랑이 먼저 했죠.
1: 그렇군요. 아니, 왜 여쭤봤냐면, 네. 그 가끔씩 네. 연인끼리 둘이 딱 들어간 노래방에서 노래소리는 안 나오고 계속 반주만 들린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아, 계속 노래만 하셨는지.
2: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네. 그냥

0: 동료들하고 그렇게 많이 갔고요. 네.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가끔 신랑이랑 둘이도 가고, 이제 애들이 컸을 때는 애들하고도 같이 가고.
1: 와, 되게 화목하시구나. 그럼 듀엣곡은 부른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부르셨나요? 같이 부른 노래?
0: 아, 듀엣곡. 가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1: 뭐 그대안의 블루, 임수롱 잔소리 뭐 많이 있잖아요.
0: 네, 네. 네. 그거 말고 아, 향수.
1: 향수.
0: 네, 와. 향수. 네, 그거를 같이 불렀던 거 같아요.
2: 되게 막 되게 클래식하시다.
1: 그러게요.
2: 네.
0: 네, 신랑이 좀 그런 쪽이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
1: 그런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노래방 점수도 네. 잘 나왔어요?
0: 네, 좀 잘 나왔죠. 목소리가 크거든요, 신랑은.
1: 그렇구나. 자녀분들도 네. 노래 잘하고 이제.
0: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좀 해서 요즘 네. 이제 나이가 34살이거든요.
2: 와.
0: 그러다 보니까 왜 친구들도 아니면은 선배, 후배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결혼이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는 축가를 불러주러 다니더라고요.
1: 와, 수준급인가 보다.
2: 고맙다, 진짜.
0: 옆에서는 잘한다고 한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불러달라 하고.
1: 네.
2: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네. 연결되셨는데 그 메시지 네. 남기실 시간 드릴게요.
1: 예, 소중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0: 아, 요즘 네 명이서 폭닥폭닥 갑자기 한 2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되니까 서로 좀 약간의 마찰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살자.
1: 아, 그런 게 있군요. 오히려
2: 네.
1: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자취하다가 다시 뭉쳤어요, 김정환님?
0: 네, 거의 10년 가까이 애들이 대학교로 가고 나면 그때부터 네. 바깥에서 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밖에서, 다른 지방에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다가, 네.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같은 데서 살면서 직장 생활 하거든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1: 예.
0: 약간의 저기 마찰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오늘 또 퀴즈도 네. 준비하셨죠?
0: 네. 네.
1: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생각할 때,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0: 1. 자신감. 2. 퍼포먼스. 3. 화음 넣기. 어느 것일까요?
1: 1번 자신감, 기세겠죠. 2번 퍼포먼스. 3번 화음 넣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번,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네, 오늘 전화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2: 근데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0: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요.
1: 아, 너무 떨어졌어요.
2: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1: 네. 네,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반갑습니다, 형님들. TBS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1: 혹시 TBS 멤버십?
1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S.
9: TBX.
1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네, 노래방 통신원이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번 자신감이었습니다.
8: 기세가 중요하죠.
7: 그렇죠, 맞아요.
8: 임재숙님, 7194님, 6736님 맞추셨는데요. 정선우 씨도 노래방 가면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 있게 부르나요?
7: 장난 아니에요.
8: 예.
7: 내 소리를 난 안 듣지.
8: 아하.
7: 노래하고 있는 나의 퍼포먼스에만 집중하지.
8: 자, 이분도 자, 다섯 분께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앞에서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도 보내드립니다.
7: 네, 문자 네. 조금 더 볼까요? 자, 노래방에서 생긴 일, 2210님. 회식 끝나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8: 네.
7: 화장실 다녀오며 술김에 방을 착각해서 들어갔는데, 얼커니. 다들 신나게 노래 부르느라 제 얼굴도 안 보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탬버린 치고 떼창까지 했죠. 한참 뒤에 직원이, 아, 손님, 일행이 저쪽 방에서 찾으시는데요? 라고 외쳤고, 낯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머, 우리 팀 아니었어요? 하더군요.
8: 와, 이런 일이 있구나.
7: 대기업인가 보다, 대기업.
8: 그렇죠. 팀이 크고 또 어두컴컴하니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흥이 올랐고.
7: 아, 진짜. 근데 제일 창피한 거는 그렇게 묻어서 탬버린 치고 박수 치고 끝난 모르는데 노래를 하는 거지.
8: 아.
7: 오늘 땅 이러고 오케이! 3376 내 노래! 이러면서
8: 어깨 동무하고 막 윤도현 노래. 먼산 언저리
7: 누구세요?
8: 에,
7: 누구세요?
8: 자세히 이 팀 알려주세요?
7: 네?
8: 아, 죄송합니다.
7: 저희 대학 동문인데요.
8: 결국,
7: 자제를 못하시네. 4213님.
8: 여친과 노래방을 워낙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갔었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한 세 달쯤 우연히 여친과 자주 가던 노래방에 모여서 들어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익숙한 노래가 들려가고 가보니까 전 여친이 눈물 흘리면서
7: 어머.
8: 노래 부르 바로 들어가 끌어와!
7: 어머!
8: 재결 앞에서 다음 달 결혼합니다!
7: 어머, 세상에!
8: 나이스!
7: 아, 이럴 수 있구나.
8: 아.
7: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와, 대박이다.
9: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 상주와 문경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데 이어 오늘 밤 예천, 영주, 봉화평지와 산지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북 중북부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서는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수도권보다 더 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등 6개 기업이 영남권에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대구 경북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대구 아시아 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호남에 짓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대구 경북으로 오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것과 끌어내리는 것은 다르다며 당의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당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의 지역 창업 프로그램인 넥스트 로컬 사업이 올해도 협력 지자체인 예천과 영주에서 진행됩니다. 예천군에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2개 창업팀이, 영주시에는 7개 창업팀이 내려와 다음 달 8월까지 지역 자원조사, 파트너 연결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 구체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합니다. 서울시와 협력 지자체는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 서울 청년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13대 전반기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원고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에는 구미의 김창혁 의원이, 문화환경위원장에는 안동 김대진 의원이, 농수산위원장에는 경산 이철식 의원이 각각 선출되는 등 7개 상임위원장단이 확정됐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2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인 박출 박상철입니다. 가인은 가수 더하기 신이라는 뜻이고 박출은 제 필명입니다. 나올 출, 신인으로 세상에 다시 나왔다, 뭐 그런 뜻이죠. 가수 박상철로 오래 살아왔지만 요즘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명함이 바로 가인 박출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 하나로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마음속으로 새 명함 하나 만들어보세요. 단, 직함은 내려놓으시고요. 자연인을 닮은 이름일수록 더 멋질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선희문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자, 잠시 후에 준비됐나요? 민담과 만담 사이가 이어집니다. 5478님이 민담 만담 코너 좋아하는 초딩 청취자들 많죠?
0: 많죠.
1: 우리 애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라시 민담 꼭 듣고 싶대요. 웃음과 교훈이 있는 코너 오늘도 기대할게요.
0: 네.
1: 교훈은 진짜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라 믿고 갑니다.
0: 저희는 그냥 할 뿐이에요.
1: 든든해요.
0: 예, 초등학생들이 예. 집중해서 듣는 코너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죠.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0: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1: 환인제약
0: 구민연료, 선연료,
1: 데이팩,
0: 웰템,
1: 한국주택금융공사,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빅토스,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분홍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보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보안쌀,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인삼과 만담 사이.
1: 198번째 이야기. 한국의 민담. 홀로 살아 돌아온 신만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1: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영평 땅에 양반의 노비로 일하던 김씨가 살았어요. 하루는 김씨가 산에 갔다 내려오자마자 급히 친구 두 명을 불러 모으더니,
3: 이봉에 내 친구들 특종이야 특종. 내가 방금 산삼이 잔뜩 있는 곳을 찾았거든. 근데 캐기가 힘들어서 말이지,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산삼을 캐고 나눠 가지는 것이 어떤가?
4: 아, 그럼 당장 가야지. 앞장서시게.
1: 그렇게 세 사람은 산삼을 캐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을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걱정을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그렇게 엿새째가 되는 날 마침내 산에서 누군가 돌아왔는데,

0: 김씨 혼자였어요.
1: 아휴 힘들어. 아, 문 열 힘도 없네. 아.
0: 아이고 왔네 왔어. 나 김씨 어째서가요? 어째 혼자 와요? 우리 남편 응? 천식이 아버지는요?
1: 아 저기 아 저 그게 그러니까
0: 뭐시가? 아 왜 그래요? 산삼 캔다고 좋다고 셋이 나갔잖아요. 왜 어째서가 혼자냐고? 왜 말을 못해요 김씨?
1: 저 사실은 우리가 산삼을 캐고 돌아오는 길에 뭘 잘못 먹었는지 토하고 막 설사하고 계속 쫙쫙쫙 하더니 아 둘 다 그만 죽어버렸어요.
0: 뭣이라고라고라? 뭣이 어쩌고 어째요? 어머 환장은니 나가 못 산단 게.
1: 제수씨 저 이거 받으세요. 산삼을 캐긴 캤어요. 원래는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네모까지 들을 테니까 이것으로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시죠. 아무튼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0: 이 일이 있고 마을에는 김씨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2: 땡. 김씨 말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참 무서운 사람이야.
3: 아이 그러게 말이야. 산삼이 아무리 탐이 나도 그렇지 죽마고우 친구들을 돌이나 죽이고 말이야.
2: 그렇지. 응. 아무래도 김씨가 죽인 거지. 이 남은 가족들한테 삼삼 몇 개 쥐어주고서 나머지는 다 살에다 숨겨놨대잖아.
3: 잘한.
2: 그게 엄청 많대요.
0: 그런데 정말로 김씨는 그날 이후 이상하리 많지 하는 일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더니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됩니다. 거기다 아흔이 넘도록 큰 병 한 번 안 걸리고 잘 살았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 세월은 흘렀고 죽을 때가 된 김씨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렀어요.
2: 얘들아 니들은 내가 저 옛날에 친구들이랑 산삼 캐러 갔단 얘기 아느냐?
4: 아, 예 아버지 잘 알고 있습니다.
2: 내 평생 그날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니 니들에게 알려줄 거야. 근데 절대로 이 얘기를 버텨서는 안 된다.
4: 아, 예 아버지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2: 뭐냐?
4: 예.
2: 그럼 테이프 좀 감아 먹어라.
4: 갑자기요?
2: 아, 너 잘하잖아. 하루는 내가 혼자 백운산에 올라갔단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정상인가 싶어 보니 엄청나게 가파른 절벽이었어. 이 모양새도 신기했지.
5: 아, 다 올라왔나?
1: 이야, 이거 절벽 경치가 아주 장관인데.
0: 그렇게 김씨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바위 틈 사이로 눈에 익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걸 보았어요.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1: 아, 어? 뭐야 산삼이잖아. 신봤다.
0: 아이고 근데 절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봐도 혼자서는 내려갈 방법이 없었고 김씨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 친구 둘을 데리고 절벽에 다시 올라온 거였어요.
1: 이거 봐 산삼이 엄청 많지? 우리 셋이 나눠가지면 된다고.
4: 와,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산삼이 널리고 널렸다니. 우와.
1: 자자 그럼 내가 내려가서 산삼을 캐올 테니까 자네들은 위에서 바구니를 끌어올려주는 거야.
4: 오 알겠네 알겠네. 우리가 위에서 단단히 잡겠네.
0: 김씨는 가져온 밧줄을 바구니에 매달아 올라탄 뒤에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산삼을 잔뜩 해서 몇 차례에 걸쳐 바구니를 올려보냈죠. 그런데
6: 어 이모개들 이제 산삼을 거의 다 캔 것 같으니까 나도 올라가겠네. 바구니 좀 다시 내려주게. 아, 저 듣고 있는가?
0: 아무리 불러도 위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김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급히 소리쳐 보았으나
6: 아 이보게들! 이보게들! 어디 있는 게야? 엠마! 엠마! 이 자식들이? 아니 나 좀 올려줘야지!
0: 견적 나오지. 두 친구가 산삼만 쏙 챙겨가지고 김씨를 절벽 아래에 버려두고 떠나버린 거였어. 망할놈 시키들. 호골로 남은 김씨는 이리저리 올라갈 길을 찾아보았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고 어두워진 산속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0: 김씨는 짐승을 피하기 위해 구덩이를 밤몸을 숨긴 뒤 산삼을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고 점점 포기하려던 그때 절벽 위에서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 아, 뭐야? 사람인가? 아, 살려주세요! 여기 절벽 안에 사람이 있어요!
0: 그런데 그 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몸집이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횃불 같은 두 눈을 번뜩이며 김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공격하지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아유, 그 몸짓이 마치 김씨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뜻 같았죠.
1: 아, 너 혹시 나를 구해주려는 것이냐?
0: 맞아. 김씨는 곧바로 구렁이의 꼬리를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온몸을 비틀어서 험한 절벽을 이렇게 이렇게 서르르르르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1: 야, 정말 고맙다 구렁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냐.
0: 서르르르 서르르르 구렁이는 김씨를 구해주고 숲으로 들어갔고 김씨는 서둘러 마을 쪽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엄마나 깜짝이야. 아, 글쎄 없어졌던 친구 둘이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1: 얘들아, 나를 두고 가더니 여기 있어서 의리도 없는 것들. 내가 니들을 가만 안... 뭐야?
0: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두 친구들은 모두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죽어 있었고 산삼은 그대로 바구니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 도대체 왜 그딴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김씨가 산삼을 이렇게 저렇게 챙겨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었죠.
2: 이렇게 된 이야기야.
3: 아니 근데 아버지, 어찌하여 그동안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2: 말을 하면 뭐하겠어. 내 친구들은 이미 하늘이 내린 벌을 받은 것을, 그리고 남은 가족들까지 마음의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니들도 살아가면서 그릇된 욕심을 품지 말어라. 하늘과 땅은 다 보고 있어.
0: 그 말을 남기고 김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2: 깨꾸다.
0: 에이씨. 개그맨들 씨. 훗날 사람들은 억울함 속에서도 덕을 잃지 않았던 김씨의 삶을 오래도록 전했고 그 자손들 또한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대대로 번성했다고 합니다.

0: 민만사 뒤에 들으신 노래는 심신의 욕심쟁이였습니다.
1: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0: 그러게요.
1: 아, 5027님께서 사람이 죽는데 웃어본 건 처음이에요. 하여튼 선녀, 전식 오빠 선녀니 너무 웃겨요.
0: 깨꾸덕 엔딩에.
1: 아, 그 자, 아, 호상이잖아요.
0: 호상이요? 갑자기?
1: 물을 누리셨고. 예.
0: 천수 누리면 깨꾸덕이에요. 개그맨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시원하게 웃겨드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1: 웃음 총량을 못 채우면 퇴근길에 여러분 그렇게 찝찝해요.
0: 그래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던져본 겁니다. 여러분 예. 많이 이해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처음엔 김 씨를 의심했는데 피해자는 김 씨였네. 그렇죠. 김선아님이
1: 착한 그렇죠? 사람이어서 보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참 그 루머라는 게 진짜 들불처럼 번져요.
1: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요.
0: 그렇죠.
1: 오상선님께서도 욕심 부르다간 화를 부르니 늘 나누고 베풀어라.
0: 6533님 오늘 민담 이거죠? 욕 먹으면 오래 산다. 어?
1: 그러네.
0: 어, 좋은데 신선한데?
1: 이동훈님 믿는 도깨 발등 찍힌다. 중마고우도 결국 돈 명예 앞에선 보이는 게 없죠.
0: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지 산삼을 그렇게 턱없이 그냥 계속 올려보내면 어떡해. 그 뭔가 장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믿었어.
1: 김 씨는 선의를 베풀었으니까 그 친구들도 날 도울 줄 알았는데.
0: 너무 믿었어. 내 맘 같지 않아. 최준호님. 친구 많이 사귀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친구 적당히 사귀자. 맞아요. 양이 다 우정을 대변해주는 건 아니니까.
1: 0390님.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곧 생존 방법이다. 아무리 욕심 가져봤자 의미 없습니다.
0: 근데 그 경계를 참 잘 짓는다는 것도 지혜로워요. 어차피 하늘의 벌을 받았으니 내가 굳이 친구들의 죄를 다 일일이 뭐 낱낱이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
1: 맞아요.
0: 그 경계를 딱 정한 거잖아.
1: 6072님은 동물 애호가신가 봐요. 이제 욕할 때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라고 하지 말지요. 구렁이가 너무 고맙잖아요.
0: 아니 그 구렁이는 뭔가 그 착함을 알아봤나 봐. 억울함을.
1: 그죠.
0: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자연이 알아주나.
1: 구렁이 산삼 하나 먹은 것 같은데.
0: 아, 네. 그 미안해서.
1: 그렇죠. 고맙잖아요.
0: 억지하기 뭐하니까.
1: 네.
0: 아직 살고 있겠네 그거 먹었으면.
1: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민만사 퀴즈! 오늘은 한국의 민담 들어봤으니까 한국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0: 자, 다음 주면 초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이 시기에 보양식을 먹으며 무더위를 이겨낼 기운을 보충했습니다. 복날의 음식을 먹어 원기를 회복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을 뜻하는 말. 정답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강강술래, 2번 복다림, 3번 달맞이.
0: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수박 주스 드릴게요.
1: 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애프터쉐이빙입니다. 영계백숙.

0: 네, 민말사 퀴즈. 봄날의 음식을 먹으며 원기를 회복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 정답은요?
1: 2번 복다림입니다. 네. 구상민님, 7192님, 9357님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소박 주스 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저희는 손소 변호사님과 함께 지라시 법률사무소로 돌아올게요.
0: 잠시만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0: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2: 네.
1: 2089님이 습한 것 때문에 여름을 힘들어하는 1인입니다. 수요일 나오시는 손 변호사님도 여름을 타시는지 궁금합니다.
2: 아,
1: 오, 여름 타시는 자켓을 늘 입고 다니세요.
2: 예, 예.
0: 맞아요. 늘 정장도 요새
1: 더위 잘 안 타시는 듯.
2: 원래 더위를 진짜 안 탔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예.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네. 예, 더위가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0: 그래요.
2: 여름이 더 더워져서 그런 건지 제가 좀 체질이 좀 변한 건지 아니면 체력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1: 예.
2: 요즘에 좀 힘듭니다.
1: 네. 아마 그 세계 중간 어디쯤이었습니까? 그죠?
2: 네. 아니, 그리고 네. 변호사들은, 복장을 항상, 예, 아주, 정장 입고, 네. 넥타이도 해라.
1: 네.
2: 이게 기본이고.
0: 아, 그렇구나.
2: 가끔, 네. 이제 여름 되면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한여름이니까 네. 특별히 봐주겠다.
1: 아.
2: 넥타이는 안 해도 된다.
0: 오.
1: 그렇지만 긴팔 네. 셔츠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반팔은 괜찮죠? 반팔 셔츠?
2: 요즘에는 반팔 셔츠 입어도 자켓을 입으면 안 보이니까.
0: 안 보이니까.
2: 네, 그렇게 대충 하는데 원래는 또 긴팔 셔츠를 입어야 되고
1: 아, 밖에
2: 그리고 또 여자 변호사들은 항상 신입 변호사들이 항상 이 온라인에 이런 질문을 해요.
1: 네.
2: 아, 저 샌들 신어도 되나요?
1: 아.
2: 스타킹 신어도
0: 여름에.
2: 되나요? 예. 또는 뭐 앞이 발이 좀 트여 있는 신발 신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올라오는데 예전에는 야, 무슨 소리를 하냐 다 갖춰 입어야지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좀 편하게 입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변호사들도
1: 그래요. 아무래도 또 약간 지장을 주지 않을까
2: 네.
1: 나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뭐 그런
2: 그러니까요.
1: 생각에 좀 더 네.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뭐 법정 야 뭐 야사입니다만
0: 네.
2: 굉장히 좀 더울 때 에어컨 잘 가동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에
1: 네.
2: 이제 판사님들이 특히 재판장
1: 네네.
2: 가운데 있는 재판장이 이제 세숫대에 얼음을 좀 채워놓고 발을 담그고 있었다.
0: 진짜로 에어컨 낼 때
2: 이런 야사가 좀 있죠.
0: 아,
2: 네,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0: 근데 제가 듣기로 변호사님 그 법원도 판사님들도 휴가가 있다고 들었어요?
2: 있죠. 그래서 그렇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요.
0: 아~
2: 네. 그래서 여름에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제일 성수기죠.
0: 신발
1: 8주. 네.
2: 겨울도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 그때 쉬니까
0: 쉬어가시는군요.
2: 아, 법원 쉴 때 어디 가려면은 어딜 가나 비싸고 사람 많아가지고
0: 그러네.
2: 괴롭습니다 저희도.
1: 아, 그래서 안 가시는 거예요 휴가를 설마?
2: 아, 괴로워요.
1: 너무 손자 변호사님은 성수기 때 안 가시더라고요.
2: 회사가 제일 시원합니다.
0: 회사 이끄시기 때문에 네. 딸린 일이 있잖아요.
2: 네. 저는 안 놀아도 예, 예, 예. 맨 논 것 같습니다.
1: 아,
2: 여러분들
1: 예.
2: 만나면
0: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님 네. 진짜. 네.
1: 자 법률 상 가면서
0: 축구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법률 상담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지금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 써 주셔도 됩니다.
1: 자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요. 홈페이지로 권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오피스텔을 대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입자 때문에 골치 아파요.
0: 네?
1: 세입자가 월세를 한 번씩 밀릴 때가 있는데 그때 문자를 보내면 죄송하다 하고 월세를 보내줘요. 두 달 전 어느 날 그날도 월세가 밀려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천식 씨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주인입니다.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려서 입금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했어요.
0: 왜요?
1: 2주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급한대로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 집에 대신 가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3: 예, 이제 저 지라시 부동산입니다. 그 저 이 세입자 안 되겠는데요.
1: 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3: 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가보니까 이제 저 그 관리비 미납 고지서가 6개월치 붙어 있고 가스가 이제 미납이 돼가지고 그 가스 검침 계기판에 테이핑이 딱 돼 있더라고. 이거 어떡하려 그래 이거.
1: 아,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앞이 깜깜해지면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바로 오피스텔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관리실에 가서 물어보니 원래 연락이 잘 안 된다며 물이랑 전기를 사용하면 알 수 있는 생활 반응도 6개월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날 늦게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4: 아,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월세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1: 아, 저기요. 괜찮은 거 맞죠?
4: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럼 이만.
1: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근데요. 또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설이 막 부식되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과는 계약 종료까지 5개월 남았는데 아, 월세를 입금하긴 하지만 그것도 툭하면 미루고 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 오피스텔 상태가 매우 신경 쓰입니다. 저는 이분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걸까요?
0: 아하,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어디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1: 그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월세를 입금했잖아요.
0: 밀렸지만.
1: 네.
2: 그렇죠.
1: 뭐 이게 애매한데 지금 월세를 네. 입금했어. 이게 지금 계속 밀린 게 아니라 간다 안 간다 할 때마다 심폐소생하듯 입금을 예. 했어.
2: 그리고 그, 예, 네. 두 분께서 네.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법상 이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죠. 예. 그래서 2기 연체, 뭐 두 달 연체라고 하기보다는 2기. 1기, 2기, 3기, 4기 할 때 그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2기 연체되면 해지 가능하다. 이거를 연달아 두 달 연체를 해야만 해지 가능한 게 아니라 밀린 거 다 합해봤더니 두 달 치더라. 네, 이런 경우에는 해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해지라는 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특약이 없다면은 해지합니다라고 해야 해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석 달, 넉 달, 6개월이 밀려도 해지 안 하면 쭉 가는 거예요. 게다가 해지하기 전에 지금 월세가 들어왔잖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또 이것도 다 받았습니다.
0: 받았어요.
2: 예, 그렇다면 이거는 현재로서는 해지할 수는 없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1: 그렇죠.
2: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좀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는가?
1: 아, 너무 불안해.
2: 네. 임차인이지만 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납부 의무도 있어요.
1: 네.
2: 그런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2: 그러다 보니 어디가 막히거나 터지거나 뭐 큰 문제가 생겨서
0: 예.
2: 이제 건물 주인인 임대인이 엄청나게 큰 공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0: 오.
2: 그러다 보니 걱정스러운 거죠.
0: 맞아요.
2: 네. 그래서 간혹 관리비가 연체되면 그걸로도 해지할 수 있다.
0: 아,
2: 이렇게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기도 하죠.
0: 네.
2: 왜냐하면 관리비가 연체되면요. 집주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거 끊겨가지고 정말 큰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네, 납부를 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예.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느냐.
1: 네.
2: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1: 그러니까.
2: 네.
1: 돈을 잘은 안 했는데. 네.
2: 그러니까.
1: 내면 이걸 터지 못할 네. 수가 없어요.
2: 그래서 굳이 정말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집에 간혹 가다가 들어온다. 예, 방치한 네.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비도 안 냈다.
1: 네.
2: 이거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해지됐으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명도소송, 집 비워주고 다 나가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고 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 관리소홀의 기준이라는
2: 네.
1: 게 그러니까 굉장히 집이 많이 훼손이 되고 누가 봐도 진짜 야 심하다 싶으면 뭐 모르겠는데
2: 네.
1: 이 아저씨가 제보한 바로는 뭐 6개월치 뭐 가스 뭐 이 검침 뭐 이런 것들 스티커 붙여 있고
0: 조금
1: 요를 좀 애매하지 않아요?
0: 검침 그렇죠. 정도.
2: 예예. 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불안하긴 한데 뭔가 화끈한 뭔가 확실한 어떤 조치를 딱 집어가지고 이거 하면 해결돼. 이거 하면 뭐 관리비를 강제로 내게 할 수 있어. 또는 이거 하면 앞으로 관리를 잘하게 할 수 있어. 이거 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매일매일 이 집에 와서 자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은 없죠.
1: 그렇죠.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2: 네.
1: 아, 불안합니다만. 속상해, 진짜. 네. 참 근데 살다 보면은
2: 네.
1: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드를 올릴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계속 신경이 거슬리고
0: 그쵸, 그쵸.
1: 두려움이 증폭될 만한 예. 일들이 꽤 많아요.
0: 그래서 저쪽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예. 좀 예민하시네요.
1: 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0: 예.
1: 있는 거죠.
0: 예. 많이 해요.
1: 저는 제가 납부해야 될 때 뭐 좀 어긴 거 외에는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2: 그래서 지금 계약 종료까지 5개월 남았으니까 뭐 자동갱신되거나

0: 아, 그렇지 않도록
1: 맞아, 맞아.
0: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네네. 게 최선이고 5개월 동안 큰일 벌어지지 않기를.
1: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리수를 둬서 그 5개월을 당겨서 좀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보단 지금 5개월이니까
2: 맞아요. 네,
1: 살짝 네. 큰일 안 생기게끔.
2: 예. 네. 네.
1: 아유, 근데 이게 진짜 생일자들 함께 이렇게 네.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네.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2: 맞아요. 모두가 내 성격대로 나이스하진 않으니까.
0: 네.
1: 자, 변호사님.
0: 네.
1: 무더위입니다.
0: 예.
1: 우리를 좀 뚫어주세요. 시원하게.
2: 뭐 있을까요, 그러면?
0: 예, 일단 이 임차인이 집에 안 돌아옵니다.
1: 예.
0: 그렇잖아요.
1: 직관적인 행복일 예. 듯.
0: 제발 좀 집에 와라. 예. 돌아와라.
2: 서태지 컴백홈인가요?
0: 클론에 돌아와.
2: 아, 좋다. 아, 좋다.
1: 클론, 여름엔 클론이죠.
2: 아, 시원한 걸로 네, 해주시네요. 예.
1: 클론에 돌아와. 이 노래 듣고 두 번째 의뢰사연 만나볼게요.
2: 예.

0: 제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어떤 무속인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1: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천주 신배님이 노하신다. 아주 다 나가네, 다 나가. 그냥 재물도 나가고 건강도 나가고 뭐든지 뛰쳐나간다.
2: 어머 세상에, 신령님 나 어떡해요. 참.
1: 만나면 안 될 조상들이 만나서 후손들이 다치게 생겼어. 다음 차례는 네 딸들이야.
2: 아우 세상에, 어떡해 어떡해.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 말씀만 해주세요. 내 뭐든 다 할게. 내가
1: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오신다, 오신다.
2: 오셨어? 어?
1: 어, 구슬하라고 하시네.
2: 응?
1: 아니면 네 가족 다 죽어.
2: 해요, 해요, 해. 뭐든 해요 내가.
0: 어머니는 그 무속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현금을 수시로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총 3천여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2: 경찰 선생님,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0: 예?
2: 제가 그냥 좋아서 드린 거예요.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0: 그래서 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일로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는 끝내 합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도 잠잠하신 것 같았는데 3개월이 지나 또 그 무속인과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2: 네네네네. 아 예,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네네.
0: 엄마!
2: 어?
0: 설마 그 무당이랑 또 연락하는 거예요?
2: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럼 예 됐어, 가. 아니야.
0: 심지어 어머니가 여동생을 무속인한테 소개해서 여동생 명의의 대출을 가로챈 적도 있네요. 다행히 제부가 빨리 알아차려서 돌려받았죠. 이 사실을 다 아는 무속인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며 고생하신 돈으로 마련한 노후 자금 9천여만 원. 그 돈을 다 잃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동안 어머니가 갖다 바친 돈은 못 받더라도 남은 노후 자금을 무속인에게 줄 수 없도록 어떤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2: 어우 진짜 난 이런 경우 너무 가슴이 아파. 아니 그러니까 이미 간 돈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한 예, 예, 어떤 권리를 좀 한계를 줘야
3: 근데
2: 되나?
3: 근데 어머님이 지금 주실 판인데. 이거.
2: 그러니까.
3: 이거 저쪽 어떻게... 무속인이 너무 세게 나와요.
2: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3: 그래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점을 안 보고 무속인과 이제 막 연락 안 하니까.
2: 네, 저도 저는... 뭐 네. 안 믿는데.
3: 근데 걱정이 좀 되네요.
2: 제 주변에 연예계에도 꽤 있어요. 뭐 사소한 것도 전화해가지고 가요 말아요, 먹어요 말아요.
3: 저도 주변에 네. 전번다는 많아요. 뭐 유명한 그 무속인들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2: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어쩌다 한번 가는 거랑 그냥 네. 가끔 내가 아 정말 답답해서 가는 거랑 대놓고 만나는 건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3: 변호사님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장치가 있을까요?
4: 자 일단 무속이란 무엇이냐?
3: 예.
4: 저희가 뭐 이 무속에 대해서 정통으로 뭐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만
2: 네.
4: 법적으로 한번 보죠. 법적으로.
2: 네.
4: 법적으로 무속이란 도대체 뭐냐? 이 무속은요 그냥 전통적인 관습. 으로 봅니다.
2: 네, 전통적인
4: 그래서
2: 관습.
4: 예, 이거 무속인이 한 이야기대로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상담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2: 아.
4: 무속인이 어떤 결과를 예측했다고 해서
3: 예?
4: 그게 틀리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은 무속을 그냥 뭐 그냥 하는 거 예,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예, 판단을 하고 있어요.
2: 에이?
4: 그렇기 때문에
3: 네.
4: 무속인이 이거 안 하면 어떤 화가 생긴다. 또는 이걸 해야 어떻게 뭐 복을 받는다. 이거 하지 않으면 뭐 직장에서 해고되고 저걸 하면은 뭐 이혼을 막을 수 있고 부모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네.
4: 그런 길흉 화복에 대해서
3: 네.
4: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를 받고 굿값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틀렸다.
2: 네.
4: 이런 경우에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기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2: 내가 줬으니까.
4: 네. 네네네. 그러니까 무속이란 원래 그런 거야. 무속이란 과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약속한 것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순 없다. 이게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3: 변호사님 말씀 약간 점점 어둡게
2: 진짜.
3: 들리는데요.
4: 네.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3: 예.
4: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2: 원칙인데
4: 예외가 있죠.
2: 예, 그죠?
4: 네, 아, 역시 예, 예. 이 예. 오늘의 핵심은 예외죠. 과연 예외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찾아봐야 되는데
3: 예.
4: 첫 번째는요, 돈을 받고 구슬 또는 기도 등을 안 해주는 경우. 아니 몇 천만 원 국값을 받았는데 구슬 안 해요.
2: 음흠.
4: 왜 이런 경우 사기자가 되죠. 뭐 당연하겠죠.
2: 네네. 네.

0: 두 번째는 이 무속인 본인도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 아, 네.
0: 아 그래 내가 무속인 뭐 겉으로 이제 표시는 하고 있지만 네? 내가 무슨 신을 받았냐 세상에 뭐 어? 할미신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집에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연기해가지고 돈 버는 거야.
1: 어 그런 사람 없으란 법도 없죠.
0: 네, 네. 그런 경우라면 네? 속여서 돈 받은 거니까 사기죄다.
1: 사기다. 아~
0: 네, 그게 두 번째. 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길흉화복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약속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불행을 고지하거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전통적인 관습이나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으면
1: 네.
0: 그때는 사기죄다.
1: 아.
0: 그렇다면 또 여기서 그 다음 단계 의문이 들죠. 아니 언제 그럼 한계를 넘은 겁니까? 도대체
1: 예?
0: 아니 이거 한계 넘은 거예요? 아니면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1: 선이 애매모호하잖아요.
0: 네, 맞죠, 맞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2: 예.
0: 너무 과다하게 받으면.
1: 아, 네.
0: 예. 너무 많이 받으면. 또는, 잘 걸렸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뜯어내면. 이런 경우에는 사기로 보거든요.
1: 갑부니까 갑부한테 한 2억 뜯었다, 그러면 네. 문제가 되는 거고.
0: 네. 엄청 많이 받으면 그것도 사기죄가 된다.
2: 아.
0: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우리 이 사연의 경우에도 그걸 적용해 봐야 되는데,
1: 네.
0: 사실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합해서 3,000만원이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렇다면 그 액수 자체가 곧바로 사기죄가 해당될 정도의 아주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규모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굿하면서 몇천만원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래요?
2: 네. 여덕도 있어.
0: 네.
1: 진짜로?
2: 장난 아니라니까.
0: 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2: 아,
0: 다만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1: 네.
0: 앞으로 9천만 원이 문제잖아요.
1: 맞아요. 눈을 지켜야 돼요, 진짜.
0: 이걸 지키는 방법도 사실 마땅하진 않습니다. 성년 후견을 하기도 어렵고 현재로서는 치매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일단 정말 이걸 지켜야 된다면은
1: 네.
0: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다더라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세요.
2: 아, 일단은.
0: 네, 일단. 고소를 해야 단절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일단은 고소를 해라.
1: 네. 네. 네.
2: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마음 답답하다. 얹힌 것 같아.
0: 물론 고소하면은 오히려 더 반발심으로 완전히 아들, 딸과 멀리하고 무속인과 친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2: 그러니까.
0: 걱정이 되긴 해요.
2: 그렇죠.
1: 아, 어머님 이제 그만 9천만 원 쓰지 마세요.
2: 제발.
1: 노후도 자금이잖아요, 이게.
2: 진짜. 아유, 네. 비슷한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그러니까요.
2: 자,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님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1: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기도 이천에서 논을 맬 때 부르던 아라리.

0: 이천살이 맛있는 이유가 농부들의 구성진 노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5250님 문자 주셨는데요.
3: 더워도 더워도 너무너무 더워요. 올해도 태국 더위랑 엄청 싸워야 하네. 아자.
2: 아이고 덥군요 거기가 벌써.
3: 아이고 더워.
2: 반면에 1410 전주는 비가 엄청나게 와요. 에이.
3: 지금 그 폭우지역 폭염지역이 나뉘어 있나봐요.
2: 그러게요.
3: 아이고 참 어느 쪽에 계시든 간에 건강과 안전 주의하시고요.
2: 맞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화를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소비대 해군 공보실은 현지 시간 8일 오늘 아침 적군의 침략 드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원 한 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격 주체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미군의 보복 공습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의 상선 공격에 막대응해 이란의 방공체계, 지휘 통제망 등 80여 곳을 공습하고 해군 소형 선박 60여 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충남 4개 시군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선 일부 지하차도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충남 공주의 한 요양병원엔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또한 시간당 최대 68mm의 비가 내린 충남 부여에선 차단기가 침수돼 일대가 50분가량 단수되는 등 대전, 세종, 충남에 약 90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으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전북 많은 곳 200mm 이상,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지방 150mm 이상, 남부 내륙도 최대 10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3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저승 구경이란 이야기 한 토막인데요. 염라대왕이랑 먼저 지옥에 가봤더니 이게 웬일. 각자 멋진 집에서 폼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지옥이죠? 염라대왕 말. 저걸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 띠용. 이번엔 천당에 갔는데 마음씨 좋은 사람은 많은데 화려한 부귀영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기가 왜 천당이죠? 염라대왕이 말해줍니다. 이봐, 천당 속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속에 천당이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이 가득한 곳, 거기가 천당이랍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첨단 반도체와 AI 산업을 육성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우리 국가 경제에 명운이 걸린 중대한 100년 대계입니다.

0: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의 청사진 이면에는 무거운 딜레마가 있는데요. 거대한 설비들을 돌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원전과 댐 건설 그리고 LNG 발전 확대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향 전환이 과거 진보 정부가 굳게 지켜왔던 탈원전 기조나 환경보호 중심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고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벗기 더 어려워졌다는 환경단체들의 뼈아픈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재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까지 요구하며 기존 노동기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속도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의 가치가 성장의 재물로 섣불리 받쳐져선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경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7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잠시 후 상주시 유통마케팅과 정희성 먹거리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원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잘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이제 장마가 찾아왔는데요. 장마철 네. 폭우가 내릴 때 특히 주의를 해야겠죠?
2: 그렇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시간당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뭐 잠을 깰 정도로 시간당 쏟아지는 비가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쏟아질 때 차를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래서
2: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은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안전한데 비상등 켜고 좀 이 3분, 4분이고 좀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 네.
2: 그래서 너무 쏟아지는 경우에는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차도 안 보이거든요, 서로가.
1: 네.
2: 그때 주로 많이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지성 폭우가 심할 경우에는 운전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처음 가는 그 신생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길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거든요.
1: 네.
2: 물론 이제 이 날씨 정보, 교통 정보 듣고 가지만은 도로 상황 자체는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처음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1: 네.
2: 지금 보면은 이번에 7월 장마로 짧으면서도 굵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예전과 같이 뭐 30년, 40년 만에 이런 폭우 또는 이런 문제점, 침수 뭐 이런 걸 듣지 마시고 지금은 50년, 100년을 봅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거. 요새 글로벌 뉴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유럽하고 미국 폭염 때문에 난리인 거 아시죠?
1: 네, 난리더라고요.
2: 유럽, 프랑스 같은 데는 에어컨이 25% 정도뿐이 보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지금 한 1,800명이 고령자 중심으로 사망을 했어요.

0: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뭐 물론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아는 내용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내가 좀 미비된 게 뭔가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하나하나 그럼 짚어볼 텐데 비 오는 네. 날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수막 현상인데요. 이 주행 네. 중에 이게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0: 수막이라는 것 자체는 물 위를 스케이트 타다 미끄러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수막 현상이 생겨서 차가 미끄러진다 그러면 핸들 운전대를 틀어도 소용이 없어요. 차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회전한다든지 제동 자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어허. 뭐 일반 얼음판 움직이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막 현상이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도로를 달리는데 편단 4차로다 이겁니다. 네. 편도 4차로일 때 구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로, 3차로가 제일 높아요.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 4차로 있죠. 끝에 차선.
1: 네.
0: 4차로를 달리지 끝에 차선은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시간당 많이 쏟아지면 여기에 물이 이 배수구를 다 뭐 한꺼번에 못 나가다 보니까 물이 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차로 달릴 때 물이 순간적으로 많으면은 이 위로 고소로 차가 움직이면은 바로 수막 현상이 생겨요.
1: 그렇군요.
0: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래서 끝에 차선은 달리지 마시고요. 3도 4차선, 3차선일 때는 2차로, 3차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1차로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1: 왜
0: 그러냐면은 1차로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거 있죠?
1: 네.
0: 중앙분리대가 있으면은 역시 물이 1차로도 물이 개어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 차선에서 지나갈 때 물을 한꺼번에 이 타이어를 통해서 반대 차선으로 물 넘어오면서 내 앞유리에 물 떨어지는 것 아마 한두 번씩
1: 네.
0: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1: 네.
0: 이거 한번 겪어보시면요. 공포감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제동을 갑작스럽게 한다든지 핸들을 꺾게 되면 바로 그게 대형사고로 유발되는 겁니다.
1: 어허.
0: 그래서 1차로는 위험하니까 되도록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중간 차선 정도를 네. 달리는 게 좋고 일단 끝에 차선이 제일 최악이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속도 30% 이상 늦추고 앞뒤 차의 간격 충분히 뛰시고 또 이렇게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라면요. 이 노후된 도로에 구멍 생기는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1: 그렇군요.
0: 예. 포트홀 지금 벌써 생기는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1: 네.
0: 다니다 보면은, 없던 것이 구멍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심해지거든요.
1: 네.
0: 근데 앞뒤 차의 간격 충분히 뛰시면은 서서히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포트홀이 보여요.
1: 그렇죠.
0: 근데 붙어서 달리면은 포트홀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바퀴가 빠진다든지 해서 차가 부서지는 건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상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1: 네.
0: 좀 상급을 피하고 1차로 주행 피하시고 일단 어둡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전조등 무작정 켜십시오.
1: 아, 전조등은?
0: 예, 전조등은 내가 볼 수도 있지만은 남이 나의 위치를 알게 만들어서 접촉사고를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이걸 그래서 낮에도 켜라는 거죠?
0: 예, 사거리 같은데 전조등 끄시는 분인데 끄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냥
1: 네.
0: 켜두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눈부심 때문에 상대방 배려해서 끄시는 분이 있는데 직접 비추는 경우 빼놓고는요. 전조등 켜놓으시면은 차가 서 있는 걸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보기 때문에
1: 네.
0: 나의 위치를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낮에도 전조등을 꼭 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0: 네.
1: 타이어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장마 철 네. 앞두고 운전자가 타이어 상태를 쉽게 체크하고 또 교체 시기 판단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0: 일단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는 TPMS라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게
1: 네.
0: 뭐냐면은 운전석 계기판에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지면 불이 딱 뜹니다. 타이어
1: 업체가
0: 돼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게 의무화 돼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이게 고급 좋은 게 있고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좋은 것들은 밖에 타이어가 한 5psi 정도 약간만 떨어지는데 바깥에서 눈으로 보면요. 이게 어디 타이어에 바람이 약간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거 낀 거는 이 네 바퀴 중에서 어느 타이어가 얼마큼 빠졌다는 거를 앞에서 계기판으로 알려줘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일반적인 TPMS는 안 알려주고 갑자기 불만 딱 두고 내리면은 어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 네.
0: 보면 모릅니다.
1: 알 수 없잖아요.
0: 그래서 이게 뜬다고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시고 노란색으로 뜨거든요. 노란색은
1: 네.
0: 빨간색이 위험한 거지 노란색은 이 바로 당장 좋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타이어 공기압이 뜨면은 휴게소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내리셔서 타이어가 뭐 문제가

0: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1: 네.
0: 우리 눈으로 봐서 타이어가 이렇게 바람이 빠지지 않은데 부림만 떠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데 나중에 정비업소 들리시면 되니까 뭐큰 문제 되지는 않은데 일단 뜨면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 있죠.
0: 타이어 공기압, 가장 무서운 것은 타이어 공기압하고 더불어서 트레드, 홈의 깊이가 나무가 많이 된 타이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1: 아하.
0: 우리가 이제 안전도를 따질 때 홈의 깊이가 1.6mm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막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타서 미끄러지는 거니까
1: 네.
0: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타이어 마모에 대한 또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것, 동시에 전방 주시 제대로 하려면은 와이퍼 고무 있죠.
1: 네.
0: 고무화는 요새 뭐 교체 비용으로 10,000원 미만이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체하셔야 되는데
1: 네.
0: 앞유리에 그 와이퍼를 움직였는데 물자국이 생긴다 그러면 수명이 다된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요거 교체를 하시고 또 워시액도 충분히 보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비가 그쳤는데 뭐 비포장 앞쪽에서 좀 앞차에서 진흙 같은 거 내 앞유리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와이퍼에 워시액이 없으면은요. 이거 이 전방 주시가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1: 네.
0: 워시액 한통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없으면은 또 이걸 너무 없다 그러면요, 수돗물이라도 부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수돗물이라도 부시고 또 비누액도 같이 넣으면은 잘 닦이는데
1: 네.
0: 물론 나중에 이 다 빼고 원래의 워시액으로 바꾸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한 3년 넘으면 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1: 아,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예, 보통 3년도 못 가요. 보통 한 2년 반, 2년에서 2년 반 되면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게 전조현상이 없고요. 갑작스럽게 어디 장거리 뛰었는데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1: 아하, 네.
0: 그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약간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발 시동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 걸어서 시동이 되는 거 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차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이 이거 예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좀 어둡지라고 생각하시면
1: 네.
0: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도 한 2년 반 정도 되면은 교체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1: 네.
0: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1: 네.
0: 예,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는요. 주차 방법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1: 주차 방법이요? 왜요?
0: 네. 주차는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몇
1: 네.
0: 주. 이때는 주차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집에 앞에 주차할 때 좀 안전한 공간이 있는 경우 괜찮지만은 주차를 바깥에 길에 하실 때
1: 네.
0: 지역이 좀 낮은 지대다 그러면요. 높은 데 찾으셔야 돼요.
1: 아하.
0: 낮은 데 있으면은요.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 요새 지자체에서 도심지 주차장에 짓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냐면은 중간에 강둑, 강변 있죠. 강변
1: 네.
0: 주차장.
1: 예,
0: 이 강변 주차는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강에 물이 불어나면은요 몇 시간 회의하고 왔더니 내 차가 없어진 거예요. 물에
1: 네.
0: 떠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물론 올해 태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1.5개에서 2개 정도가 오는 나라인데 작년에 한 번도 오질 않았거든요.
1: 네, 안 왔죠 작년에.
0: 예, 근데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요. 2,000대에서 5,000대가 침수차가 생겨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가 침수차가 몇 대 생겼냐면은, 적으면 한 5,000대 생기고요. 많으면 2만 대까지 생겨요.
1: 와, 어마어마하네.
0: 근데 이 속에 내 차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강변, 낮은 지역의 주차장은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한두 시간 만에 불어나서 차가 없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5분이라도 여기에 꼭 주차를 무조건 해야 돼, 지금 급해.
1: 네.
0: 라고
1: 네.
0: 할 때는 주차를 시켜놓는데, 비는 오고요. 그러면은, 이 차 앞쪽을 출구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동 걸고 바로 나올 수 있겠군요.
1: 출구로 가로 갈 수 있게끔.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차는 낮은 지역에 주차하는 거 꼭 피하셔야 되고 물론 종합보험에서 천재지변으로 차가 침수가 됐다면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나 이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데다 주차하게 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 못 받고요.
1: 네.
0: 또 창문을 열어놨다든지 또 위에 그 선루프 같은 거 열어놨을 때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됐다 그러면 보상 못 받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1: 네.
0: 그러나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본인한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고요.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전기차가 지금 110만 대 보급돼 있는데
1: 네.
0: 전기차는 내연기관차가 틀립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바닥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타이어가 내연기관은 과반 정도까지 물이 올라

0: 와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전기차는 타이어의 3분의 1 정도.
1: 네.
0: 예, 그러니까 더 위험합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침수도로 지나가시면 안 되고 우회도로 차시셔야 되고.
1: 네.
0: 전기차는 아무리 방수가 잘 돼 있어도 전기 에너지하고 물은 선적입니다.
1: 네, 네, 그렇죠.
0: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낳고?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6시 23분 3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농작물은 잘 키우는 것만큼 잘 판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에 판로가 없어 고민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상주시 유통마케팅과 정의석 먹거리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농산물 장터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상주데이 상생 로컬마켓이 어떤 행사인가요?
1: 예, 오늘 소개해드릴 상주데이 상주 로컬마켓은 상주의 싱그러운 자연을 서울 시민들에게 식탁으로 직접 배달하는 도농 상생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행사는 상주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들을 유통 마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울 시민분들께 선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마켓은 단순 판매를 넘어서 상주의 계절을 담은 테마장터로 운영이 됩니다.
0: 네.
1: 6월은 체리데이, 7월은 복숭아데이, 같이 제철 과일들을 내놓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물류비와 품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상주 농산물을 서울 합정역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행사입니다.
0: 이번 장터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열리게 된 거라고 들었는데요. 전국에서 단 6개 시구만 선정이 됐다던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예, 전국 6개소만 선정되는 치열한 공모사업에

0: 네, 상주 씨가 이름을 올렸다는 건 단순히 장터를 여는 것을 넘어서 상주 농산물의 가치를 서울 시민들께 제대로 증명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상주는 예부터 쌀, 곶감, 누에도 유명한 300의 고장입니다. 그동안 산지와 수도권 사이에 물리적 거리 때문에 신선함을 전하는데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상주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수도권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께 믿고 먹는 상주 농산물이라는 확신을 드리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우리 농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 우리가 보통 이 직거래 장터라 하면 농민분들이 농산물을 들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판매하는 그런 고된 과정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던데 어떤 시스템인가요?
0: 예, 이번 상주 데이의 가장 큰 혁신은 농가는 생산에만 집중하고 물류와 판매는 전문 조직이 분담하는 스마트 상생 모델에 있습니다. 기존 장터는 농민들이 직접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현장을 지켜야 하는 육체적 고충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로 콜드체인 직송 시스템입니다. 상주 현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즉시 전용 냉장 차량에 적재하여서 서울 합정역까지 직송합니다. 상지의 신선함이 합정역 현장까지 100% 유지되도록 전 과정이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 관리됩니다. 두 번째로 전문 운영 조직인 상주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전담 체계입니다. 농민분들은 가장 잘 아시는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시고 운송과 현장 판매, 등산 등과 같이 복잡한 업무는 숙련된 전담 조직이 일괄 책임집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물류 효율을 높여서 중간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최상의 신선함으로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돌려드리는 가장 스마트한 상생 방식입니다.
1: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주 먹거리 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 발벗고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산지 농가와 소비자에게는 각각 어떤 이점을 주고 있나요?
0: 네, 먼저 산지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분들이 직접 수확부터 운송, 판매까지 책임지느라 큰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조합이 물류와 판매를 전담하며 농민분들은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께는 도심에서 산지의 신선함을 드립니다. 중간 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합리적인 가격을 실현했고 냉정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산지에서 갓 수확한 싱싱함을 그대로 식탁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결국 이 모델은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상생의 고리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상주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이번 마켓 운영이 상주의 계절을 담은 테마 장터로 운영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실까요?
0: 예, 농산물은 1년 내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그 계절의 기운을 담아 가장 맛이 오르는 시기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바로 그 제철의 정점을 공략해서 11월까지 총 15회차의 테마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 그대로 그때 가장 맛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7월 8일 한여름에는 상주 복숭아의 당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는 복숭아 데이를 열어 전국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신선하고 향긋한 상주 복숭아를 선보이거든요. 4월로 넘어가면 포도와 사과, 그리고 상주의 자랑인 꽃감까지 수확 시기에 맞춘 포도데이, 사과데이, 꽃감데이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특히 꽃감데이는 마켓 운영을 12월까지 연장하고 핵꽃감 특별기획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주 농산물의 팬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

0: 테마 덕분에 소비자들은 오늘은 어떤 농산물이 왔을까 하며 매번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합정역 장터를 찾아주시게 됩니다.
1: 네.
0: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주의 맛을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주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상주를 응원하는 든든한 팬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1: 그렇겠네요. 복숭아데이, 포도데이, 곶감데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달콤한데요. 지난 6월 하순에 벌써 1, 2회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대형 마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자랑 좀 해주시죠.
0: 예, 지난 6월에 열린 1차, 2회차 장터 현장에서 서울 시민분들이 가장 크게 놀라셨던 부분이 바로 가격과 품질이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우리 장터에서는 블루베리 200g을 11,000원, 체리 500g을 11,000원, 이런 아주 착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거든요.
1: 네.
0: 이는 이제 서울 시내 대형마트나 일반 매장의 물가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면서도 맛과 신선함은 산지 직송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만큼의 신선도를 가진 프리미엄 농산물을 구입하기란 쉽지가
1: 네.
0: 않거든요. 고객분들이 마트보다 훨씬 싱싱한데 가격까지 착하다면서 깜짝 놀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주 현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냉장 전용 터럭으로 직접 공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 절감된 마진을 고스란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1: 네.
0: 덕분에 서울 시민분들은 식약 부담은 들고 식탁은 가장 신선한 상주의 제철 과일로 풍성하게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13회차 장터에서도 우리 농가와 서울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가격, 상생의 품질을 약속드릴 테니까 합정역으로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13회 정도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씀이신데, 정확히 합정역 어디로, 언제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0: 예, 위치는 합정역 지하상가 102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 6번, 7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11월까지 이어지는 15분의 축제 동안 상주의 싱거러운 계절을 가득 싣고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달콤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땀 흘려 농산물 키우신 상주 농민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예, 먼저 뜨거운 땡볕 아래서 묵묵히 땀 흘리며 최고의 농산물을 키워주신 우리 상주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올린 흘린 땀방울이 곧 상주의 자부심입니다. 저희가 그 소중한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 시민들의 식탁에 그 증상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게끔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 농산물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우리 농촌에는 큰 희망이 되고, 농업인들에게는 내일을 달릴 힘이 됩니다. 상주데이 상생 로켓 마켓은 앞으로도 정직한 가격과 변함없는 신선함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겠습니다. 합정역에 오셔서 우리 농부님들의 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상주의 싱그러운 계절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11월까지 합정역 지하상가 102호에서 로컬 마켓 열리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상주시 유통마케팅과 정희성 먹거리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리서치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0: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직전 조사 비교하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뭐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기만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2,525명을 우선 자동답 조사한 결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7%로 직전 조사보다는 0.5%포인트 뭐 큰 변화는 아니죠. 올라갔습니다.
0: 네.
1: 부정평가는 49.2%로 직전 조사보다는 내려왔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긍정 47, 부정 49.2%로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부정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또 안보 외교를 위해서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뭐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지율에 국정 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ESG, E는 이코노미, 그다음에 S는 외교 안보죠. 아니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바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겁니다.
0: 네.
1: 또 이번에는 나토 국가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방산 외교의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무기 중에서 K9 자주포나 K2 전차 그리고 이 155mm 포탄 그리고 천궁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급이 딸릴 정도로 수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 영역은 최고 수준이죠.
0: 네.
1: 최근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개발한 KF-21 우리 바로 이제 최첨단 전투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도 협력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수출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토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0: 네.
1: 다만 이제 이번 대통령의 외교, 정상 외교 나가기 전에 캐나다 이 60조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를 못했어요.
0: 네, 그렇죠.
1: 이게 사실은 그렇죠. 나토의 관계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캐나다도 G7 국가이기 때문에 나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그럼 이제 이 캐나다의 안보를 위협하는 인접 국가는 대체로 러시아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1: 그런 러시아의 이런 정밀 탐색을 할 수 있는 잠수함 사업에서 기술력은 우리가 높다고 봐요.
0: 네.
1: 하지만 한 가지는 이제 나토와의 관계. 또 하나는 이 나토가 유럽의 독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이 있어요. 그걸 나토국 내에 이 거래를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좀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0: 네.
1: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외교계죠. 아무래도 이런 관계가 한국도 사실상의 나토 회원국이야. 이러는 경우에는 캐나다가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0: 네.
1: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데서 약간의 체면을 구긴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서 지금 여러 정상들과도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나토 사무총장인 루트 워낙 이제 이 유럽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 외교력을 또 교섭력을 갖추고 있는 이 사무총장입니다. 그런
0: 네.
1: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스킨십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폴란드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사실상 나토 국가다.
0: 네.
1: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만큼 방산 우리가 수출 시장에 또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런 만큼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대통령이 외교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 부분이 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일단은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준은 나토를 중심으로 동맹국가인 독일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럼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는 어떤가요?
1: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당

0: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우리 동행거나 우리 애청자분들이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각 당의 내부 운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가 민주당은 이 8.17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유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살짝 지금의 지지율은 지도부를 또 살려놓고 있기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 결과가 그런데 같은 조사 개요의 조사인데 날짜만 지난 2일, 3일 이틀간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민주당 43%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 이야기는 아니 그래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 지지층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네. 그럼 나빴으면은 어떻게 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당대회 출마 생각을 해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직전 조사보다는 민주당 지지율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건 뭐냐? 국민의힘의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결과입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는 1.7%가 빠진 40.3%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 네.
0: 반사의 이익을 얻어갔던 부분을 좀 반납했다.
1: 아.
0: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뭐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뭐 분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만 들어왔던 그 중도보수의 지지층들이 또 당내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은근슬쩍 조금은 빠져나간 결과로 네. 분석됩니다.
1: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해서 제명된 대상자들에게는 영구복당 급지다 이렇게 초강경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기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싶은데 당내 갈등이 해소될 만한 대안이 따로 있을까요?
0: 없어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노답이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1: 네.
0: 노담 아닙니다. 노담 요즘에 네. 담배 피지 말자 운동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노답인 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어떤 당내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안이나 방안이 있어야
1: 네.
0: 됩니다. 또는 절대적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힘으로 영향력으로 당을 압도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그건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압도적인 것도 아니에요.
1: 네.
0: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영구 복당 금지예요. 이거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셈이거든요. 뭐 친한계, 대안과 미래. 그럼 당권파에서 이걸 좀 조정하고 당대표의 거취라든지 뭐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를 그럼 당권파, 뭐 정점식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김기현 전 대표 결정할 수 있느냐? 결정
1: 네.
0: 못해요.
1: 그러니까
0: 이것도 역시 구두선에 거치는 것이거든요.
1: 네.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렇게 징계를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른바 이 한동훈 의원을 강력하게 후원하는 또 지원하는 친한계가 있죠.
1: 네.
0: 또 대안과 미래가 있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동훈 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낼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든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장 사퇴를 할 기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1: 네, 그렇죠.
0: 그럼 가만히 보세요. 장동혁, 또 당권파, 한동훈계, 서로 그냥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서로 어르렁거리기만 하지, 어느 안쪽으로 힘이 기울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지지층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뭔가 멍미 이렇게 생각하지만
1: 네.
0: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상황 자체를 바꿀 재간은 없다. 이게 과거에 이제 이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가령 이제 과거의 민주당을 보면 그때는 DJ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호남 또 민주당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0: 보수 쪽은 CK와 PK가 또 번갈아가면서 권력을 집니다. YS 같은 경우에 확실히 정식 CK였습니다. 그런 것이고 또 TK의 경우에는 연이어서 대통령이 됐죠. 포항의 네. 이명박, 대구의 박근혜. 근데 지금만 보세요. 당이 누군가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1: 음흠.
0: 이러다 보니까 방안도 없고 대안도 없다. 수안이 없는 거죠.
1: 네.
0: 대안과 방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고 공경에 처해 있는 당의 모습이죠.
1: 음흠.
0: 어떤 식으로든 변화될 조짐은 없을 것으로 당분간은
1: 네.
0: 당분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1: 징계 칼날이 나오자 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국민의힘이고요. 저희가
0: 예.
1: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
0: 예.
1: 전당대회 앞두고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의 격돌이 다시 치열해지는 양상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봉합까지도
0: 그렇죠.
1: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시 대립 양상이고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 이게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를 분석하고 할 때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1: 네.
0: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울까. 우리가 뭐 국민의힘 경우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힘을 합하지 않으면 정말 지지층들이 볼 때도 아니면 중도 국민들이 볼 때도 중도층 국민들이 볼 때도 꼴불견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건 이 권력이에요. 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는 쪽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송영국에서도 공천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친청 친문이 또 부활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아,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야. 그런데 이걸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쪽에서 놔둘 리가 없죠.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까지는 아니더라도 김민석 전 총리겠죠. 이른바
1: 네.
0: 인명의 간판주자 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을 잡아야 당대표가 돼야
1: 네.
0: 신명계 이 의원들은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1: 그렇겠죠.
0: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글자 올불견이에요. 민생을
1: 네.
0: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동 MBC 방송에서 이제 멸칭을 더 이상 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를 놓기 위해서 문조 땡땡땡 뭐 한강 땡땡땡 이런 게 생기는 게
1: 네.
0: 이제는 온라인 이 스피커로 자처를 하고 있는 이 인물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이거든요.
1: 음흠.
0: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1: 네.
0: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좀 봉합되는 듯 했어요. 그게 송행크가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1일 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었죠.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히 화답을 했어요.
1: 네.
0: 반겼습니다.
1: 그랬죠.
0: 그러면서 화합을 해야죠.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외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른바 유 이재명을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존의 운동권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중도 실용 또는 중도 확장 쪽으로 가겠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주 이 겉모습으로만 놓고 보면 화기애애했지만 사실상 지난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나 이른바 명문 오찬 또는 문명 오찬이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명성 전쟁의 대전에 이 오히려 신호탄을 강하게 쏘아올렸다. 이건 8월 17일 누가 당권을 지을 때까지는 지금 더 서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와 또 이 정청래 전 대표 사이에 또 여기에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강덕구 의원까지 또 송영길 의원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간에 이제 계속 일주일마다 분석을 해드리지만
1: 네.
0: 8월 17일까지는 정말 민주당의 이 전쟁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8월 17일이 분수령이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0: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먼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먼 에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10: 현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경상북도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번째 중장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란 거대한 파도 속에서 도내 15개 시군이 뼈아픈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구 문제는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책상머리 계획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생존 전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손혜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고아정입니다. 요즘 핫한 편집자죠. 김민경 씨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말솜씨가 늘까요? 대답은요. 말솜씨가 느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용기가 생겨요. 대부분의 문학작품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고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돌고 돌아 나를 위한 응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4: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7: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낵씨?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낵씨 내프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맺었던 종전 양해각서 MOU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0: 협상보다는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솟으면서 국제 유가 선물 가격은 반등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MOU 파기 발언 이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주식 선물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면서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1: 이란이 미국의 공습과 원유 제재 복원으로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항들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에서 미군이 이란 남부 여러 곳을 군사적으로 침략했다며 군사작전 중단을 명시한 휴전협정 1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휴전협정 10조를 정면 위반했다며 휴전협정의 핵심 조항들이 무력화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전날 자국이 지정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상선 세척을 공격했고 미군이 대응 조치로 공습에 나서자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5%대 급락했습니다. 오전 한때 반등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중동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령됐습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5%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5.35% 내린 7,246.7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어제 대비 2.66% 내린 7,452.48로 하락 출발해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한때 7,1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천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순매도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인 건 지난달 18일 이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6.25%, SK하이닉스는 5.68% 내린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5.56% 내린 785로 마감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장중 800선을 밑돈 건 지난해 9월 4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오후 들어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3: 인지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조금 뭐 정점론도 좀 나오는 상황들이어서.
1: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입니다.
2: 시장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오전엔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을 앞두고 공모 물량이 몇 배 초과 청약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며 코스피가 한때 상승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 이란이 미국 공습에 즉각 보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9.7원 내린 달러당 1498.5원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5월 29일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대전과 충남 4개 시군에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 등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선 일부 지하차도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충남 공주의 한 요양병원엔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또한 시간당 최대 68mm의 비가 내린 충남 부여에서는 차단기가 침수돼 일대가 50분가량 단수되는 등 대전, 세종, 충남에 약 4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은 200mm 이상,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지방 150mm 이상, 남부 내륙도 최대 100mm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당권 도전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오늘은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8.17 전당대회 한 달 전이자 후보 등록 약 일주일을 앞두고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여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5: 가슴 뛰는 승리의 역사를 저 송영길이 다시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이겨본 사람입니다. 무너진 당을 다시 세워본 사람입니다.
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비슷한 시각 친문 고민정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고 특히 청년이 외면했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키우는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내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선호투표제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를 두고 친청계 의원들이 당헌당규 위반을 지적하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0: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중진회의를 소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소통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1: 중진회의를 제가 설립해서 중진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 향후 투쟁 강행에 대해서 중진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징계 정치 논란으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저녁 7시 인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혜진입니다.
2: 광주 제1구와의 경기도 중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광주 제1고는 사과와 화해를 했음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가 오늘부터 역사와 인권, 혐오차별 표현 방지 교육을 받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오늘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배재고 전교생에 대해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서울시 모든 학교 운동부를 방문해 인권 교육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건전한 응원 문화 조성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이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녁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MBC,
6: MBC,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새롭게 맡은 MBC 30년차 기자 조승원입니다. 이번 주 시작된 청취율 조사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께 커피 두 잔씩, 또 두 분께는 6만원 상당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무려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이틀 연속 급락한 우리 증시 상황 짚어보고요. 4부에는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해서 제명과 출당 처분을 요구한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즐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세신이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7: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7: 너무 뵙고 싶었어요.
8: 아, 저는 뭐 우리 주라기 월드에서 예. 너무 항상
7: 아니 저는 진짜 곽 대표님 네. 팬이에요.
8: 아, 저도 팬입니다.
7: 그동안에 아유
8: 네.
7: 이렇게 분위기가. 아 근데 네. 정말 뵙고 싶었고 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8: 네. 네
7: 그래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지금 우리 국장 얘기.
8: 네.
7: 아 진짜 이렇게까지 변동이 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 원래 네. 그 예전에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그랬는데.
8: 네.
7: 우리 주식이 지금 그런 것 같고 이 정도면 네. 다이나믹 코리아도 아니고 울트라 다이나믹 코리아 네. 같아요. 이 정도로 변동 심한 거는 정말 처음인 네. 것 같습니다.
8: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IMF 이후에 최고 수준 정도로 표현해도 가능한 네, 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변동성을 따로 뽑아서 산출하는 변동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7: 예, 예.
8: 변동 그 한국에서는 V코스피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네. 뭐 미국 같은 VIX 지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냐면은 평온한 때는 10점 몇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7: 네네.
8: 12, 13, 14 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7: 네네.
8: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한 20까지 올라가요.
7: 20.
8: 네, 20까지 올라가고 전쟁 터지면 가끔 30까지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 잠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네. 보통 한 30 정도 올라갑니다. 이게 코로나 때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 30보다도. 네. 자, 이번에 얼마냐? 82예요.
7: 82.
8: 예, 네, 본 적 없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7: 곽 대표님도 본 적이 없는.
8: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 최근에 그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걸리잖아요.
7: 네, 서킷 브레이크.
8: 예,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때 나오는 거였거든요. 서킷
7: 몇 브레이크.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죠.
8: 근데 제가 그 이번에 한번 서킷 브레이크를 타면서 주문을 냈더니 주문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옛날 시험 보던 생각이 나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 8% 이상 빠져서 얼마간 지속이 되면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서 20분간 주문이 모든 게 정지된다. 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7: 네.
8: 즉 시험 때 보던 시험 문제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거의 경험할 일이 없었던 일이죠.
7: 서킷 브레이커가 말 그대로 두꺼비집이잖아요. 그냥 네. 완전 두꺼비집 내렸듯이 그냥 전력 네. 차단하듯이 확 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8: 그렇죠.
7: 가장 극단적인 조치고.
8: 네.
7: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때 그때 네. 한번 본 것 같고
8: 네.
7: 뭐 몇 번 있었지만 그리고 뭐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네. 이런 때 나온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0: 지금 보면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호스피에서 역대 12번인데
1: 네.
0: 그중에 올해 발동된 횟수가 6건.
1: 그렇죠.
0: 절반.
1: 네.
0: 야, 정말 이 변동성 이렇게 지금 출렁이는 거 결국 반도체에다가 다 지금 네. 쏠려 있기 때문인 거죠.
1: 그렇죠. 이제 뭐 몇몇 분들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네. 보기에 현장에서 보기에는 단일 종목 ETF가 5월 27일 날 네.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수급의 그 폭이 굉장히 얇아졌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5월 후반부터는 워낙 3월 달 이후로 반도체 실적이 정말 초 울트라로 급상승하니까 본 적 없는 실적이에요.
0: 비현실적인.
1: 예, 비현실적인
0: 실적이. 그런 숫자들이.
1: 예, 그리고 이번에도 저 성과급 십몇 조를 띄고 줬다고 했는데 거의 90조 나왔지 않습니까?
0: 89조. 네. 넘었죠.
1: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0: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지금 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26년, 27년 삼성전자의 실적을 합치면 지난 한 20년간 삼성전자가 돈 번 거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0: 이번 실적 하나만 봐도 3년 동안 벌 거를 네. 3개월에 벌었다.
1: 네, 3개월
0: 얘기하더라고요.
1: 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지금 삼성전자보다 지금 분기별로 돈 벌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0: 네.
1: 네.
0: 세계 1등. 네, 이번 세계. 분기로 따지면 엔비디아도 눌렀고.
1: 네.
0: 진짜 월드 베스트 1등한 네. 거예요.
1: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뭐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앞으로도 3분기에도 더 오르고 4분기에도 더 오르고 내년에는 정말 더 오른다.
0: 네.
1: 내년도 이야기는 정말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영업이익 수준이 무슨 시가총액만큼 나와요. 뭐 예상하고 있는 바가. 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쏠렸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됐고
0: 네.
1: 그리고 접근하기 쉽고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갔는데 어느 정도 갔느냐. 예전에는 작년 연초는 외부에서부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왔어요.
0: 네.
1: 그 대표적인 게 예금입니다.
0: 네.
1: 작년 연말부터 은행 지점장들이 예금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 예금 유치해요.
0: 다 주식으로.
1: 예,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보험도 30조 정도 깨서
0: 네.
1: 주식으로 넘어왔어요.
0: 보험 깨고 네. 예금 빼서 다 주식으로.
1: 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0: 네.
1: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금이 조달됐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런데 단일 종목 ETF가 생기는 5월 달부터 생겨난 현상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를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가는 겁니다.
0: 네.
1: 그 정도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ETF로 간 겁니다. 단일 종목 ETF.
0: 또 다른 주식 팔아서 또.
1: 그렇죠.
0: 넘어가고.
1: 이 말인즉슨 뭐냐면 더 이상 돈을 땡길 때가 만만치 않아졌다.
0: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쓰고.
1: 네. 그건 이미 다 썼죠.
0: 이미 다 쓰고.
1: 예, 이미 다 썼고, 그 B2도 한 40조 원으로 그 맥스에 다다랐고, 물론 이제 그 B2 수준이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빚에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건 부동산이죠.
0: 네.
1: 네. 거기가 뭐 가공할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 주식시장에서의 B2는 주식시장을 함몰시킬 수는 있으나, 사회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0: 저 근데 이거는 좀 오시면 꼭 네. 물어봐야겠다. 아니 그렇게 지금 엔비디아까지 이번 분기 실적 보면은 누를 정도로 이렇게 월드베스트 세계 1등한 거 아니에요?
1: 네.
0: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1: 네.
0: 오늘.
1: 네.
0: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네. 이미 시장의 눈높이가 그보다 더 높은 건가요?
1: 그게 이제 첫 번째죠.
0: 네. 네.
1: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그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거는 확신이
0: 네.
1: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지금 안 오른 게 아니고 과거보다 몇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0: 네.
1: 벌써 한 6배, 7배가 올랐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열몇 배가 올랐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두세 배는 그냥 갈 거라고 다들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연계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영원히 성장하는 나무는 없어요.
0: 네.
1: 그런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다 진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거라기보다도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0: 아.
1: 예,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이 얇아졌다.
0: 아.
1: 그러니까 이거예요.
0: 뗄감이 부족하구나, 지금.
1: 예, 돈이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야 계속 올라가는데.
0: 그렇죠.
1: 예. 내 주식 팔아도 이 주식을 샀으니 네. 더 이상 이제 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 하이킥 나왔으니까
0: 네.
1: 진짜 주장하고 싶은 게 선진국 증시를 만들어야 된다. 한국을.
0: 어떤 얘기입니까?
1: 예. 그러니까 뭐 이익 증가나 기업의 실적을 보면 당연히 선진국 어떤 기업도 못 쫓아가니까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이 선진국 증시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0: 네.
1: 예.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거래가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의

0: 문화를 믿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주주를 그만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이거는 제가 그 잘릴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건데. 아,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선진국 중심, 왜 이번에 이렇게 수급이 얇아졌느냐. 네네.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4조, 5조, 6조씩 매일 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은 리밸런싱 차원에서도 팔지만 한국 주식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런 기업들이면 굳이 안 팔아도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왜 파냐? 한국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믿음을 주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1: 네.
0: 지금 이제 막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막 초보 단계고 여전히 기업들 단에서는 주주 보호라든가 주주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 많이 바꿨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0: 네, 이제 저기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자.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어려운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어떤 그 기세, 예? 이 이익을 네. 벌어들이는 요 기세가 이제 꼭대기 찍었다. 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0: 그 쓴 분이 아마 쇼킨이라는 분이고요.
1: 네네.
0: 예전에도 HBM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도 반도체 겨울이다 해가지고
1: 네.
0: 주가는 많이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 다치긴 하긴 했습니다.
1: Winter is coming.
0: 네. 그러나 내용은 안 맞았어요.
1: 네.
0: 봄이 왔어요.
1: 네.
0: 이분이 Winter is coming 하고 주가는 잠깐 빠졌지만 네. 실제로는 봄이 왔고 이분의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익이 증가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익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먼저 올라요.
1: 네.
0: 근데 이익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주가가, 그러니까 이익이 오르더라도 이익의 오름의 성장 폭이 조금 줄면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m짜리 어린이가, 키가 1m짜리 어린이가,
1: 네.
0: 1m 12 크면 굉장히 크게 큰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근데 1m 60인 청소년이 1m 70이 크면 좀 덜 큰 거잖아요.
1: 네.
0: 그 똑같이 10cm가 큰 거지만 1m 6, 70에서 큰 10cm와 1m에서 큰 10cm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가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환호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성장 그 금액적으로는 성장이 더 커졌지만 성장률로 따지면 성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먼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해 놓으면 그 성장률이 꺾이는 거에 좀 반응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지적한 내용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 기대감이 더 높았다.
1: 네.
0: 실적보다 기대감이 더 높았던 게 문제다.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겠고. 그러나 이 앞단 뒷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7년까지 이게 흐름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1: 반도체 사이클.
0: 네,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익과 주가가 동행하진 않아요.
1: 네.
0: 예.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투자는 MBTI로 따지면 그 두 번째 N이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막 항상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칩을 많이 팔려면 칩을 많이 사가야 되는 거고 칩을 많이 사가는 주체는 데이터 센터고
1: 네.
0: 데이터 센터가 칩을 많이 사가려면 데이터 센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1: 네.
0: 데이터 센터가 돈을 많이 벌으려면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써줘야 되고 그걸 써주는 사람은 바로 OpenAI나 엔트로픽이나 이런 회사들이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OpenAI에 대한 불협화음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1: 네.
0: 예. 그리고 OpenAI를 저격하는 기업이 생겼으니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 네.
0: 사티아 나델라가 OpenAI를 약간 저격했는데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OpenAI의 대주주예요.
1: 네.
0: 대주주가 진짜 자기 회사를 저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약간 저렴하고 대중적인 AI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뒷단에 딥시크, 중국 딥시크를 살짝 얘기했어요.
1: 네.
0: 이건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에 우리는 칩을 보고 있지만 시장은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앞단의 AI 기업들이 어떤 행태를 가지게 될 건가를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죠.
1: 네. 네.
0: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지금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창신 메모리라는 중국 반도체 칩을 쓰겠다고 네. 지금 나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부분

0: 부분도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없어요. 27년까지 실적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애플이 창신 메모리를 쓰면 28년 이후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1: 자, 그 얘기를 다 지금 듣고 나서
0: 네.
1: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 원래 국내 증권사들이 7월 시작하면서 뭐 코스피 지수 뭐만 포인트 이상 간다 막 낙관론 긍정적인 전망을 막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1: 네.
0: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의한 그 일종의 반대매매가 지금 저는 상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 아.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 아니라
1: 네.
0: 그것이 빠지면서 따로 그 설정이 된그 신용
1: 네.
0: B2 이것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1: 네네.
0: 마진콜이라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비싸게 사놨고 그걸 빚으로 사놨는데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밑으로 쭉 빠지니까
1: 네.
0: 본주를 빚주고 산 거를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1: 네.
0: 갚을 돈이 없으면 또 팔아야죠.
1: 네.
0: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단계 정도는 더 빠질 수는 있는데
1: 네.
0: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기에 거둬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은 과거 20년이 동안 벌어들인 돈만큼의 돈을 지금 벌어들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 1, 2년간. 그러면 장부가치라는 게 올라갑니다.
1: 네.
0: 기업의 기초체력이 커지는
1: 기초
0: 거예요.
1: 체력이.
0: 예, 기초체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1: 그렇죠. 돈을 그만큼 많이 벌으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주당 우리가 2025년, 아니 24년 연말 기준으로
1: 네.
0: 삼성전자의 장부가치는 주당 5만 5천 원쯤 봤어요.
1: 5만 5천 원.
0: 예, 제가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좀 급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처럼 돈을 벌면 27년은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저는 진짜 보고 그 DS 부분이잖아요. 삼성전자
0: 네.
1: 같으면 그 솔루션.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추정치를 제가 보니까 80%를 봤어요.
0: 물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1: 야.
0: 물장사도 이 정도는 안 남죠.
1: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수치죠.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예를 들어서 떡볶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팔았다.
0: 네.
1: 그러면 남는 게 800원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장사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0: 없죠.
1: 이렇게 남는 장사가.
0: 약간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
0: 이걸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는
1: 그러니까
0: 없어요.
1: 그만큼 너무나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
0: 그렇죠.
1: 반도체
0: 네,
1: 가격이. 이
0: 맞습니다.
1: 얘기잖아요.
0: 네네.
1: 저 이거 얘기 하나, 그래도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래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셔서, 레버리지 상품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저 하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아니, 이 레버리지가, 원래 도입을 한 목적 자체가 자꾸 서학개미들이 해외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0: 네.
1: 이거 못 나가게 하려고 우리가 만든 거고.
0: 네.
1: 그런데 해외는 뭐두 배짜리뿐만 아니라 뭐세 배, 다섯 배짜리도
0: 네.
1: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고 변동성에 커지는 요인이 된 겁니까?
0: 네. 자, 그러니까 거래대금 총액을 한번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본주의 거래대금보다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1: 네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ETF의 거래 대금이 더 크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0: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1: 네.
0: 일반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보다 ETF로 파생된 금액이 훨씬 커요. 네.
1: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0: 예, 완전 커요. 지금 왜냐면 규모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단일 ETF 중에 1등이 뭐냐면 홍콩에 상장된 하이닉스 두 배입니다.
1: 네.
0: 130억 달러예요.
1: 그게
0: 예, 그
1: 홍콩에?
0: 한 개만.
1: 홍콩에?
0: 예,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ETF예요.
1: 네.
0: 예. 그러니까 뭐랄까 꼬리가 악어만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심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꼬리가 흔들면 강아지 그냥 휘청휘청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투자 성향입니까? 그게? 그렇게 보세요?
0: 네, 한국 분들이 좀 격하죠. 네.
1: 야, 이게 제가 보면 어릴 때 우리는 윷놀이 하잖아요.
0: 네.
1: 이때부터 벌써 모 아니면 도예요. 그리고 크면 이 고스톱하십니다.
0: 네.
1: 이러면 이제 묶어 떠블로 가.
0: 네.
1: 피박 광박 익숙한 이런 민족이라서
0: 네.
1: 이 레버리지. 그래서 이게 들어 누워서라도 말려야겠다라고 누가 하셨잖아요.
0: 예,
1: 그
0: 예.
1: 얘기에서. 아, 이래서 이런 얘기 나왔나? 라는 생각도
0: 네.
1: 언뜻 들더라고요, 진짜.
0: 네.
1: 야. 그 끝으로 저 ADR 이거 모레잖아요. 네네. SK 하이닉스 네. 이게 미국 주식 예탁증서 이거 상장 앞두고 있는데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0: 네, 이게 아마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그 약 한 2

0: 200억 한 80억 좀 달러 정도 네네. 발행을 하는데 70억 달러가 벌써 선점에 들어왔어요.
1: 네.
0: 이거 사겠다고. 그리고 전체 지분의 2.4%만 먼저 상장이 됩니다.
1: 네.
0: 그럼 미국의 그 전체 시장 사이즈를 대부분 비교해 봤을 때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네.
0: 스페이스X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조금만 상장했기 때문이에요. 호가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만 상장하기 때문에 호가가 쭉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게 되면 같이 한국의 반도체도 그것에 덩달아서 같이 좀 가격이 올라올 수 있어서 아마 이번에 하락
1: 호재.
0: 네, 호재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0: 네.
1: 하여튼 모레 좀 유익 있게 봐야겠네요. 좀.
0: 네.
1: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변동성 큰 장 정말 다들 지금 오늘 마음에 이 폭탄을 맞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네.
1: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힘내십시오. 뭐 그 빚만 안 쓰시면 좋은 기업은 제자를 찾습니다.
1: 네, 빚은 내지 마십시오.
0: 네.
1: 야,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님이셨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양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3: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극한 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9시경부터 서울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낮 시간대에 비가 집중됐던 충청과 전북 지역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경북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또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이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서울 요금소에서부터 신갈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김민정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예고해드린 대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 지금 뭐 폭풍 전야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윤리위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단 제가 보니까 이 조강환 최고위원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힘을 안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조금 외로우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지금 당내 좀 그 주류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도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입지가 좀 좁아진 걸로 보십니까? 장 대표의?
1: 예,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말씀하신 네. 대로 정치적 입지를 당내에서 좀 좁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요.
0: 네.
1: 징계를 하기로 했으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든지.
0: 네.
1: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장외로만 도시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징계를 윤리에 맡긴다는 건데
0: 네.
1: 윤리 회의도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0: 네.
1: 뭐 몇 명 안 오셨다고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징계 자체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적어도 원내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0: 네.
1: 그러니까 조광원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선출된 분이 아니고
0: 그렇죠.
1: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민주당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고
0: 네.
1: 그러니까 당내에서 저분이 장동혁 대표를 지원한다고 해서 많이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죠.
0: 네.
1: 결과적으로는 명분 없는 징계를 장동혁 대표가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강행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0: 장동혁 대표에게는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는 우군이 없다. 지금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그렇죠. 지금 그 연판장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통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이런 갈등이 빚어지면 당내에서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가 이제 예의주시라고 하죠. 하다가
1: 네.
0: 이제 그러고 나서 나오는 표현들이 보통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이 정도 나왔는데 그렇죠. 어제 나왔어요. 국민의힘에. 네,
1: 좌시하지 않죠.
0: 네, 좌시하지 않겠다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연판장입니다.
1: 예.
0: 제가 본 걸로는
1: 네,
0: 그래요.
1: 네, 네.
0: 자, 오늘 그래서 그 수순 그대로 연판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연판장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온 거잖아요.
0: 네.
1: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또 이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가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0: 네.
1: 점점 커져 왔어요.
0: 네.
1: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로도
0: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더
1: 그렇죠.
0: 커진 거죠.
1: 그런데 저희 당의 어떤 규정상 당대표를 네.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명 이상이 동시에 사퇴하는 것 외에는 없으니까.
0: 그렇죠.
1: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0: 네.
1: 그래서 의총에서 좀 압박을 가하면 이분이 생각을 바꿀까. 최고위원들도 좀 많이 가담할까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좌시만 하고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몇 번째인데 계속 좌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매번 의총 가서 우리가 의견 뭐 얘기하겠다.
0: 맞아요.
1: 의총을 예, 소집하겠다.
0: 예, 예.
1: 이것도 이제 한두 번인데
0: 네.
1: 더 이상 이 똑같은 방법을 쓸 수가 없으니 결국은 물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그게 연판장이다.
0: 연판장이
1: 봅니다.
0: 이제 보통 이제 실력 행사의 첫 번째.
1: 예. 그렇죠. 예.
0: 이제 시작이죠.
1: 네.
0: 예. 자. 그 조경태 의원 얘기 네. 좀 해보겠습니다. 그 본인도 이제 윤리에 제소가 된 상황인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좀 셉니다. 제명 출당 처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명 출당. 예.
1: 그러니까 이제 맞제소를 한 거죠.
0: 네.
1: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청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이. 또 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장동혁, 조경태
0: 네.
1: 한 분은 당내 최다선 의원,
0: 그렇죠.
1: 한 분은 당대표.
0: 6선이시죠? 6선.
1: 그렇습니다.
0: 6선이죠. 네.
1: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물론 사안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 네. 얘기되어 온 징계 건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는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0: 박정근 부의장 선출할 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 돌렸다 이거잖아요 지금.
1: 그래서 실제로 28표가 나왔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이것이 당내 경선을 통한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을 그 과정에서 참여한 분 입장에서 그럼 불복하는 거냐.
0: 네.
1: 이것은 명백한 해당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조경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해당 행위인지 좀 가려보자.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진정한 해당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0: 오늘 다 조목조목
1: 몇 가지 얘기를 했죠.
0: 예, 다 조목.

0: 경우.
1: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0: 뭐 지방선거 뭐 지고 나서도 이렇게 선거 지고 나서도 이렇게 버티는 거.
1: 그 전에 방미는 뭐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0: 예.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 그렇죠. 여기까지 모든 게 다 이제 다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베베 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미국 가서 사진 찍고 그때 이제 리더십 공백으로 지지율 많이 떨어졌던 그렇죠. 그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이번에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맞제소를 하는 요 상황 어떻게 한동훈 의원과는 좀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1: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0: 교감은 없었다.
1: 밖에서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0: 네.
1: 조경태 의원을 이제 친한계 뭐 좌장이라고 네.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최근에 그렇지는 않았다.
0: 아.
1: 아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뭐 상의를 했느냐, 교감이 있었느냐 때 없다고 부인을 하셨고, 저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윤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도 사전 교감은 없었을 것이다.
1: 네.
0: 아.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조 의원께서 그 징계 받아도 가처분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1: 뭐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네. 성정상. 근데 이제 거기에 토를 달았죠. 누구처럼 찌질하지 않다. 그 누구가 장동혁 대표더라. 그래서 이게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저희 당의 어떤 사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0: 네, 네, 네.
1: 말씀드렸듯이 당내 최다선 의원과
0: 네.
1: 당 대표 간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설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달드리기가 조금 네. 불편해서.
0: 특히나 이 단어들이 예, 찌질 뭐 이런 단어들 참 이 옮기는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럽고 예. 좀 그렇다. 예,
1: 송구합니다.
0: 예, 자 그렇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당내 현실은 타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정정식 원내대표가 아주 그 적확한 단어를 쓰시면서 과하지 않게
0: 네.
1: 당내 분위기를 잘 안정적으로 이끄신다고 봐요. 네. 실질적으로 당내 완탑 아닙니까?
0: 네.
1: 저는 지금 저희 당은 당대표 유고 상태라고 봐요.
0: 밖으로 주로 돌아다니죠.
1: 당대표 안 계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솔직히 얘기해서.
0: 사실상의 유고 상태.
1: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상태에서
0: 네.
1: 그러면 당내 넘버2니까 실질적으로 넘버원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과하지 않은 적절한 단어 선택을 통해서 당내 분위기를 잘 잡고 있다. 지금 이 말씀도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0: 네.
1: 그 얘기는 일방적인 뭔가를 하지 말아라 힘 있는 쪽에서. 그럼 징계 정치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 네. 하신 거예요.
0: 네.
1: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0: 그동안 계속 얘기하셨죠. 사실은.
1: 그렇죠.
0: 예. 현역 의원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1: 그렇죠.
0: 그런 얘기하셨죠.
1: 네.
0: 그리고 징계 약간 신중한 그런 네. 입장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지도부는 그래도 원칙에 따른 좀 징계 절차는 밟아 나가겠다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앞으로 이거 그 징계.
1: 제가 볼 때는.
0: 네네.
1: 당대표 입장에서 뭐라도 징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만약에 징계를 안 한다.
0: 네.
1: 그러면 당대표를 열렬히 지원하고 있는.
0: 그렇죠.
1: 일부 당원들은 당대표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해서 지지로 거둘 가능성이 커요.
0: 네.
1: 그러면 그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계속 해야 되는데.
0: 네.
1: 결국 단행을 해야 하는데.
0: 네.
1: 그때 그러면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올까? 그것도 고민을 할 거예요.
0: 네.
1: 근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하면 징계를 하면 내 지지층이 반응을 하여
0: 네.
1: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0: 아,
1: 비극이죠.
0: 비극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징계 카드를 계속 또 쥐고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1: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징계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1: 징계 카드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0: 네.
1: 그 자체로 장동혁 대표 지지층으로부터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0: 계속 외면을 받고.
1: 이게 뭐냐. 지원해줬더니 이것밖에 못하냐. 아마 그럴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0: 근데 징계라는 게 사실 이게 당하는 사람이 좀 두렵기도 하고 야 이게 징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1: 그래서
0: 실질적으로 징계할 힘이라도 있나라는 그런 생각 들던데.
1: 징계할 수는 있죠. 윤리위원회에서 내리면.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법원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크고
0: 네.
1: 또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0: 네.
1: 징계의 명분을 살려주느냐는 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예를 들어서 무소속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같이 가서 뭘 먹었다는.
0: 치킨 먹었죠. 네.
1: 그런 일 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치킨 먹었...

0: 다는 걸로 징계하기는.
1: 그리고 설령 한동훈 후보를 물리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정말 세게 도왔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그 이전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0: 네.
1: 한덕수 전 총리를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상황을 어떻게 의유를 할 거냐.
0: 그렇죠.
1: 그 상황이랑 뭐가 다릅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 그때는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했고 국민의힘에 들어올 게 거의 확실하고
0: 네.
1: 당원들도 단일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0: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1: 논리. 그러니까 그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좀 그 여론조사 하나 나왔어요.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나온 게 있는데 뭐 여론조사에 뭐 이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5%.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15.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양당 간 격차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하락세인 이유 좀 뭐라고 보시는지.
1: 일단 이제 지난 조사 아마 2주 전 조사로 기억을 하는데요.
0: 네네.
1: 그때 비하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는 거의 붙었었는데.
0: 맞아요.
1: 그러면 일단 여론조사.
0: 2주 그쵸? 사이에. 2주 사이에.
1: 여론조사 응답하는 분들이 정책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봐야 되고
0: 네.
1: 정책 고관여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0: 네네.
1: 지방선거 직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0: 네.
1: 그것은 지방선거 결과를 본 국민들의 어떤 판단.
0: 네.
1: 여권에 대해서 무작정 지지하는 분위기가 실제 선거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동조효과 네. 더하기 국민의힘의 좀 희망 섞인 기대를 섞어서 보내주는 지지 이런 것들이 네. 작용했다고 보는데
0: 네.
1: 선거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뭐 2주 전 정도부터 보면 이게 또 무슨 징계 정치하고 있고 민주당 분열 양상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0: 네.
1: 그러니 민주당이 좀 힘실어주는 분위기를 압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이 난맥상 이게 작용을 해서
0: 차이가 좀 실망한 분들이
1: 엄청 실망하죠.
0: 네. 많아졌다.
1: 기껏 지원해줬더니 이게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0: 네. 그 민주당이 2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에서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네. 나왔고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거 보니까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두 배 이상의 지지를 얻었어요. 이거 일단 먼저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이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실시한 자체 조사이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도층 어떻게 보십니까?
1: 중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당에도 지지를 세게 보내지 않으면서
0: 네.
1: 객관적 입장에서 뭔가 사안별로
0: 네.
1: 양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0: 네.
1: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순간 한 2주 정도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징계 정책이 나온 거니까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선거 이후에 예를 들어 뭐 복당이라든지 한동훈 의원 아니면 당내 화합 뭐 통합 이런 거 좀 기대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작용했을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럼 지지율이 왜 올랐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후보잖아요. 선언을 네. 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정청래 의원이 좀 이렇게 지지 기반을 잃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네. 정리되는 느낌이 네. 든단 말이죠. 김어준 씨 뭐 이런 분들도
0: 네.
1: 발 빼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섞게 보던 민주당의 움직임을 조금 진정되나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봐요. 중도층에서는.
0: 알겠습니다. 그 장 대표님 그 SNS 그 사진 보니까 거기 뭐 제명아 나랑 싸우자.
1: 아,
0: 네. 아우.
1: 이거 부적절합니다.
0: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1: 이게
0: 제명아 나랑 싸우자.
1: 제1야당 대표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제1야당 대표가
0: 아, 그래도 그런 언어는 좀 품격 있게 하죠.
1: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언어라는 게 그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뭐 질서라든지 평가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성도 빼고
0: 네,
1: 호칭도 빼고 그냥 부른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정도면 그냥 이름만 불러도 멸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정치의 상대방을 향해서 멸칭을 섞어서 뭔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네. 그 주장의 내용이 얼마

0: 나 합리적이냐를
1: 떠나서.
0: 그렇죠.
1: 떠나서.
0: 귀에 안 들어오죠.
1: 그렇죠.
0: 멸칭만 들어오는 거죠.
1: 일단, 제명아라는 표현을 쓴 순간.
0: 그렇죠. 그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1: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의 지금 심리 상태를 너무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가 뭐 관심법을 쓸 수는 없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0: 그 장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1: 네.
0: 뭐 왜 어렵냐, 그건 떠나서, 본인이 지금 10개월 넘게 당대표직에 있는데, 단 하루도 진정한 당대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잘 못하고, 그리고 비난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입원까지 하셨잖아요.
1: 네.
0: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리적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와주는 분들도 이제 점점 적어지고
1: 네.
0: 또 언론에서는 관심도 없고 뭐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언론에서. 네. 벌써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방송 장 대표님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0: 그러네요.
1: 다만 네. 저희가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많이 외롭고 좀 뭔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되신 그런 상황이 아닌가.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서 뭔가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자꾸 지금 외부로 지금 도우시는 거가 좀 불안하고 좀 초조하신가? 라는 생각.
0: 근데 그 외부가 어디냐를 보면 본인을 환영해주는 곳이잖아요.
1: 아, 열성 지지층이 있는.
0: 예, 그래서 네. 거기 가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네. 거기 가면 이제 박충건 의원 정도는 계시니까.
1: 네.
0: 거기서 위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반복되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다 짐작을 하죠.
1: 저분이 아니, 당 대표가 당 안에서 에너지를 얻으셔야 되는데 당 밖에 가서 박수와 환호를 받고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해 보여요.
0: 그래서 제가 저희 당의 당 대표 유고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 아, 유고 상태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바로 그런 거다.
0: 네.
1: 밖으로만 들고 계신 그 부분이 아, 좀 그렇다. 예. 네, 그렇네요. 이제. 자, 오늘 그 바쁘신 시간 또 내주셨습니다.
0: 아, 예.
1: 자,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키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영국 옥스퍼드 대 연구팀이 비둘기에게 기억력 실험을 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냈을 때 비둘기는 열심히 풀었죠. 하지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선 달랐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끙끙대는 대신 구석으로가 낮잠을 청했죠. 더 버티면 탈이 날 걸 알고 스스로 멈추는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비둘기가 일깨워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우석훈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가끔 어두운 도로에서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0: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차를 말하는데요. 다른 운전자가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 올 가을부터는 관련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죠. 주변이 어두울 때 전조등과 후미등이 스스로 켜지도록 자동 점등 기능을 장착해야 하는 건데요. 9월 1일부터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스텔스 차량, 법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서 안전 문화를 고쳐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소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 합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행사에서 휴전 상태에 대해 나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지도부를 병든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이란을 상대하는 건 그저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대화를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협에서 오만 쪽 해역을 이용한 상선들을 공격하자 미군은 80여 곳을 보복 공습했고 다시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발언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AFP, AP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8일 오전 기준 배럴당 78.09달러로 전장보다 5.3% 상승했고 서부

0: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의 공소심의회를 둬서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포괄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검찰청이 취합한 개정안 의견서와 함께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보안수사가 폐지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거센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산림청은 충남 서천에 산사태 경보를, 천안, 공주, 세종, 경기 여주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최근에 달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금난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달걀값은 지난달보다 10.3%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겨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산란계 수급이 불안정해진 데다가 달걀은 더위에 취약한 동물이라서 기온이 높아지면 산란율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달걀 가격이 비싸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달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엊그제 이종표님도 매일 먹을 간식 챙기고 있어요. 바나나 두 개, 삶은 달걀 하나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고운 다습한 7월에는 반숙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노른자까지 다 익혀서 완숙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반숙도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비싸진 달걀인데 먹고서 괜히 탈나면 안 되잖아요. 달걀을 비롯해서 뭐든 푹 익혀 드시고 손도 자주 씻기를 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baby 듣고 왔습니다. 구예찬님이 어제 오늘 아침 윤상에서도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여름에는 완숙을 먹는 게 좋다고. 오늘 오프닝에서 이제 달걀 이야기하면서 요즘 달걀 많이들 드시는데 요즘같이 더운 7월에는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드시는 게 좋다. 그래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 저는 진짜 반숙 좋아하거든요. 달걀 후라이도 그렇고 달걀 그 삶아서 먹을 때도 그렇고 완숙보다는 완숙 너무 퍽퍽해가지고 반숙을 먹는데 오늘도 반숙 먹었는데 이제부터 완숙 먹어야겠네요. 서정성님 저도 달걀이랑 닭가슴살 매일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7190님도 저도 매일 아침마다 삶은 달걀 두 개씩 먹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김명자님 계란값이 등금값이라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먹고 있어요. 신지연님도 좀 전에 마트 가서 달걀 사와서 삶았어요 하셨고요. 신은희님 젠디 저는 텃밭 한 켠에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매일 달걀을 3, 4개씩 낳는데 노른자가 진하고 고소해요. 얼마 전에는 병아리도 두 마리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쁘게요. 우와 달걀을도 달걀이 아니라 닭을 또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은희님은 그럼 진짜 신선한 달걀을 매일같이 드시겠네요. 은희님 또 이야기 전해드린 것처럼 이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우리 은희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거니까 또 반숙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완숙을 먹어야 될까요? 더우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남보람님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오당대 편으로 더치커피와 쿠키를 보냈어요. 이재은 아나운서와 스태프분들 맛있게 드셔주세요. 이런 글을 미니에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보람님. 감사히 잘 받았고요. 저희 다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일상 전해주시고요. 또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주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심리적 지배라고도 하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또 예능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또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이따가 3부에서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펙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국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캐나다가 60조 원대 신규 잠수함 사업자로 한국 대신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 기업을 선택한 가운데 단순히 무기를 거래하는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미래의 연대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한국 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을 개시했는데요.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과 연이은 회담을 가진 뒤 내일부터는 몽골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고 근무 시간과 보수 기준은 모두 배달 플랫폼이 정했으며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는 새로운 노동 형태와 관련해서 별도의 입법이 선행되지 않아도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고요.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직접 소송으로 노동자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노동자 추정

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논의는 동물을 물건처럼 다루는 현행 민법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요. 현행법상 동물은 형태가 있는 존재로서 유체물에 포함돼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고요. 그래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재물 손괴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법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건데요. 법무부는 오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 주소와 개선 방향, 민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수란 피처링 크러쉬의 러브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조광희님이 동물은 생명체로 봐야 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의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

그래서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금의 민법은 이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 물건과는 구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타났고요. 사실 뭐 이거 자체가 동물을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법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 있는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동물 학대에 대한 그런 사회적 또 법적인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달 플랫폼 통해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 분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뉴스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이 개인 사업자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가 돼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은 이 플랫폼 노동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 이런 판단이 나온 첫 사례라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신은희님이 신청해주신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전해드렸습니다. 정은사님이 청주는 지금 호우경보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하고 소식 전해주셨고요. 김영자님도 여기는 논산인데 어제 저녁에 빗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 밤이 고비라고 해서 또 잠을 설치겠네요. 제발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오후 한때 충남 부여에 시간당 68mm의 극한 호우가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오늘 밤부터 또 빗줄기 거세진다고 하고요.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비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있네요. 우리 명단님 대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김경주님, 젠디 저는 지금 걷뒤하고 있어요. 여기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걷뒤,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 걷뒤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너무 걷거나 너무 뛰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템포 맞춰가지고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게 뭐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혜림님은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아침에 은행 업무 보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쉬었어요. 식빵에 스프레드 발라먹고 설거지 하려고 합니다. 비가 내리니 몸이 축축 늘어지네요. 맞아요. 비 소식 곳곳에서 많이들 전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9764님은 울산은 비 구경하기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 그래요. 울산에는 또 비가 안 왔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건 아니었나 봐요. 서울도 오전에 비가 좀 많이 내리다가 오후에는 해가 또 쨍쨍 뜨는 날씨가 이어졌는데, 울산 쪽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밤에도 많이 덥다고 하던데 열대야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서 열대야 주의보까지 내려진 곳도 있고요. 건강관리 진짜 잘하셔야겠습니다. 5619님은 여기는 김해입니다. 하루 종일 흐리고 습도 높은 날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꿉꿉한 날씨예요.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피해 없길 바라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충남 지역, 충청 전북 지역에 좀 이렇게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는 내일 밤이면 뭐 대부분 그칠 것 같기는 한데 수도권 강원도 모레 오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고요. 0313님, 댄디 어쩌면 좋을까요? 당뇨가 있어서 저녁 식사를 오이 반 조각, 찐 달걀 2개, 식빵 한 조각, 방울토마토 5알씩 먹고 있는데 달걀 가격이 비싼 관계로 메추리알로 식단을 바꾸고자 합니다. 오, 괜찮은데요? 메추리알도 똑같이 단백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 대신에 조금 많이 먹어야겠네요, 메추리알을. 그 달걀을 2개씩 드셨으면 한 메추리알을 한 몇 개 정도, 8개 정도 드셔야 되려나? 한 10개 정도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127님, 우리 동네는 계란 한 판에 12,000원씩 해요. 오, 그렇군요. 엄청 올랐네요. 진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계란이 진짜 달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6,000원대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달걀이 진짜 급란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10.3% 지난달보다 그렇게 올랐대요. 많이 비싸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오늘은 소개해 드릴게요.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듣고 왔습니다. 변상현 님이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등산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힐링하고 왔어요. 오, 오늘 쉬는 날이셨군요, 상현 님. 또 등산으로 하루를 보내셨다니. 산에 가면은 오늘 어떠셨나? 어디 계시죠, 우리 상현 님? 날씨 괜찮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우리 윤성준 기자님 말씀이 요즘 같은 날 산에 가도 정상 올라가면 바람도 시원하고 쌀쌀할 때도 있다고 하던데 올라가셔서 좀 이런저런 생각도 하시고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운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푹 쉬시고 편안하게 오당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20님은 아내가 김치전 해놨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딱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행복합니다. 오, 김치전 비 오는 날 또 잘 어울리는,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죠. 저도 오늘 김치전이 좀 먹고 싶더라고요. 그 따뜻한 김치전을 또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우리 6520님의 아내분께서. 그래서 또 집에 가는 길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김치전 맛있게 드시고요. 0062님은 가족이 모여서 식사했는데 어느새 식탁엔 나만, 싱크대엔 설거지만 남았네요. 오당제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설거지해요. 아, 그래요. 이게 또 다 같이 식사했는데 또 다들 다 먹고 몸만 빠져나가고 우리 0062님만 남아 계신가 봐요. 그 치우는 것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제가 6520님 아까 김치전 소개해드리면서 아내분이 맛있게 김치전 해놨으니까 설거지 뒷정리는 우리 6520님이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다 참았는데 0062님 가족들 다시 불러가지고 자, 각자 먹은 거 각자 정리하자. 이렇게 한번 반찬이라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나는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우리 0062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김순남님, 여기는 경북 영양입니다. 남편은 당직이고 저는 내일 먹을 가지 반찬 만나게 만들고 있어요. 오, 가지 반찬 맛있겠네요. 가지가 또 여름에 맛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구내식당에도 가지 나물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3268님, 저는 내일 휴무라서 컵라면에 맥주 마시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맛있죠? 크크 하셨어요. 오, 내일 또 휴무라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부러운데요, 3268님. 라면에 맥주라. 저는 이런 조합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맛있다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내일 또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행복한 휴무 보내시길 바랄게요. 9119님, 저녁으로 코다리찜 맛있게 먹고 지금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 맨발 걷기가 몸에 좋다고 친정엄마가 주입식 교육을 하셔서 저도 건강을 위해서 틈만 나면 맨발 걷기 하려고 합니다. 오, 집 근처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봐요. 우리 9119님은 요즘은 또 공원마다 많이들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공원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맨발 걷기가 진짜 건강에 좋죠. 발 근육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액순환 촉진시켜준다고 하죠. 그래서 맨발 걸으면서 발바닥 이렇게 자극하는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시원하고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되게 가벼워지고 그런 느낌 든다고 하던데 지압 효과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도 되잖아요. 촉감에 집중하게 되면서 긴장도 풀리고 뭔가 심리적으로도 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자세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무튼 진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맨발 걷기 앞으로도 틈틈이 열심히 하시고요. 8457님은 아침에는 회의 연속, 오후에는 출장, 30분 뒤에 또 온라인 회의 있어요. 사무실 복귀 중에 문자 보내

살려주세요. 유유유. 오늘 진짜 바쁘셨겠네요. 아침에 회의하시고 오후에 출장도 다녀오시고 또 30분 뒤에 회의까지. 와, 어떡해요. 우리 8457님 밥은 잘 챙겨 드신 거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8457님을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비지스의 테크니컬러 드림스 그리고 10cm의 쓰담쓰담 전해드릴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내에 초등학생이 기증한 작은 돌멩이가 전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경남 고성 박물관에 다녀온 한 방문객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유물인 줄 알고 한 초등학생이 기증하고 싶다고 돌멩이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라면서 전시된 돌멩이 사진을 함께 올렸다고 해요. 돌멩이 옆에는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이라는 제목의 안내문과 함께 이 돌멩이를 전시하게 된 이유도 적혀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께서 아이가 발견한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을 찾아오셨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믿었고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고 했다. 비록 평범한 돌이었지만 아이의 머머한 마음이 아름다워서 전시하기로 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고성 박물관은 아이의 어떤 마음이 아름다워서 이 돌을 전시하게 됐을까요? 1번 새침한 마음, 2번 삐딱한 마음, 3번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이라고도 하죠. 1번 새침한 마음, 2번 삐딱한 마음, 3번 순수한 마음.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H.O.T.의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5%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5.35% 내린 7,246.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어제 대비 2.66% 내린 7,452.48로 하락 출발해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한때 7,1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천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3,377억 원, 451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횡령 사건에 휘말린 건설회사 대표에게 판검사 등 허위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경찰 최고위 간부 출신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 경찰청 차장 출신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고위직 경찰 출신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무너뜨린 점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처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 소속 직원들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 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은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과 전문성, 국가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정부가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거센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 잠시 잦아들었다가 모레 새벽부터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도로가에 좌판을 펼쳐놓고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을 파는 모습. 농촌 지역을 지나다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파니까 당연히 이 동네에서나 물건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판매상이 다른 지역에서 떼온 농작물을 해당 지역의 특산품인 양 속여 파는 건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지역 농민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유통 경로를 알기 힘든 도로변의 농산물. 원산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경남 고성박물관은 아이의 어떤 마음이 아름다워서 이 돌을 전시하게 됐을까요? 7102님 3번 순수한 마음. 우리 집 둘째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꼬마 껍데기를 주워와서 화석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당첨자 7102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지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사진과 안내분을 본 누리꾼들은 박물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돌은 현재 고성박물관 1전시실 기증실에서 다른 기증품들과 함께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웰템,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1: 네.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습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진짜 사우나 속을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대구, 경북, 광주 쪽은 올해 첫 열대야 현상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름은 밤도 짧은데 더위 때문에 참 잠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 열대야에 좀 잘 자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1: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차가운 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든요.
0: 아하.
1: 미지근한 물로 해야지만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체온을 밖으로 방출시킵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발을 차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0: 발을 차게 하라고요?
1: 네네. 오. 발이 이 체온 조절의 핵심 부위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기 전에 발을 시원하게 해주면은 전체 신부 체온이 떨어지는데 좀 네.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을 취침 전에 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지 말고 타이머를 좀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다가 더위 깨면은 이제 이게 더 수면의 질을 망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서늘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발을 오히려 따뜻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발을 차게 하는 게 좋군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오, 그렇군요.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1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엊그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서 무려 6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기사였는데 언젠가부터 뉴스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심리학 용어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사실은 이제 1944년에 연극 가스등이라는 작품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0: 네.
1: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새로 집에 이사를 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부 중에 남편이 살인범이에요. 이 집의 이전 주인을 죽이고 그 주인이 숨겨놓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0: 네.
1: 이 집의 다락방을 뒤집니다. 근데 아내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다락방에 가스등을 켜게 되면은
0: 네.
1: 그걸 켜면서 가스가 그쪽으로 새어나가니까 집에 전체적으로 가스 불빛이 좀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돼요.
0: 네.
1: 그러면 아내가 이거를 알아차리고 아 불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이걸 들키면 안 되니까
0: 네.
1: 아 무슨 소리야 멀쩡한데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식으로 아내를 막 공격을 해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아내는 자기의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을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나왔는데요.
0: 네.
1: 결론적으로 의미는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지구속적으로 부정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가스라이팅은 연인이나 부부 또 부모 자식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 또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1: 네. 가스라이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실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요.
0: 네.
1: 바로 신뢰와 의존입니다. 낯선 사람이 너 이상한 거야. 그거 네 말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무시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반복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1: 이 사람이 나를 잘 아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부모 자식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는 특히 부모의 말이 곧 진리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스라이팅을 해도 자식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신뢰와 의존이 있어야 되는군요. 이게 전제 조건에.
1: 맞습니다.
0: 가스라이팅 할 때 또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 단계는 관계 형성 단계인데요.
0: 네.
1: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매력적입니다. 관심을 쏟고 특별하게 대해주고 깊은 신뢰를 쌓는 과정이죠.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가스라이팅이 시작돼도 아, 처음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는 기억이 남아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0: 네.
1: 두 번째 단계는 기억 왜곡 단계입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너 꿈꾼 거 아니야? 그게 언제적 얘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기억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은 피해자는 자기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0: 네.
1: 세 번째 단계는 미니마이징이라고 해서 축소 단계인데요.
0: 네.
1: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게

0: 뭐가 힘들어? 그 정도 가지고 예민하게 울지 마. 네가 진짜 예민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있죠.
1: 우와.
0: 네, 내 감정 자체가 과하고 유난스러운 거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는 무시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은 이미 피해자는 자기 판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가해자가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도 피해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나는 스스로 판단을 못하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향 같은 게 있을까요?
0: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들, 가스라이터라고 부르죠.
1: 네.
0: 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즘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통제 욕구가 높고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겉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1: 그 가스라이팅 화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골 멘트 1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0: 저항하기가 어렵게 만들죠.
1: 아, 그러니까 또 다른 단골 멘트 뭐가 있을까요?
0: 그 외에도 네가 예민한 거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 없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다 네 탓이야.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얘기들이죠. 예. 공통적으로 이 얘기들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흔들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이 가스라이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1: 네. 조광희님이 뭐 예로 들면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소리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멘트. 반대로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왠지 좀 마음도 여리고 순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마음이 여리고 순한 분들이 더 취약한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걸 싫어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네 분들이 많고요. 또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의존성 성격을 지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성향을 지닌 분들도 가스라이팅의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1: 그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도 그거 왜 속지 하다가 한순간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도 나는 절대 안 당해 해놓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당할 수 있는 거네요.
0: 예, 맞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나 지금부터 가스라이팅 할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뭔가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신뢰가 쌓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서히 아주 조금씩 현실 인식을 건드린다라는 게 가스라이팅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은 바로 뛰어나오지만 찬물에 넣다가 이제 서서히 가열해 나가면은 본인이 익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당한다라는 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자가 진단 같은 게 있나요? 가능한가요?
0: 네.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연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첫 번째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때 설레기보다 뭔가 긴장이 든다. 네. 그리고 그 사람과 있다가 헤어지고 나면은 나 또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
1: 네.
0: 그리고 그 사람이랑 나눈 대화를 집에 와서 곱씹으면서 내 말 중에 문제가 있었나를 따져본다 라고 하면은 또 의심해볼 만하고요.
1: 네.
0: 예전에는 스스로를 결정 잘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자꾸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요즘 너 뭔가 변한 것 같아.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막상 잘 모르겠다. 네,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이상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심해볼 만합니다.
1: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일상에서 연락할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 눈치를 보게끔 만들고 자꾸 죄책감 느끼게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그 밖에도 가스라이팅 종류가 좀 다양하다면서요.
0: 네, 맞아요.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1: 부정.
0: 네.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얘기는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반박. 상대방의 기억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었어. 그게 그런 뜻 아니었는데
1: 네.
0: 너 오해한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기억하는 사실을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세 번째는 전환입니다. 문제가 제기되면은 주제를 바꾸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

0: 숫자로 만듭니다. 지금 그 얘기를 꼭 꺼내가지고 분위기 망쳐야 돼?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1: 듣기만 해도 너무 싫다.
0: 태도를 취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미니마이징, 사소화죠. 상대방의 감정을 하찮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너는 맨날 그렇게 예민하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래요.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를 겪는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만약에 이제 연인이다 그럼 헤어질 수 있겠지만 뭐 부모 자식 관계다 그러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사람이 있다면 힘든 게 사실인데요. 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 만남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록을 좀 해두는 걸 권유드리고 싶어요.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기억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를 간단한 일기 형태로 한 두세 줄이라도 적어보는 거죠.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할 때 기록을 보면서 덜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채널을 확보하라.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원칙입니다. 사실 부모 자식 관계 같이 이렇게 밀착된 관계는 벗어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럴 때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친구가 됐던 아니면 제3의 상담사, 치료자가 됐든지 네. 이 관계 밖에 있는 사람한테 상황을 털어놓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뭔가 부적절한 느낌을 맞다라는 걸 확인받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1: 네. 엊그제 김민호 아나운서도 TV 구매하면서 AI한테 계속 물어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또 AI한테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AI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등장을 했는데 선생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0: 네, 재밌는 주장인데요. 진짜 가스라이팅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의도적인 심리 지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어떤 AI는 적어도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AI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이 AI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계속 동의해주고 맞다고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의도와 다르게 현실 인식이 좀 왜곡될 수 있습니다. AI도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루트는 다르지만 현실 감각이 좀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1: 현실 감각이 흐려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임상 심리학자가 한 얘기를 보니까요. 이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너무 흔하게 써서 조금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내도 가스라이팅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0: 아, 맞아요. 용어가 좀 대중화되게 되면 꼭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개념이 좀 희석이 되면서 실제로 사실 심각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뭔가 고통이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참 누군가가 나랑 의견이 달라서 강하게 주장하거나 듣기 싫은 솔직한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요즘에는 다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팀과 그냥 갈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속성과 의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네. 한두 번 의견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좀 무시하듯이 얘기하고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상대를 통제하려는 어떤 의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스라이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저 사람이 나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이런 방식이 얼마 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그리고 내가 단순히 기분 나쁜 걸 넘어서서 나 자신을 믿기가 어려워지는지 네.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1: 야근하면서 오당제 들으시는 직장인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직장에서 과도한 칭찬과 비난이 반복되는 것도 가스라이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네가 최고다, 너밖에 없어 하다가 다음 날에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건데 직장 상사한테는 대들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아,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감정 사이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1: 감정 사이클링.
0: 네, 네, 극단적인 칭찬과 비난을 반복하다 보면은 받는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칭찬받고 뭘 하면 비난받지라는 거를 파악하려고 계속해서 네.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레이더가 그쪽으로 향하면서 상사의 기분을 맞추는 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자기 판단은 좀 뒷전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기록이 남는 것들 있죠. 네. 네. 메신저, 메일, 통화 녹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근거를 남겨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관계 밖에서 현실 확인을

0: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보는 동료들, 믿을만한 동료한테 이런 상황들을 공유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상해? 라고 외부의 시각들을 확인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1: 네. 자, 여러분도 혹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마무의 베럭.

0: 마마무의 베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만나볼게요. 박주연님이 와 들어보니 우리 팀장하고 완전 똑같네요. 가스라이터였네요. 늘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던데 웃긴 건 농담을 워낙 잘해서 자기가 가스라이터가 맞다고도 해요. 본인 스스로 인정하시나 봐요.
1: 네네네. 와, 악성은 아닐 것이다.
0: 아,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나쁜 분은 아니실
1: 그러니까요.
0: 수 있죠.
1: 네.
0: 그렇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면?
1: 그렇죠. 네. 보통은 가스라이터다라고 하면은 네. 뭔가 더 이렇게 발작 하듯이 화를 내거나
0: 내가 무슨 가스라이터냐?
1: 그러니까 내가 다 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0: 그렇겠죠.
1: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겠죠.
0: 네. 박종익님은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분리되었을 때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신우는 독립적이고 남편은 계속 어머니한테 끌려다닙니다. 어머니 가스라이팅은 젊었을 때부터 나는 오래 못 산다. 건강이 안 좋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거예요. 18년 결혼 생활한 결과 제 건강이 더 안 좋아.
1: 어떡해요. 아유, 너무 힘드셨겠네요.
0: 아,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나요?
1: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자녀가 두 명이 있다라고 할 때 또
0: 네.
1: 타겟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0: 있어.
1: 조금 더 순종적이고 뭔가 말하자면 가스라이터들도 이제 누울 자

0: 보고 발을 네. 뻗는 거죠. 이걸 받아줄 만하고 조금 더 조종하기 편한 대상을 찾아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1: 그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종이님이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0: 너무 어렵네요.
1: 어렵죠, 진짜. 네, 어머님은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0: 그러니까요.
1: 남편.
0: 적어도 이제 마음의 선을 나라도 좀 긋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남편이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나까지 거기에 휘말리지는 않겠다. 혹은 이제 내 아이들까지 거기에 끌려가도록 놔두지는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경계를 좀 구분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종이님이 건강이 또 안 좋으셨다고 하니까.
0: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드시면.
1: 맞아요. 그리고 조광희님이 예전에 다단계 사기 이런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겠죠? 하고 물어보셨네요. 예전에 뭐 피라미드 사기라고도 하고.
0: 아, 그렇죠. 다단계. 이런 과정도 이제 뭐 가스라이팅의 과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1: 네.
0: 뭐 그리고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을 이제 포교를 하는 경우에도 예, 이런 과정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신규 회원은 이제 계속 모집하는 그런 거니까. 신은희님 듣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심리가 더 궁금하네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0: 그렇죠. 보통은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죠.
1: 그렇다면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최고다 뭐 이런 그렇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짱이다 뭐 이런 거요?
0: 이런 분들도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네.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받고 확인받아야 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저희가 4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 은희님이 듣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의 심리가 더 궁금하네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나르시시스트.
1: 나르시시스트.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열등감, 그걸 채우기 위한 연료를 이제 이 피해자에게 얻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맞춰주다 보면은 뭐 괜찮아지겠지라는 식의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0: 네.
1: 이 가해자 측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의 말에는 그냥 드라이하게 어떤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0: 네.
1: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정말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그 안에 조금 들어가 버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한테 항상 상황을 조금 공유하면서 그 조언을 조금 계속 받고자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하죠.
0: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해 가는 것도
1: 맞아요.
0: 좋을 것 같아요. 김혜정님, 전 아이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1: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떻게 매번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 잔소리를 하는 방식이
0: 네.
1: 어떤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죠.
0: 네.
1: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좀 깎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만약에 이렇게 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무조건 뭐 엄마 말이니까 아빠 말이니까 따라야 돼라고 약간 다그치듯이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상황이 끝나

0: 하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들어보시는 거. 예, 이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유정님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네. 예, 싫은 소리를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뭔가 또 가스라이터들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따라주면은 처음에는 막 먹이를 많이 줘요. 네. 역시 너밖에 없다. 너를 믿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거절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절의 멘트들을 미리 조금 연습해 두는 것들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얘기들을 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일단은 곧바로 그 가스라이터의 얘기에 동의하거나 따르는 대신에 네. 약간 결정을 조금 유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템포에서 한 발짝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서 적절한 답을 좀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가스라이팅 안 당할 수 있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0: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나의 인식을 신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거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해도 네. 내가 느낀 감정과 나의 생각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될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일기처럼 자기 감정을 계속 기록하는 습관들을 꼭 가스라이터가 지금 옆에 있지 않더라도 네. 다들 좀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적어두면 나의 내면이 좀 더 단단해지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나를 믿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듣고 올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듣고 왔습니다. 3293님이 여기는 서울 중랑구 면목 3동 8동인데요. 비는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네요. 저는 선풍기 틀고 창문 싹 열고 누워있답니다. 오, 비가 지금 안 오고 있군요. 바람도 잠잠해졌고 선풍기 틀고 창문 열고 누워있으면 여름밤에 그 작은 행복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풍기를 너무 얼굴이나 몸으로 직접 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회전 기능 좀 켜주시고 발을 시원하게 아까 하면은 잠이 잘 온다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약풍으로 맞춰놓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라디오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간 이렇게 찬 바람 맞으면 몸도 좀 추워지고 목도 좀 아프고 칼칼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게 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또 밤사이에 비 소식이 있어서 창문 같은 거 잠들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갑작스러운 비 막 많이 내리더라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2947님, 울산에는 낮에는 폭염, 밤에는 바람이 세게 부네요. 검은 콩 심었는데 싹이 잘 났던데 다 타서 죽게 생겼어요. 울산에도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운동하러 나갔는데 밤하늘이 비 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 울산 아까도 많이들 글 남겨주셨는데 비가 안 오고 있군요. 울산에는 비가 간절한 상황이에요.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물들도 너무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든데 동물도 그렇고 이런 식물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검은 콩이 싹이 났는데 다 타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보니까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울산 지역에 시원하게 비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당한 단비가 진짜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3377님은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듣고 있어요. 낮에는 마늘 깐다고 목도 어깨도 다리도 참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지금은 푹 쉬고 있습니다. 대구는 비는 오지도 않고 덥고 답답합니다. 대구 역시 비가 오지 않고 덥고 답답한 날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 내려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1938님, 젠디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후다닥 다 던져놓고 그냥 퍼져있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눈 뜨니까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젠디 목소리였어요. 알림 설정해놓은 미니가 켜졌거든요. 이제 늦은 저녁 먹어야겠어요. 메뉴는 간단하게 포슬하게 찐 감자와 우유예요. 유후! 오, 일찍 퇴근하셨나 보다 우리 1938님. 그래서 좀 낮잠을 주무셨는데 라디오에 마침 또 알람을 설정해 놓으셔서 제 목소리와 함께 일어나셨나 봐요. 잠을 좀 깨워드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그렇긴 한데 저녁을 드시고 다시 또 푹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698님, 얼마 전에 자동 커피 머신기 구매했는데 너무 편리하고 좋네요. 하루에 커피값을 4,300원씩 지출했는데 집에서 커피 내려서 텀블러에 담아서 마시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또 커피 머신을 구매하셨군요. 맞아요. 집에 커피 머신 하나 드리면 밖에서 사 먹지 않아도 내가 또 내 스타일에 맞게 커피 내려 마실 수 있고 또 시럽 같은 거 구비해 두시면 거기에 맞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오당지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 레디컬스의 You Get What You Give, 그리고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두곡 전해드릴게요.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0791님, 전 내일 둘째 아이 음악 경연 대회가 있어서 가려다가 장마로 비가 강하게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뤘어요. 빗길 운전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옷까지 갖춰입고 연주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내일 아이가 보내줄 사진과 동영상을 기다려야 해요. 마냥 베이비인 줄 알았는데 다 큰 14살이네요. 내일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해주세요. 아, 아쉬우셨겠어요. 07912. 그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예보된 날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먼저니까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그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대회 끝나고 보내올 영상 사진 보시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대회도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054님, 내일은 영동 5일장에 찐빵 만들어서 팔러 나가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영동 군민분들 장 구경 많이 나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내일 또 찐빵 만들어서 장 나가시나 봐요. 내일 장사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7102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 뭘까요? 7102님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정승환 버전의 만약에 마리아 신청합니다. 남편이 노래방 가면 잘 불러주던 노래인데요. 요즘은 목이 아파서 못 불러주고 있거든요. 듣고 싶어지네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마리아 정승환 씨의 목소리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0: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광주 고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 살해 직후 범행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제1고아의 경기도 중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광주 제1고등학교는 사과와 화해를 했음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저녁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재회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등을 받는 기업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기업인을 고소했으며 해당 피해자가 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해당 인물을 제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피의자를 불러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0: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 잠시 잦아들었다가 모레 새벽부터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전쟁 이후 무너진 시설을 다시 짓는 재건 사업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은 석유와 가스 시설들이 경제 핵심인 만큼 재건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45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건설사들은 과거부터 중동의 대형 플랜트 사업에 참여해왔는데요. 다만 이 사업이 우리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중동 재건 사업의 수주 가능성부터 남아있는 변수들까지 잠시 후 임병구 러머스 테크놀로지 한국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넥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1577-1352 1577-1352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전쟁 이후 중동 재건 사업에 기회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병구 러머스 테크놀로지 한국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대표님. 플랜트 사업, 특히 중동 영업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셨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3: 네, 저는 플랜트 사업 쪽에서 한 30년 정도 지금 일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러머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글로벌 화공 플랜트 기술을,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에 동아시아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한국 대표를 같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동 쪽에도 그렇고 글로벌 영업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기획 분야도 좀 일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관련된 지식들을, 그리고 이제 경험들을 녹여서 이런 쪽에 열심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전문가분을 모셨으니까 요즘 궁금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재건, 뭐 이제 시작하긴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올 만한 기회들 있습니까?
3: 실제로 이란 시장이 열리려면은 지금 이제 MOU가 잘 협의를 이어져서 여러 가지 제재가 풀려야 되겠죠. 그런 불확실성이 참 없어진다면은 저희에게 진짜 큰 시장이 될 거는 분명하거든요.
2: 예.
3: 근데 뭐 아직도 어저께도 뭐 미사일을 공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직 언제 이게 안정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2: 네.
3: 그 이란이 현재 그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규모는 뭐 너무나도 여러 군데서 다른 수치를 얘기하지만 한 400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나 인프라 부문 쪽 이쪽에 피해받은 게, 에너지 관련된 게 한 30조 원 이상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재건이라는 게 꼭 폭격을 맞은 시설만 이렇게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재로 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국가 발전을 못 했잖아요. 예. 제한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캐치업 못한 발전들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거 외에도 어마어마한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3: 그리고 경제 제재 전에는 사실은 이란은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70년대까지 70년대부터 시작한 그 협력 관계가 2019년 그 경제 제재가 완전 본격화 되기 전까지 이란에서만 저희 플랜트 사업으로 20조 이상의 수주를 해왔고, 그리고 중동 전체로 봤을 때도 그 규모가 한 8%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야, 진짜 말만 들었는데 숫자로 말씀 딱 해주시니까 옛날엔 진짜 중동 때문에 먹고 살았던 적도 있구나 하는 정도네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이란 쪽에서 유달리 우리 한국 건설사들을 크게 신뢰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한 가지만 좀 제가 여쭤볼게요.
2: 예.
3: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빌딩이 쫙 모여있는 도로가 어디죠?
2: 테헤란로입니다.
3: 그죠?
2: 예.
3: 근데 테헤란로 이름이 그게 이란의 수도잖아요.
2: 그렇죠.
3: 그럼 이란에 가면 거꾸로 서울로가 있겠죠?
2: 있겠죠.
3: 예, 있습니다.
2: 예.
3: 이게 우리나라가 그 양쪽 그 상호 간에 협력이 시작되고 인연을 맺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1977년도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예. 서로 붙여준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은 인연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와중에 되게 좀 그 한 가지 사건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란 이라크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대림산업이 거기서 공사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칸간가스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거기 이제 이라크가 와서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상하셨거든요. 그래서 13명 정도가 사망하셨고, 그리고 14명 정도가 중상을 입고 한 50여 명 정도가 사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특유의 책임감으로 그 와중에도 공사를 끝까지 마쳐서 1990년도에 이 공사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이란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제 한국 회사들은 굉장한 책임감이 있다. 어떤 것도 끝까지 다 완수해낸다라는 그런 각인이 됐고요.
2: 네.
3: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이란의 가장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시설 중에 사우스파라는 가스전 관련되어 있는 가스 처리 시설이

0: 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0: 있어요. 그거를 1번부터 9단계까지 네. 거의 다 우리나라가 다 했어요. 아. 1번, 6, 7, 8번 요거는 대림이 했고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현대가 수행했고 9번하고 10번은 GS가 수행을 했습니다.
1: 예.
0: 이 프로젝트들이 다 합쳐서 50억 불, 우리나라가 수주한 금액이 50억 불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결국은 이 사업을 아주 잘 수행해서 지금 이제 이란의 핵심적인 설비가 됐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뒤로도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플랜트 쪽의 분야에 대단한 경쟁력을 갖게 됐고 지금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삼성 E&A다. 그러면 우리 산업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현대 건설은 뭐 글로벌리 현대자동차와 같은 지위를 얻고 있을 정도로 그 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이라든가 유럽도 쟁쟁한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했었을 땐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0: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1997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일본하고 유럽 회사들이 대단히 선진화된 회사였고
1: 네.
0: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다 시장에서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는 제일 1순위로 불러지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회사들입니다.
1: 이야 그렇군요. 네. 엄청나네요. 뿌듯해집니다. 제가 이게 맞는 사실인지 오늘 대표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중동 현장에서 근무했던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이 됐잖아요. 나이가 네. 좀 드셔서 이분들한테 들었는데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 그 일할 때 심지어 우리 근로자들을 때리기도 했대요. 맞습니까?
0: 아 예전에 제가 선배님들한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자 근로자로서 그 나라를 가서 일을 했잖아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근로자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기술자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제가 2000년대 초반쯤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비자를 위해서 줄을 섰을 때 이렇게 다른 국적들하고 같이 줄 서 있으면은 한국 사람 일로 와봐. 따로 줄 서. 이렇게 대우해 줄 정도로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1: 예.
0: 이제 뭐 완전 선진국의 대열에 그냥 같은 라인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근로자들이 아니라 뭐 같이 무슨 노예 취급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막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0: 예.
1: 참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선배님들의 노고가 있었구나 또 생각이 들었는데
0: 예.
1: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달라진 우리 위상에 적합한 시장인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굳이 해야 돼? 이런 시장인지 그거 궁금합니다.
0: 이란이 일단 되게 잠재력이 좋아요.
1: 예.
0: 뭐 인구도 1억이고 그리고 거기가 공사를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환경이 중동의 이쪽에 그 호르무즈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보다 그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아서 공사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정부도 되게 협조적으로 이렇게 했던 시장이라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공사를 하면서 안정감을 많이 얻었던 나라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란은 되는 것도 없는데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예.
0: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을 다 귀담아 듣고 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란에서 공사하는 회사치고 거기서 손해봤다 이런 얘기를 한 회사는 별로 없어요.
1: 그렇군요. 나름대로 일할 법한 상황들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0: 그렇죠.
1: 그러면 나름 뭐 괜찮은 사업진 것 같긴 한데 간간이 이란에서 뭐 사업했다가 사업 중단됐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0: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적극적으로 이란 시장을 공략해서 이란의 주요 공사를 다 수주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올라선 다음에 그다음 안타깝게도 이제 핵 관련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1: 예.
0: 2012년도에 이제 이란의 핵 문제 때문에 유엔하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제재가 국제 결제망에서 이제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국제 결제망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 대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수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업을 유지하고 싶었던 회사들은 이제 뭐 송금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바이 그 테헤란의 지산이 있는데 그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란에서 달러를 뽑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방에다 돈가방을 잔뜩 들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을 그러면서 지사를 운영할 만큼 그렇게 좀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란하고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서

0: 어떤 것까지 했었냐면은, 이란도 우리나라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했고, 또 우리 한편에서는 이란의 그 좋은 원유를 또 좀 다른 데보단 좀 좋은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지속하고 싶어서,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다가 계좌를 뒀습니다.
1: 네.
0: 달러가 안 되니까,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는 거죠. 그럼 그 대금을, 이란 계좌에다가 원화로 넣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면서 대금을 이란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란에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실 달러가 이란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그래도 움직이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교역이 쭉 끝까지 그래도 유지가 좀 됐어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그 트럼프가
1: 핵합의.
0: 그 핵합의를 탈퇴하면서 예. 이제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가지고 제3국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당사자들 외에도 다른 나라들까지도 이런 제재에 동참하라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때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 이때 그 우리가 얼핏 뉴스에서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란 자금이 동결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1: 예.
0: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다 쌓아뒀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유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갖다 놨던 돈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면서 다시 회수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원유를 수출한 양이 많아서 그 돈이 더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 돈으로 60억 불 정도가 쌓여 있었어요.
1: 예.
0: 이란의 돈이.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계속 이란은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 돈을 못 주니까 이제 외교적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채널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2023년도 9월에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수감자 5명씩을 서로 맞바꾸는 정치범들을 맞바꾸는 그런 합의를 하면서 이 돈을 카타르로 이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란이 자유롭게 사용하냐? 아직도 그 카타르 돈은 그게 잡혀 있어서 자유롭게 인출이 안 되고
1: 예.
0: 오로지 인도주의적인 그런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란과 미국의 MOU에 근거한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 돈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지금 핵심 이슈입니다.
1: 그렇겠네요. 해외 본인들 돈인데 쓰지도 못하게 막아놨으니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종전 MOU 협상 과정에서 이런 금융 제재들이 실제로 풀리면 우리 기업들이 다시 이란 시장에 들어가서 뭔가 비즈니스도 하고 뭐 한 거 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까?
0: 아, 그럼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아주 재진출하는 걸 너무나도 원하고 있죠.
1: 예.
0: 그러나 그 가장 핵심은 내가 사업을 하고 수금을 확실히 할 수 있을까?
1: 그거에
0: 대한 말이죠. 핵심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란이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에 복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제3국들도 같이 제재에 동참하라는 것까지 다 풀려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또 별도로 이란으로 그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제한이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군사 물자나 뭐 방산 물자 이런 것들은 금지가 돼 있을 텐데 거기에 묶여서 이란의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유나 가스 관련된 사업 장비들에 대한 반입도 다 금지가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것이 풀려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안심하고 들어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더라도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또 특별하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그 미주에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혹시라도 여기 사업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미국 본토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될 때까지 좀 신중하게 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는 뭐 모두가 얘기하는 게지만 이런 제재가 이렇게 풀렸다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스냅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1: 예.
0: 확실하게 어딘가에 합의에 분명하게 강제적으로 박아놓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회사들은 좀 그래도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실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란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뭐 플랜트 쪽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도 이란에 들어가서 진짜 가전제품 잔뜩 팔고 그랬는데
0: 예.
1: 어찌 보면 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런데 예. 이번 그 MOU가 뭐 수월하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또 언제 전국이 불안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번에는 확실히 가질 것 같은데
0: 예.
1: 그러면 다시 문 열어준다고 들어가려는 회사들이 진짜 많이 있을까요?
0: 그게 이제 사실은 국제적인 합의의 문제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서 이란조차도 그 나라의 입장에서도

0: 미국은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합의가 되고 어딘가 분명한 강제적 장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란도 쉽게 합의를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합의되는 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합의만 잘 되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했던 터전이 하나 또 다시 열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열리면 얼마나 큰 기회 요인인지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니까요. 뭐 이란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란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맥락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예, 이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인구가 거의 9,500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두 배나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오랫동안 경제 제재에 머무르면서 사실 이란의 자국 통화로는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또 US 달러로 환산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구매력은 그나마 좀 남아 있긴 하겠지만. 이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인당 GDP가 추정치로 한 5,000불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제재가 풀릴 경우에는 이란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많은 게, 뭐, 그냥 원유를 팔아서 된다라는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란은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아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수많은 인재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꼭 남자한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좋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경제 제재가 풀려서 투자가 들어가고 뭔가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핵심적으로 재원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석유하고 가스 매장량인데 석유는 뭐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고 생산량은 지금 7위인데 그거는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스도 지금 가스는 이미 많이 생산을 해서 예. 팔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이것을 생산으로 막아놨으니까 네. 도대체 이거를 사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한동안 샀었지만 이제 지금은 못 사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사실은 수출을 다른 나라로 못 하다 보니까 중국만 되게 싸게 사가는 상황이 생겼었죠. 그렇게 싸게 들어간 원유가 사실 우리나라 다른 산업인 석유화학 쪽에 경쟁력도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싸게 들어간 원유가 이제 납사라는 것으로 가공이 돼서 그게 석유화학의 에틸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덕트나 여러 가지로 할 때 워낙에 원료값이 우리나라 사는 것보다 몇십 프로 싸게 산다 그러면은 그런 제품을 이제 동남아 이런 데다가 같이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원가 경쟁력이 훨씬 좋잖아요.
1: 네.
0: 사실 이것이 연결돼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의 위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풀리면은 꼭 건설뿐 아니라 석유화학도 좀 이제 이란산 석유가 꼭 중국으로만 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야 자원들도 많고 사실 이 자원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었던 자원들인데 라는 생각마저도 그건 제가 못했는데 진짜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부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중국만 싸게 샀던 것도 견제를 하게 되니 우리나라 석유 관련한 전방 산업들도 오히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도 되네요.
0: 예,
1: 그리고
0: 그렇습니다.
1: 우리
0: 예.
1: 대표님이 주로 활동하는 플랜트 분야 여기에는 또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 겁니까?
0: 플랜트는 어느 나라든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정유 제품도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건 뭐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런 정유 시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일상생활에 쓰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산업에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 제재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거의 투자가 멈춘 상태예요. 근데 GDP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히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지금 뚜껑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게 뚜껑이 딱 열리면은 그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채우기 위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투자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경제 성장하고도 완전히 맞물려 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폭격당한 시설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라는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란이 잠재적으로 더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정유나 석유화학 같은 화공 분야 플랜트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부 좀 제약을 받았었던 이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우스파스와 그 가스 관련된 설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도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나름대로 큰 기회 요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그 사우스파 가스전도 폭격을 맞았다고 하던데 이걸 뭐

0: 바로 우리에게 수주한다, 우리에게 맡긴다 이런 개런티는 없는 건 맞잖아요.
1: 아, 사실 사우스파가 저기 폭탄을 맞았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에 나는 거 봤을 때, 어? 저거 다 우리나라가 한 건데.
0: 예전에.
1: 아,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잘 알려진 게 없고
0: 네.
1: 뭐 이란 가스 생산 능력이 한 12% 정도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다른 부분이 됐더라도 그거에 대한 뭐 복구가 됐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관련된 신규 투자가 되든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겐 어떤 기회가 돌아올지 잠시 후 2부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임병구 러머스 테크놀로지 한국 대표 모시고 중동 재건 사업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란이 이번에 종전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 어린 저희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그 기회 요인이 있을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사우스파 가스전이었나요?
3: 예. 예.
2: 여기 마침 폭격 맞았던 데를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가 시공한 부분은 큰 피해는 좀 없는 듯하다 말씀 주셨잖아요.
3: 예.
2: 근데 이 플랜트라는 게 사실 주문 제작 아니겠습니까?
3: 예.
2: 뭐 표준화된 걸 그냥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3: 예.
2: 그러면 망가진 그 물건이 그걸 시공한 업체가 와서 고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3: 예.
2: 근데 우리 건 안 망가졌고 다른 데서 시공한 데가 망가졌으면
3: 예.
2: 이건 우리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3: 뭐 일견 봤을 때는
2: 예.
3: 지금 당장에 그 직접적인 기회가 우리한테 먼저 생길 수 있을지는 좀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2: 예.
3: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사우스파라는 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굉장히 긴 숨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여를 못하고 생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시공했던 부분들 뒷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연결한 그 추가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요. 이 전후 피해 복구 사업들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돈이 이제 복구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3: 예.
2: 대부분 보니까 전례를 봤더니 복구하는 데 돈 쓰십시오라고 돈 준 국가는 그거 네가 알아서 써가 아니라 이거 돈 쓸 때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옵션을 붙이더라고요.
3: 예.
2: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피해 복구하는 데 써라, 중동 다른 국가들이 피해 복구하는 데 써라, 유럽에서 피해 복구하는 데 써라 한 돈들은 우리한테 안 오고 각 국가들의 기업들에게만 흘러가는 거 아닐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3: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3천억 불이라고 하는 이란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그 수요 재원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2: 네.
3: 우리나라도 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기업들이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해서 참여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그 나라의 복구 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은 당연히 자국 기업들을 우대하기를 바라는 꼬리표가 붙은 돈이기 때문에
2: 네.
3: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거를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그

0: 가능성에 꼭 정부의 재원뿐 아니라 다른 직간접적인 투자자들의 재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국민들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물론 이란에 그 고생하고 피해받은 분들 복구하는데 돈 쓰는 선의도 당연히 있지만 외국에다가 결국 돈 줘서 그 돈 준 걸로 우리 건설사가 수주 받으면 그게 국익에 뭔 도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사업을 전체로 하는데 우리가 또 집어넣었던 돈만 그거를 그냥 다 리턴하지도 못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렇게 정부가 지원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1: 예.
0: 진짜로 원조로 그냥 가져라 하고 주는 돈도 있고
1: 예.
0: 저리의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융자라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결국은 그거는 빚으로서 원래 원금은 다 갚아질 것이고
1: 예.
0: 그걸 통해 생기는 그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인 우리나라의 가치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1: 네, 네.
0: 그건 이제 이 완전 원조 말고 다른 방법 그리고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까지 있으니까 아, 그런 것까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네요.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네요.
0: 예.
1: 자, 이번에 이란 말고도 걸프 국가들 GCC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도 좀 피해를 봤다고 저도 화면에서 봤거든요. 그들 지역에서도 복구 공사에 대한 기회 요인 있을까요?
0: 아, 그렇죠. 이번에 지금 사실 이란이 당사국을 폭격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폭격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거의 한 100조 원 정도, 600억 불, 700억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그 피해가 그 인근에 있는 그 GCC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1: 네.
0: 사우디, 카타르, 오만, 두바이, UAE 이런 데 생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당연히 그걸 지인 회사한테 가서 의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어저께도 제가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1: 예.
0: 재밌는 그 요청이 왔는데
1: 네.
0: 그 사우디에 있는 어떠한 그 석유화학 설비에 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몇 가지 장비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전체를 납품하려고 이제 우리한테 빨리 찾아온 거죠. 이걸 좀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그 안에 컴포넌트들
1: 네.
0: 일부 요소들 중에 현대가 만든 게 또 있더라고요.
1: 예.
0: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그 도면을 보니까 1999년도에 납품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도면을 우리한테 주면서 이거 그 니네가 할 때 한국 회사들하고 같이 했었으니까 이것들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빨리 좀 납품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시공한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됐던 그 기자재들을 공급했던 회사들한테 우선순위가 오는 거는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벌써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확인하고 계신 거군요.
0: 예.
1: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사들이 단기간에 이 기회 많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0: 아, 이게 그 복구공사라는 게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1: 네.
0: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일단 복구공사라는 거는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긴급하게 폭탄이 딱 떨어졌으면은 막 불 끄고 막 진화하고 일단 창고에 있는 거 막 갖다가 일단 수리부터 해가지고 임시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되는 복구공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제 좀 크게 피해가 났으면은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짓는 공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그게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 근데 공장도 되게 오래됐어.
1: 네.
0: 그래서 뭐 엎어진 김에 새로 만들어서 가자라는 수준의 장기 재건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을 때 사실 긴급하게 복구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 회사까지 와가지고 연락하고 할 틈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 회사들 써가지고 빨리빨리
1: 예.
0: 복구를 시키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중기 좀 길게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를 기획하고 재원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한 뭐 다시 발주하는 데까지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전체 그림을 다 그려야 되니까 그것보다 훨씬
1: 예.
0: 더 긴 시간이 걸리죠.
1: 그렇겠네요.
0: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그 새로 짓고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을 다른 회사한테 주기보다 한국 회사들한테 주잖아요, 먼저.
1: 예.
0: 그러면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내가 지금 관심이 있으면은 내가 바로 참여를 할게라고 하지만
1: 네.
0: 또 그 와중에 또 나는 이걸 할 형편이 안 돼 이런 회사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또 다른 회사들한테 또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빨리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도면도 있고 뭐 기본 정보가 다 있으니까 후딱딱 해달라고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1: 아, 그렇군요. 야, 나름대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복구공사의 재원, 이런 것들은 뭐 보험금으로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0: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0: 사실 전쟁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 커버 안 해줘요.
0: 네, 커버 안 해줘요. 아. 그래서 자기 돈으로 복구하는 게 그게 네.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몇 가지 복구봉사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수주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따져보면은 전쟁 때문에 일어났던 피해가 아니라 화재가 생기거나 아. 폭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리했던 케이스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뭐 그 보험으로 해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많이 망가졌던 설비들은 사실 이라크가 자기네들이 중장기적으로 원유를 팔아서 만들어서 쿠웨이트한테 전쟁 배상금으로 주기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쿠웨이트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걸로 복구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 돈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나라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0: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3천억 불이라고 했던 그 이란 복구 재원 그 재건 자금 있잖아요.
1: 예.
0: 그 이제 똑같이 피해를 입은 이쪽 그 아랍 국가들은 누가 그거를 전쟁 피해금을 준다는 얘기가 아직도 없어요. 그죠?
1: 그렇네요. 예. 네,
0: 다 저쪽으로 가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이란 재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그런 걸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카타르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부자 나라들이잖아요.
1: 예.
0: 아주 조그맣고 인구도 적고 그런 나라들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뭐 여러 가지 주판을 이제 튀겨보고 야, 이거 내가 빨리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일례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 를 생산하는 터미널이 있는데
1: 네.
0: 그 LNG 그 액화 그 시설이 14개 중에 2개가 폭격을 맞았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나라의 그냥 거의 전체 회원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 가스 판매에서 나오니까
1: 네.
0: 이건 무조건 빨리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는 공사는 이미
1: 시작했어요?
0: 네, 그래서 일부 저기 그 일본 회사가 늘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일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아 빨리 이거 복구해 주더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회사는 우리가 이거 혼자서 빨리 못하니까 한국 회사 데리고 가겠다 해서 지금 한국 회사가 같이 협력 관계로 해서
1: 아.
0: 이 공사를 이미 시작했어요.
1: 예, 뭐든지 빨리 하는 건 우리가 최고죠.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이 돈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라도 빨리 복구를 하는데 이란은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빨리 할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라로 분류해야 되나요?
0: 그 이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협의 타결이 급선무인데 협의가 타결되고 재원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화폐가 지금 너무나도 평가절하가 많이 돼 있어서
1: 네.
0: 지금 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1: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란한테 돌려줘야 될 돈 있잖아요.
0: 그 돈은 예 이미 그 카타르에 가 있죠.
1: 예. 예. 그런데 그 돈 그냥 예. 예. 다시 우리한테 송금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0: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저도 비즈니스 좀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알겠고요. 그럼, 이제 돈도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건설사들의 준비 상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는 바로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0: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사이에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1: 예.
0: 그, 2000년도, 한 2010년도 중반쯤에 여러 회사들이 위기를 겪고,
1: 예.
0: 어떤 회사들은 조금 그 본인의 집중하는 영역을 옛날에 화공 플랜트에서 지금 반도체 플랜트 이런 거를 집중하는 쪽으로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좀 소극적인 회사들도 생기고 어떤 회사들은 너무나 소문을 그러니까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서 손실을 봐서 지금은 중동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좀 덜 적극적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복구공사나 이런 것들은 그 수익성을 그렇게 많이 강력하게 그 경쟁을 붙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관련된 준비도 사전에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지금. 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중동 건설을 일으켰던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는 워낙 국내 주택 건설 경기에 포커스하는 게 큰 돈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또 안정감이 있으니 돈 떼먹이 킬 일은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러다 보니 아예 해외 이어 플랜트니 이런 사업부조차도 줄였거나 없앤 데도 있다. 이게 또 사실입니까?
0: 완전히 없앴다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없고요.
1: 예.
0: 사실은 많이 좀 비중을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맞습니다.
1: 그럼 그건 사실이긴 하네요.
0: 예.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중동 국가와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복구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나라마다 중동에 돈 있는 나라들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주력으로 먼저 타겟팅해야 될 나라들 어디를 먼저 추천해 주세요?
0: 그 나라마다 일단은 재원 사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달라요. 그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데는 그 인구가 되게 적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석유를 계속 많이 팔아서 어마어마한 양의 자기 국가 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나라들은 뭔가 복구를 하거나 재건할 때 빠른 스피드로 갈 거고요.
1: 예.

0: 그 아부다비나 이번에 이제 그 전쟁 중에 보셨겠지만 아부다비 UAE는 그 한쪽에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예. 이런 데는 또 이런 사업들을 또 중심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석유를 많이 팔긴 하는데 예.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른 나라들이 지금 300에서 한 500만 되는데 사우디는 3,500만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돈 씀씀이도 많이 늘어났고 그 재정적으로 사실 사우디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네. 사우디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빨리 되고 큰 시장일 것 같은데도 이걸 복구하는 사업에 생각보다 이렇게 속도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고 바레인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바레인은 우리나라의 IMF 같은 걸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주변 국가로부터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원조 자금을 받고 지금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꼭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만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 폭격을 받은 그런 리파이너리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 진짜 돈이 가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예.
1: 예. 혹시 그 나라 정부의 뭐 안전성이라든지 업무 처리의 원활함 이건 다 대동소이합니까? 어떻습니까?
0: 중동과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으냐가 적으냐는 좀 나라마다 지금 형편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 돈 많고 적금은 당연히 유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을 것 같은데 이 유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까?
0: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중동 국가들이 세금이 없어요.
1: 아.
0: 사실은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라는 개념이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나라를 그냥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석유를 판 돈으로 그냥 운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그 자체가 그냥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와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유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나라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요즘 약간의 세금들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래요.
0: 요즘 좀 한 5년 사이에 그 중동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웨이트, 카타르트 같이 아주 부자인 나라 빼놓고는
1: 예.
0: 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이제 도입이 네. 됐어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5%를 처음에 도입했다가 2년 만에 그걸 지금 15%까지 올린 상황이에요.
1: 이야.
0: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법인세 일부가 도입되고 개인소득세는 아직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지면은 그 나라도 좀 원유에서 좀 벗어나는 세수를 나머지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길 겁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사우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재정이 넉넉한지 아는가 보죠?
0: 아 사우디가요. 그 요즘 유가가 지금 안정세를 취한 지 한참 됐잖아요.
1: 예.
0: 수일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씀씀이가 되게 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1: 예.
0: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스토리 중에 무하마드 빈살만 MBS
1: 네.
0: 그분이 이제 왕세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자기가 권력을 이양받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왕자들을 다 호텔에 감금해놓고 항복을 받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그, 뭐 미국에서, 미국 국적의 이제 기자, 자말 카슈키지를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국제적 여론으로 아주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MBS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가 이 나라의 정통 후계자고, 내가 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서 되게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네옴 시티도 하고 뭐 석유화학도 투자하고 축구도 투자하고 뭐 골프에 LIV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나라
1: 예.
0: 기업들 막 게임 회사들 NC소프트 뭐 넥슨 이런 데 투자를 막 한참 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사우디를 움직이는 지도자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 또 국내로는 그 여성들한테 면허증도 주고 영화관도 하고 뭐 콘서트도 열게 해주고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인기를 좀 확보하려는 정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1: 예.
0: 그런 과정에 좀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네옴 시티에 보면은 뭐 더 라인이라고 막 500m짜리 빌딩을 막 170km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야, 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왜 해?라고 우리는 역했지만
1: 예.
0: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노이즈 마케팅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고 다 코왕된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사우디 왕이 누구신지 아신가요 지금?
1: 아 그렇네요.
0: 근데 사우디를 누가 움직이는지는 아시잖아요.
1: 예,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MBS는 아주 좋은 전략을 취했다.
1: 야.
0: 그래서 이제 이게 정통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과정에 막 전쟁이 막 두 개가 더 나면서 자기한테 이제 좀 쏠렸던 시선은 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이런 걸

0: 충분히 안정화돼서 전 세계에 내가 사우디를 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지도자의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그 다음 사우디가 내가 너무 곡간을 풀었으니 이제 확 허리띠를 쫄라야겠다 해서 그동안 진행되던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부터 다시 하나씩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네옴시티도 좀 좀 축소가 되고 그 최근에는 뭐 아시안게임 개최권도 반납하고 뭐 LIV 골프에 이제 투자도 더 안 한다 그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 또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것도 투자 순위를 다 정해서 이제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이제 중단시키고 다행히 그래도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한 개의 사업은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생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마저도 돈이 좀 모자라서 그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될 정도로 사우디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사우디 하면 빈살만이 생각나게끔 만들었던 일련의 행보들이었다.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사우디는 사우디뿐만이 아니죠. 중동 국가들은 석유 팔고 가스 팔아서 돈 번 거, 그 국부 펀드로 운영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럼 그 국부 펀드들 상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0: 그 사실 카타르나 쿠웨이트 같이 석유를 많이 가스를 많이 수출하고 그런 나라들은 국부 펀드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팔리면은 자동으로 적립이 되도록 돼 있는데
1: 예.
0: 사우디의 PIF라고 하는 국부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우디의 MBS가 갑자기 의장이 돼서 그거를
1: 네.
0: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사방에 돈을 다 썼거든요.
1: 예.
0: 여긴 자동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로 수익을 내서 그게 이제 불어나야 되는 구조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그 아람코가 상장이 됐다라는 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 때문에 됐는지를 다시 뒤돌아보면은
1: 예.
0: MBS가 이제 펀드를 가지고 막 게임에 다 투자하고 막 골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자동 적립도 없고 하니까 돈이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돈이 빨리 떨어지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유동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PIF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금이 뭐였냐면 가장 큰 재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회사인 사빅이라는 회사예요.
1: 예.
0: 그 회사에 70%의 지분을 들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걸 내다 팔자.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사줄 사람을 찾는데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1: 네.
0: 그 아람코한테 판 거죠. 네가 사가.
1: 예.
0: 그래서 아람코가 그걸 사는데 그게 600억, 700억 달러예요, 거의.
1: 야.
0: 그 돈을 내고 아람코가 현금으로 PIF에 그 돈을 주면서 PIF 좀 회생을 시키고
1: 예.
0: 아람코가 이거를 현금을 지급했으니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1: 예.
0: 아람코는 뭐 사우디의 모든 곳에 돈을 써야 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돈을 좀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1.5% 그 상장해서 한 260억 불 정도 벌고 그 다음에 또 한 100억 불 다른 데다 팔아가지고 일부 돈을 충당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람코가 왜 상장을 했는지를 들어보면 이런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람코는 원래 사실 처음에 미국 시장에다 상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1: 예.
0: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 미국 시장은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람코의 가장 큰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유전.
1: 네.
0: 유전이 몇 년 만에 이게 고갈날지를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렇게 있다는 사우디라는 나라의 그 국가 안보에 영향을 받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자국 시장에다 그냥 하자.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는 사우디 시장 증시에다가 상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제 좀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쭉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아직까지 중동 국가들은 이 석유의 의존도가 높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중동 국가들 석유 수출도 많이 줄었을 텐데 영향이 요즘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0: 사실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오일 수출을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반대 방향으로 못 들어가요 또.
1: 네.
0: 그러니까 물자를 수입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 나라 안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리소스가 부족해서 생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GDP에 엄청난 타격을 또 입기도 하고
1: 네.
0: 그게 또 인적 자원까지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왕래에 제약이 생기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가 아니라 문제는 이게 장기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나 이쪽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저기서 중동에서 내가 원유를 갖고 오려고 거기에 90% 뭐 일본은 90% 우리나라는 60% 이상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거 줄여야겠다 위기를 생각해서 그래서 중동에서 많이 팔고 있었던 베스트 바이어한테 가장 그 충성 고객들이 일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재정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또 있는 거고요.

0: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그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에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그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성도 당연히 봐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뭐 관광 산업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폭탄 떨어지고 이러면은
1: 안 되죠.
0: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위치도 상당히 지위가 영향을 받게 돼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직접 투자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사실은 여러 개 타격을 받은 설비들 중에 사우디에 JV로 만들어 놓은 미국이나 유럽 자본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공장을 세웠는데 거기 폭탄을 맞으면은
1: 네.
0: 내가 과연 여기다가 이 공장을 지어야 될까?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1: 아, 그렇군요. 실제 뭐 거기 정주영권 괜찮게 만들어 놓은 곳들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0: 아, 그렇죠.
1: 하더라고요. 예. 진짜 사람들이 걱정돼서 다시 예전만큼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0: 예,
1: 자,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인 상황 앞으로도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은 걸리겠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트 시장,
1: 네.
0: 아니면 건설 시장, 이런 데는 영향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별로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아랍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석유하고 가스를 파는 게 거의 생명줄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 나라에서도 자기네들이 난 이거 꼭 이것만 하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자꾸 탈탄소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중동의 왕들끼리 만나면은 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낙타 타고 다녔는데 나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잖아.
1: 네.
0: 근데 우리 증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 수 있어.
1: 석유
0: 네,
1: 없어져서.
0: 석유를 안 쓰게 되면은
1: 예.
0: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지속적인 기회는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거에 기회가 있을 거고 또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정치적 지형이 바뀌면서 그 GCC라고 연합체처럼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그 유럽, 그 아랍 국가들이 좀 이렇게 서로서로 각자 도생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 예.
0: 아부다비가 오펙을 탈퇴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너 얼마를 생산해라고 하면 딱그 지시받고 그걸로 그냥 생산을 했어야 되지만 난 모르겠고 나 이제 마음대로 갈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쪽에 투자가 활발해지면은 이게 치킨 게임 마냥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가스나 그 석유를 그 채굴부터 해가지고 생산하는 데 설비는 계속 투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하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유로 먹고 사는 국가들이 어떻게 석유 캐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안할수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곧 전개될 게 분명해 보이네요.
0: 예.
1: 알겠습니다. 오늘 임병구 러머스 테크놀로지 한국 대표님 모시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중동의 기회요인 확실히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 자리에서 어젯밤에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유조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에 대응해 하루 전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을 향해 쓰레기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저녁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재회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고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 살해 직후 범행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등을 받는 기업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기업인을 고소했으며 해당 피의자가 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해당 인물을 제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피의자를 불러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할 전망입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거센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

0: 달린 4개의 종이말이 등 안에서 돌게 되어 있는 주마등은 주마등처럼 스친다, 저런 비유적으로 쓰이죠.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뜻하는데요.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지 않고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표현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1: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호주의 듀오 세비지 가든은 90년대 말 두 번째 앨범의 데모가 나왔을 때 이걸 회사 측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난색을 표했죠. 1집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한 Truly Madly Deeply 같은 음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는 히트곡이 될 노래가 없다면서 앨범 작업을 다시 하라고 했고 세비지 가든의 두 멤버는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자는 생각으로 이 노래의 멜로디를 채 10분도 되지 않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멤버였던 내런 헤이스는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회사와도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운명적인 사랑 노래를 쓴 거라고 하네요.

7월 8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세비지 가든입니다. I knew I loved you.

0: 7월 8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Savage Garden, I Knew I Loved You 였습니다. 7490님 신청곡이었어요. Savage Garden 1집에서는 Truly Madly Deeply 그리고 2집에서는 이 노래 I Knew I Loved You 두 곡 모두 진짜 멜로디가 녹아내릴 것만 같이 아름다운 그런 예쁜 사랑 노래죠. 그런데 이 곡은 애당초 Savage Garden이 이 집에 넣을 생각도 없었는데 회사에서 Truly Madly Deeply 같은 노래가 없다. 이런 노래를 써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써줄게 하면서 금세 만들어낸 노래라고 하는데 와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재능인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노래를 이게 99년도 발표곡이거든요. I Knew I Loved You. 그 시대에 이 곡을 들으면서 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뭐 연애사라든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 Savage Garden도 분명히 어떤 운명적인 사랑에 끌려서 이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다는 거. 그런 게 가끔은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상을 깨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이 음악에 얽힌 재밌는 비하인드가 되기도 하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에 어떤 이야기들이 얽혀있는지 또 다른 신청자분들께는 어떤 사연과 추억이 서려있는지 음악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게시판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

0: 라니까
1: 맥스
0: 안 타짜요.
2: 두 탄타 싸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0: 안 타짜요.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0: 찾아주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밤에 잘 어울리는 분위기들이었죠. 먼저 들으신 음악은 애냐의 Shepherd Moon 1347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루이스 터커의 Midnight Blue였습니다. 범진호님, 이정윤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9600님 안녕하세요. 동해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는 임성준입니다. 터치 바이 터치가 듣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운전할 땐 유로댄스죠.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유로댄스들 중에서도 항상 터치 바이 터치를 가장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도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유로댄스들 중에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음악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5723님 골든디스크를 듣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늦은 밤에 운전하면서 들어보니까 딱 좋더라고요. 플라시보의 데리쿠 왠지 라이더 분들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제가 애정하는 곡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역시 야간 드라이브에는 라디오, 라디오는 골든디스크, 골든디스크는 좋은 음악이죠. 모니엠의 음악을 플라시보가 다시 불렀습니다.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에 이어서 플라시보 데리쿨도 함께 들을게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소식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4년생 미국의 가수 케이티 페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케이티 페리는요, 2008년에 데뷔했어요. I Kissed a Girl이라는 노래로 나왔는데 이 노래 당시에 신인이 처음으로 발표한 노래였는데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지에서도 모두 1위를 하면서 커리어의 시작을 아주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마돈나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케이티 페리를 홍보를 해줬어요. 그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뭐 마돈나가 점찍은 후계자, 마돈나가 눈여겨보는 신인 뭐 이런 수식어로 계속 홍보가 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티 페리 특히 2010년에 티네이지 드림 앨범이 크게 성공한 이후로 뭐 파이어워크나 로어 같은 히트곡들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팝음악계에서 활동을 해왔죠. 그런 케이티 페리가 2026년 최근에 신곡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데뷔 이제 18년, 19년 차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한 팝스타로서의 면모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케이티 페리의 신인 때 그 신선한 모습과 이제는 많이 농이 거진 그 모습이 얼마나 각고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케이티 페리의 데뷔곡 I Kissed a Girl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Watch It Burn.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케이티 페리의 데뷔곡 2008년 음악 I Kissed a Girl, 그리고 케이티 페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6년 목소리 Watch It Burn이었습니다. 1377님, 혜림씨, 7월 9일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너무나도 예쁜 동규야, 24번째 생일 무지 축하해. 아빠 아들로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너무 잘 커줘서 두 배로 고맙구나. 힘든 서울 생활도 벌써 5년 차가 되었네. 항상 건강관리 잘하고 형에게는 비싸고 맛난 거 많이 좀 사달라고 조르고 마미한테는 안부 전화 자주 부탁해. 그리고 아들이 가는 앞날의 모든 길들을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들. 신청곡은 둘째가 좋아하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이왕이면 저도 좋아하는 버전인 태연과 함께하는 듀엣곡으로 들려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내일이죠. 그런데 뭐 내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 우리 또 주제특집도 하고 해야 해서 지금 미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둘째 아드님 생일 1377님 표현에 따르면 너무나도 예쁜 동규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되게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죠? 형한테는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졸라라. 엄마한테는 안부 전화 좀 자주 해라. 이런 이야기들. 화목하고 또 이제 가까운 돈독한 그런 가족들이라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특히나 아드님이 가는 앞날의 모든 길들을 아빠가 응원한다는 이 말 한마디로 동규님은 아마 올 생일 선물은 다 받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이 노래는 2014년에 샘 스미스가 첫 번째 앨범에서 발표한 노래였는데요. 2024년에 이 첫 앨범 발매 10주년을 기념해서 이 첫 앨범에 들어있었던 노래들을 다른 가수들하고 듀엣으로 많이 불렀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가수 소녀시대의 보컬이죠. 태연 씨하고 이 I'm Not The Only One을 듀엣으로 다시 부른 버전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 I'm Not The Only One에 태연 씨가 부른 파트 중에는 우리나라 말 한국어 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팝음악에서 우리말을 듣는 게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1377님이 아드님 생일 축하곡으로 신청해 주신 이 노래 샘 스미스 그리고 태연이 함께 부른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I'm not the only one.

0: 샘 스미스와 태연이 함께한 I'm Not The Only One에 이어서 089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The Hollies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들었고요. 이 노래와 함께 김원성님이 골라주신 잭 와그너의 All I Need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 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견제. 연체 이자율 약환금이 최고 3% 가사.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단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자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1102님이 골라주셨어요. 스트라이퍼의 Honestly.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07월 09일 03시 05분 전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07월 09일 03시 50분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2026년 07월 09일 04시 50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 지역의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2026년 07월 09일 05시 10분 충북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죽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07월 09일 05시 20분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죽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7월 9일 05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금강세종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위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05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보청천 보은군.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0: 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이 헷갈리는 말 소유와 점유가 있습니다.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뜻해 법률적으로는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점유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을 뜻하는데요. 소유는 주인이 나이지만 내가 점유했다고 해서 내 것인 건 아니죠. 함께 알아두면 좋을 우리말 중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뜻하는 취득도 있습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실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확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기간 중인 이란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권에 200mm의 비가 내리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0: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12.3 부산기업 1년 7개월 만으로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건 당시 핵심 증거인 사라졌던 케이블 타인은 검찰이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청권에는 새벽부터 다시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확대됐고 곳에 산사태특보도 내려졌는데요.
1: 대전 갑천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세종과 충남, 공주, 계룡을 비롯해 대전에는 오늘 오전 5시를 기점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전 갑천변에는 거센 장맛비가 이어져 현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 상태인데요. 어젯밤 다소 누그러졌던 장맛비가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다시 거세게 이어지면서 현재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계룡 191mm를 비롯해 부여양화 182.5mm, 대전장동 177mm 등으로 15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계룡에서는 시간당 73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서 어제 오후에도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에 공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야산에서 토사가 밀려들기도 했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빗물이 들어차

0: 운전자가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등 크고 작은 피해 4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여에선 높이 4m 크기의 통신주가 줄줄이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충남에 내린 많은 비로 논산 동성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공주와 서천 등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지역은 오늘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추가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가천변에서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1: 자, 그럼 기상센터 연결해서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태구 분석관,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2: 네, 레이더를 먼저 보시면 전북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된 시간당 50mm 이상의 시간당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새벽 전북 임실에는 1시간에 69.5mm, 전남 담양에는 68mm의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표됐고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대전과 세종 등 충청 내륙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남쪽의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이 경계를 따라 남쪽으로 좁고 강하게 발달한 건데 그 결과 어제부터 충청 지역에 2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곳곳으로 산사태 위험도 함께 커진 상태입니다.
1: 네, 지금은 충청과 전북 지역이 가장 많이 오고 있군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비가 더 내리겠습니까?
2: 네, 이 비는 정체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충청 이남은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충청과 전북 많은 곳 20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12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전북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산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미 자리 잡은 영남권은 강한 비 대신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돼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이 폭염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1: 잠잠해지는 듯했던 중동 상황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종료됐다고 선언하면서 추가 공격까지 예고한 건데요. 전면전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란 역시 추가 공격에 대해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3: 미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미리 예고하면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어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건데 이란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다만 양측의 최근 무력 공방이 전면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최고 지도자 장례기간을 맞은 이란을 자극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4: 지도자들이 생기면 사라지고 또 다른 지도자들이 들어서면 또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들어섰지만 그들 역시 언제 사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란 국영방송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가 폭격으로 숨진 직후에 현장 영상을 공개하고 하루 전 미군의 공격으로 군인 8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내부 결속을 다져왔습니다. 당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유조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해각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명시했다며 미국이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 최근 미국 의회 등에서 제기된 쿠팡 차별 논란으로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외교

0: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양국 정부 간에는 이러한 현안들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0: 특히 백악관이 하원 보고서의 주장에 동조한 배경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의 기존 관세 합의에 맞춰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1: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0: 미국 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자 대체 수단을 모색하면서 301조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공급망을 겨냥한 걸로 알려진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한국은 1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에 대해 강경화 대사는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시 접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12.3 내란 및 이와 관련한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으로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12.3 비상계엄 1년 7개월 만으로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광주 고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경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들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가 고 이채원장 살해 직후 범행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민주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민주콩고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1,708명으로 하루 전보다 147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전날보다 74명 증가한 5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측은 민주콩고 내 에볼라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현재 대응 역량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가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업 신용조사 업체인 도쿄 상공 리서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전국 기업 도산 건수는 5,3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도태되고 있다고 니케이는 분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조작 정보에 의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이 지정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사업자로 국내에선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DC인사이드를 해외에선 구글, 메타, X, 틱톡을 지정해 이들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방미통에는 허위 조작 정보인지 확인 기준으로 지정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IFCN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현재 JTBC 한 곳만이 인증을 받았지만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며 충청권과 호남권은 80에서 150mm,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세종 23도 등 전국이 21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 27도, 부산 30도 등 전국이 25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지금까지 트럭과 스타일러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올해 10조 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보험계약이 만기됐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들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에 이달부터 우편이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를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내 보험 찾아줌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도, 부산 25도, 대구 25도, 대전 23도고요. 광주 25도, 강릉 24도, 제주 25도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청주에 이어 계룡도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호우 상황 살피시고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 그치기 반복하고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의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영남은 폭염 날씨를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라이더 A씨가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앱에 접속해 일하면서 업체의 지위를 받고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달라이더가 독립적으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고 앱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보수 산정과 지급도 업체가 결정하는 것 등이 노동자성 인정 근거로 제시됐는데요. 하지만 이는 중소배달 대행업체의 개별 사례가 인정된 것이며 배달 플랫폼 전반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에 휩싸인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음료 투척 사건을 고의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는 윤 씨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본인 아버지 소유의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음료를 투척한 윤 씨는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던 헬스장 트레이너로 밝혀졌고 경찰이 자작극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고 있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고 주장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주지법은 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일 A씨는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요. 이후 재판에서는 돌연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쫓아와서 잔소리를 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게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지 어떤 걸까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뭐 이틀째 거의 뭐 폭락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유가증권 시장은 5.3% 넘게 내려서 7,200선대를 밀렸습니다. 전날도 4.9% 빠졌으니까 뭐 이틀 사이 거의 10% 가까이 하락한 셈이고요.
0: 네.
1: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5.5% 넘게 밀려서 7,785까지 이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양시장 모두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을 했습니다.
0: 네.
1: 코스피 시가총액은 7주 만에 6,000조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이번 급락에 직접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건 반도체 AI 피크론입니다.
0: 네.
1: 전날 삼성전자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내놨지만
0: 네.
1: 오히려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됐죠. 굉장히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만큼은 아니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반도체 업황의 단기 호실적보다는 지속 가능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고요.
0: 네.
1: 이것도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카타르 선박이 피격됐다는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지나학적 불안감까지 겹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냐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데요.
0: 예.
1: 펀더멘털보다 이 투자 심리 위축이 낙폭을 키운 측면이 크기 때문에
0: 네.
1: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면 반등의 여지는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될 만큼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0: 네.
1: 아, 당

0: 당분간의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되돌림과 추가 조정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데요. 새벽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제 긴장 고조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종전 MOU는 끝난 것 같다. 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네.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트럼프 is 타코 말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란과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비치니까 네. 낙폭을 축소하면서 미증시는 혼조 양상, 다우지수가 1% 넘게 빠졌지만 네. 나스닥은 오히려 장막판 강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0.2%가량 올라서 네.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지수는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내부적으로 이 IMF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네. 1.9%에서 예. 2.6%로 물에 0.7%포인트나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것을 반영하면서 이 0.7% 상승폭은 주요 30개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1: 네. 그나마 좀 다행으로도 여겨지기도 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은 800선마저 무너지면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유독 더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0: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이제 8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예. 전체 상장 종목의 90%에 달하는 1,400여 개 종목이 일제히 파란불이 켜질 만큼 충격파가 컸는데요. 네. 코스닥이 유독 더 크게 무너진 이유는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주도 업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 네. 즉 코스피 부진의 원인이 됐던 반도체뿐 아니라 소부장, 소재, 부품, 장기업들이 네. 장비기업들이 대거 코스닥에 포진돼 있습니다. 네.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최근에 조금 잠깐 반등 흐름을 탔던 바이오 또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2차 전지 대형주들까지 차액션 네.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시장이 불안할 때 이른바 이제 신용융자 반대매매 공포 심리가 살아나면서 네. 지금 반대매매가 하루 평균 500억 원 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좀 줄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런 취약성이 이제 이번 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은 하락할 때도 낙폭이 크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서 반등할 때 역시 예. 속도가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 업황과 그리고 중동전 그리고 수급 여부 중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급락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0: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인데요. 예. 1년 전에 비해서 19배가 뛰었습니다. 네. 역대급이고요. 그리고 이 실적은 지금 뭐 일회성 성과급이죠. 성과급 약 15조에서 20조를 합치게 되면 네. 사실상 106조, 107조 원가량의 3자리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요. 네. 이는 글로벌 1위입니다. 엔비디아의 82조 원 분기 성적, 네. 애플의 78조를 제치고 글로벌 1위 영업이익 기업으로 우뚝 섰는데 네. 문제는 이런 경이로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유가 뭔가요?
0: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13일째 반도체 투톱을 팔아 채액을 챙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거의 한 최대 일부 증권사는 99조, 100조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네. 이보다는 눈높이가 낮았다라는 얘기고 과거에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6번이나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주가는 오히려 10번 정도 떨어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2분기 실적이 아니라 네. 과연 이런 엄청난 실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이른바 반도체 고점 논이고요. 네. 또 하나 메타 쇼크가 컸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빅테크 메타가 데이터 센터에서 남는 자원은 다른 회사에 판매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 회사 계속해서 AI 투자해야 되는 회사 아니야? 오히려 AI 인프라 공급인가? 과잉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예. 시그널로 해석이 됐고요.
1: 예.
0: 이러다 보니 다만 이제 이 기업의 이익 자체가 사상 최

0: 최대 수준을 입증한 만큼 이번 조정은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고 향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진정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겠습니다.
1: 네. 그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다시 반도체주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날 모건스탠리의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1: 예.
0: 과거 이제 2021년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로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던 모건스탠리가 또다시 반도체 빅3의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1: 예.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1: 네.
0: 실적 성장 동력이 사실상 정점을 지났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 AI 거품론이 아니라 주도주의 세대 교체였는데요. 그동안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국내 반도체주들이 끌어올렸던 초대형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앞으로는 이 하이퍼스케일, 좀더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 매수세가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장, AI 시장 자체가 끝났다고 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1: 예.
0: 반도체가 쉴때 조금 덜 오른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설명인데요.
1: 네.
0: 사실 반면에 JP 모건은 상반된 의견입니다. 최근의 반도체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1: 네.
0: 이 증권사의 전망이 어떻게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반도체 주가 떨어지면서 이런 종목들을 추정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도 공모 가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계륵이 돼버린 레버리지 ETF. 지금 상승폭의 두 배를 추정하다 보니 이
1: 네.
0: 상품으로 이제 본주보다는 오히려 투자가들이 ETF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1: 예.
0: 만에 하나 이제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몰리면 운용사는 장마감 30분까지 두배 수익률을 내야 되다 보니까
1: 네.
0: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1: 예.
0: 추가로 더 매수했는데 지수는 떨어진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거의 11% 넘게 기록적인 폭락세가 이어졌는데
1: 네.
0: 레버리지 상품은 두배 올라야 되니까 20% 넘게 올라야 되는데
1: 네.
0: 11% 떨어졌기 때문에
1: 예.
0: 14개 레버리지 상품 모두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지금 문제는 이런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흔들릴 때마다 변동성이 과하게 키울 수 있는데요. 역으로 이제 인덱스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두 배를 취하기 때문에
1: 예.
0: 하락분의 두 배를 맞추기 위해선 하락했는데 주가를 더 팔아야 되는 겁니다.
1: 네.
0: 운용사 입장에서는.
1: 예.
0: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은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단기 매매용 고유형 상품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또
1: 네.
0: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하루하루 청산을 하기 때문에 꼭 이제 본주와의 괴리감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을 앞두고 또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보다 미국 ADR 투자 매력이 더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0: 맞습니다. 지금 국내 본주 이제 10주가 이제 미국의 ADR 한 주로 10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0: 지금 UBS, 글로벌 투자하는 UBS가 한국의 SK 하이닉스 본주 팔고 미국의 ADR을 사라라는 추천을 했는데요.
1: 네.
0: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운영의 효율과 달러 자산의 이제 매력 때문인데
1: 네.
0: 글로벌 헤지펀드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환 리스크가 제한적인 달러화 기반의 ADR을 오히려 훨씬 더 선호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1: 네.
0: 특히나 나스닥 100지에 포함이 되게 되면
1: 예.
0: 거의 한조 단위 7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두 번째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이제 시너지와 이제 자금 조달력인데요. 이번 상장으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무려 41조 원 이상의 자본을 이제 조달하게 되는데 이걸 앞으로 이제 용인의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 네.
0: 또 하나가 엔비디아와 같은 핵심 파트너사들과 협력 체계를 다지게 되면 AI 반도체 표준을 주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2분기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예고된 상황에서 나스닥 상장이라는 이제 호재까지 겹치다 보니 아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오는 10일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0: 됩니다.
1: 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이제 1,5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 ADR 상장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 흥행 기대감이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하루 만에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을 해서 어제는 종가가 1,498원으로 한 달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 네. 아,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현재 경북 상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박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후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죠.
3: 네, 광주지법에서 어제 오전 11시였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A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범행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을 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 네.
3: 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어제 오후 8시 17분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 A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 네. 어쨌든 경찰, 현직 경찰로서 뭐 동료를 도우려고 한 행동 같긴 하지만 어쨌든 범법행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는 현직 경찰관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3: 네. 그러니까 이 케이블 타이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3: 당시 체증 영상을 보면 이 A 경감이 수사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장윤기의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 타이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한 상황이 담겼다라는 건데요.
1: 네.
3: 이 케이블 타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차량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가 됐고
1: 네.
3: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케이블 타이가 확보가 된 겁니다.
1: 네, 증거 인멸. 이제 어쨌든 이게 방치를 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져갔다는 거네요.
3: 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아마도 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정황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3: 이 부분도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피해자 유가족들은 뭐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고 살인마 편이었다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3: 네, 이제 피해자 어머니가 어제 광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토록 파렴치하게 제 식구를 감싸고 진실을 은폐했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1: 네.
3: 또 가해자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고

0: 증거가 인멸됐다는 의혹에 또 한 번 절망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친족 간 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이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1: 네.
0: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천인공노할 증거인멸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제도 재검토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 네, 뭐 징계를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 경찰 측은 이 장윤기 아버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0: 네, 일단 어제 오후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이 장모 경감을 처음으로 소환을 해 조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핸드폰 등을 없애거나 훼손한 의혹도 받고 있고 특히 담당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의혹도 나온 상황입니다.
1: 네.
0: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친족 특례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 네.
0: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된다면 징계할 수 있다라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경찰청장 직무 대행도 미국 출장 중이었는데 이 사건 파문이 커지자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만큼 엄정한 사안이고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부 여당의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에 좀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데 경찰 직장협의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경찰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죠. 전국
1: 네.
0: 경찰 직장협의회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선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을 경찰 지휘부에 요구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1: 네.
0: 다만 한 사건으로 형사사법 개혁 방향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근거로 검찰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1: 네.
0: 검찰의 보안수사권 회기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내면서 이 검경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1: 네, 만약에 장윤기 아버지가 검사였으면 검찰 쪽이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내긴 하던데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0: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서로 수사기관이든 사법기관들이 견제하고 균형 맞출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1: 네.
0: 데 대해서 민변여성위원회라든가 일각에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도 맞거든요.
1: 예.
0: 아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네. 어쨌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0: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1: 네.
0: 법안 심사 소위로 회부가 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1: 네.
0: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당내의 형소법 개정 TF도 당론으로의 별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발의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1: 국민의힘 반발은 상당히 거셌죠.
0: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에 반발해서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어제 법사위 회의장에 직접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즉 아직 원구성이 안 됐는데 법사위 지금 야당 의원들이 다 배치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여당 의원들끼리 안건을 심의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1: 네.
0: 윤상현, 송석준, 조배숙 의원 등이 피켓을 들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항의를 했고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들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서영교 위원장은 의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보안수사권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0: 네. 이 정정식 원내대표가 정 장관을 예방한 자리였는데요. 보안수사권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과거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장관 취임 뒤에 이거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따져 묻기도 있었습니다.
1: 네.
0: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보안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번에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0: 압도 했는데요. 네.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을지도 궁금하네요.
0: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라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1: 네.
0: 보안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보안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명확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또 정부 기본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리가 됐다라는 점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정 장관은 접견 뒤에도 본인이 보안수사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별로 없다라면서 폐지했을 경우의 우려를 보완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민주당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예고를 했던 대로 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0: 네,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설치했던 공간인데요. 송 의원은 당원 주권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곳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당원 주권 정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 청년 과 미래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선명한 사람을 단순히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책임질 집권 여당 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네. 보게 되면 정청래 전 대표를 좀 겨냥한 네.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1: 네.
0: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 협상하는 유능한 대표를 내세웠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다당제 연합정치의 공간을 넓히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향후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까지 포섭을 노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전해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40대이자 여성 후보로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0: 네, 어제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내일을 밝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젊은 민주당. 하나되는 민주당의 길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우리가 권력투쟁에 매몰되어서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낙인 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고요. 이 선호투표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0: 네, 일단 이게 뭐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뭐 아주 막 새롭게 나온 갑자기 튀어나온 제도는 아니고요.
1: 네.
0: 유권자가 후보의 선호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위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 2위로 지지하는 후보는 또 누구 이런 식으로 적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과반 득표자 1등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건데
1: 네.
0: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을 가는데 이 결선 투표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기존 투표에서 최하위 후보의 표를 중에 그 사람들이 찍었던 2순위 후보자들의 표를 산입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인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정하는데 사실상의 결선 투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1: 네.
0: 단순 1위 득표력보다는 확장성이 좀 중요해진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제 룰을 지금 변경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시점의 문제인 거네요.
0: 네, 그러니까 혹시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인 건데 갑자기 네. 이렇게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정청래 전 대표 측이 특히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규칙을 바꾸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1: 네.
0: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기 의원 측은 선호 투표제 도입에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 선호투표제로 가는 게 그러면 확정인 건가요?
0: 바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추가 논의로 넘겼는데요.
1: 네.
0: 강준석 대변인은 어제 최고위원회 마치고 기자들에게 전준위에서 1차적으로 의결해서 발표를 한 건데
1: 네.
0: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당규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하고 좀 맞느냐 뭐 이런 지적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 네.
0: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정청래 김민석이라는 양강구도에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가세를 했고

0: 거기에 선호투표제까지 도입이 되게 되면 네. 결국 2순위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원을 다시 열었고요. 선호투표제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전준희가 전체 회의를 하고 재논의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갖고 비공개 최고위를 다시 열어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민주당 상황 봤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조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윤리위가 장 대표를 제명 출당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네, 지방선거 패배 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대표직에 미련을 갖느냐라고 했고요.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중도 확장에 실패해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해당 행위라고 주장 했습니다.
1: 예.
0: 또 본인이 징계 대상이 된 데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박덕흠 국회 부의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 본인이 의견을 표명한 것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행위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1: 네.
0: 지금 장 대표의 징계를 반대하고 있는 이성건 의원이 간사로 맡긴 대한과 미래 측에서도 연판장이나 피켓 시위까지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네, 조금 전 충북 청주시 무심천 일대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네요.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먼저 특보 상황입니다. 중부지방 호남, 경북 지역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는 곳들이 많고요. 청양, 상주에는 지금 호우경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청주와 공주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보 단계 발효 중이고 대청댐 상류 보은근 이평교 부근으로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함께 영남 지역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 경북 경산 칠곡 의성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늘 전국 대부분 내리겠고요. 특히 충청 호남으로는 최대 200mm 이상, 강원 내륙으로는 150 이상, 수도권 경북 지역으로도 최대 100mm 이상 내리다가 오늘 밤에 대부분이 그치겠고 수도권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폭우 피해 없도록 상황 철저하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큰 참사가 발생하면 그 일대의 통신망이 일순간 마비되곤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 전화를 걸고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정작 소방관과 의료진이 통신기기를 쓰지 못해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죠. 통신망이 혼잡할 때 구조대원의 통화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그 권한을 주는 건데요. 업무용 휴대폰에 전용 유심을 넣으면 신호가 우선 처리됩니다. 생명을 빠르게 살리기 위한 우선권,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힘이 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0: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8일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추가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선과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매체 파르스통신도 현지 시간 8일 이란 남부의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날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02달러로 전장 대비 5.20%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52달러로 전장 대비 4.37% 상승했습니다. 12.3 내란 및 이와 관련한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으로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12.3 비상계엄 1년 7개월 만으로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호우가 내렸던 충청권 등에서 여객기와 선박의 운항이 제한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주공항,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3편과 군산, 목포, 진도 등을 오가는 30척의 여객선의 운항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도로 침수 등 시설 피해는 45건 발생했습니다. 광주 고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박모경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서

0: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80에서 150,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7도, 부산 30도 등 25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시인 박상철입니다. 저는 시를 쓰면서 인생을 차분히 바라보는 관조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냥 걷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못 이룬 꿈은 옷장 맨 밑에 편지 같아 집어들 일도 없다. 제가 시련을 겪고도 웃어넘기는 여유까지 생긴 건 시를 쓴 덕분이었어요. 시 쓰기가 아니더라도 삶이 버거울 땐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숨통이 트이고 대처할 힘도 생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를 지지하는 의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입니다. 2부에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연결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외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짚어보고요. 이어서 가수 하림 씨 연결하겠습니다. 최근 배재고 앞에 놓인 화환들을 보고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김종대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3: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세상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왔다따님이 뉴스 보고 출근길에 기름 가득 넣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군요. 이거 참 점점점.
1: 혹시 그래서 미리 넣으신 건가요?
2: 그러신 것 같아요.
1: 꽉꽉 채우셨습니까?
2: 가득 넣으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가득 넣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약간 비워야 된다고 하던데.
2: 기름값이 또 오를까 봐 걱정되니까요.
1: 그런 거예요.
2: 네.
1: 아무튼 참, 그죠? 왜 우리 아무튼
2: 트럼프 대통령 참. 네, 임대필님. 네. 우울한 여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습한 공기를 날려버릴 상쾌한 뉴스 없습니까? JB, 정치는 왜 하는 겁니까? 본인입니까? 국민입니까?
1: 상큼한 뉴스는 없고요. 재미있는 뉴스는 좀 있습니다.
2: 네,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전해드릴 말씀 있습니다. 충남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근처 하천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재미있는 뉴스가 있으시다고요? 어떤 거죠?
1: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다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때의 영상을 보면 흰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팻말을 들고 있는데 팻말에는 이건 그대로 인용입니다.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KBS 라디오에 나가서 평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3: 이분은 우리 제1야당 국민의힘을 명예를 좀 실추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고 싶으면 당당하게 마스크 벗고 본인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당당하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2: 네, 어제 인천에서는 나니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야. 특검 국민특검 받아 뭔 말인지 알지?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평가는요?
1: 뭐 저기 이 자체에 대한 이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조경태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겠고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싸우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상정하고 있는 싸움의 종목은 뭘까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2: 뭐예요?
1: 탐구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모자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2: 네.
1: 자, 이 패션을 허용하는 종목이 하나 있긴 있더라. 뭔지 아십니까?
2: 어떤 거죠?
1: 레슬링입니다.
2: 아, 네.
1: 레슬링을 보면 종종 마스크 쓴 선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타이거 마스크 아십니까? 네?
2: 복면가왕은 아는데.
1: 아, 그건 노래고 싸우는 네. 거 아니고 아무튼. 그죠?
2: 네.
1: 아, 장동혁 대표가 레슬링 하려고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마스크 썼나 보다. 그래서 저는 타이거 마스크를 떠올렸는데 근데 그걸 떠올리다 보니까 제 기억이 짧은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마스크 쓰고 나오는 레슬링 선수는 대부분이 반칙왕이었다. 라는 점까지 기억에 떠올랐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 그럼 레슬링하는 상대는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장동혁 대표는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근데 링에 올라왔나요? 링에 혼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 혼자 서 있는 거죠, 뭐.
2: 네, 경호날다님이 야당 대표는 그냥 막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겁니까?
1: 네, 근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느냐? 품위 손상이 되는 걸까요?
2: 네, 푸른달님. JB, 근데 프로 레슬링은 싸움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쇼지.
1: 제가 쇼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공당의 대표가 저기까지는 하는데 쇼한다고 생각,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촌철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릴게요.
2: 네, 푸른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이현주 민주당 의원의 얼굴이 들어간 디지털 합성물이 최근에 유포가 됐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현주 의원이 입원까지 했었었는데 민주당이 그 범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기업인이라고 하네요.
2: 네,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더라고요.
1: 경찰이 또 이 사람은 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 당원을 비상징계, 제명 처분을 했고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2: 짚을 점은요?
1: 두 가지인데요. 당원이라는 거잖아요.
2: 네.
1: 민주당 당원이 같은 당 의원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인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일단 지금 먼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정확히 나오질 않고 있어. 보도만 놓고 본다면. 혹시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내 뭐 개파 갈등. 이것의 하나의 파편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만에 하나 그거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정서적으로 대입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궁금했는데 자 일단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현주 의원 측에서 지난 3일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0: 좀 그 주목했던 것은 적용 혐의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 기사에서 보면 적용 혐의가 뭐냐면 성폭력 처벌 특별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및 모욕 혐의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뭐 했습니까? 허위조작 근절법 관련해서 여야 릴레이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네. 허위조작 근절법은 적용을 못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건 그 이현주 의원은 3일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허위조작 근절법이 시행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허위조작 근절법을 적용해서 고소를 할 수가 없었다고 치는데 민주당은 아직 이제 고발을 하지 않고 앞으로니까 허위조작 근절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고발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 그 합성물은 허위조작 근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올린 거잖아요. 올렸고 유통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전에 이 유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조작 근절법을 적용을 못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아니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전에 올린 거라 하더라도 고의성을 갖고 영상물의 공개를 유지를 했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법률적 해석도 있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삭제 처리됐는지도 아직 안 나와요. 그다음에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누군가에서 다시 재유포가 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조작 근절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허위조작 근절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한번 이 법 적용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 당이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0: 예.
1: 인데이 드리밍님이 너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선은 넘지 말아야죠. 여자라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0: 말이
1: 라고 올려주셨고 동네 박내님은 지금 진보는 분열 중인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나라사랑님은 이 정도면 사이버 테러 아닙니까? 라는 의견 그리고 적토마님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도 품격 있게 민주적으로 좀 하자. 유권자들에게 이런 의견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 4일에 서울 송파구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 부근의 한 파티룸에서 소개팅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30대 남녀 20명이 모여서 소개팅 모임을 가졌는데 이 행사의 이름이 뭐였느냐? 우파 소개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임을 기획한 사람이 있는데요. 산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매주 집회에 참여하면서 정치 성향이 비슷한 이들이 안심하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구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행사 기획 취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주 집회가 뭐냐? 올림픽 공원 집회 이거라고 하는데요. 자, 신청자가 한 300명가량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과정 거쳐서 누구는 그 선발하고 누구는 탈락을 시켰는가? 이게 전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잠실 참정권 집회 참가 사진을 일단 인증을 해야 하고요. 가장 존경하는 우파 인물 3명과 그 이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한 사람 20명이 선발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여성 참가자 권모 씨는 몇 년 전 결혼 상대와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아 파혼한 경험이 있다. 그 뒤로는 정치 성향을 연애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두고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남성 참가자 강모 씨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는 반대 성향의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 이 소개팅에 대해서 뭐 이렇고저렇고 얘기할 생각 전혀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뉴스를 고른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그 범행의 동기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개파 갈등에서 불거진 파편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뭐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감정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정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책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겸상도 안 한다는 얘기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소개팅 모임 같은 경우도 그것의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이 정서적 양극화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지금 케이스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1: 네, 이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2030이 연애할 때 정치 얘기는 아예 하지 않는다.
0: 아예 물어보질 않는다고.
1: 네,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최근에 네. 또

0: 이런 뉴스들이 있네요. 엉겅퀴님이 그럼 이제 결혼도 우파 좌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옥황상제님 소개팅도 편가르기입니까?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반면에 차라리 이게 낫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미스트님은 연애하고 싶어서 정치하는 겁니까?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아,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도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1: 아니, 그게 좀, 이건 길게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정서적 양극화, 그걸 인정하고 그냥 따로 놀자가 돼버리면 그 도랑은 더 깊게 파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려고요, 나중에?
0: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이럴 때는 뻔한 얘기밖에 저는 못하는 뻔한 얘기는 지금 여기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럴수록 얘기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얘기하면 또 싸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한다. 요 얘기 또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게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모스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출국 정제를 당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국내 체류 비용은 도대체 누가 되냐? 누가 되는지가 나왔습니다. 자유와 혁신의 김상현 최고위원이 그저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전한길 대표님이 어제 박지원 변호사님 통해서 대사님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원래 반을 낸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한 4분의 1 정도 낸다고 하셨다가 어제는 안 낸다고 결론적으로 연락이 왔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네, 이 김상현 최고위원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전한길 씨와 황교안 전 총리 측이 반반씩 부담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한길 씨가 발 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양쪽 지지자들이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전한길 지지자들은 우리나라 구해주러 왔다던 양반이 돈 주고 모셔왔던 것이냐, 한길쌤이 돈 나오는 기계냐, 뭐 이런 그러니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모스탄 지지자들은 한국 와서 출국 정지까지 당했는데 모션 분에 대한 예의도 없느냐, 뭐 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박유숙 님이 결국은 돈이군요. 돈 앞에 장사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유와 혁신이 체류비 지원을 하면서 모금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이 뉴스를 전해주시는 이유, 짚을 점은 어떤 겁니까?
1: 세 가지가 있는데요.
0: 세 가지.
1: 도대체 체류 생활을 어떤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생활 지원비를 주네 만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0: 일단 고급 호텔에 묵겠죠?
1: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냥 저 뭐 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소가 어떻게 되고 식사가 어떻게 되는 건 참 궁금하다. 일단 아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아 형제라는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지간도 싸우는데 태평양을 사이에 둔 이른바 보수 우파 형제,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게 전한길 씨의 지금 행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두 번째로 확인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이것도 궁금한데요. 자,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0: 있죠.
1: 그 뒤에 사법 절차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영치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는 또 그러면 부담을 어떻게 하냐, 또 이런 거 갖고 또 싸우는 겁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형제의 유효기간은 언제 끝날까도 참 궁금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당군신화님 아까 전해드렸던 얘기 또 한번 올려주셨네요. 역시 돈 앞에 장사 없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아시죠?
0: 있죠.
1: 이 위원회의 김진호 부위원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주된 건 이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인구전략위원회로 이제 그 명칭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하. 뭐 관련 이야기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주목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저출생 대책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산 축하금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모든 걸 해결하냐. 세수가 넉넉할 때도 있지만 부족하면 돌봄 복지 비용은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 부영그룹이 사례처럼 기업들이 전면에 서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주거 대책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를 주신 분이 공동체 정

0: 정신에 따라서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언제부턴가 전부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한다. 세수가 많아지지만 이게 몇 년이나 가겠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아니 이러면 나라가 인구전략위원회를 왜 확대 개편하고 정부가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건가요?
0: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아니 뭐 이런 생각이랑 도대체 그 자리 왜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괜히 세수 써가면서 그 자리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걸 민간에서 해야 된다면 위원회도 필요 없고 부위원장 대리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혈세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월급 나가고 활동비 나가는 거 이것도 혈세 아닙니까?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도대체 그러면?
1: 네. 네, 홀로움님이 부위원장님 왜 정부가 해야 하냐면요. 나라는 부자고 시민은 가난하니까요.
0: 이거 명언입니다.
1: 라고 올려주셨고 이사나님은 이거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아무리 요새 별의별 주장이 다 나온다고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추가적인 해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미 국방부와 해군이 우리 조선사들의 이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을 보냈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지난달에 각 사의 전투함 설계 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유함에 대해서는 두 조선사 외에 삼성중공업까지 회신을 해줬다고 하는데 자 미국은 정보 요청에 대한 우리 조선사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입찰 제한 요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30년간 모두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하고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이 연평균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45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마스크의 본격 시작인가요?
0: 라고 하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G7 정상회담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미 국방부 등에서 우리 측에 정보 요청을 한 것도 이제 그 일환.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개시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수주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뉴스가 언제 나왔느냐.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뉴스 속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이 우리나라 조선사에 정보 요청을 한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난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있었던 정보 요청이 요 사실이 공개된 건 어제입니다. 근데 어제가 어떤 시점이냐?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불발된 다음 날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는 것이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에 따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낙담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달래주기 위한 차원에서 뭐 이 뉴스가 나온 건지 그렇다면 이 뉴스를 공급한 주체는 누군지도 좀 궁금한데 그건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고요. 이것도 결국은 방산 아니겠습니까? 방산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갔고 여기서 방산 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 이야기 잠시 후 인터뷰에서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세요.
0: 전해주실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대법원 3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합니다.
1: 합니다.
0: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고요. 대법관 가운데 한 명, 오석준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 제가 대통령과 지금 인연이 있어갖고 여기 뭐 10년에 이런 데 참여하는 게 별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해서 회피 신청했다는 소식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를 지원하는 의원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입니다. 최민희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하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2: 기네요. 네,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3: 우선 당대표, 원내대표, 이원체제입니다. 네네. 요즘 당들이. 그럴 때 당대표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시대정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의 시대정신상 정청래 대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시대정신이 어떤 건데요?
3: 네. 일단 저는 민주주의의 초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중단 없는 개혁, 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개혁의 내용이 이재명 정부 2기 그리고 민주당의 22대 두 번째 기수에서는 민생을 위한 경제 개혁이 좀 더 방점을 두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공천의 컷오프를 당해도 민주당을 지킨 사람. 그래서 당원의 목소리, 지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역시 민주당 측면에서는 당원 주권, 1인 1표제를 굳건히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요. 예. 뭐 그 두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2: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걸 한번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민생을 위한 경제 개혁을 지금 강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이후 내란을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뭐 세우는데 집중하셨다면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면 예를 들면 코스피가 7천, 8천 시대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세수가 100조가 더 거친 이 시대에 국민들의 삶에 그 온기가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금융, 경제, 경제개혁 그 안에 금융개혁 포함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언론개혁도 계속해야 되고 검찰개혁 완성, 사법개혁 이 개혁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저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도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면 민생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특화된 컨텐츠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3: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개혁 그 안에 민생개혁을 포함한 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저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나가실 거고 당은 적극적으로 발맞춰가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3: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게 경제 민생개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시대정신은 개혁을 담보할

0: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단 없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청래 후보를 생각한다는 취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또 언론개혁도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개혁 어떤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세요?
0: 일단 제가 과방위원장을 하면서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송 쪽에 개혁을 위한 제도는 법으로 통과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 그렇죠.
0: 예, 이제 남은 거는 신문 개혁과 정부 광고 개혁, 포털 개혁 등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저도 문체위 가서 요 남아 있는 언론 개혁을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도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안 한 것만 아니라 많은 곳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있는데 정청래
0: 그
1: 전
0: 제가 조선일보와 안 하는 것만 알기 때문에
1: 네.
0: 그 조선일보가 사실은 구시대 언론 권력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그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1: 그러면 그 엊그제 이제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에 대한 반론을 펴면서 지면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근데 바로 그런 얘기가 따로 붙었습니다. 근데 인터뷰한 대상을 보면 겸공이나 매불쇼 같이 특정한 유튜브 채널로 한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좀 공당의 대표로서 좀 편향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네, 이런 지적은요.
1: 네.
0: 이 지금의 언론 상황 그리고 그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그리고 아직 제도권에 포섭되지 않는 유튜브의 유튜버들의 언론까지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신 건데요.
1: 네.
0: 저는 그 조선일보 등이 과거에 언론 권력을 어떤 측면에서는 과다하게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여전히 물적 토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미디어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정치인의 행보는 전체 언론의 균형상 긍정적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1: 조금일까요, 근데?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우리 그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도록 하고. 그나저나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은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0: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지할 뿐이지 일정을 논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민석 전 총리가 지선 총선 대선을 모두 직접 지휘하고 승리해본 사람은 당내 내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던지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문제의 의식이었을까요?
0: 저는 제가 페북에 썼는데 읽어보셨을까요?
1: 예, 읽어봤어요.
0: 네, 저는 되게 선거 승리를 총지휘하는 분은 당대표세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과거 선거를 보면 누가 사무총장을 당시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그래서 저는 당대표님들이 지휘한 게 아니냐. 그리고 도울 수 있고, 뭐 그 도움이 의미가 적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제 기억이 없다는 거니, 뭐 설명해 주시면 저는 뭐 오케이입니다. 예,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당에 많은 건, 그분들이 다 민주당의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2018년 지방선거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이끄시고 승리하시고 그때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를 조금은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봤는데요. 광 대표의 무게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 취지였습니다. 모두 다 도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주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지휘했다. 이건 당대표가 아닐까?
1: 그렇죠.
0: 뭐 이 정도입니다.
1: 그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점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가 임기상으로는 2028년 총선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 네,
1: 결국은 선거를 총지휘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를 선택하는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척도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러면?
0: 아, 근데요.
1: 예.
0: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되면 예를 들면 당대표 안 해본 사람들은 다시 당대표 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한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뭐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1: 그러면 또 한

0: 하나의 갈래. 그러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총지휘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저는 민주당이 판정승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처음에 서울시 때문에 다들 정서적인 타격이 있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때로는 외신이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서요.
0: 예.
1: 외신이 여당이 승리했다. 그런데 서울을 살아나지 못한 것은 견제 심리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작동하게 했기 때문이다. 요게 저는 가장 사실의 근사치의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 전체를 잡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선거가 민주당이 17대 8로 이겼고요. 시의원의 경우는 3분의 1을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0: 네네.
1: 이제 서울시장 졌는데요. 그것도 매우 근사한 차이라 네, 서울시 선거 결과 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은요.
0: 예예.
1: 서울시장이 져서 서울시를 졌다 혹은 뭐 대패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저희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나마
0: 네.
1: 구청장도 이겼고 서울시의원도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그 캠프와 후보의 선거 전략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서울 정원호 시장 후보로 인하여
0: 네.
1: 지방선거 전체를 패배했다는 건 저도 처음엔 정서적으로 그랬는데
0: 네.
1: 뭐 지금 자료를 꼼꼼하게 보니 판정승이다라는 우상호 지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0: 알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그 이전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3일 그날 밤의 행적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어제 그날 밤에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또다시 그럼 2시간 동안 뭐 했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 문제 제기가 갖는 의미 내지 필요가 뭘까요?
1: 그건 이성윤 의원께 여쭤보면 좋겠고요.
0: 지켜보는 의원으로서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예, 저는 의원 간에 어떤 이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0: 예.
1: 그냥 팩트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12월 3일 모든 의원들이 국회로 달려왔고 표결에
0: 예.
1: 참여하려고 애썼고
0: 예.
1: 김민석 후보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런데 표결을 못한 것,
0: 예.
1: 뭐 요 정도 아닌가요?
0: 쉽게 얘기하면 네, 표결에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건 팩트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1: 그러니까 요 제가 말한 게 다 사실이잖아요. 그냥
0: 예.
1: 그 정도를 뭐 알면 되지. 예, 저는 뭐 그 정도입니다.
0: 그러면 또 하나,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의 역할에 대한 팩트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 그 팩트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0: 네.
1: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강득구 이현주 최고위원이 격렬하게 합당을 반대했고
0: 예.
1: 그 과정에서 뭐 두 개의 태양 운운하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어휘들까지 등장했고 이 두 분에 의하여 한 분은 텔레그램 메시지,
0: 예.
1: 한 분은 페북 예, 이렇게 그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다소 이게 뭐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총리 시절 김민석 후보가 원칙적으로 저는 통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통합론자셨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때 어떤 행보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고요. 다만 강득구 의원 페북 글에서 그 페북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한 듯한 느낌, 대화를 한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혹시 소통을 한 건 아닌가? 요 정도입니다.
0: 그래 이제 그거에 네.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답을 좀 해야 된다.
1: 예, 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팩트를.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0: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모신 김에
1: 네.
0: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거 말고 혹시 네.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하실 계획이세요?
1: 저는
0: 네.
1: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뭐 네, 흔쾌하지는 않기 때문에.
0: 의원님
1: 진짜로
0: 본인이.
1: 말 그대로 고민 중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본인 생각은 아직은 기울어진 건 아니고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
1: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0: 그러면 그렇게 욕

0: 촉구를 하는 이유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1: 그 이유가 너무나 다양한데요.
0: 예.
1: 제가 어쩌다 보니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 명령 운동도 하고 네. 혁신과 통합도 하고 네. 합당도 해보고
0: 네.
1: 그리고 비교적 그 흐름을 쭉 쫓아오는 사람으로 인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의 흐름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비교적 팩트를 찾아서 자료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는 요구셨습니다.
0: 네. 흐름을 그 따라왔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네. 당의 정체성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해찬 대표님과 40년 동안
0: 네.
1: 뭐 그 민주화 운동도 같이 하고 당에 와서도 계속 이해찬 대표님과 같이 하다 보니
0: 네.
1: 이해찬 회고록을 함께 만들 쓰게 되었습니다.
0: 예예예. 예.
1: 그 이해찬 대표님의 인생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사지만 민주당의 역사 아닙니까?
0: 네네네. 네, 네, 네.
1: 예,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평가, 그러니까 비교적 당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0: 그래서 그러니까. 나갈지 말지는 언제쯤 결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
1: 저도 7월 16, 17일이 등록입니다.
0: 그렇죠, 예.
1: 예. 제가 곧 결정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네. 그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어제 나왔는데,
1: 네.
0: 이 선호 투표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은?
1: 제가 이 부분은, 그 평가할 만큼 예.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1: 제가 어제 AI 관련하여 외국 출장 갔다 와서 밤늦게 왔어요.
0: 예.
1: 그래서 그냥 자료를 쭉 훑어본 정도이고요.
0: 예.
1: 저는 뭐 전당대회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전 부의장이세요.
0: 예, 그렇죠. 예.
1: 예,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계시니 뭐 잘 정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룰에 대하여
0: 예.
1: 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늘 순명입니다.
0: 그냥 뭐 결정하는 거에 따르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1: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0: 그런데 뭐 이게 뭐 유불리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한번 좀 여쭤봤던 건데 당헌당규 위반 주장까지 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1: 아 그것도 살짝 언론에서 봤는데요.
0: 예.
1: 이게 이제 룰에 대해서 매우 매우 많이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동안 쭉 여러 가지 당대표 선거 때마다 심지어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는
0: 예.
1: 정체모를 모바일 세력이라는 비난까지 나왔었어요.
0: 아 그랬어요?
1: 예. 예. 그렇게 룰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대위와 지도부가 저는 뭐 무리 없이 잘 결정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7시 30분 기준으로 경북 지역 전체에 홍수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하천 근처 피해 주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지난 1일 대전교육청에서 오석진 교육감의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그 한 중학생이 교권 신장 담당관 설치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들로부터 가지고 있던 피켓은 그 자리에서 훼손을 당하고 강제 퇴장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0: 강제 퇴장이 끌려나갔다는 얘기잖아요.
4: 끌려나갔습니다. 팔을 붙잡힌 상태로. 당시 현장에서 그 모습을 목격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전 카이스트 졸업 혹시 입틀마 사건이 떠올랐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상황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양상은.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4: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 영상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석진 교육감이 취임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순간에 이 청소년이 피켓을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교권보호국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0: 네.
4: 그러자 이제 오석진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이제 교육감 직속에 교권신장 담당관 설치였는데요. 거기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했던 거죠.
0: 네. 그러니까
4: 끌려나간 학생이 이제 대전 청소년 모임 한밭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성령인데요. 당시 상황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소리 지르자마자 교육청 직원들이 저에게 달려와가지고

0: 제 피켓을 뺏고 손을 잡고 강제로 진짜 힘으로 완전 밀고 나가려고 제가 저항을 해봤는데도 그게 정말 비청소년 남성들이 다가오니까 제가 힘을 써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끌려가는 도중에 내가 나가겠다 소리 치기도 하였고 옥수진 교육감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 행사장 안에 있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1: 그래서 끌려 나갔고 다시는 들어오지를 못했습니까, 그러면?
2: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이 끌려나가는 순간에 이제 단상에 서 있던 오석진 교육감이 청소년을 향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설명을 드리겠다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1: 아니, 근데 설명을 들으려면 또 듣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끌고 나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좀 벌어졌다는 게 아이러니한데, 그러면서 교권 보호라는 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설명이 이어지는 사이사이에 이제 이 청소년은 시민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외쳤지만, 결국 밖으로 퇴장 조치가 됐고요. 행사는 그 이후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행이 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후에 또 교육청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한 다음에 해당 청소년의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하고 상황은 일단 락이 됐는데 이후에 다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순 없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행사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2: 들어봤는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말릴 틈이 없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퇴장을 당하기 직전에 물론 뭐 공적인 행사에서 의사 표현을 제지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최소한의 뭐 조용히 해달라라든가 계속하면 퇴장 조치를 하겠다 같은 어떤 말로 먼저 제지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목격한 시민들에 따르면 그런 과정 자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1: 네.
2: 당사자인 청소년이 가장 놀랐던 지점이기도 한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0: 나중에 오석진 교육감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일단 지금 취임식 자리니까 나가서 대화를 하자. 그런 식으로 교육청 직원이 이야기했다면 저도 순순히 피켓팅을 멈추고 나갈 의향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니까 저도 매우 당황하고 좀 분노했던 것이고요.
1: 아무튼 이 학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어요?
2: 그게 교권신장 담당관이라는 게 교권 보호를 일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인 건데요. 이 학생은 그 기준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어디까지가 교육활동 침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1: 예.
2: 애초에 교육청이 추진을 하는 정책이라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이렇게 교육 공동체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 선행이 돼야 하는 건데 일방적인 추진이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2: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만 잠재적인 가해 집단으로 괴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교육 공동체의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아무튼 근데 교육청은 왜 그렇게 했대요? 설명 좀 들어봤어요?
2: 네, 행사 주최 담당했던 과그 담당자 통해 가지고 들어봤는데 당시에 행위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에 해당을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피켓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으로 부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훼손한 사람은 현장에 있던 일반 시민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설명도 있었거든요.
1: 교육청 직원이 한 건 아니다?
2: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꿔 말하면 사실 행사장 안에서 청소년한테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조차 특정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이 강제 퇴장을 당한 다음에 오석진 교육감이 이제 취임사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이 취임식에서부터 좀 지켜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 대목인 거죠.
1: 근데 좀 이 흐름에는 뭔가 좀 대화의 부족이 좀 느껴지는 게 드라마 참교육, 그죠? 교권 보호고. 이걸 보면서 이거 비슷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시작이 됐고 뭐 시도교육청 여기저기서 이제 이름을 조금씩 따라주면 만든다. 근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과정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잖아요. 학생
2: 그렇죠.
1: 입장에서는.
2: 네.
1: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대화 부족이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만들겠다는 게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뭐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2: 아니었죠.
1: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법 조직이 가능하지도 않은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식 부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2: 네.
1: 결국은 양쪽 모두 대화가 부족하다. 대화가 필요해. 그럼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대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모습까지
1: 그러니까.
2: 보였으니 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 대화가 필요한데 입틀 막으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2: 네.
1: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일단 들어보고 설명해 줄게. 이렇게 가는 게 좀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네.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장면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틀막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고맙습니다.
3: 서우에 지친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4: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3: 사내,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본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본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4: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5: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종합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6: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7: 네, 현재 충청권 중심으로는 호우경보 내려진 곳들이 많습니다. 시간당 50에서 아산, 청주, 세종 등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 쏟아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산사태 위기경보에 홍수주의보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소강상태 보이는 곳들도 다시 또 비가 시작되는 곳들이 있겠고요. 전국 대부분 밤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수도권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릅니다.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진 영남 지역으로는 오늘도 많이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키고

0: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세일즈에 직접 나선 바 있는데요. K-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는 실패를 했고요. 또 미국과의 마스가 사업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이분과 함께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냈던 분인데요. 강은우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그 나토 방산 시장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게 방향성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꼭 기묘한 그런 사업이 되는 걸까요?
2: 예. 나토 방산 시장 참여를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나토 사무총장과 예. 한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논의하기로 이렇게 예. 대화를 나누셨고 하셨고 협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음흠. 이것이 향후에 우리 나토 시장 참여에 아주 좋은 통로, 채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토 간의 협력이 방산 분야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토가 순전히 미국에만 의존하다가 네. 나토의 구성국,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구성국들이 스스로 전력 증강을 하지 않으면 자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최근에 깨달았고
1: 그렇죠.
2: 예, 향후 한 35년까지 우리로 따지면 수백조 수천조에 달하는 전력 증강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리고 한 30년까지 세이프 자원에 넣은 것 따지면 8천억 유로 정도니까 뭐 천조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1: 그렇네요.
2: 그 시장이 열리는데 문제는 지금 참여해서 3 내지 5년 이내에 설계 단계,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 참여를 해야 실제로 협력과 공동생산, 공동시장 이런 걸 같이 구축할 수 있는 시기고 결정적 시기에 대표님께서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라 저는 그게
1: 딱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완제품 무기를 수출하는 것보다
2: 예.
1: 나토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그 혀를 좀 뚫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2: 아, 정확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1: 예.
2: 과거에는, 네. 해난자족포, K2 전투, 네. 아니면 전투, 이런 식의 하나의 제품을 팔던 무기 거래에서,
1: 네.
2: 이제는 실질적인 이런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생산,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진화했거든요. 그러면서 협력 구조를 이런 협정을 통해서 짜실 수도 있게 기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데 예. 나토가 우리를 좀 약간 그 좀 그 뭘까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2: 개별 국가별로 따지면
1: 네.
2: 경쟁의 의식도 있겠지만 경쟁한 분야는 경쟁하되 협력할 분야는 또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또
1: 예.
2: 나토도
1: 예.
2: 나토에 있는 국가 개별 국가별로
1: 예.
2: 방산이나 안보 상황이 서로 각각 달라서 시급한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과 직접적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는 나라가 더 많고
1: 예.

0: 또 스스로 방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자국에는 없는 분야가 많아서
1: 네.
0: 협력을 희망하는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토 방산 포럼에도 이제 직접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0: 예,
1: 그 이
0: 예.
1: 참석자 면면을 보니까 몇몇 나라는 장관급이 참석을 했던데
0: 예.
1: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저는 대통령님의 이런 활동에 사실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 예.
0: 외교적 격식을 찾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격식을 찾아서 우리의 국격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1: 예, 예, 예.
0: 말씀하신 대로
1: 예.
0: 방산 포럼이에요. 포럼하는 자리입니다. 실무적으로 실제적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거기 참석자가 그 일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오히려 더 실효적이죠.
1: 예.
0: 거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설득하고 설명하시거든요.
1: 예.
0: 그러면 오히려 그 나라 장관급들은 더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협력을 증대시키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인 접근을 해 주신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아마 더 유효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1: 지금 이제 적극 세일즈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0: 예, 그러니까 세일즈 영역하고 외교 그 뭐랄까 격식이 있는 영역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나토는 하나의 진영 아니냐. 그런데
0: 예, 예.
1: 이 진영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0: 예.
1: 상대 진영과의 관계가 이제 그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0: 예.
1: 너무 그러니까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0: 예,
1: 봐야 될까요?
0: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우려도 제기되어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라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1: 예.
0: 그런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1: 예.
0: 방산 협력 자체가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 군사 동맹의 참여는 아닙니다. 방산 협력은 실질적 내용을 깊게 보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생산 이건 뭐냐면 첨단 기술의 협력이고 그것이 산업 협력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통로거든요.
1: 예, 예, 예.
0: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어떻게 집단 안보 체제 군사 협력 군사 동맹의 참여 이건 좀 질적으로 달라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또 러시아나 중국 등을 향해서는 또 다른 외교 협력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고
1: 예.
0: 또 다른 산업 협력이나 경제 협력은 해 나가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협력이 안보 간의 우리 안보적 시각에서도 우리 방산이 증대되면서 우리 국방력이 증대되고 일당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런
1: 예.
0: 측면에서도 이해해 주사하고 오히려 이런 협력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도 협상할 때 지렛대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하나만 더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용 무기는 빼고 1억 달러를
0: 예, 예.
1: 지원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1: 이것도
0: 예.
1: 뭐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차원은 그러니까 빼고
0: 예, 예.
1: 방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맞춰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그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방산 협력 이거보다는 오히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즉, 그, 순수한 방어 무기, 방탄복에 대한 방어 무기
1: 네, 네.
0: 중심으로, 방어 장비 중심으로 지원을 해줬고, 직접적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전투가 수행되는 곳에서 우리는 공격용 무기 체계의 어떤 그 이전은
1: 예.
0: 무척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행자께서 제기하셨던, 그 상대편에 있는 나라에 대한 어떤
1: 예.
0: 자극, 우려,
1: 예.
0: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려도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 예.
0: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나토 말고 이번에 캐나다로 가겠는데요.
0: 예.
1: 잠수함 수주에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0: 예.
1: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실패의 원인보다는 저는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착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의아하실 텐데 졌는데 무슨 박수냐. 세계 최고 챔피언을 상대로 도전자가 경쟁을 해서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리아 완전한 원팀이 되었다. 정부 기구 전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체와 산업계 전체가 원팀이 되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세계 최고 잠수함 공급자인 TKMS 독일을 상대로 경쟁을 벌였고 대등한 경기를 넘어서서 오히려 산업적 측면이나 장비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는데
1: 네.
0: 나토 협력국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정치 외교적 판단에 밀린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1: 네.
0: 세계 챔피언을 상대로 정말 선전을 벌였고 오히려 챔피언을 극비 상태로까지 몰 만큼 되는 거다. 이 능력 가지고 다른 시장을 접근하고 다른 협력을 해나가면 우리는 확

0: 거기에 대한 의무를 많은 사람이 제기하고 있고 카나다도 좀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협상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
1: 예, 그래서 독일 업체는 도장 빨리 찍자고 예. 막 그렇게 재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0: 그런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납품 기한을 확실히 보장받으려고 하겠죠.
1: 네.
0: 그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다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지도.
1: 그러게요.
0: 근데 그건 뭐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네, 네. 다른 시장 개척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하고요.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 예, 국방부가 예. 이제 우리 그 조선사들을 상대 정부 요청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예. 이제 절차가 개시가 됐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0: 이제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나토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조 건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1: 네.
0: 우리의 마스크의 최종 그 정착지 그 목표는 미 함정에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 것까지 나가는 게 방법이었는데
1: 네.
0: 그 말이 최초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MRO라는 이름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비 정도 수준의 네, 함정이었는데요.
1: 네, 네.
0: 신조 건조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 협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마스크라는 이름의 협력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거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양력을 증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30년간 1.2억 불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되고
1: 네.
0: 연간으로 계산하면 360억 불에서 400억 불의 돈을 투자합니다.
1: 예, 예, 예.
0: 이 규모가. 그런데 우리 조선업 전체 연간 평균 수주액이 인수까지 다 포함해서 360억 불 수준이거든요.
1: 오, 예.
0: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조선 시장이 열리는데 그게 방산 분야에서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10%만 획득을 해도 40억 불. 저는 그중에 그건 100억 불 4분의 1은 획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낙관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 조선업 전체 그 기준 그 역량이
1: 네.
0: 3분의 1 이상 확대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의하신 겁니다.
1: 조선업도 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0: 예.
1: 근데 만약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그 이제 주기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한 30년 먹거리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효과가 이 방산 문제에서 열리는 겁니다.
1: 근데 문제는 미국의 이제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느냐, 미국 가서 건조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까?
0: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1: 예.
0: 지금 현재 미국 상하원에 그 개별된 법이 통과가 된다면,
1: 예. 예.
0: 우리나라에 와서도 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그 조문으로,
1: 예.
0: 인태 지역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과 상호 동맹 조약을 맺은 나라에서는 새로운 배를 건조할 수 있다는 구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호주인데, 조선업
1: 예.
0: 동맹으로 와서 우리가 가장 강자 아닙니까?
1: 예.
0: 그런 측면에서 됐으면 좋겠고, 그 법은 통과되어야 되고,
1: 예.
0: 다만 또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하는 게 미국의 우리 한옥선선 필리소선들을
1: 네.
0: 직접 구매해서
1: 그렇죠.
0: 인수합병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1: 그렇죠.
0: 우리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가장 큰 조선업 그 방산 조선업체인 한진성 인걸스라는 저 조선사하고 전략적 협력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우리한테 분명히 온다. 단계적으로는 우리 국내에서도 신조건조까지 갈 수 있을 거다.
1: 그렇게.
0: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 일본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일본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의 현재 능력과 사정이
1: 네.
0: 상황 급한데 그거를 스스로 미국 내에서 다 건조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 시설도 시설이지만 인력도 없다면서요 미국에는.
0: 인력과 시설이 다 노화되고 없는 상태고.
1: 네. 그러면 그냥 한국 와서 지금 뭐 건조하면 딱 좋은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0: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법률적인 그 한계가 있어서
1: 예.
0: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 그 법안 통과가 일단은 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전략적으로.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우리 정부 역할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0: 정부도 정말 그 아주 지혜롭게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 네.
0: 국방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산업부까지
1: 네.
0: 참 대응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장관이가.
1: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방산 수출을 하면
0: 예.
1: 방위사업청보다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먼저 조명이 되고 사실은 활동폭이 더 큰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방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까?
0: 그렇지는 않고요. 물밑에서
1: 예.
0: 그 공중에서

0: 비가 딱 우리에 떠 있을 때 밑에서 물방울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1: 네.
0: 홍보만이 안 돼서 그렇지 방해사업청 정말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고 국방부도 협력 잘하고 우리 분도 협력 잘하고 있고
1: 네.
0: 그런데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이 대통령 실장님, 비서실장님이나 대통령실을 움직이면 다 노출되니까 그 10분도 돼서 그렇지 여기저기는 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근데 이 방산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이것도 무기 수출 아니냐 또 이런 어떤 시선도 좀 있잖아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히 설명드리겠는데
1: 예.
0: 방위산업 자체가
1: 예.
0: 방위산업. 방위는 나라를 지키는 거,
1: 그렇죠.
0: 산업은 산업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이 증가가 무기만 만드는 거냐. 근데 무기의 존재 이유가 사람을 죽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기능이 근데 존재 이유는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고
1: 그렇죠.
0: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제력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그다음에 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그 첨단 기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국내에서 제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다른 선진국들이 방산 수출을 집중하는 이유가 그 나라의 첨단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처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산을 육성하고 수출을
1: 알겠습니다.
0: 나서는 이유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뛰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었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가수 하림 씨가 배제구 앞에 놓인 화환에 대해서 이제 그 한마디 했는데 그 뒤에 또 DM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하림 씨 직접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3: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1: 최근에 SNS에 꽃으로 하는 고약한 짓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배제구 앞에 놓인 근조화환을 두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풀어주세요. 어떤 문제의식이었던 걸까요?
3: 아, 정확하게는 근조화환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화환들이 막 늘어서는데.
1: 네.
3: 그게 이제, 제가 뭐, 말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종종 오전에 메모장 같은 데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취미거든요.
1: 네. 네.
3: 그날 오전에 본 뉴스가 그 장면이었어요. 배제구에 놓인 화환 앞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는 사진이었는데 뭐 일단 그 나이 때 애들은 장례식장도 잘 안 가봤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놀라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야구부 그 문제는 알아서 이제 전문가들이 사과하고 주고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1: 네네네.
3: 그 외에 이제 부특정 다수의 다른 아이들이 보는 게 좀 그래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싸움을 크게 만드는 어른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썼는데
1: 네.
3: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소에 길가에 화환 놓고 이러는 것들이 좀 뭐 정치적인 수박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옛날부터.
1: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 시위의 도구가 돼버렸죠 사실.
3: 네 그게 뭐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1: 네.
3: 뭐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으나 결국 그런 것들이 혐오를 거리에 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 어허.
3: 저는 이제 그게 좀 고약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약간 담벼락에 글씨를 썼는데 그게 좀 화제가 돼서
1: 네.
3: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1: 근데 그리고 나서
3: 네.
1: 어제 새벽에 또 말할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는데
3: 네, 네.
1: 요 내용을 보면 앞전에 쓴 글로 인해 또 DM 잔치가 벌어졌다. 자고 나면 기사화되는 건 패턴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DM 잔치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들어온 건데요?
3: 아 그렇게 잔치라고 해서 큰 잔치는 아니고
1: 예,
3: 뭐 저기 DM으로 본인들이 할 말을 좀 이제 댓글에 쓰지 못하는 글들을 보통 DM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DM이 보내기 번거롭거든요.
1: 오 예.
3: 그러면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뭔가 자신의 의견을 별로 써서 속이 상하죠 일단.
1: 혹시 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까?
3: 그렇죠. 네. 좋은 칭찬은 댓글로 쓰고 욕은 DM으로 오는데 DM 보내려면 저 팔로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일리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 연예인이기 때문에
1: 네네네.
3: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제가

0: 대응을 뭐 안 해도 되지만 또 그런 건 또 저에게 또 새로운 글감이 되기 때문에 그냥.
1: 아니, 근데 욕하는 취지가 뭐였어요? 뭘 갖고 욕하는 겁니까? 근데.
0: 아, 이제, 조금 신선한 시각은 저에게, 개봉된 일베다. 아니. 아파에서 개봉된 일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1: 아린님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한 거예요? 개봉된 일베라고?
0: 아, 그렇죠. 그거 좀 약간 엥?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그거를, 왜 너가 말을 하느냐, 되게 많습니다. 뭐, 노래나 해라, 등등, 뭐. 그리고 뭐, 일단은 광주, 화환 불편하고,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안 불편하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일일이 다 글로 쓰는, 제가 기자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는데.
1: 네.
0: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왜.
1: 네. 그래요? 그런 네,
0: 맥락을 좀 잘 보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 네.
0: 하여튼 제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 해프닝은 아닌데. 아무튼 담벼락에서 글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아니 뭐 그 가서 노래나 보지 무슨 뭐 사회적 발언을 하냐 이런 뭐 지금 욕도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0: 그런 거는 자주 들어요.
1: 이런 자주 들은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0: 일단은 그분들이 보통 저에게 본업에 충실해라 뭐 이런 건 저 본업에 엄청 충실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못 보셔서 그런 거고. 예. 네, 그리고 일단은 사회적 발언을 자제해야 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민으로서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거고.
1: 네.
0: 개인적으로 예술가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뭐 성향상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대중음악가로서 사회적인 일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게 제 작업입니다.
1: 네.
0: 그러다가 글도 쓸 수 있는 거고.
1: 예.
0: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낙인 찍는 것도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서.
1: 그렇죠.
0: 불쾌한 게 사실이고.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방송 전파를 주신 김에 말씀드리자면 일베는 절대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틈틈이, 뭐, 해오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1: 네.
0: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노래를 보탠 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뭐, 이주노동자, 뭐, 장애인 여성 등, 무대를 많이 섰었거든요.
1: 네.
0: 그 노래들이 결코 닿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분들이 모르시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1: 그나저나, 배제고 야구부 그 학생들이 한 게 그 무슨 혐오 표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0: 그건 혐오 표현은 맞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1: 예.
0: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그거는 기다려주고, 그걸 지켜봐 주는 게, 사회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거리에서 소리를 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이게 슬퍼지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뭐 이거 혐오 표현이 아니냐는 뭐 제3자가 사전적 의미 가지고 뭐 규정을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걸 못 보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0: 네.
1: 그나저나 우리 그 본업에 되게 열심히 충실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0: 네네.
1: 공연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공연입니까?
0: 아, 이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 7월 15일에 국립극장 여우라 페스티벌에서
1: 예.
0: 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창작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예.
0: 예. 전쟁터에서 군인이 부른 아리랑에 대한 얘기인데.
1: 오호.
0: 예, 뭐 이런 거 공연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 예.
0: 예, 오래전부터 전쟁 유적을 다니면서 그 곡을 만들었는데 이거 예. 발표하고요.
1: 예.
0: 뭐 자리가 있다면 꼭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말씀드리고요.
1: 창작 곡이 뭐 준비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아, 뭐, 조금씩 그냥 하던 것들을 이제 예. 뭐 보낸 거고.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사태 때문에. 저희 어머니, 제 5.18 유족이기도 하잖아요.
1: 예, 외삼촌 얘기 하셨었죠, 저번에.
0: 예, 외삼촌이 이제 5.18 유공자신데. 어머니께서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얘기를 듣고 받고 하는 게 비단 저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광주 분들이 받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그런 걸 조금 그러지 말아줬으면 하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런 건 기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건 불이슈로 돼서
1: 죄송해요. 이럴 때만 인터뷰 요청자로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 같다.

0: 원하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예.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이름을 좋은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공연 준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네. 말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가수 하림 씨와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마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시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합니다. 저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마다 자체적으로 추론형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고, 또 중국 정부는 자국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인공지능 생태계의 각자도생 흐름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생각해보죠. 내일 미국 증시에 SK하이닉스 ADR 이 상장되는데, 시장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을 서로 넘나들면서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여전히 규제를 통해서 그 넘나드는 것이 불편하게 남을지에 주목하고 있다네요. 어떤 이유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고 휴대폰 찾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한 세금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7월 9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뉴스를 좀 업데이트를 좀 해볼게요. 중국의 AI 하면 딥시크가 제일 유명한데, 여기서 반도체 칩, 그동안엔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은 그 엔비디아 칩을 주로 사다 썼는데, 이거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겠다. 거의 개발된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5: 네. 일단 어제 로이터가 이제 중국의 AI 동향과 관련해서 두 개를 연이어서 단독 기사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는 그 말씀하신 중국 AI 기업인 딥시크가 이제 자체 반도체, 정확히는 AI를 구동하는 전용 칩, 그러니까 AI 칩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하고 바이트댄스, 지프 AI 같은 그 자국 AI 기업들을 불러서 이제 AI 기술을 외국인들이 함부로 못 쓰게, 그리고 투자도 못하게 그렇게 빗장을 거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예. 소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도의 기사 같은데 예. 맥락을 좀 따져보면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AI 산업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자력을 키우겠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제 특히나 미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도 AI 산업 생태계에 그럼 좀 독립적인 자생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AI 각자 도생 시대 가 이제 열리고, 이걸 계기로 이제 각 국가별로 소버린 AI 개발에 좀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2: 중국은 그럼 순수하게 중국에서만 만든, 중국의 기술로 중국인의 힘으로 만든 중국 AI를 만들어서 중국인만 쓰겠다.
5: 네.
2: 결국 그런 얘기네요.
5: 네. 그 딥시크라는 회사가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이제 설명드리면, 작년 1월에 당시에는 뭐 이름이 좀 생소했었는데, 이제 중국 회사가 갑자기 챗GPT급의 성능인데 개발비는 훨씬 적게 든 그런 AI를 내놓으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그게 바로 이 딥시크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딥시크가 이미 약 1년 전부터 자사 AI 모델에 완벽히 최적화된 그런 자체 추론용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해 왔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고요.
2: 1년 동안.
5: 네. 예.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그러니까 팹리스라든지 뭐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제조사들.

0: 하고 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고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들을 뭐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이제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이유가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하고 그리고 또 화웨이 칩도 썼어요.
1: 예.
0: 근데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중국에 못 팔게 막다 보니까 이제 딥시크가 곧장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돈하고 시간을 써서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자. 이렇게 방향이 잡힌 겁니다.
1: 그렇군요. AI 칩 그 뭐 만들 수 있으면 누구나 만들고 싶겠죠. 만들어서 네. 우리는 안 쓰고 팔기만 한다고 해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는 셈이니까
0: 네.
1: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동안 못하니까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쉽게 잘 될까요? 어떤 상황이 돼요?
0: 그러니까 딥시크가 개발하는 칩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훈련용이 아니고
1: 예.
0: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과정에 특화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AI 학습용 같은 경우는 뭐 연산력하고 뭐 사양이 최고급 이어야 되는데
1: 그래서 엔비디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0: 네, 근데 예. 추론용 칩은 뭐 적당한 성능에다가 전기를 덜 먹는 그런 전력 효율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바닥에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자사 소프트웨어에 꼭 맞춘 그런 가벼운 추론용 전용 칩을 좀 주문 제작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1: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질문하면 친구가 답해주는 그런 건데.
0: 네.
1: 그러려면 미리 학습을 좀 해와야 되는데 그거 할 때는 그 센 칩이 필요하고
0: 네.
1: 그 물어본 거 대답하는 정도에는 그냥 적당한 칩이라도 되는데 그 적당한 칩이라도 먼저 만들어 보겠다 그런
0: 네,
1: 뜻인가
0: 그걸
1: 봐요.
0: 좀 주문 제작해 보겠다. 네. 근데 이제 뭐 AI 칩 개발 성공하기까지는 사실 벽이 높다 이런 평가가 많긴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왜 대만 TSMC에 맡겨가지고 칩을 만들면 되는데
1: 예.
0: 딥시크는 TSMC에다 일감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에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TSMC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미국의 그 시놉시스 같은 회사의 설계 소프트웨어를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장비를 써야 된다든가 그렇게 이제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써야 되는데
1: 네.
0: 이 미국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 중국의 반도체를 넘길 수 없다는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그 SMIC 같은 그런 중국 파운드리에 맡겨야 되거든요.
1: 제조 전문 회사도 중국 회사 써야 된다.
0: 네, 근데 예. 또 여기서 걸리는 게 중국 파운드리는 그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EUV라고 성능이 아주 좋은 그 노광 장비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노광 장비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능 낮은 구형 모델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1: 노광 장비가 뭔데요?
0: 그러니까 노광 장비라는 게 이제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아주 예. 미세하게 회로를 그리는 초정밀 이제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예.
0: 반도체 칩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1: 밑그림 그리는 거?
0: 맞습니다. 예. 근데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EUV, 그 ASML이 만든 거, 그 EUV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올 초에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1: 아, 이것도 그럼 독자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자기 거 만들려면?
0: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 와.
0: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딥시크 칩이 그냥 추론용으로 중국 안에서 쓰는 좀 약간 자력 갱생용 칩?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중국 입장에서는 칩을 안 만들면 안 만들고 뭐 하려면 자기 걸로 해야지 계속 미국 장비에 의존하고 하다가는 끝도 없겠다. 어느 날
0: 네.
1: 갑자기 저쪽에서 수도꼭지 잠그면 아예 생산을 못하는 거니까
0: 네.
1: 그냥 만들어 봐야 되겠네. 되든 안 되든. 그런 마음이겠어요?
0: 네. 일단 우리도 발을 담그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만든 중국의 AI는 중국만 쓰게 하겠다.
0: 네.
1: 또 다른 나라도 접근 금지.
0: 네.
1: 그것도 방침이래요?
0: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지프 AI, 바이트댄스 이런 중국 AI 업체들이 추론용 자체 칩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기업 사이에서도 자체 칩을 개발하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할라페뇨 칩이라는 그런 맞춤형 추론 칩을 브로드컴하고 공동 개발해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AI 기업의 뭐 1사1칩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1: 되면. 관건은 되냐?
0: 네.
1: 라는 거죠, 여전히.
0: 네.
1: 그렇군요. 미국도 얼마 전에 자기네 나라 인공지능 중에서 성능 좋은 건 안 돼. 다른 나라는 쓰지 마. 다른 나라 국적에 있는 사람은 접근

0: 조차 하지 마. 미국에서도.
1: 네.
0: 그랬었는데 중국도 결국은 이제 걸어 잠글 거다 그러면.
1: 네.
0: 그런 전망이 나오는
1: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또 소프트웨어 쪽 얘긴데 이게 사실 좀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전략은 그동안 이제 오픈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AI 기술 우리 거 공짜로 쓰세요 이렇게 개방하는 방향이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기술 표준을 좀 장악하려는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지금 그건 잘 먹히긴 했어요. 뭐 알리바바, 딥시크 이런 중국 AI가 지금 다운로드 상위권에 이제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미국 정부가 엔스로픽의 첨단 모델을 외국인이 못 쓰게 이제 수출 통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중국도 아 우리도 우리 거 지키자 이렇게 방향을 돌린 걸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가 자국 AI 기업들이 앞으로 출시되는 AI 모델에 대해서는 해외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 방식을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AI 기술을 유출하면 국가 안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0: 결국은 요약하면 1국 1AI 1사1칩.
1: 네.
0: 아니 독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 벽을 쌓고
1: 네.
0: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혼자 쓸 거야.
1: 네.
0: 각자가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판을 우리나라는 더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잠깐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1: 네, 일단 뭐
0: 대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일단 뭐 주류이긴 합니다.
0: 예.
1: 메모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공장 팹 그 자체도 또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우려도 있어요. 우선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추격할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지금은 한국 기업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중국 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0: 메모리 회사들한테
1: 네, 자국 회사의 경쟁력을 높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 격차를 위해서 R&D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0: 우리는 이제 식당으로 치면 숟가락 만들어서 납품하는 숟가락 없이 어떻게 식당 장사를 해요?
1: 네.
0: 그런 건데 셈인데 각자 조그만 식당이라도 우리가 다 그걸 열 거야라고 하는 쪽이라면 각자 숟가락들 다 사야 될 테니까. 조금 더 많이 팔리긴 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1: 네.
0: 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야기. 내일 밤, 금요일 밤부터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죠? 명주 기자님.
2: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이제 미국 주식 예탁증서, 즉 ADR 상장한다는 소식 다들 아실 텐데요.
0: 네, 예.
2: 상장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이고 공모가는 오늘 밤 뉴욕에서 확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좀 시장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이 ADR과 SK하이닉스 본주를 서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0: 똑같은 거 찍어서 복사해서 상장한다고 하던데
2: 네.
0: 그 서로 막 바꾸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2: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용어로는 뭐 펀저빌리티, 우리말로 하면 상호 교환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0: 예.
2: 이제 그게 그 미국에서 산 ADR을 한국 주식으로 바꿔서 코스피에서 팔 수 있느냐 반대로 한국 주식을 ADR로 바꿔서 미국 팔 수 있느냐 통로가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0: 그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미국이 비싸고 한국이 싸? 그럼 미국 거 갖다가 한국에 팔지?
2: 맞습니다.
0: 반대가 되면 한국에서 사다가 미국에 팔지라고 하면 자유롭게 오가기만 하면 두 나라의 그 가격 격차가 없어져야 맞는데.
2: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차익 거래가 활발하면 그 가격 차이가 좀 없을 텐데요.
0: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돼요?
2: 지금은 이게 다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정비된 건 한 방향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ADR을 산 투자자가 한국 본주로 바꿔서 국내에서 파는 통로는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는 지금 세부 운영 규정을 좀 조율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0: 아, 한국 주식이 싸고 미국이 비싸면 한국에서 사다가 미국에다 팔면 되는데
2: 네.
0: 그거는 안 된다?
2: 네,
0: 그런
2: 그렇습니다.
0: 얘기네요. 그죠?
2: 네, 미국, 그렇습니다.
0: 한국이 비싸면 미국에서 사다가 한국에다 팔면 되는데 그거는 되고.
2: 네.
0: 그 말은 미국은 가격이 높고 한국이 낮으면 이거는 잘 안 풀린다는 얘기네요, 계속.
2: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아. 미국 ADR에 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그 기관들이 그동안 한국 증시를 잘 담지 않았다가도 ADR이 그렇게 나스닥 자기네 시장에 상장되면 한결 편하게 사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0: 예.
2: 새 수요가 그렇게 미국 쪽에 몰리면서 값이 좀 붕 뜰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방향 전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열리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가 아닐 걸로 지금 봅니다.
0: 그렇게 보고 있어요?
2: 네. 업계에서는 예. 좀 그때그때 심사랑 승인을 받아야 되는 좀 허가제 가까운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프리미엄이 잘 해소가 안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SK하이닉스 ADR 상장되면 미국에서 ADR 사고 한국 분주를 팔아라 이렇게 권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예. 같은 맥락입니다.

0: 여기는 프리미엄 붙을 게 뻔하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실제로 대만의 TSMC도 미국의 ADR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격 보면 한 15% 전후로 미국산 TSMC 주식이 더 비싸게 거래되더군요.
1: 네,
0: 똑같은
1: 맞습니다.
0: 구조로 그게 이제 이른바 차익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서로 다른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1: 네, 맞습니다.
0: 이거 왔다 갔다 하게 해주지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1: 네, 실제로 좀 TSMC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뭐 16% 더 비싸게 미국에서 더 거래가 되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0: 예.
1: 이게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데는 환율 문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이게 ADR과 한국 주식을 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원화를 달러로,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이제
0: 그러겠죠?
1: 일도 따라 붙으니까.
0: 예.
1: 그런데 이제 특히 하이닉스처럼 이제 덩치가 큰 종목은 오가는 돈의 규모가 커서 이게 한꺼번에 교환이 몰리면 원달러 환율도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좀 통로를 열더라도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설계하려는 보입니다.
0: 아, 미국 거, 한국 거 갖고 와서 미국에다 팔고 오면 달러가 들어오는 거고. 그죠?
1: 그렇죠.
0: 미국 갖다 팔다 왔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거꾸로 미국인들이 주식 ADR 들고 와서 한국에서 내다 팔고 갖고 가면 갖고 갈 때 또 달러를 받고 가야 되니까.
1: 네.
0: 외환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어 놨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어쩐지. 그래서 미국에 ADR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많은데 예를 들면 ASML? 그 미국 네덜란드 장비 업체도 상장이 돼 있다는데 그거는 네덜란드 증시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다고.
1: 네.
0: 아마 이제 거기는 외환 시장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고.
1: 그렇습니다.
0: 그런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새로 거래가 되고 가격은 그럼 오늘쯤 최종 결정되는 겁니까?
1: 네, 오늘 최종 결정되고요. 뭐
0: 예.
1: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만 좀 17% 떨어지면서 좀 지난달까지만 해도 290억 달러로 예상됐던 그 공모 규모가
0: 예.
1: 이제 280억 달러 안팎으로 좀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연동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요.
0: 예.
1: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는 또 얼마나 값을 인정받느냐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양방향 전환의 문이 어디까지 열리느냐가 상장 이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 거가 미국에서만 거래돼봐라 미국에서는 비싸게 거래될 거고 그게 우리의 진면목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약간 주가가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이 차익 거래가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또 관심인가 보네요. 자, 박수익 기자가 준비해 오신 중고폰 시장 이야기 최근 뭐 시장도 크고 있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뭐 폰 하나 바꾸려고 하면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스워지는 세상이 돼가지고
2: 네.
0: 네. 뭐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가 있나 봅니다.
2: 네, 일단 그 중고폰 팔거나 사보신 적 없으시죠?
0: 저요?
2: 네.
0: 미안하지만 새 폰 사본 지가 10년 넘습니다.
2: 네. 근데
0: 뭐 문제는 괜찮아요. 예, 좋아요.
2: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고 또 이게 스마트폰 가격도 굉장히 치솟다 보니까 이 정부 공식적인 몇 년 전 통계만 하더라도 중고폰 시장 거래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0: 예.
2: 한 800만 대 2조 원. 지금은 더 올라가서 한 900만 대에서 1000만 대 연간.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연간 새 휴대폰이 판매되는 양이 한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이니까.
0: 예.
2: 새 휴대폰 10대 팔 때 중고폰 7대 정도 팔린다. 굉장히.
0: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2: 네, 비등비등한 네. 굉장한 그런 시장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말씀드렸듯이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최신 스마트폰 가격 치솟으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많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중고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대가 수거된다라고 하면은 한 70%는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수출이
0: 예.
2: 굉장히 많습니다. 내수, 우리나라에서 뭐 다시 이제 재판매되는 비중은 한 30% 정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는 게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서 제도적인 문제 특히 세금 문제 부가세 문제가 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
0: 부가세 어떤 문제요?
2: 그러니까 중고폰이라는 것이 이제 중고폰을 파는 주체 즉 공급자는 개인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0: 그렇죠.
2: 개인들이
0: 쓰던 폰 팔죠.
2: 예, 쓰던 폰을 파는데 이
0: 예.
2: 개인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0: 예.
2: 어떤 팔 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같이 이제 과세를 하는 증빙 자료로 발급해 주기가 어렵죠.
0: 그러니까
2: 대부분.
0: 중고폰 업체가 중고폰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사드릴 때
2: 네네.
0: 판 개인이 뭘 써줄 수가 없다. 영수증이나
2: 예, 계약서 말고 뭐 과세 자료,
0: 그렇죠.
2: 세금 계산서 할 수 없는 거죠.
0: 예.
2: 반면에 이제 소비 그렇게 이제 개인들로부터 중고폰을 사들인.

0: 사업자들은 이제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재판매할 때는 또 이제 부과세를 내야 되는데,
1: 네.
0: 이게 사실 부과세 결정 방법이 이제 매입할 때 매입 세액이 있고 또팔때 매출 세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110만 원에 산 휴대폰을 165만 원에 재판매했을 때 50만 원의
1: 예.
0: 부가 가치가 생기면 거기에선 10% 5만 원. 이게 부가세가 이렇게 때려져야 되는데
1: 예.
0: 실질적으로 이살 때의 증빙 자료가 없다 보니까 최종 판매 가격, 즉 165만 원. 여기에선 부가세가 매겨지는 거죠. 그러면 165만 원에 부가세 공식이 110분의 10 하면은 한 15만 원 정도 부가세가 원래 5만 원낼 거를 15만 원 내야 된다.
1: 폰을 200만 원에 팔면 그 중에 20만 원은 부가세니까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중고폰
0: 예,
1: 파는 업자는
0: 예.
1: 내가 이폰 어디서 났겠냐. 100만 원 주고 어떤 분한테 샀다.
0: 예,
1: 중고폰을.
0: 네.
1: 그러니 그 100만 원에는 10만 원의 부가세가 붙어 있을 테니 그럼 10만 원 부가세 나도 환급 좀 해줘.
0: 네네.
1: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인데.
0: 네네.
1: 빵 만들 때 밀가루 사온 거에는 부가세 붙어 있는 거 빵집 주인은 그거 환급 받으니까.
0: 예.
1: 근데 중고폰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중고폰 사업자들 세금 걱정해주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1: 예.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 이 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출 시장입니다.
1: 네.
0: 70%가 수출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출을 할 때.
1: 예.
0: 이 문제가 정립이 제일 안 되면은 약간 계약 자체가 그 다음 단계로 재판매할 때 계약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중고폰 시장도 하나의 수출 사업으로 보고 이 시장에서 뭔가 좀 세금 조세 제도를 좀 투명하게
1: 해줘라.
0: 필요가 있다.
1: 좀.
0: 네.
1: 근데 이제 만약에 그분들한테 환급을 해주려면 중고폰 판 소비자한테도 중고폰 파셨더라고요. 100만 원에.
0: 네.
1: 값 잘 받으셨네.
0: 네.
1: 100만 원 받으셨으면 10만 원이 부가세인 건 아시죠? 하면서 중고폰 판 소비자한테도 국세청에 가서 10만 원 내세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일이 안 되니까 계속 맞물려서 안 되는
0: 예,
1: 것 같아요.
0: 그렇게 보통 하기보다는 그래서 해외사를 좀 보면은
1: 예.
0: 이 뭐 EU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들이 산 가격과 판 가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만 과세를 하는 연방 마진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1: 부가세를
0: 예 그런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세금 계산서가 우리나라처럼 없는 이런 매입에 대해서도
1: 알겠습니다.
0: 일정 요건이 있으면은
1: 해주는 걸로
0: 간주하겠다. 그게 이제 의제 매입이죠.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1: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판 거는 100만 원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내게 하자.
0: 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0: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 받은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있잖아, 브람.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릴 때 라디오에서 들었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 음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청취자 사연에 DJ가 "그래요,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은 오래가지 않겠죠?" 하지만 엘비스 이후 그보다 더 시끄러운 락 음악이 전성기를 누렸고요. 또 하나, 어느 잡지에 미래엔 전자두뇌가 보급될 것인가란 질문이 나왔는데 관계자들의 대답은 절대 노였답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조건 믿지는 말자. 이게 하루키의 충고입니다.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이란의 상성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추가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군 통수권자로의 지시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성과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매체 파르스 통신도 현지 시간으로 8일 이란 남부의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란 전쟁 여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소폭 낮췄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0%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월 3.3%에서 4월 3.1%로 내린 데 이어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겁니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보다 0.2% 상향 조정한 3.4%로 내다봤습니다. 세종시를 지나는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부 일반선 부강역에서 서창역 구간 집중호우로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 열차는 일시 조정에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KTX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며 철도공사는 일반 열차 승객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2.3 내란 및 이와 관련한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으로 선고는 오늘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80에서 150mm,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7도, 부산 30도 등 25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안쪽 먼바다는 동해 최고 3.5m, 남해 2.5m, 서해 2m로 일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